0: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특히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동료가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일이 두 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어?
0: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네.
0: 네. 자,
1: 조금 그렇네요.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요런
1: 아니,
0: 문장이에요.
1: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해도 조금 약간.
0: 어쩌겠어요. 네.
1: 아,
0: 자,
1: 정말.
0: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1: 네.
0: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1: 아, 그러니까, in English.
2: Yes, please.
1: my boss give the three tasks.
2: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오, vacation.
2: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Oh.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어?
1: 응?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s to me.
2: Oh, she said?
1: She said, yeah.
2: Oh,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Cruel?
2: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예, I'm glad she's not my boss.
1: you boss 해.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이고, 어떻게 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0: 네.
1: 나요.
0: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1: 네.
0: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All right,
1: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0: 스트레스 오죠?
1: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1: 예, gave me three new 업무. 업무인데
0: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1: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잡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0: 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 예, 그렇죠.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주어진 일. 그래서 저는 타스크.
0: 오?
1: task 써볼까요?
0: You know this word?
1: Yeah.
0: Okay.
1: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잘 잡아냈는데요.
1: 네.
0: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데 하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뭐냐면,
1: 아유!
0: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1: 세 가지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0: 않아요. 그쵸.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일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1: 저도 work 처음에 right. 생각했는데요.
0: Right. 네.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today I have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아.
0: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tasks가
0: 걔네들은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오케이?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1: 네.
0: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가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1: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1: 네.
0: Al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1: 아.
0: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1: 네.
0: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1: 음흠.
0: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1: To.
0: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 Mayu gave us
0: 숙제를.
1: Homework.
0: 전치사 없었죠?
1: 아.
0: To 없었습니다. 자, about this.
1: 네.
0: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1: Give her.
0: Give her.
1: Yes.
0: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1: 그래요? 칭찬은 P로 시작하잖아요.
0: Praise you mean?
1: 예.
0: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1: 아, compliment.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0: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1: 예.
0: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1: 그녀의

0: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주다. 라는
1: 아우, 칭찬
0: 성어입니다.
1: 좀 해줘.
0: 그거를
1: 이렇게.
0: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오케이?
1: 아.
0: Alright, so,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1: 네.
0: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이
1: 네.
0: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칭송
1: 칭송.
0: That's right
1: 아.
0: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잘 어울립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1: Mayu gave us homework.
0: Give her compliments.
1: Give her compliments.
0: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1: 오.
0: 근데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1: 그러니까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0: 프로젝트가 3개나 있는 거예요.
1: 과장님이 그냥 다 그냥
0: 그렇죠.
1: 몰아주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그래서 끊어볼까요?
0: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1: 너 휴가 가잖아.
0: 가잖아.
1: 네,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0: 들어가잖아.
1: 뭐 이런 거.
0: 오케이, 오케이.
1: 네.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0: 아마.
1: 이거. 우리 이따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0: okay.
1: 써볼게요.
0: 자, 아마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1: 네.
0: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Yeah.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그쵸.
0: 그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1: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1: Yeah.
0: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1: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0: 그렇죠.
1: Mm-hmm.
0: 5분 있다가
1: in 5 minutes.
0: 7년 있다가
1: in 7 years.
0: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 딱 맞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Go on vacation.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1: 예.
0: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면, to를 쓰면 안 될까요?
1: on이 있잖아요.
0: 네? 아니, 잠시만요.
1: on이 있는데 to를 왜 써요?
0: 아니, on을 빼고 네.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 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0: 네.
1: 그거가...
0: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vacation.
1: To vacation.
0: 왜 말이 안 될까요?
1: 베케이션이 장소가 아니어서?
0: 그렇죠.
1: 우와!
0: That's right.
1: 우와!
0: 베케이션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베케이션 한테 간다? 이거 아니죠.
1: 그렇구나.
0: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1: Oh, I am not...
0: 못 간다. 할 수 없다.
1: I can't. I can't go on vacation.
0: That's it.
1: Oh.
0: I can't go on vacation more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go의 과거 뭐예요?
1: Went.
0: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re you go.
1: Yes.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Yep.
0: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Yeah.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1: I can't go on vacation.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네.
0: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1: 예.
0: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1: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휴가인 상태다.
0: 그렇죠.
1: 아.
0: Okay?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0: on vacation이고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Okay?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3 days.
0: Alright, 자, 그랬더니 아,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오,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오, 떠나기 전에
0: 네.
1: 이렇게 끊어볼까요?
0: 네.
1: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0: 네.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1: 끝내.
0: 네.
1: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END. 그쵸? And it before you leave.
0: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1: finish.
0: 생각났죠?
1: 정답.
0: 피니쉬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 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엔드는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1: Before.
0: Right?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1: Yeah.
0: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너가 떠나다.
1: 네.
0: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1: 오호.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1: Before you eat.
0: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1: Before you leave.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1: Wash your hands.
0: 당신이 먹기 전에. Before you eat.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돼. 이런 느낌.
1: 그치.
0: So, 나에게 전화해라.
1: Call me.
0: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at's it. 자,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렇죠?
1: 네.
0: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0: right.
1: 그녀는
0: 마치
1: 뭐 같았어.
0: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그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1: 에.
0: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에.
0: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0: 보여줍니다.
1: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0: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1: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1: 네.
0: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1: 그 의미였군요. 이제 알았네요.
0: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1: 네, 그렇죠.
0: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잔인하네.

0: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1: 뭐예요?
0: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1: 세상에, 이거는
0: 네.
1: 거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위로는 못할 망정.
0: Right.
1: That's, I'm glad. 나는 기뻐.
0: 아.
1: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0: That's right.
1: 예.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0: Terrible.
1: 예.
0: Okay.
1: 요쪽 부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모르는
0: 지금
1: 느낌이에요.
0: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Okay. So,
1: yeah.
0: oh,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1: 오.
0: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cruel.
1: Cruel?
0: 들어보셨나요?
1: 크루
0: Alright.
1: 뭐죠?
0: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이 말할 때다쓸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cruel이 아니고요. cruel. Al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so cruel 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1: 예.
0: 바로 얘입니다.
1: 으흠.
0: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냥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1: 네.
0: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버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버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1: 그쵸.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1: I'm glad you like that.
0: You like it,
1: You
0: right?
1: like
0: So
1: it.
0: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1: 네.
0: 형용사로 hurt.
1: Hurt.
0: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1: I'm glad
0: Is.
1: she is not hurt.
0: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1: I'm glad you like it.
0: Oh, I'm glad she's not hurt.
1: I'm glad she's not
0: 네,
1: hurt.
0: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1: 예.
0: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어우 참 다행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Fortunate.
0: 말고 자, thank
1: God.
0: Yes. Thank God or thank goodness.
1: Thank goodness.
0: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아,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1: Yeah.
0: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이 정도면 예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드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1: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2: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요.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3: 네.
2: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3: Give her compliments.
2: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3: Mayu gave me homework.
2: 우리에게?
3: 아, Mayu gave us homework.
2: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3: My boss just gave me
2: 세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3: three new tasks.
2: 그렇죠. 읽어볼게요.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3: 네.
2: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3: 네.
2: 오케이.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3: Call me.
2: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3: Before you leave.
2: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3: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3: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2: 오,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5: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4: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5: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1: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6: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2: Ye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2: There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3: 네.
2: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7년이에요.
0: Right.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0: 아,
1: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을
1: 것 같아요.
0: 기억을
1: 잊지 않기 위해서.
0: 네.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당연하죠.
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1: 아유, 이해해야죠, 당연히. 예.
0: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거의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1: 네.
0: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 있잖아요. 네, 왠지
1: 그쵸.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영어로
0: 네,
1: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너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2: In English, remember to
1: Ah,
2: meet your friend.
1: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응?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아니, 못 온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2: In English?
1: 30 years, we are friend, you know.
2: I know, I know. Please don't be upset.
1: 응?
2: I have a good reason.
1: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2: I have a good reason.
1: Good.

0: Reason?
1: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0: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2: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0: 좋습니다.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 내 결혼식에 오지?
0: 오.
2: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2: 네.
0: You are coming to my, right? 오,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탄 질문.
2: 오.
0: 맞지?
2: 맞지?
0: 예.
2: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0: 그렇죠. 네.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2: 오케이.
0: 웨딩 아니면은 메리드인데 웨딩으로 할게요.
2: 웨딩?
0: 예.
2: 오케이.
0: 웨딩.
2: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0: 오.
2: That's right. 자, wed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wed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풍사는 좀 다르게
0: 네.
2: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Marriage.
0: marriage.
2: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0: 웨딩은
2: 네.
0: 웨딩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세레머니 이런 거고 메리지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2: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0: 네.
2: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0: 네.
2: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아.
2: 오케이. 그래서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0: 아,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2: 맞아요. 그래서 wedding이라고 쓰지 않죠.
0: 그렇죠. 맞아요.
2: 근데 야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지 marriage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0: 이해가 쏙 되네요.
2: 네,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2: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0: 네.
2: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0: 너 안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요런 것까지 담겨 있어요.
2: That's right. 네. 그래서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0: 네.
2: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0: 그쵸.
2: 이 느낌이 있죠. 그쵸?
0: 네.
2: Alright.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0: right?
2: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0: 예.
2: 내 남자 조카가 뭐 EBS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0: 오.
2: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0: 응?
2: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0: You are nephew.
2: You are Mayu's.
0: You are Mayu's nephew, right?
2: 그렇죠.
0: Uh-huh.
2: Are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인 느낌이에요.
0: 근데 저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2: 네.
0: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2: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0: 네.
2: You are a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에요.
0: 그래요?
2: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정비하는
0: 네.
2: 기사님을 mechanic이라고 부릅니다.
0: Mechanic?
2: Mechanic.
0: Mechanic.
2: So, 그는 mechanic이지? 이러면 어떨까요?
0: He is a mechanic, right?
2: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0: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2: 돌림은 뭔가요?
0: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2: 맥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0: 이거
2: mechanic,
0: 약간,
2: Right, mechanic은 정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ght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0: 네.
2: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You are Mayu's nephew, right?
2: Oh, he is a mechanic, right?
0: He is a mechanic, right?
2: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자, 근데 충격입니다.
0: 왜요?

0: 가려고 했는데 나 못 가.
1: 오 마이 오 마이
2: 오 마이 오 마이.
1: 너만은 올 줄 알았는데.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0: 어디서 끊을까요?
1: 못 가. 어,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딱이네요.
1: 어,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0: 오.
1: 어, 나는 갈 수 없어. go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2: 어,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1: 예.
2: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네.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겠지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패턴이 있어요. 아, 나 뭐 하려고 했는데 어, 아!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1: be going to.
2: 응.
1: 못한 거예요.
2: 못한 거예요.
1: 에.
2: 네.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be going to 중에서도 비동사를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1: 아~
2: 그래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be going to를 현재형으로 I am going to 쓰면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러네요.
2: 그렇기 때문에 걔를 하나를 미는 거예요. 시제를.
1: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2: 달라지죠. 에.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1: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pp인가요?
2: 오호호. 오. Nice.
1: Yeah.
2: 네. 그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 보죠.
1: 네.
2: Alright. So, 아,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 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2: So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1: 네.
2: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1: 그요.
2: Right. 제, 어, 그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아,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데.
1: 못했어요.
2: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1: 어머머.
2: 그 친구예요.
1: 내가 했어야 되는데.
2: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1: 내가 연락.
2: 어, 뭐라 그래요?
1: 어, I was going to call you.
2: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그쵸? 연기를 한번 해줘. 어,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1: Oh, I was going to call you.
2: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1: 아.
2: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2: 그렇죠.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 going to hire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1: 네네.
2: 이렇게. So, 비동사 둘 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1: 네.
2: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you.
1: I was going to call you.
2: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2: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1: 네.
2: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1: 네.
2: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1: 전화하려고
2: 했니? 질문이죠.
1: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2: 아니요. 했니?
1: 했니?
2: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너
1: 아니 전화...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2: 아니에요.
1: 아, 이게 새로운 거죠 지금?
2: 그렇죠.
1: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되게 아, were. Were. Were you going to call me?
2: 그렇죠.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1: 에헤.
2: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Okay,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1: Yes.
2: 근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 라고 하는 거, 그렇죠? I was going to가 나왔어요.
1: 네.
2: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1: 예.
2: 너, 나, 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1: 어어.
2: 때.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was going to come으로 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come을 한번 써볼게요.
1: I was going to come you were. You were.
2: To가 빠졌죠?
1: 아, to가 왜 빠졌죠? 아,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2: 그렇죠.
1: Yes. Wedding, but I can't.
2: 여기요. 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 라는
1: 네.
2: 얘기를 하는 거죠.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1: I was going to, but I can't.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0: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2: 네.
1: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2: 네. But we've been for 30 years.
1: For 30 years가 뭐예요?
2: 30년 동안. 음흠. 네.
1: 뭐여왔죠?
2: 친구요.
1: We've been, oh, okay.
2: We've been, 그러면은, 그러면 have PP. Have PP.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아, have been.
1: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2: Have been ing인가요? Have been. 아, 근데 지내온 거니까는 그냥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1: 네. 의역을 한 거예요.
2: 예.
1: 네.
2: F-R-I-E-N-D.
1: Okay. Alright. So, 결국에는 한국어로는.
2: Oh, sorry. Friends.
1: Okay.
2: Yeah.
1: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 왔다. 이게 더 맞습니다.
2: 네.
1: 그리고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Okay.
2: 아.
1: 지내왔다. 그럼 또, 잠깐 지내다가 뭐지?
2: 맞아요.
1: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2: 아, 그러니까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1: That's right.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친구여 왔어.
2: 그거는,
1: 이게 맞아요.
2: 예.
1: Okay. So,
2: 오!
1: Perfect. 왜냐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2: 네.
1: 그쵸? 그리고 주어가 심지어
2: we니까.
1: 우리는 친구여 왔다.
2: 네.
1: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2: 네.
1: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2: 네.
1: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2: 그렇죠.
1: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I lost my key. Right?
2: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 Maybe. 네.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2: 아,
1: 100%. 네.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2: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의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2: 그죠.
1: 여기서는.
2: 중요한
1: 근데
2: 게
1: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는 뭐예요?
2: 지금까지.
1: 과거의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2: 우정이 깊네요.
1: 네, 그래서
2: 예.
1: 그렇습니다. 네, 이건 좀 슬픈 문장이죠.
2: 그죠, 그죠, 그죠.
1: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2: 네.
1: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의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이기 때문에 명사여 왔다, 뭐 의역을 구제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2: 네.
1: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 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r
2: a few years.
1: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2: 예.
1: 그냥 years 쓰시면 돼요.
2: 아, 맞다.
1: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2: 지난번에 그러면, 했던 기억이 그, 나네요.
1: Right? 예. 아니, 근데 계속 아, 맞다,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2: 예.
1: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 왔어.
2: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1: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2: 이웃, neighbor.
1: Neighbor, right?
2: Neighbor.
1: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2: She has been
1: 오.
2: neighbor.
1: 아, 나의.
2: 아, she has been my neighbor
1: 아하,
2: for years.
1: 그렇죠. There you go. So, 과거에 한때 내 neighbor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 왔다.
2: 네.
1: 아, 너무 좋습니다.
2: Yes.
1: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2: 아, 진짜.
1: 나 좀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2: 안 되는데 마이스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1: 아,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2: 네.
1: 될 겁니다.
2: 예.
1: 자, 읽어 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2: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2: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2: 네.
1: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 Mm-hmm.
1: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2: 오.
1: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원어민식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2: We go way
1: 뭐 예를 들어
2: back.
1: We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years.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1: 못 온다니.
2: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1: 아하.
2: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그러네요.
2: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2부로 넘어갑니다.
1: 예?
2: 아, 기분 상하지 마.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1: 오, 이유는 to be continued.
2: 그렇죠.
1: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2: 제발.
1: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I have a good reason.
2: Okay. 자, reason이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yeah.
1: Mm-hmm. Yes.
2: 이유가 있다. Mm-hm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1: 네.
2: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1: 아니요. 형용사.
2: 그렇죠.
1: 네.
2: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Be upset이니까요.
2: 그렇죠. 그럼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So,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1: 네. 이렇게
2: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1: 예.
2: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1: 네.
2: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1: Don't be
2: 형용사.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1: 네.
2: Don't 형용사 이름 이상해요.
1: 오.
2: 그죠? Hey, don't upset. No, no, no. Don't be upset. So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1: 민망해요? Shame은 아니잖아요.
2: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넘어진
1: 미끄러졌어.
2: 거예요.
1: 미끄러졌어.
2: 너무 너무 너무 창피해요.
1: Shame인데.
2: 아, 쉐임 말고.
1: 부끄러워.
2: E로 시작합니다.
1: E요? Embarrassed.
2: Yes. 아.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 하지 마. 다 그런 실수 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 하지 마.
1: Don't be embarrassed.
2: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1: Rude.
2: Rude. R-U-D-E.
1: Yes.
2: 그래서, hey,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거? 이러면서.
1: Hey. Don't be rude.
2: Don't be rude. Okay,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1: 맞아요.
2: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2: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1: 네.
2: 알아두셔야 됩니다. Okay?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세요.
1: 네.
2: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embarrassed.
2: Don't be rude.
1: Don't be rude.
2: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라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1: 아하.
2: 자,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2: Very good.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2: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네.
2: 너 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1: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Okay.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There you go. Mm-hmm.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3: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4: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3: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1: 메카닉.
0: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렇죠. He'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1: Ooh.
0: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Niece.
0: 오, 나이스. 니스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1: Oh,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Have been 명사.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 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0: 30년
1: for
0: 동안.
1: 30
0: 그렇죠.
1: years.
0: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여 왔다. 수년간.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For years. 저는 fo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r years 억양을 많이 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1: For
0: There
1: years.
0: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오, 훨씬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3: I was going to, but I can't.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3: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Sorry. Sorry.
1: You promise.
3: Sorry.
0: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와우.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0: There you go.
1: 예스입니다.
0: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여 왔다. 이번에 좀 깁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그 미국에서요.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에요.
1: 네.
0: 근데 그때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꽃놀이가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올라옵니다.
1: 네.
0: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에 살았었을 때
1: 네.
0: 거기를 통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막 불꽃놀이를 보는 거 그걸 보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1: 네.
0: 특히나 투어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1: 우와.
0: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1: 그 시기를 맞춰서 또 여행도 오시겠네요.
0: 일부러 그때 맞추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오, 뭔가 가이드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1: 그쵸. 가이드에게 하는
0: 아,
1: 질문.
0: 나도 보러
1: 맞아요.
0: 가는구나.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그쵸.
0: 그렇습니다.
1: 이거는 눈으로 담기엔 좀 아까워요.
0: 맞아요.
1: 두고두고 봐야죠.
0: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는 좀 카메라 하나 있어서 쫙 당겨서 찍으면 좋겠죠.
1: 좋네요.
0: Alright,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고 또 영어로 한번 말해봐야죠.
0: Alright.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Firework?
2: Yeah, we're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우와,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2: Fireworks show. Yes.
3: 그 This is the famous show. 그 July 4th.
2: Oh,
3: Yeah? 와!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3: Fact.
2: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3: 아, 패키지. 아,
2: Not package,
3: 패키지.
2: no.
3: No.
2: Many people.
3: Many
2: It'll be very
3: people.
2: crowded.
3: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어요.
2: Camera.
3: Camera. I have to forget.
2: No, don't forget.
3: Don't forget.
2: Don't forget.
3: Yes.
2: Don't forget.
0: 아이고,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또 불꽃놀이 보고 또
1: 아, 뭐 크리스마스에도 하지 않을까요?
0: 하긴
1: 어디선가는?
0: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1: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0: 안 되겠습니다. 자, 영어 제가 잘 알려드려서 잘
1: 네.
0: 알아듣고 말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0: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1: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투어 가이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네.
2: 이제 불꽃놀이 쇼를 보러 강으로 향합니다.
3: 와우. 네. 아우, 말만 들어도 설레요.
2: Right. 그 맨하탄이 있으면은 예. 뉴저지랑 그 사이에 그 허슨 리버, 허드슨 강이 흐르거든요.
3: 아, 네네네네.
2: 거기서 뭔가 이제 잘 보입니다.
3: 말만 들어봤지 허드슨 강 직접 이렇게 뭔가 여행을 한다니 꿈만 같네요.
2: 왕초보 영어로 보는 거죠.
3: 네. We're now heading.
2: 아하.
3: 어, 헤딩은 이건데요?
2: 오케이.
3: Okay.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show. 불꽃놀이 쇼겠네요.
2: 그렇죠. 어디서 일단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3: We are now heading. 뭔가 B-I-N-G 느낌이고 okay. 얘가 동사 같아요.
2: Alright.
3: Heading to. 강으로 향하네. 아, 네. 향하다인가 보다. 그럼
2: 아,
3: 이게.
2: 오케이, 오케이.
3: 여기서 끊을까요?
2: 여기서 오케이. Okay. 네. That's good.
3: For the, 이거를 위해서. 불꽃놀이 쇼를 위해서.
2: 네.
3: 불꽃놀이.
2: 불꽃놀이. 여러분 먼저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거 몇 분이나 맞힐지 궁금합니다.
3: 그렇죠. 일단 불이니까 파이어겠죠, 뭐.
2: 오.
3: Fire. 불꽃이니까. Fire flower. Fire flower. Play. 좀 긴데?
2: 잠깐만. 플레이까지?
3: 예. 놀이니까. Fire flower playing.
2: 슬기 씨는 진짜.
3: 예.
2: You're different. You're something else.
3: Yes.
2: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
3: 알아들을까요?
2: 아, 못 알아들어요?
3: 왜?
2: So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what? Oh, for the 불꽃놀이 show. 정답은요? Fireworks.
3: 불들이 일하는 건가 봐요?
2: Yes,
3: 아.
2: yes. Okay, so fireworks.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3: 예.
2: 그리고 S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3: 불꽃이 Fireworks.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2: 맞아요. 퉁퉁퉁퉁퉁만 아.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불꽃 혹은 불꽃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3: 네.
2: 자,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go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3: 예.
2: 조금 색다르게 우리 뭐라고 썼죠?
3: heading.
2: 아하. 향한다라는 걸 썼습니다.
3: 네.
2: 그래서 head가 진짜 머리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3: 머리부터 가요.
2: Right. 왜냐면 눈으로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3: 예.
2: Right. So 여러분들이 go to 대신에 head to 쓰게 되면 어떤 장소로 향하다 가야 되겠습니다. go도 상관은 없어요.
3: 네.
2: Okay. 자, 예를 들어서 그 게이트 쪽으로 향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자가 일단 뭐야? 하자.
3: Let's.
2: 그러면 향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3: Head to the gate.
2: 그렇죠. Let's head. 어디로? To the gat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해볼까요? 그들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3: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2: 그렇죠.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3: Mm-hmm.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ead to도 사용빈도가 워낙 높아서요. 죄송하지만 알아야 돼요.
3: 네네네.
2: Alright. So, 그냥 head가 동사구나. 머리가 아니구나.
3: 자,
2: 읽어볼게요. Let's head to the gate.
3: Let's head to the gate.
2: Mm-hmm.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3: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2: 네. 자, 그리고 아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3: 네.
2: Head to 어디가 있고요.
3: 예.
2: Head for 어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만약에 굳이 나눠야 되면
3: 네.
2: 굳이 나눠야 되면 head to는 정확한 마지막 목적지를 보통 쓰게 돼요.
3: Had to.
2: 그리고 head for 뒤에는요.
3: 예.
2: 꼭 그게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어도 그쪽 방향으로 향한다.
3: 아.
2: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 예.
2: 그게 좀 옛날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들은 그거 잘 구분도 못합니다. 실제로 본인들도. 그래서 그거를 섞어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서 to 써야 돼, for 써야 돼 고민 너무 안 하셔도 돼요.
3: 오케이? 무조건 to로 갈까요?
2: 맞아요. 헷갈리면 to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Okay. Alright, so head to 어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로 heading하고 있는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2: 왠지 여기 마이크 하나 달려있을 것 같아요.
3: 네, 깃발 들고요.
2: 그렇죠.
3: 네.
2: Very nice. 자, 이랬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그걸 보게 되는가?

0: Right. So 우리의 미션. 그 유명한 7월 4일. 그쵸? 독립기념일.
1: 네.
0: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당신은 의미하나요? 의미해요. The Fourth of July fireworks. 7월 4일에 불꽃놀이.
0: 네.
1: 그 유명한 그거 말인가요? 그러니까 유명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That's right.
1: 그러면 the famous 하겠습니다. famous.
0: 마우스인가요? 이거 뭔가요? 오케이. 자,
1: 뭐라고요?
0: 아니, 마우스가 여기 써 있길래.
1: famous예요.
0: 아, famous입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자,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아. 왜 굳이 이를 넣어가지고?
1: 이를 꼭 넣어야 되게 생겼잖아요,
0: 근데
1: 제가.
0: 그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1: 그니까요.
0: 이를 뒤에 넣어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1: 확실히 마우스님께서 마우스냐 뭐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어질 때 제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0: 느낌이 뭔가 쎘죠?
1: 예.
0: 네. 자, famous 하다는 것은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꼭 그렇다고 해서 popular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popular는 인기가 있는 이고요.
1: 네.
0: famous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4th of July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사실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정확하게 the 4th of July, 4월, 7월 4일은요.
1: 네.
0: Independence Day라고 해서 독립기념일. 아마 이제 뭐 뉴스나 뭐 역사 관련해가지고 이 단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1: 예.
0: 그리고 영화 제목이기도 했었죠. 한때.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이 나라면 불꽃놀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뭐죠?
1: You
0: You
1: mean?
0: mean 뭘까요? You mean
1: 당신은 의미하나요?
0: 맞아요. Essentially,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1: Oh.
0: 당신은 의미하나요? 좀 의역을 하니까, 혹시, 뭐뭐 말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1: 네.
0: so, you mean 하고 나서 명사를 그냥 넣어버리면, 혹시, 명사 말인가요? 그걸 뜻하나요? 그쵸? So,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전체가 명사 덩어리인 겁니다.
1: Yes.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왕초보 얘기를 한 거예요.
1: 오?
0: 왕초보 영어 얘기를 한 거예요.
1: 어머,
0: 그래서
1: 반가워라.
0: 당신 말은 혹시 그 영어 프로그램 말하는 건가요?
1: You mean
0: The
1: the English program?
0: 그죠?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이렇게 하는 거죠. 자, how about this? 자, 어떤 배우 얘기를 막 하는데
1: 네.
0: 이래 볼게요. 아, 그 잘생긴 배우 말인가요? 한번 해볼게요.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그렇죠. You mean The handsome acto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lright,
1: 네.
0: so 커마를 살짝 쉬어주면은
1: 예.
0: 느낌이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You mean the handsome actor?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Al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1: You mean the famous Fourth of July fireworks?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네, 그곳은 사람들로 꽉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진짜,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느낀 게한 두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제일 당연히 많았을 때는 마지막 연말에
1: 예.
0: 카운트다운 할 때,

0: 맨해튼에 정말 못 걸어 다녀요.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떠서 가요.
1: 우와.
0: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파이어워크스가 유명한 게 있거나 할 때 네. 정말 사람 많거든요.
1: 오, so, 가보고 yeah. 싶네요. Yes, th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l right.
1: 아, pack with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0: 그렇죠.
1: 사람으로 뭔가 가득 뭔가 팩돼 있는 거.
0: 맞아요. 왕초보 영어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기는
1: 그래요?
0: 해요.
1: 팩 될 거예요. 그곳.
0: 아 저기 그래도 약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Pack with people인데 uh-huh. 요 팩 그러면은
0: will be
1: 여기까지 할까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예. 그곳이니까 장소를 뜻하는 place를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요?
0: All right.
1: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l right.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 말하기보다는 그냥 네. 아 거기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place.
1: 예.
0: 맞습니다. Right, 어떤 장소, 어떤 곳. So 여기서는 the place니까 그 곳.
1: 예.
0: 내가 방금 말한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곳을 음흠. 얘기를 하겠죠. The place.
1: Yes.
0: 자, 가득 차다, 꽉 차다라고 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뭐 filled with, 뭐 crowded with 많이 들어봤을 건데
1: 네.
0: 실제로 원어민들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acked입니다. 그래서
1: 예.
0: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걸 건드리고 싶어요.
1: 좋아요.
0: 그래서 이 pack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1: 예.
0: 뭔가가 packed 돼 있다는 건 정말 꽉 차 있는 건데
1: 네.
0: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로 차 있는지 쓰고 싶다.
1: 그럼 with가 들어가는군요.
0: That's right. So 여기 쓰는 the place will be packed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 있죠. 근데
1: 네.
0: 도대체 뭘로요?
1: With something.
0: With
1: people.
0: People.
1: Yeah.
0: 뭘로 찾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쇼핑몰을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5억 명이 있는 거예요.
1: 와우.
0: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해볼게요. 그 몰은 꽉 차 있다. 일단은 현재형 거기까지만.
1: The mall be packed. The mall is packed.
0: 깜짝 놀랐습니다. Yeah. The mall is packed. Okay.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동화 아닌데 이런 느낌. So the mall is packed. 근데 사람들로.
1: With people.
0: There you go.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자, about this.
1: Yeah.
0: 그 방은 꽉 차 있었대요.
1: 예. Yeah.
0: 근데 학생들로 꽉 차 있었대요. 자, 근데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방은 꽉 차 있었다.
1: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0: 학생들로 students.
1: Students.
0: 아주 좋습니다.
1: Yeah.
0: 도대체 뭘로 packed 돼 있느냐? 그거는
1: with
0: 뒤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와우.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1: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0: Mm-hmm.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1: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0: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옵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1: Yeah.
0: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예 말을 못했다가 예전에는.
1: 그죠.
0: 그리고 나서 뭐가 많은 뭐가 있다. Oh, there are many 이런 걸 막 해보기도 하고.
1: Yeah.
0: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장소가 packed with people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1: 우리는 그저 붐빈다.
0: 맞아요.
1: 에, 뭐 crowded.
0: 뭐 그거를 아는 것만 해도 좋은 거지만 계속 여러 가지 중에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뇌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거를 뽑기 시작합니다. 네, 이 중에서 순간적이죠. 우린 생각도 못 할 때 탁 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1: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Yes.
0: 어?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요.
0: 꼭이네요, 이거는.
1: 예, 왜냐면 이거 좋아요 많이 받아요.
0: 어,
1: 예.
0: 이거 100%인가요?
1: 그럼요. 100개 이상입니다. I'd better
0: uh-huh.
1: not forget my camera.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써주는데요. Had better이군요. I ha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하겠습니다.
0: Okay, spelling C-A-M-E-R-A.
1: 네.
0: Okay, 자, 카메라라고 아예 그냥 외래어처럼 발음을 해버리면 오히려 스펠링이 더 쉽기는
1: 네.
0: 하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그렇습니다. 카메라. 근데 솔직히 Oh, this is my camera 라고 할까요?
1: 아니요.
0: 아닌 느낌 있죠?
1: 예.
0: 강세 어디 둬야 될 것 같아요?
1: 카메라.
0: 맞습니다.
1: 오.
0: 일단은 A에 강세를 주고요.
1: 네.
0: 카로 가지 마시고 K care로 가보세요.
1: care.

0: 그래서 앞에 강세를 꽝 찍어서 뒤에 강세를 다 끌어오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Camera, camera.
1: Camera,
0: 오,
1: camera.
0: 너무
1: 와우.
0: 좋았어요, 지금 거. 오케이, so
1: 오.
0: camera 해서
1: Camera.
0: mra, mra 얘는 거의 흡수가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슬기 씨가 여기 헤드군요. 한 이유는
1: 네.
0: 저는 알고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이 패턴 들어본 거예요.
1: 어디서 많이
0: 오케이,
1: pasó요?
0: right.
1: 네.
0: 자, 우드가 아닙니다.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had better 동사 원형. 오케이, 오늘은 not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hold 할게요.
1: 네.
0: had better 동사 원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자, 뭐 예를 들어, you had better, I had better, she had better. 주어에 상관없이 얘는 모양이 전혀 안 바뀌어요.
1: 아.
0: 자, you had better do something. 이거는 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인데, 말투가 중요한 게 강해요. 경고 수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수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나 이거 꼭 해야겠다. 나안 하면 큰일 나겠다.
1: 예.
0: 여기서도 뭐냐면, 나 카메라 안 가져가면 나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So 얘는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had better 동사원형. You had better win. 이거 뭐야?
1: 너는 이기는 게
0: you
1: 좋을
0: better
1: 거야.
0: win. 너 이기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계속 졌어. 막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헤드 나왔다고 과거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 네.
0: 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을걸.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였죠?
1: 네.
0: 잊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자, 보통 had better 좀 아는 분들도, 이건 어떻게 쓰지? 부정 어디다 넣어야 되지? don't 들어가야 되나? hadn't인가? 고민하시지 말고, had better, not 동사원형.
1: 되게 심플했네요.
0: simple해요. So,
1: 예.
0: you'd better not do it. Oh, she better not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너 이기는 게 좋을 거야는 you better win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지는 건 뭐예요?
1: Lose.
0: lose. 너 지는 게 좋을 거야. 일단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너 지는 게 좋을 거야. 일단은.
1: You had better lose.
0: 그렇죠. 근데 바꿔볼까요? 너 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1: You'd better not lose.
0: 그렇죠. 이러니까 말이 되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걸. 강하게.
1: Oh, she had better not lie.
0: 그렇죠. She had better not li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발음이나 이런 거할 때.
1: 예.
0: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헤드를 주어랑 합쳐버리세요.
1: 아하.
0: 원어민들의 99.999%는 그렇게 할 겁니다. Okay? So
1: Yes.
0: 여기서도 you had better 보다는 you'd better not.
1: You'd better not.
0: Alright? you do인데 do 사운드가 거의 안 나요. you'd better, you'd better,
1: You'd better.
0: she'd better. 이렇게 하는 거저 추천드릴게요.
1: Yes.
0: 자, 그렇게 좀 발음이 흐트러져도 한번 그렇게 발음해 볼까요? 오케이. You'd better not lose.
1: You'd better not lose.
0: Oh, she'd better not lie.
1: She'd better not lie.
0: Alright. 그래서 저는 이것만 연습하는 건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had better 동사 원형을 먼저, 그다음에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으로 부정형도 해보기. 아시겠죠?
1: 점차적으로 뭔가 옵션을
0: Of
1: 바꿔가면서,
0: course, 알right?
1: 좋은데요?
0: 그리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할때 웃으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카메라 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강한 느낌이죠.
1: 예.
0: 안 잊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I'd better not. 심각하게 가야 돼요.
1: 근데 이게 진짜 표정으로 하지 않으면은, head도 그렇고, better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좋은 표현들이라,
0: 맞아요. 뭔가
1: 하지 않는 게
0: better.
1: 좋을 걸? 이게 연결이 안 돼.
0: 맞아요. 오케이. acting을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 오케이.
0: Alright, 읽어볼게요.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1: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빗대고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네, 미션 복습하겠습니다.
1: 네.
0: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좋아요. 두 번째 미션은,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그렇죠. 안 잊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0: for the fireworks show.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1: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2: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Alright, 자, you mean 뭐뭐뭐?
3: 네.
2: 이런 느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영어 프로그램 말인가요? 당신 아, 말은 그 영어 프로그램이요?
3: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2: 그렇죠. 자, 두 번째.
3: Yes. 어,
2: 그 잘생긴 배우 말이요?
3: 아, you mean the handsome actor?
2: That's right. 자, 하나 더요.
3: 네.
2: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3: 아,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2: 어, 좋습니다.
3: Oh.
2: 자, 이 부분 좀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3: 네.
2: You mean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3: Yep.
2: 자, 읽어볼게요.
0: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You mean the handsome actor?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2: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Had better not. 저는 주어랑 붙이는 거 더 추천드릴게요.
3: 네.
2: 아니어도 괜찮지만, 자, 걔는,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3: She'd better not lie.
2: 오, 좋아요. 강하게 들어갔어요. She'd better not lie. 이렇게.
3: Yes.
2: 자, 너 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뭔가
3: yeah.
2: 뭐 코치님인가 봐요. 네.
3: Okay, okay. Hey, hey, hey. You'd better not lose.
2: 저 안 이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3: 그렇죠.
2: 네.
3: 예.
2: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주어를 I로 잡아볼게요. 어,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어, 제 카메라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3: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2: 오, 카메라도 발음 좋아졌습니다.
3: Yes.
2: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0: She had better not lie. You had better not lose.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2: 네, 여기도 she'd better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you'd better 아시겠죠?
3: 네.
2: Alright,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5: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4: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5: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Wow!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1: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3: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1: Oh, yes, don't forget.
3: Yes.
2: Oh, great job, you
3: wow.
2: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have been co-workers for 10 years.
2: 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3: 네.
2: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결론적으로 그렇다. 이 때문에 have PP를 썼죠.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had better not
3: 오.
2: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강하게 어, 들어가는 겁니다.
3: 네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Alright.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쉬시면서 영어 복습도 조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2: Bye.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나는 영어를 잘하고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데 이번 시험 공부할 때 서로 모르는 것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 어때? 상부상조하자. 상부상조하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Let's help each other. 더 좋지만 더 생생한 표현 같은으로 알아볼게요.
1: 케빈, it's no fun without you.
2: Yeah, we can take our time and go together.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I like it right here. Kevin, let's go to the top and when we get down, we'll get some hot chicken soup. Doesn't that sound delicious?
3: Chicken soup? I can't say no to that.
2: Okay, let's do it!
1: Wow, he's really going fast! Ooh, is this the power of chicken soup? Kevin! Can you help me out?
2: I'm sorry, but I don't have enough energy to help another person right now.
1: If you carry my bag, I will push you from behind. You know.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2: Oh, that's a great idea. Give me your bag.
1: Great. It's so much easier without the bag.
2: Now you have to push me from behind.
1: Kevin, I never said I would push you up the hill. I'll push you on our way dow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요, 케빈, 크리스틴, 데이빗 세 사람 등산 갔었잖아요. 그런데 케빈이 지쳐가지고 정상까지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케빈은 가지 않겠다며 막 누워서 때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케빈을 단번에 일으켜서 발에 날개를 달게 해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케빈 왜 누워있죠? 벤치에 누워가지고 여기가 정상이야. 여기가 정상이라고 올라가기 싫어서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Kevin, it's no fun without you. 아니, 너 없으면 무슨 재미야? 같이 가야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t's no fun. 이 바로 재미가 없다. 말 그대로 재미없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구체적인 말 넣을 수 있는데요. It's no fun staying at home 이라고 하면 아, 집에만 있으면 재미없어 라는 뜻이고요. It's no fun being alone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재미없어. It's no fun 단독으로만도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뒷부분 붙여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우리 데이빗도 격려합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같이 가면 되지. 가자, 가자. 그랬더니 우리 케빈 말하는 거 보세요.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I'm not interested in the peak. Peak가 여기 꼭대기, 정상을 말하거든요. 나는 산 정상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여기 있을래라고 하네요. 자, 이 interested가 관심 있는, 흥미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be interested in의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되고요. They're interested in Korean history라고 하면 그들은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 또는 부정문으로 I'm not interested in sports. 나는 스포츠에 관심 없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케빈은 산 정상에 지금 관심이 없죠. 안 가고 싶다고 하니까 데이빗이 최후의 수단, 유혹의 수단을 씁니다. 바로 hot chicken soup, 백숙입니다. 우리 정상 딱 찍고 내려오면 우리 맛있게 백숙 먹자. 백숙, chicken soup, I can't say no to that.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건 못 참지라는 뜻입니다. 이 can't say no to가요, 말 그대로 no라는 말을 to, 뭐뭐에 대고는 can't say,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라면 거절할 수 없다. 나 뭐뭐라면 마다하지 않지. 즉, 뭐뭐는 항상 okay 이런 뜻 있죠? 이게 바로 can't say no to입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써요. I can't say no to sweets. 나는 단 거에 약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많이 먹었어도 누가 단거 주면은 거절 못하는 이런 사람 있죠? 또는 he can't say no to parties. 그는 파티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쓸수 있네요. can't say no to 무엇무엇 잘 기억해 두세요. 자, okay, let's do it. 아니, 백숙의 힘이 이렇게 센가요? 백숙이란 말을 듣자마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발에 날개를 단 것처럼 케빈이 막 갑니다. 이번에는 어찌나 케빈이 빠르고 수월하게 걷는지 크리스틴이 도움을 청하는데요. Can you help me out? 크리스틴이 내 가방 들어주면 내가 뒤에서 너 밀어줄게. 잘갈수 있게 밀어줄게. 이렇게 딜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상부상조하자. 상부상조하자가 오늘의 한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Help each other도 맞는 표현입니다만,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If는 만약 뭐뭐라면 조건을 나타내고요. You, 네가 scratch, 긁다. My back, 내 등을 네가 긁어준다면, 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Scratch, 긁다. Yours, 너의 것. 여기서는 yours는 your back, 너의 등이 되겠죠. 모두 붙이면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네가 내등 긁어주면 나는 네등 긁어줄게.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상부상조하자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 붙여볼게요.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좋습니다. 상부상조 하자. 뭐 나쁠 거 없죠? 케빈이 가방을 들어줬더니, 크리스틴 한결 수월합니다. 아니, 크리스틴, 이제 밀어줘야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크리스틴이 꾀를 썼네요. 아니, 내가 언제 지금 밀어준다 그랬어? 나중에 내려갈 때 밀어줄게. 정말 못 말리는 그저 찐 우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카툰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상부상조하자. If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raw my log입니다. 내 통나무 굴려줘? 그럼 나도 네 통나무 굴려줄게. raw my log and I'll roll yours.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입니다.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 돌보기를 싫어하는 친구. 나는 아이들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네 동생이랑 놀아줄 테니까 너는 내 숙제해줘. 우리 상부상조 하자. 어떡해요?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Roll my log and I'll roll yours. Goo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An eye for an eye. 우리말과 딱 맞죠? 눈에는 눈 그대로 an eye for an eye입니다.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엄마한테 내 잘못을 잃은 동생.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친구 집에 놀러 간거 내가 딱 알았네요. 이번엔 내 차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떡해요? An eye for an eye. An eye for an eye.
Great! 이번 시간에는 상부상조하자라는 표현 배워봤죠. 그냥 help each other 같은 밋밋한 표현 말고 등을 긁는 거, 통나무를 굴려주는 거 재미난 표현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a person left the company, so I have to do everything until they hire a new person.
1: Oh, sorry. That's why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lately. Did the company say they would hire someone right away?
0: They said they would find someone by next week. Until then...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1: Christine, may this chicken wing give you the strength at work.
0: Mm.
1: Hang in there.
0: Oh, thank you, Kevin. Woo-hoo.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우리 종종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야 될 때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틴도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크리스틴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같은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봐요. 우리 세 사람 등산을 마치고 백숙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친구들 덕분에 정상까지 가봤으니까 오늘 맛있는 백숙은 케빈이 쏩니다. Cheers! 맛있게 먹어, 그죠? 우리 데이빗이 먹으면서 야, 운동도 하고 이 백숙까지 먹으니까 I'm feeling very healthy. 몸이 막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야 라고 했네요. 건강한이란 단어 알고 계시죠? healthy가 바로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A healthy diet라고 하면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건강한이란 단어가 fit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fit은요, 조금 더 운동을 해와서 몸이 탄탄한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I try to keep fit by swimming. 저는 수영으로 몸을 가꿉니다. 아주 몸이 탄탄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fit 기억해 두세요. 우리 근데 이 크리스틴이요,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내일 일하러 가려면 많이 먹어야 돼, 힘을 내야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아니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저런, 회사에 좀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니면 월요병인가요? Are you having a hard time at work these days? 크리스틴, 요즘에 회사 일 많이 힘들어? 하고 물어봅니다. Have a hard time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 어려움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e you having a hard time making new friends? 너 새 친구 사귀는 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She has a hard time falling asleep. 그녀는 잠드는 것이 힘들다. 뭐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잠 못 자잖아요. She has a hard time falling asleep 이라고 하면 그녀는 잠드는 것이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 Have a hard time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회사 부서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뒀나 봐요. So, I have to do everything until they hire a new person 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 뽑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 일까지 싹 다 해야 돼. 힘들기는 하겠죠. 자, 이렇게 회사에서 누군가를 고용하다, 사람을 뽑는다 라고 하는 말은 hire, 반대로 해고한다, 나가세요 하는 건 fire입니다. Hire, fire. 반대말인데 끝소리가 ire, 똑같죠? The company won't hire more people 이라고 하면 그 회사는 사람을 더 뽑지는 않을 거야 이런 뜻이 되고요. You're fired 라고 하면 당신은 해고야 이런 뜻입니다. Hire, fire 세트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틴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짐에도 못 나오고 운동도 못하고 그렇게 바빴나 봐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빨리 뽑아줘야 될 텐데 회사에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악물고 견뎌야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해가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입니다. I는 나는 알고 계시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bite가 앙 무는 겁니다. 그리고 the bullet, 총알을 이 앙 물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하고 이를 꽉 물고 참고 있다라는 뜻이죠. I have to bite the bullet. 함께 말해볼게요.

two, bite the bullet.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번 더요. I have to bite the bullet. 뭐 이를 악물고 견뎌야지 벌수 있겠어? 우리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닭날개를 양보합니다. 이거 가지고 너 힘, 내 가지고 회사 일 잘해. Hang in there. 조금만 더 견뎌. 우리 케빈이 주는 이 치킨 윙, 날개 먹고 날개 단듯이 일 훨훨 하는 우리 크리스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재미있는 표현이었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해. 어떻게?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에이, 내가 감수해야지 뭐라는 뜻의 말도 있습니다. Live with it이 그것과 함께 살아가다라는 뜻이잖아요. I'll have to live with it. I'll have to live with it. 내가 감수해야지 뭐.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시끄럽고 장난기 많은 친구랑 짝꿍이 됐어요. 같이 지내기 쉽지 않겠지만 뭐한 달이면 짝꿍이 바뀌니까 참아 봐야죠. 아휴, 내가 감수해야지 뭐. 어떻게 말한다고요? I'll have to live with it. I'll have to live with it. 그런가 하면 bite, 악물다가 들어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할말 있어도 꾹 참아. Bite your tongue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네 혀를 깨물어라 이런 뜻인데요. 이를 꽉 다물고 할말 있어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Bite your tongue. Bite your tongu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요즘 왠지 힘들어 보이는 엄마. 밥도 하는 둥 마는 둥 집도 엉망입니다. 아,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불평하려는데 언니가 막아서네요. 쉿! 할말 있어도 꾹 참아. 어떡해요? Bite your tongue. Bite your tongue. Great. 이번 시간에는 우리 꾹 참고 견디다,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지 하는 인내에 관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말해보면서 내일에 탁 붙도록 연습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right. The next comic book series came out. I wonder if it's here. Let me see. Oh, Kevin?
1: Huh? Oh,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here?
0: I wan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I thought you were going to find an English book. Why are you here?
1: Well, I was just taking a break from studying. Study, take a break, study, take a break. It's more productive.
0: Oh, boy. You're impossible.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할 일이 엄청 많을 때 오히려 더 하기 싫은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일이 너무 많을 때 머릿속으로 일하는 상상만 하고 뭔가 딱 선뜻 시작하기가 힘이 든데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럴 땐 오히려 계획 세우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일단 뭐라도 시작만 하면 그 뒤로는 이렇게 힘이 붙어서 일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케빈도 할 것 많고 살 것 많은데요. 이 시작을 딱 돕는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로 우리 배울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생생한 영어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서점에 온 두 사람 무슨 책을 사러 왔을까요? 아하, 우리 케빈이 요즘 취업에 좀 소홀했죠. Job hunting에 소홀해서 이렇게 취직을 위한 책들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영어책도 사야 되고요. 뭐 상식책도 사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되니까 이런 책들을 사야겠죠. 시간 좀 걸리겠네요. I think we'll be here for a while. I think we'll be here for a while. 우리 여기 꽤 오래 있겠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 while 이라는 단어가요. 잠깐, 잠시, 또 뭐뭐 동안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For a while은 좀 재밌는 표현인 게 한동안 또는 잠깐 동안 문맥에 따라서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I'll be out for a while. 나 잠시 외출할 거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Are you here for a while? 너 여기 좀 있을 거야?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 뭐뭐 동안 할 때 우리 while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책도 사야 되고 많이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할 일이 진짜 많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이제 시작해 보자. 아, 시작을 돕는 한마디,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이제 시작해 보자. Let's start now 말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생한 표현, let's get the ball rolling 입니다. let's는 뭐뭐 하자 알고 계시죠? get은 뭐뭐 타게 하다, 이렇게 뭔가 변화를 나타내거나 착수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the ball, 그 공을 rolling, 구르는 이런 뜻이죠. 그 공을 한번 굴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볼링 같은 거 생각하면 공 딱 굴리기 시작하면 공이 떼구르르 가서 핀을 탁 넘어뜨리잖아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 강조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그럼 케빈이 책 찾는 동안 우리 크리스티는 뭐 하죠? 아하, I'll be reading some books in the novel section 이라고 하네요. 나는 소설 코너, novel section, 소설 코너에서 책 좀 읽고 있을게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시점을 상상하면서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을 일은 이렇게 will be 동작 in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보면 더 쉬워요. I'll be working tomorrow night. 나는 내일 밤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I'll be working. 일하고 있을 거야. Will you be watching TV? 너 TV 보고 있을 거야? 아셨죠?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Will be ing.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 할 일하고 입구에서 만나자 하고 둘은 헤어졌고요. 한참 이렇게 소설을 읽던 크리스틴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기가 보던 만화책 시리즈가 오늘 이제 새로 나오나 보죠. I wonder if it's here. 여기 있나 모르겠네 하고 이제 만화책을 찾으러 갈 겁니다. I wonder if가요.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즉, 뭐뭔가 궁금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I wonder if that's true.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네. 또는 I wonder if they sell coffee here. 여기서 커피 파나 안 파나 모르겠네 할 때 쓰는 말. I wonder if.

0: 입니다. 어, 그런데 만화 코너에서 케빈 뭐 하나요? 케빈? 아니 크리스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소설 본다며? 아니 너야말로 영어책 산다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 I was just taking a break from studying. Break. 짧은 휴식 우리 배웠었죠. 아, 좀 쉬는 중이야. It's more productive. 이게 더 능률이 오르거든. 역시 케빈은 마른 청산 유수입니다. Oh boy, you're impossible. 못 말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이제 시작해보자. Let's get the ball rolling. Let's get the ball roll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Get started. 시작해보자.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엄마께 서프라이즈 파티를 선물하려고 해요. 필요한 건 다 샀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 준비해 볼까요? 시작해 보자. 어떻게?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 있습니다. 지금 우리 get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출발하자. Let's get going. Let's get going 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Let's get going. 이제 출발하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자, MT 가기 전에 마트에 장을 보러 왔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요. 먹을 거 치컷 샀고요. 이제 우리 떠나볼까요? 이제 출발하자. 어떡해요? Let's get going. Let's get going. Excellen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시작을 돕는 한마디가 강조되었죠. 자, 이제 시작해보자. Let's get the ball rolling. 이런 재미난 표현. 또 우리 알고 있는 start 사용해서요. Let's get start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자라고 할 때는 Let's get going. Let's go도 있지만 Let's get going. 이런 표현도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오늘 카툰도 다시 한번 보시고 재미난 표현도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AI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We only ran for a little bit. Is something wrong?
1: My feet hurt. Let me check my feet.
0: Oh?
1: The bottom of my shoes are worn out. They're not supporting my feet.
0: Oh, are the shoes old?
1: Oh, the shoelaces are worn out too.
0: Oh, Kevin.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Just tell me you need a new pair of sneakers.
1: I'm really okay, but if you really want to buy them...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케빈에게 갖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케빈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는데 자꾸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고 있네요. 케빈이 원하는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화 꽉 담았습니다. 한 문장씩 함께해요.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운동하고 있는 두 사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Your birthday is coming soon. 케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일 선물 뭐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케빈은 선물 필요 없대요. 크리스틴 같이 좋은 친구만 있으면 선물이라고, 그죠? 하지만 크리스틴 입장에서는 케빈이 꼭 원하는 걸 주고 싶잖아요. 자, 선물이 한사코 필요 없다는 케빈이 갑자기 Could we take a little break?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좀 쉬어도 될까? 왜요? 뭔가 잘못됐나요? Is something wrong? 뭐 문제라도 있어? 자, 이렇게요. 뭐 문제라도 있어?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모아봤는데요. Is some 또는 Is everything okay? 모든 게 괜찮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발음해보고요. 내 입에 딱 맞는 표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됐나 하고 봤더니 My feet hurt. 아, 발이 아프다고요. Let me check my feet. Let me check my feet. 나 발 좀 잠깐 살펴볼게. 이렇게 나 뭐뭐 좀 할게 하는 표현 우리 I'll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let me 그리고 동작입니다. Let me, 내가 뭐뭐 할게. 이 표현은 그냥 할게 보다 상대방에게 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약간 동의를 구하는 느낌이 숨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let me help you. I'll help you는 그냥 내가 도와줄게 잖아요. Let me help you 하면 내가 너 좀 도와줘도 될까? 라는 느낌으로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있죠. Let me tell him. 내가 그에게 이야기할게. 자, 이 말의 숨은 뜻은 너도 그렇게 동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Let me tell him.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게. 지금 케빈은 발을 체크해 본다고 했죠. 근데 봤더니 갑자기 신발 바닥이 닳았대요. 그래서 발을 잘 받쳐주지 못한대요. 신발이 낡았나? 그리고는 또 신발 끈이 낡았다고 해요. 아, 갑자기 달리기 잘 하다가 멈춰 서서는 발이 아프네, 신발 바닥이 닳았네, 신발 끈이 낡았나 하는 건 뭐예요? 케빈이 원하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고 아, 케빈, 빙빙 돌려 말하지 마. 결국 크리스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마 오늘의 한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입니다. 이 표현은요. Stop, 그만해. Beating, beat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거, 때리는 거거든요. 탁탁. 두드리는 것 그만해. Around는 무엇무엇의 주변, 그리고 the bush, 그 숲을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잡거나 숲을 해치고 봐야 되는데 괜히 그 주변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빙빙 돌려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핵심을 말해라 라고 할 때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라는 재미난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해 볼게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맞습니다. 핵심을 말해, 요점을 말하라고.

Just tell me you need a new pair of sneakers. 그냥 새 운동화 필요하다고 말해, 그냥! 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 운동화 같은 것들은 한 켤레 단위로 판매를 하고 또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쌍 또는 한 켤레를 말하는 게 pair입니다. pair. pair은 짝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발이 한 켤레라고 해서 a shoe라고 하지 않고 a pair of shoes입니다. shoes가 a pair, 짝꿍을 이루고 있다. 장갑 한 쌍도 a pair of gloves. 그리고 뭔가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a pair of glasses, 안경, a pair of scissors, 가위, a pair of pants 이렇게 바지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뱅뱅 돌리지 말고 그냥 신발 필요하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꼭 네가 사준다면 끝까지 발뺌하는 케빈입니다. 이번 생일에는 운동화 사줘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빙빙 돌려 말하지 마.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입니다. issue가 문제점이고 around 그 주변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가 그만해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 듣는 시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들 왜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죠? 빙빙 돌리지 말고 분명히 말해. 어떻게?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해도 돼?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The elephant in the room, 방에 있는 코끼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그 문제거든요.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들이 다퉜는데 모른 채 하고 있었거든요. 그새 화해했나 봐요. 이제 싸운 얘기 꺼내도 되나? 그 얘기 해도 돼? 어떡해요?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Great! 이번 시간에는 빙빙 돌려 말하다 그리고 뭔가 꺼려하는 문제를 뜻하는 말 이런 다양한 재밌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배운 표현들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가 큰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해내길 바라요. 행운을 빌게. 행운을 빌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ll pray for your good luck. 같은으로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Christine, can you come to my room for a minute?
2: What's the matter?
1: How do I look? Is this suit okay? Does the necktie match the suit?
2: Where are you going with this outfit? I can give you advice if I have more info.
1: I'm getting dressed for a job interview in the afternoon.
2: Oh, is it today? If it's a job interview, that blue necktie would be better.
1: Got it. I'll wear that one. I'm glad I asked you.
2: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to do for the interview?
1: Yeah, I'm ready for the interview, but I'm so nervous.
2: Don't worry, Kevin. You know what to do. You'll be fine.
1: You should leave for work. I'll let you know how it went in the evening.
2: I should get going. Break a leg! Break a leg! Break a leg!
1: Huh? Break my leg? Oh my goodness. How can you say that, Christin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펄튼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중요한 일 있으면 우리 조금 차려입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중요한 일 있을 때 누구에게 이 옷 조언을 구하시나요? 오늘 케빈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크리스틴에게 옷 차림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케빈은 어떤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옷을 고르고 있던 케빈이 크리스틴을 급하게 부릅니다. 이거 수트 어때? 뭐 타이는 어때? 타이는 어울려? 갑자기 이렇게 패션에 관한 조언을 왜 구하고 있는 걸까요? I can give you advice if I have more info. 정보가 더 있어야 그 옷이 어울리는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사용된 표현 info는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도 여러 가지 말들을 줄여서 요즘 사용하는 추세인데요. 영어에도 이렇게 줄임말들이 있어요. info는 information, 정보라는 뜻이고요. 또 bud는 buddy, 친구라는 친근한 표현을 줄여서 bu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photo도 photograph의 사진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sci-fi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cience fiction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를 뜻할 때 sci-fi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케빈 어디 가려고 그랬나 봤더니 job interview, 면접이 있었군요. 오늘 오후 면접 대비해서 옷을 이것저것 맞춰보고 있죠. 자,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틴은 파란색 이 타이 가 어울릴 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역시 옷은 혼자 고르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죠. I'm glad I asked you. 아, 너한테 물어보길 잘했네. 이 glad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glad는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glad가요, I'm glad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다행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오늘처럼 뭐뭐 하길 잘했다 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해요. I'm glad I came. 나 여기 와서 기쁘다. 즉, 아, 나 여기 오기 잘했네. I'm glad I came. 그리고 I'm glad I got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나기를 잘했다 라고 할 때도 I'm glad 사용할 수 있네요. 기쁜 이외의 느낌으로 gla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옷도 준비가 됐고요. I'm ready for the interview, but I'm so nervous. 이 준비는, 면접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아우, 너무 긴장이 된대요. 준비라고 하면 우리 ready 기억나죠? be ready만 해도 준비가 됐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처럼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됐다라고 할 때는 for 같이 쓰면 됩니다. I'm ready. 나 준비됐어. 또는 Are you ready for the show? 너 공연할 준비 되었니? 이렇게요. Be ready for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긴장될 때 우리 어떻게 해줘요? 아, 잘할 거야. 응원과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긴장되겠지만 잘해낼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틴 일하러 갈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I should get going. 나는 가볼게. 행운을 빌어. 행운을 남기고 떠납니다. 행운을 빌게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우리 good luck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break a leg라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자, break는 부러뜨리다 라는 뜻이고요. a는 그저 하나, 그리고 leg는 다리입니다. So a leg는 다리 하나. 합쳐보니까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라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중요한 일 있을 때, 특히 공연 같은 거 있을 때요. 이렇게 마치 악담 같지만 사실은 행운을 비는 말로 break a leg라는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break a leg.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 break와 leg거든요. 여기 강조해서 한 번 더요. Break a leg. 좋습니다. 행운을 빌게. 그런데 우리 케빈 표정 왜 그래요?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을 또 고지 그대로 듣고 당황하는 케빈. 영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쉽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행운을 빌게. Break a leg. Break a leg. 비슷한 표현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행운을 빌게 할 때 또 많이 쓰는 말이 fingers crossed입니다. 여기 fingers는 손가락이죠. 둘째, 셋째 손가락을 이렇게 cross, 꼬아가지고 행운을 빌 때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이걸 말로 표현해서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라고 하면 행운을 빌게입니다. 같이요. Fingers crossed. 자,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늘 반장 선거에 나가는 내 꼬마 동생. 너무 대견합니다. 그런데 긴장했네요. 긴장하지 말고 잘해. 행운을 빌게. 어떡해요?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넌 잘할 거야. You got this는 이것을 너는 이미 가졌다라는 뜻이죠. 즉, 해낼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You got this. 함께 말해볼까요? You got this. 그럼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요리 대회에 나가게 된 친구. 실력이 대단한데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걱정 마. 너 요리 잘하잖아. 잘할 거야. 응원하는 말 어떻게 한다고요? You got this. You got this. 이번 시간에는요. 상대방을 응원하고 또 행운을 빌어주는 문장들을 배워봤죠. 우리 you got this처럼 너 할 수 있어 이런 표현도 너무 좋고요. 또 많이 쓰는 good luck도 좋고요. Fingers crossed, break a leg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많이 알아두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Let's read. Chapter 3. Sucked into a portal. Shenoy jumped into the hedge portal and was gone. Myra leaped in after him. They swirled and whirled. They flipped and flapped. 네, 아주 간단하죠? 네, 근데 그림을 보면은 상상이 가죠. 자, 이제 이 포털을 들어갔어요. 친구들 아시죠? Portal. Myra leaped in after him. 시노이가 먼저 들어갔는데 she leaped in. To leap.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뛰어오르다. 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And then they swirled and whirled. 이거는 뭐 빙빙 돌다. 슈슈슈. 네. They flipped and flapped. 휙 뒤집다. 그리고 뭐 flap 퍼덕거리다. 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막 와 어디로 가라 가는 거예요. All right, where are they going? Let's find out. Shenoy and Myra landed on a large metal table in the middle of a room. It looked like it belonged on a spaceship. A huge sign said, Recharging Station. At one end of the table, sitting with the frowniest frown Shenoy had ever seen, was Snare, who screamed, Feed me! Snare's cyborg hand snatched into bowls of strange colored clumps and lumps that were scattered across the tabletop. Proton pellets, he groaned, as they were stuffed into his mechanical mouth. Nuclear nuggets! 네, Shenoy and Myra are with Snare. 자, Snare를 마주하고 있죠, 지금. Oh my goodness.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재충전 스테이션 이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Snare이 되게 아주 표정이 안 좋아요. Snare has the frowniest frown Shenoy had ever seen. 우리 그 단어 중에 frown, to frown, 얼굴을 찌푸리다 이렇게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찌푸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frowniest frown이면은 정말요. 막 완전히 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자, what is he doing? 자 여기 이렇게 그 식탁에 보면은 이렇게 lumps and clumps가 있어요. 이런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clumps and lumps that were scattered across the tabletop. So this is our other vocabulary word. To scatter는 흩뿌리다, right?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proton pellets, nuclear nuggets, 양성자 알갱이, 뭐 nuclear nuggets는 핵 nugget, chicken nugget이 아니고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음식 같은 거예요, Snare한테는. 네. All right, let's stop and think. Shenoy and Myra landed on a huge sign or a large table. 네, 어디에 도착했죠? 자, on a large table. 큰 여기 식탁 위에 도착을 했죠? All right, let's see what's happening with why are they here? All right, let's see. Snare's recharging, explained the bunny bot. He's always grumpy when he's on low power mode. That's why he needed you. Shenoy frowned. Me? Why? I need quark fusion, Snare spat. Shenoy was confused. But we don't have any of that. I know, grinned Snare. 아, 다 이유가 있었네요. Snare이 왜 Shenoy를 여기를 데리고 왔는지. 네. He has something that Snare wants. Let's see what it is. 자, 우리 로봇 이렇게 토끼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Snare이 기분이 안 좋냐면은 he's on low power mode. 그는 저전력 모드에 있어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왜 휴대폰 배터리가 이제 갈수록 이제 없어지면은 이 전화가
이제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 스네어도 이 그 파워 이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노이는 이제 여기서 또 frown인데 여기는 동사로 써있죠. He frowned. 왜 저요? So I need quark fusion.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들 좀 어려운 건데 quark fusion은 사실 진짜 있어요. 이 quark fusion이 이 핵 융합보단 8배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서 이 그 snare는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빨리 충전을 해야 되니까. Alright,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 What is snare like on low power mode? 자, snare이 이 그 저전력 모드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He's always grumpy. 자, 이 rabbit robot가 grumpy, 짜증나 있다고 하네요. Okay, 자, let us continue and read the last page for today. Snare opened his hand and activated a magnetic pull. Shinoy's phone flew out of his hand and into Snare's. Snare smiled as he pressed the app button. Call to action, Chaos Crew! Okay. 자, 이번에는 Shinoy가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Snare이 일부러 호출을 하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Snare 이렇게 뺐죠. Like he took his phone. What is he gonna do? I don't know. Actually, I know. 이제 다음에 우리 알 거예요. 왜 Snare이 이 Chaos Crew를 호출을 하는지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Al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Chinoy, which gave him an idea.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I was here anyway. Laszlo는 나는 이미 와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본사에서 이 경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 우리 시노의 친구가 위험에 빠져 있구나. 이거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자. Alright. 그래서 second point는 이 Laszlo가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발로. 다리로 이렇게 팍 차잖아요. 근데 여기 동글동글한 알들이 생기잖아요. 이 알들이 snare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quark fusion. 네,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Chinoy는 여기에서 아, 딱 그 뭔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자, let's see what happens next. Chapter 4, Snack Time. While Snare munched on his new snack, Chinoy grabbed a few of the rabbit's waste orbs. Here's some quark stuff, he said, handing them over. Huh? What are you doing? Asked Myra in disbelief.
1: You humans are so stupidly polite, ha ha ha ha,
0: laughed Snare, taking the orbs and throwing them into his mouth. 네, 우리 Laszlo가 만든 알이랑 토끼똥 알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Chinoy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토끼 똥을 갖다가 이제 비슷하니까 어, 여기 드세요. Here's some quark stuff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Chinoy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Myra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Asked Myra in disbelief. 자, our third word for today, disbelief. 믿기지 않음. 그러니까 이 Myra는 아니, 네가 왜 쟤한테 먹이를 자꾸 줘? 어, 말도 안 돼. Right. 믿을 수가 없는 거죠. Alright. Let's look at our stop and think. Why did Myra react with disbelief? 바로 지금 설명해 주세요. 왜 믿기지 않은 이런 반응을 보여줬나요? 아니, 왜냐면은 Myra가 보기에는 Chinoy가 그냥 이 quark 에너지를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they're rabbit poo. 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 familiar crackle came from the evil robot's head, and its red eyes pulsed alarmingly.
1: What is this abomination? Screeched Snare.
0: Chinoy smiled.
2: Anyone who watches enough sci-fi knows that antimatter is the exact opposite of matter and energy.
0: 이제 난리가 난 거죠. Right, something is going wrong, as you can see. So, Chinoy says, antimatter is the exact opposite of matter and energy. 우리 그 토끼똥이 antimatter이거든요. Antimatter,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터지고. 이거를 먹으니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죠. Al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자, Snare, 속았습니다. 아니, 그냥 계속, 어, 이제 Chinoy가 굉장히 친절하게 자기 간식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그건 아니었죠. 다 이유가 있었죠. So, poor Snare. Okay, that's it for today.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See you soon.
3: Do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 관련 영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3개 영단어,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잖아요. 이렇게 정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여럿이서 같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공유하다 라는 단어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send, 보내다 입니다. 발음할 때는 send, S-E-N-D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교환의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꼭 직접 써보시면서 스펠링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send, Sam이랑 같이 써볼게요. S-E-N-D 읽을 때는 send, 보내다입니다. 우리 이메일이나 편지 혹은 택배까지도 보내다 라고 할 때 이 send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will send you an email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메일을 뭐 할 것이다? send니까 보낼 것이다 가 되겠죠. 이렇게 send you an email 하면 너에게 이메일을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send me a messag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볼게요. Did you send me a message online? 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뭐 했니? send, 보냈니? 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채워주셨다면 send 정리하고 바로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share, share, 공유하다 혹은 나누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단어에 이렇게 s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하죠? sh,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hare, shar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발음을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써볼게요. share, s, h, a, r, e 읽을 때는 share. 네, share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물건이나 대상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사진들을 모아자, 공유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사진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자 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예문에 보시면 share your idea 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share 한다는 것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일까요? 네, share 한다는 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sharing your idea 하면 너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share이라는 단어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 information 보겠습니다. information 하면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우리 두 부분으로 좀 뜯어서 살펴보면요. inform 이 단어가 알려주다 라는 동사예요. inform 하면 알려주다 라는

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이 에이션은요, 명사를 만들 때 뒤에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nformation이라는 건 알려주는 것, 즉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강세 한번 살펴볼게요. information에서 강세는 ation에 들어갑니다. information이 되는 거예요. information 같이 따라해 볼게요. informatio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I am F O R M A T I O N 이렇게 해서 information 써주셨죠? 자, 우리 정보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call us anytime 이라고 했는데요. 자,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이 되겠죠? Call us anytime. 우리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라는 의미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useful 이라는 건 유용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useful information은 무슨 뜻일까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자, 빈칸 채워볼게요.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하면 이 웹사이트에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information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관련 영단어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인터넷이라는 단어 쓸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주로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소문자로 쓰기도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메일 나와 있죠? 이메일, 이메일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링크나 연결 주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링크 접속하면 인터넷 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링크를 영어로 링크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댓글이나 의견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는 comment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비밀번호라는 단어 passwo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social media 혹은 SNS라는 단어는 social media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가 SNS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원어민들은 SNS라고 말하진 않고요. 이 소셜미디어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 쓰이는 인터넷 영단어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어서 오늘 배웠던 영단어들 정리해 보면 먼저 무엇을 보내다라고 할때 send, 그리고 정보, information, 마지막으로 사진을 공유하다. Share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행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영단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방문할 명소를 미리 찾아보기도 해요. 오늘은 여행이나 여행지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여행과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어떤 항공편을 타고 갈지, 또 어디에서 머물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 라는 단어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요, 명소를 방문하다 라는 단어와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까지 같이 오늘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travel, travel인데요. 여행하다, 동사도 되고요. 명사로 여행도 됩니다. 읽을 때는요,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세요. 읽어보면 travel, travel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우리 쓰는 방법도 알아야 하니까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l, T-R-A-V-E-L 읽을 때는 travel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문,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를 이 되는 거예요.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His life is full of travel and adventure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travel이 여행이라는 명사로 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his life, 그의 삶은요, is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하다 라는 의미죠. 그의 삶은 뭘로 가득할까요? travel and adventure이니까 여행과 모험으로 가득한 삶인 겁니다. 자, travel,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 같이 살펴볼게요. 바로 trip, 여행입니다. 이 trip은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여행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반면 이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이나 이동하는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한 번의 여행을 말할 때는 주로 trip을 쓰고요.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 travel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lan, 계획하다 혹은 계획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plan, 한 번 더. pla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바로 스펠링 기억하고 오른쪽에 써볼게요. plan, P-L-A-N, plan이 되겠죠? 자, 예문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획하다, 동사로 쓰인 예문 볼게요.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he planned his trip 무슨 뜻일까요? 그는 여행을 계획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계획했냐면 very carefully,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겠죠? 그래서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빈칸에는 그는 여행을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다 라는 의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명사 예문 살펴볼게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렇게 말했어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나는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yet이라고 하면요, 아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자, plan, 계획하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의미 둘다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isit, visit. 자, 강세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visit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의미는 방문 하나도 되고요. 얘도 방문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써볼 텐데요. visit. V, I, S, I,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visit. 자, 방문하다 예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The volunteers visited Paris last win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자원봉사자들은요, visited Paris니까 파리를 뭐 했을까요? 방문했겠죠. visited Paris last winter 지난 겨울 파리를 방문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visit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방문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visit은 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라고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한국으로 온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My first visit이니까 나의 첫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isit, 방문하다, 방문이라는 단어.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들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visit이라는 단어의 뒤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or을 붙이면 visitor, visitor, 방문하는 사람, 방문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visitor 기억해 두시고요. 또 방문객 말고 원래 거기에 사는 주민이나 현지인을 뜻하는 단어로 local, local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자, 방문객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visitor. 원래 거기에 사는 사람, 주민이나 현지인은 loca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들까지 같이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여행.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 뭐라고 하죠? T로 시작하는데요. trave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직접 말하면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다라고 할 때, 계획하다라는 단어는요. pla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소를 방문하다 혹은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단어는요. V로 시작하는데, visit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네, 오늘 여행 관련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조림파파 정경입니다. 이렇게 영어 글을 읽으면서 영어 원서에 푹 빠져서 단어도 외우고요. 단어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그런 경험 저와 함께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How the Leopard Got His Spots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쓰는 경우, 아, who나 which 대신에 that을 주로 언제 쓸까요? 그 경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부분을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글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바로 볼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평범한 기린과 얼룩말이 보이는데요. 예전 강의에서, 지난 강의에서 제 기억으로는 아무 무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늬가 생겼네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표범과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막 굶주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여기에 어떤 원숭이, 이 원숭이 이름이 뭐였죠? 이 원숭이에게 찾아갔거나 혹은 만난 것 같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오늘의 이야기는 그림을 보며 미리 글의 내용을 상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에 새로 나온 과자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과자가 있어요. 근데 이 과자 봉지에 보니까 새우 그림이 있고요. 아, 뭔가 바삭바삭해 보이고 뭔가 소스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봉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맛있겠다. 아, 나 새우 과자 좋아하는데. 와, 이거 어떤 과자일까? 어떤 맛일까?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봉지를 뜯습니다. 봉지를 착 뜯어가지고 한 입을 탁 먹는데 와, 역시 내가 먹던, 원래 그 먹던 그 새우 과자보다 훨씬 더 맛있네. 혹은 에이, 별로네. 뭐 이렇게요.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그 과자가 더 맛있었든 덜 맛있었든지 간에 그 전에 봉지 껍데기를 보면서 혹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맛일지 추측해보고 그 과자의 맛을 실제로 보면은 아, 훨씬 더 그 맛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맛에 훨씬 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맛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미리 한번 보면서 모든

0: 책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모든 책이 그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이 있는 책일 경우는 미리 한번 그림을 후루루룩 이렇게 한번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 훨씬 더 몰입해서 글을 읽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활동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음원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After a long time of standing with the slippery, slidey shadows falling on them, the giraffe grew blotchy, and the zebra grew stripy, and the antelope grew darker. At last, you could hear them and smell them, but you could hardly see them at all. Meanwhile, the leopard and the man were looking all over their yellowish, brownish home, wondering where all their breakfasts and lunches and dinners had gone. They were so hungry that they had to eat beetles and rats. Then they both had terrible tummy aches together. Ouch! So the leopard and the man went to see the baboon, who was quite the wisest animal they knew. The leopard asked, "Where has our breakfast gone?" The baboon said to the man, "My friend, your breakfast decided it was time for a change. You should change too." Then the baboon winked and said, "Leopard, your breakfast has gone into other spots. You should do the same."
0: How the leopard got his spots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fter a long time of standing with the slippery, slidey shadows fallen on them.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뭐한 후에 아주 긴 시간 후에 of standing 아주 오랫동안 서 있은 후에 with the slippery, slidey shadows 미끄러지는 듯이 내려온 그런 그림자들과 함께 한참 동안 서 있은 후에 fallen on them 그들에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햇빛이 빛이 쭉 내려오고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이죠. The giraffe grew blotchy. 길이는 어떻게 됐냐면 blotchy 얼룩덜룩해졌어요. 빛이 어떤 부분은 들어오고 어떤 부분은 안 들어오니까 그림자 때문에 얼룩덜룩해진 거예요. 약간 동화스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the zebra grew stripy. 그리고 나서 얼룩말은 줄무늬가 생겼어요. 왜? 어떤 덤불이라든가 풀 모양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줄 모양이었나 봐요. And the antelope, 영양은 조금 더 까무잡잡해졌어요. 검은색으로 좀 더 짙은 색으로 변했어요. At last, 마침내, you could hear them and smell them, but you could hardly see them at all. 마침내, you could hear them. 그 동물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킁킁킁.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도 났고요. But, 그러나, you could hardly see them. 이제, at all. 전혀 그것들을 볼 수가, 거의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hardly 하면은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색과 배경에 있는 덤불이나 그 그림자 무늬와 그 다음에 그 동물들, 기린들과 얼룩말들 그런 동물들이 거의 색깔이 일치해져 가는 거죠. 그 무늬가 일치해져 가니까 이제 잘 안 보인다라는 의미죠. Meanwhile. Meanwhile 하면은 그동안에 혹은 한편이라고 해볼까요? 한편. The leopard and the man were looking all over their yellowish brownish home. 한편 표범과 인간, 사람은 were looking, 보고 있었어요. All over their yellowish brownish home. 그들의 노란 빛나는 혹은 노란 갈색 빛나는 집. 이 보금자리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전부 다 숲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Wondering. 아 밑에 바로 나오네요. 궁금해하면서 어디 갔지? Where all their breakfasts and lunches and dinners had gone.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거리들 다 어디 갔노?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아침과 점심들과 저녁거리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라고 막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요. They were so hungry. 그들은 이제 너무 배가 고파졌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런 대명사들 영어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들 누굴까요? 밥 못 먹은 배고픈 그들은 바로 인간과 그 다음에 표범이 되겠죠. 그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that they had to eat beetles and rats. Ooh.

0: 그들은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됐냐면 딱장벌레나 쥐들을 잡아 먹어야 됐어요. 생각만 해도 하네요. Then, 그리고 나서 they both had terrible tummy aches together.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심각한, 아주 고약한 배 아픈 거 있죠. 배 아픈 것을 함께 겪었답니다. 아우치,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는 것이죠. 원래는 stomach ache라는 말을 쓰는데요. tummy ache, tummy라는 말은 비격식적인 표현에 혹은 우리 아이들 동화책이라든가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구어적인 표현에서 tummy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합성 명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tummy ache 혹은 stomach ache 둘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 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After a long time of standing with the slippery, slidey shadows falling on them, the giraffe grew blotchy, and the zebra grew stripy, and the antelope grew darker. At last, you could hear them and smell them, but you could hardly see them at all. Meanwhile, the leopard and the man were looking all over their yellowish brownish home, wondering where all their breakfasts and lunches and dinners had gone. They were so hungry that they had to eat beetles and rats. Then they both had terrible tummy aches together. Ouch!
0: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한번 만나볼게요. So, 그래서 the leopard and the man went to see the baboon. 자, 표범과 사람은 went to 갔어요. 누구에게 갔냐면 baboon, baboon 하면은 그 개코 원숭이 재밌게 생긴 그런 원숭이 있죠. 개코 원숭이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개코 원숭이는 누구였냐면 who was quite the wisest animal they knew. 누구였냐면 정말로 꽤 정말로 the wisest, 가장 영리한 동물이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정말로 영리한 동물이었어요. 이 개코 원숭이가요. 그래서 이 개코 원숭이에게 이제 물으러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침거리들, 점심거리들, 저녁거리들 다 어디로 갔죠? 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 이야기 더 계속해서 만나보기 전에 우리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은 이 tha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쓰는 경우, 우리 관계대명사는 who도 있고요, which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that을 주로 쓰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말을 선행사라 하거든요. 그 선행사가 최상급의 형용사나 서수, first, second, third 같은 서수나 the, only, all, every 혹은 any, no, the same, very 혹은 어떠한 thing이 들어가 있는 단어, 그냥 thing은 안 되고요. thing이 들어가 있는 단어, anything, everything, something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선행사에 들어가 있으면은 that을 주로 씁니다. who나 which를 쓰지 않고요. 자, 예문 보시면은 바로 아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He was the only person that finished the homework. 그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떤 유일한 사람이었냐면 that finished the homework. 숙제를 끝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 숙제가 너무 많거나 어려웠나 봐요. 자, 그러면 the only person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who를 써야 되는데 who보다는 that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주로 that을 쓴다라는 것이죠. 왜? 앞에 선행사에 보니까 선행사가 the only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hat을 쓰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예문 한개 보도록 할게요. She donated everything. 그녀는 donate 하면은 돈 내. 농담이고요. donate 하면은 기부하다. 돈 내세요. 기부. 기부. 요렇게 저는 어릴 때 외웠었습니다. 요런 것도 꿀팁. 맞죠? 아주 작은 팁입니다. 그래서 기부했습니다. 무엇을 기부했냐면 everything. 모든 것을 기부했습니다. That she had.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행사.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죠. 그러면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모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보니까 아, thing 앞에 every가 붙어 있잖아요. Everything. thing인데 앞에 뭔가 붙어 있는 단어일 경우는 여기에 everything, 사물인데도 불구하고 which를 쓰는 것 대신에 that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 이 that이 수식하는 게 바로 앞에 있는 the wisest animal, 가장 영리한 동물, 즉 최상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that을 쓰는 것이고 제가 원래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런 that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The leopard asked. 그래서 표범이 물었습니다. Where has our breakfast gone?

0: 우리 아침 먹잇감이 어디 갔지? 아, 왜 어디 갔지? 나 지금 배고픈데?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breakfast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breakfast가 아침 식사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break,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깨다, 부수다의 break, 그 단어 맞습니다. fast는 빠른, 빠르게. 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fast를 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단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식. 단식이라는 게 잠시 동안 굶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과 생활 중에서 끼니와 끼니 사이가 가장 긴 것을 단식이라고 표현을 해 볼까요? 그게 언제죠? 저녁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기까지 단식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굶는 기간을 끊어 주는 게 바로 아침 식사인 거죠. 아. breakfast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신기하던데요. 저 혼자만 신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The baboon said to the man. 그 개코원숭이가 사람 인간에게 물었습니다. My friend, 우리 친구요. Your breakfast decided it was time for a change. 너의 아침거리가 decided 결심했다 혹은 결정했다. It was time for a change. 변화할 시간이라고 결정을 했단다. You should change too. 너도 좀 바뀌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n the baboon wink. 그리고 바부니 윙크하면서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Leopard, 표범아, your breakfast has gone into other spots. You should do the same. Your breakfast, 너의 아침거리들이 has gone into, 안으로 들어갔어, 혹은 숨었어. into other spot, 다른 장소로 숨어 들어갔어, 혹은 다른 장소로 들어갔어. You should do the same. 너도 다른 장소로 한번 들어가 봐. 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스팟이 의미하는 게 뭘지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방금 봤던 것을 먼저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So the leopard and the man went to see the baboon, who was quite the wisest animal they knew. The leopard asked, "Where has our breakfast gone?" The baboon said to the man, "My friend, your breakfast decided it was time for a change. You should change too." Then the baboon winked and said, "Leopard, your breakfast has gone into other spots. You should do the same."
0: 자, 오늘도 평소에 많이 듣지 못했던 그런 생소한 표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표현들 의미와 예문과 함께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블라치 블라치 The giraffe grew blotchy. Meanwhile, you must rest as much as possible. Wonder. Wonder. I wonder who she is. Quite. Quite. The baboon was quite the wisest animal they knew. Breakfast. Breakfast. Where has our breakfast gone?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글 읽기 전 활동 추천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활동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이 하고 계시는 그 활동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 영어 글 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글 읽기 전에 아, 단어를 더 많이 가르쳐 주면 혹은 단어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글을 읽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의 글 읽기에는 어느 정도의 문턱,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인식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나는 좀 재밌게 보고 싶은데 책 보기 전에 항상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혹은 사전을 찾아보고 이런 단어를 학습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 그 다음 책 읽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양을 좀 줄여주시고 오늘은 또 다른 것 제가 강의 시작 부분에 항상 하는

있는 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고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그 대신 한번 사용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놓치신 분들은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EBSE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영어 쓰기, 단계별 영어 쓰기 할수 있는 자료도 일일 학습 자료로 제가 탑재를 해두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효린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규홍입니다. 표범이 어떻게 무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들도 책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접하면 영어 그 자체가 수단으로 다가오고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글을 읽게 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제가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바로 출발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Leopard Got His Spots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각동사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동사와 그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게 몰입이 훨씬 더 잘 된다고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이제 인간과 표범이 사냥을 떠납니다. 이때까지 굶주렸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아, 사냥을 떠나는데 지금 그림에 보니까 얼룩말과 기린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보이긴 하는데 약간 보호색처럼 기린은 나뭇잎들 속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고요. 얼룩말은 그 덤불에 있었던 그 풀의 모양과 비슷한 무늬를 가지고 있네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요. 우와! 잡았습니다. 잡긴 잡았습니다. 일단 표범은 얼룩말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기린 등 뒤에 타고 있네요. 오, 그런데 계속해서 타고 있네요. 희한한데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날이 밝아졌는데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자, 이렇게 먼저 추측을 해보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만으로 그 어떻게 펼쳐질지 추측해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거든요. 글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청독으로 조금 어려운 책도 유창하게 읽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청독이라는 것은 음원을 들으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것,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 혹은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글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원을 듣고 혹은 들으면서 읽는 것이다 보니 음원에서 어떻게 읽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 읽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눈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수준과 딱 맞거나 혹은 자신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책, 평소에 혹시 읽고 싶었던 원서나 영어 글이나 무언가가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청독을 통해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힘으로 음독이든 묵독이든 해보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책들을 청독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청독을 할 때는 살짝 높아도 괜찮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내용을 음원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the leopard and the man set off to look for their breakfast. At last they came to a great forest full of spotty, dotty shadows. What is this? Asked the leopard. I can hear zebra, and I can smell zebra, but I can't see zebra. It's strange, agreed the man. I can hear giraffe, and I can smell giraffe, but I can't see giraffe. That night, the leopard heard something moving in the dark, so he jumped on top of it. It felt like zebra. It smelled like zebra. Crash! He heard the man catch something too. They decided to sit on these strange, invisible things until morning. In the morning, they looked at what they had caught. The man said, Mine looks like giraffe, but it is covered with brown blotches. Leopard said, Mine looks like zebra, but it is covered with black stripes. What have you been doing, zebra? Why is it so hard to find you?
0: 표범 무늬의 비밀, 오늘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leopard and the man set off to look for their breakfast. 그래서 표범과 사람은 set off라고 하면은 아, 신난다, 신난다. 출발하는 것이죠. 어딘가로 떠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To look for their breakfast. 그들의 아침을 찾아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At last, 마침내, they came to a great forest. 그들은 울창한 숲으로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숲에 도착했습니다. Full of spotty, dotty shadows. 가득 차 있었는데요.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점이 있는, 점박이 무늬에 점이 있는 그런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Spotty와 dotty는 같은 뜻, 거의 유의어 혹은 동의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What is this? Asked leopard. 표범이 물었어요. 저 뭐고 저거? I can hear zebra. 나는 얼룩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I can smell zebra. 나는 얼룩말 킁킁킁 냄새도 맡을 수 있는데 But I can't see zebra. 그런데 얼룩말이 안 보이네. It's strange. 이상하네. Agreed the man. 사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동의했어요. Agree라고 하면은 동의하다라는 의미죠. I can hear giraffe. 나는 기린 소리도 나도 들리고 I can smell giraffe. 킁킁킁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린 냄새도 나는데 But I can't see giraffe. 그런데 기린이 보이지가 않네. 아, 이 얼룩말과 기린은 어디 갔을까요? That night, 그날 밤에 The leopard heard something moving in the dark. 그날 밤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그날 밤에 표범은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들었는데 무언가가 뭐 하는 걸 들었냐면 어둠 속에서 쭉쭉쭉 쭉쭉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So he jumped on top of it. 그래서 그 표범이 jumped on 그 위에 올라탔어요. On top of it. 그것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올라탔어요. 자, 이 문장에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냐면 바로 지각동사라는 친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각동사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 지각. 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see, watch, hear, smell, feel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지각동사라고 하는데요. 지각동사는 문장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어, 맞죠? 뭔가 느끼고 맛보고 듣고 보는 그 주체가 있겠죠. 그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쓰이고 뭔가를 봤다, 봤다라고 한다면 주어가 목적어를 봤다. 그런데 그 보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무언가 하는 것을 보았다 할 때 이 목적격 보어 그 자리에 동사 원형 혹은 동사 ing 형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먼저 말씀드리니까 아 이게 뭐지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보면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saw him cross the bridge. 나는 그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았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 있는 I가 주어, so가 동사, him, 목적어. 그다음

다음에 다리를 건너다 할때 cross 대신에 to cross가 못 온다라는 것이죠. cross 동사 원형 형태 혹은 crossing 여기 아래에 있는 crossing 이둘 중에 하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궁금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I saw him cross the bridge랑 I saw him cross the crossing the bridge랑 cross랑 crossing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예문을 적어두었습니다. I saw him cross the bridge는 이 문장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e crossed the bridge. 그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건넙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끝까지 건넜어요. 그런데 I saw it. 내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즉, 그가 다리를 건너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체를 다본 거예요. 다리를 건너는 걸다본 거죠. 그게 I saw him cross the bridge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ing는 뭐가 다를까요? He was crossing the bridge. 그가 다리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건너는 중인데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리를 끝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게 아니라 건너고 있는 도중에 잠시 그 순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ross라고 하면은 그 행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되는 것까지를 다 보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crossing the bridge, he was crossing the bridge and I saw it. I saw him crossing the bridge. 이것은 건너는 도중에 잠시 그 찰나를 보았다. 그 순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지각 동사를 한번 볼까요? The leopard heard 주어, 그다음에 heard라는 지각 동사가 있죠. Something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뭔가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이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 움직이는 그 순간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아, 들었어요. So he jumped on top of it. It felt like zebra. 올랐다.

0: 그래서 표범이 듣는 거예요. He 표범이죠. 표범이 들었어요. 사람이 catch something to 무언가를 잡는 거. 잡기 시작하고 잡는 게 끝나는 것까지 무언가를 잡는 것을 들었어요. 자, 요거 복습할 겸해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어요. They decided. 그들은 결정했어요. To sit on these strange invisible things until morning. 그들은 결정하고 혹은 결심하다도 되거든요. 결정했어요. To sit on these strange 이러한 이상하고 invisible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이라는 뜻이에요. Invisible things until morning. 아침까지 이 눈에 잘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앉아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 요까지지만 오늘 invisible 여기서 in 혹은 on 혹은 this가 어떤 단어의 제일 앞에 붙으면은 부정 혹은 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자, 요거 예시들. 우리가 흔히 영어 글을 읽으면서 접할 수 있거든요. 요런 예시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incomplete라고 하면은 complete이 완전한이잖아요. 그러면 incomplete라고 하면은 불완전한이 되고요. fair 하면은 공평한, unfair 하면은 it's unfair! 불공평하다. 불공평한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agree는 예전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동의하다. 그러면 disagree라고 하면은 동의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일단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the leopard and the man set off to look for their breakfast. At last they came to a great forest full of spotty, dotty shadows. "What is this?" asked the leopard. "I can hear zebra, and I can smell zebra, but I can't see zebra." "It's strange," agreed the man. "I can hear giraffe, and I can smell giraffe, but I can't see giraffe." That night, the leopard heard something moving in the dark, so he jumped on top of it. It felt like zebra. It smelled like zebra. Crash! He heard the man catch something too. They decided to sit on these strange, invisible things until morning.
0: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In the morning, 이제 아침까지 그 뒤에 타고 있었나 봐요. 얼룩말 혹은 그 이상한 물체 뒤에 they looked at 그들은 보았습니다. What they had caught 그들이 잡은 것을 보았어요. 이제 올라타고 있던 이 동물이 이제 아침에 서서히 동이 트니까 보이는 거죠. The man said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Mine looks like giraffe 내 거는 좀 기린 같아 보이는데 but it is covered with brown blotches 그런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기름 같은 것이 덮여 있어. 갈색 얼룩덜룩한 무늬로 덮여 있어. Leopard said, 이 표범이 말하기를, Mine looks like zebra. 내 거는 얼룩말 같은데, but it is covered with black stripes. 그런데 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얼룩말 같은 게 뭔가로 덮여 있냐 하면, 검정색 줄무늬로 덮여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What have you been doing, zebra? 얼룩말이야. 너뭐 하고 있었어? 뭐 하는 중이었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엇을 했어?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달라져 있냐는 거죠. Why is it so hard to find you? 너를 찾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얼룩말에게 질문을 하네요. 그럼 얼룩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안 잡아먹히려고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자, 다음 내용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을 글로 그리고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n the morning, they looked at what they had caught. The man said, "Mine looks like giraffe, but it is covered with brown blotches." Leopard said, "Mine looks like zebra, but it is covered with black stripes. What have you been doing, zebra? Why is it so hard to find you?"
0: 자, 뭔가 이 배경을 보니 저도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뭔가 보호색 저를 발견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러시진 않았나요? 오늘도 재밌는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Set off. Set off. The leopard and the man set off to look for their breakfast. Dotty, Dotty. At last, they came to a great forest full of spotty

0: agreed the man. Decide. Decide. I can't decide what to wear. Invisible. Invisible. She felt invisible in the crowd.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청독에 적합한 책이란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독이라는 것은 음원을 들으면서 아이들 혹은 우리 친구들 혹은 학생들이 그 글을 손가락으로 혹은 눈으로 쭉 소리를 내지 않고 따라 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청독에 적합한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쉬운 책일까요?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책일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책일까요? 답은 바로 3번입니다. 2번 혹은 3번이 가장 적합합니다. 쉬운 책일 필요 없고요. 아이의 수준에 딱 맞거나 혹은 살짝 어려운 책이라도 청독은 관계가 없습니다.

것을 음원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려운 책을 아이가 청독을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면 안 되겠지만 아이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살짝 더 어려운 책, 이 정도가 되는 책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나만의 블로그가 없다고 해도 나의 관심사를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블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헬렌이 새로 블로그를 꾸미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넘겨볼게요.
1: 나는 늘 패션에 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나만의 패션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의 사진을 올렸다. 그 옷들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방문해서 댓글을 남겨주면 좋겠다.
0: 네, 어때요?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헬렌이 자신만의 패션 블로그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그런 다이어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줄부터요. 함께 도전해 볼게요.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나는 항상 패션에 대한 나의 지식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0: 나누고 싶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항상 뭐뭐 하고 싶었다라고 할때 영어로는요. have always wanted to. have always wanted to 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항상 무엇무엇 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항상 뭐 하고 싶었다고요? 네, 패션에 대한 자신만의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나누다, 공유하다, 영어로 share라고 하니까 share one's knowledge, share one's knowledge라고 해주시면 지식을 공유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요. 저는 항상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I've always wanted to share. I've always wanted to share 그 패션에 대한 저의 지식을요. My knowledge about fashion. My knowledge about fashion.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With others. With others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ith others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패션에 대한 저의 지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1: I've always wanted to share my knowledge about fashion with others. I've always wanted to share my knowledge about fashion with others.
0: 자, 이런 자신의 평소 바람을 우리 헬렌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만의 패션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이렇게 무엇무엇 하기로 결심하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decide to. decide to 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그래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So, I decided to. So, I decided to. 저만의 패션 블로그를 시작하기로요. Start my own fashion blog. Start my own fashion blo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My own 이란 표현은요. 나만의 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패션 블로그를 시작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1: So I decided to start my own fashion blog. So I decided to start my own fashion blog.
0: 자, 그래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몇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일, 우선은 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로는요. To begin with. To begin with 라는 표현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인터넷상에 올린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올리다, 게시하다 라고 할때 영어로는요. Post 라는 말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우선은요. To begin with. To begin with. 저는 사진을 올렸어요. I posted pictures. I posted pictures.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의 사진을요. Of my favorite clothes. Of my favorite clothes.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favorite clothes란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란 의미인 거 알고 계시죠? 우선 저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1: To begin with, I posted pictures of my favorite clothes. To begin with, I posted pictures of my favorite clothes.
0: 사진만 올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옷을 멋지게 입을 수 있는지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무엇무엇에 대한 충고, 조언을 영어로 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 tip on. A tip on 이라고 하시면 무엇무엇에 대한 충고, 무엇무엇에 대한 조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무엇에 대한 조언을 올렸다고요? 아, 이 옷을 어떻게 입는지, 입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했답니다. 자, 우리 무엇무엇 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how to 라는 표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옷 입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how to wear 해주시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그리고 저는 또한 추가했습니다. I also added. I also added. 충고를 말이에요. some tips. Some tips. 어떻게 이 옷들을 입는지에 대해서요. On how to wear them. How to wear them.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 옷들을 입는지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1: I also added some tips on how to wear them. I also added some tips on how to wear them.
0: 자, 이렇게 멋지게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댓글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댓글을 남기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Leave a comment. Leave a comment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I hope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왔으면 좋겠어요. Many people visit my blog. Many people visit my blog. 그리고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And leave comments. And leave comments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서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1: I hope many people visit my blog and leave comments. I hope many people visit my blog and leave comments.
0: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패션 블로그를 완성한 헬렌의 다이어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아주 유용한 표현들 많이 등장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화면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1: I've always wanted to share my knowledge about fashion with others. So I decided to start my own fashion blog. To begin with, I posted pictures of my favorite clothes. Also added some tips on how to wear them. I hope many people visit my blog and leave comments.
0: 네, 집중해서 열심히 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할 시간인데요. 우리 잭도 헬렌 못지않게 아주 멋진 블로그를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블로그인지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2: "나는 늘 음식에 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나만의 요리 블로그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가 요리한 음식 사진들을 올렸다. 조리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해서 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0: 네, 잘 보셨어요? 우리 잭은 그 요리에 관한 블로그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잭의 다이어리 역시 첫 문장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는 늘 음식에 관한 나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까 지식을 나누다라고 했을 때 share one's knowledge라는 표현 배웠죠? 자, 그러면 생각을 나눈다, 아이디어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는 share one's ideas. share one's ideas.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라는 표현은 앞에 한번 등장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네, with others, with other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항상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I've always wanted to 음식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Share my ideas about food. Share my ideas about food.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With others. with others.

0: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항상 음식에 관한 저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 I've always wanted to share my ideas about food with others. I've always wanted to share my ideas about food with others.
0: 자, 그래서 우리 잭이 어떤 결심을 했어요? 아, 나만의 요리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결심을 했대요. 자,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decide to 라는 표현 알려드렸는데 뭐 비슷한 의미로 make up one's mind. make up one's mind 라고 하셔도 역시 결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ind가 나의 마음이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정했다, 결심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요, 저 결심했어요. So, I made up my mind. So, I made up my mind. 저만의 요리 블로그를 만들기로요. To create my own cooking blog. To create my own cooking blog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create은 무언가를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저만의 요리 블로그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1: So, I made up my mind to create my own cooking blog. So, I made up my mind to create my own cooking blog.
0: 자, 우리 요리 블로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음식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요리한 그 음식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한 일이죠. 자, 이렇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to begin with 란 표현 배웠는데 비슷한 의미로 to start with 하셔도 이제 우선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사진을 올렸대요. 자, 이렇게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거, 우리 이런 거 업로드한다라고 우리말 중에도 섞어서 많이 사용하죠. upload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우선은요, to start with 저는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I uploaded photos. I uploaded photos. 제가 만든 음식의 사진을요. Of the food I cooked. Of the food I cooked.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저는 제가 요리한 음식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1: To start with, I uploaded photos of the food I cooked. To start with, I uploaded photos of the food I cooked.
0: 자, 사진만 올려서는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요리법에 대한 그런 조언들도 포함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포함시키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include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요리법도 올렸습니다라는 의미니까 뭐뭐도 또한이란 뜻으로 as well 이란 표현을 이제 맨 끝에 넣어 볼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요, 덧붙였습니다. 저는 포함시켰습니다. I included 조언을 말이에요. Some tips.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한 조언을요. On how to cook them. 역시 말입니다. As well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역시 요리법에 대한 그런 조언들도 포함시켰습니다라는 이 문장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included some tips on how to cook them as well. I included some tips on how to cook them as well.
0: 자,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였으니까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의 글을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쓴 게시글을 우리 post 혹은 posting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문장 속에서 응용해 보자면 저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기를 바래요. I hope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해서요. Many people visit this blog. Many people visit this

0: blog. 제 게시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And read my posts. And read my post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해서 제 게시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 I hope many people visit this blog and read my posts. I hope many people visit this blog and read my posts.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게 다이어리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 제게 다이어리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1: I've always wanted to share my ideas about food with others. So, I made up my mind to create my own cooking blog. To start with, I uploaded photos of the food I cooked. I included some tips on how to cook them as well. I hope many people visit this blog and read my posts.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블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Share one's ideas, 뭐 생각을 나누다라든지 post, 글 따위를 올리다, 게시하다 같은 표현이요. 그리고 leave a comment, 댓글을 남기다처럼 블로그와 관련된 아주 유용한 표현들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충분히 활용하셔서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는 시간이죠. My own diary, 함께 볼까요?

네, 열심히 한번 적어보셨어요? 나만의 블로그가 있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이렇게 꾸미면 좋겠다라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요. 우리 EBSE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에서는 학습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지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여러분, meals and snacks. 식사와 간식. 먹는 거 너무 즐겁잖아요, 그쵸?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한데 그런 표현들,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의 표현 배우기 이전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say that I eat breakfast every day.
0: 자, 그럼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쪽 끝에 있는 남자아이가 음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I think he's asking a question about food, right? 네, 먹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아침을 먹니? 너는 뭐 점심 식사를 하니?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빨간 옷을 입은 여자친구는 너네 아빠는 요리를 하셔? 요런 질문을 하는 것 같죠, 그쵸? If dad cooks, I think the food will be delicious.

0: 아빠가 해준 음식은 다 맛있는데, 그죠?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친구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Do you exercise every day? 너는 매일 운동을 하니? 우리 친구들은 매일 하는 게뭐 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매일 뭐뭐를 하니? 요 질문 하고 싶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Do you eat breakfast?
2: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1: Does your mom cook?
2: Yes.
0: 그럼 대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자, breakfast는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너는 아침 식사를 먹니? 라는 질문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아침 식사를 하세요?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라는 대답을 했네요. Yes는 일단, 먹어.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I eat breakfast every day. 라고 했어요. 자, every day는 매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빠뜨리고 꼭 챙겨 먹는다라는 말을 할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아침 식사를 매일 하나요?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every day. Good job. One more time. I eat breakfast every day. 잘했어요. 자, 이렇게 I eat breakfast 다음에 빈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주 먹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뒤에 붙여볼 수 있어요. Every day는 매일이었잖아요. 다른 표현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가끔 아침 식사를 먹어요. 라고 할 때는 I eat breakfast sometimes 라고 할수 있어요. Sometimes가 뭐 가끔이라는 뜻이죠. I eat breakfast sometimes.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eat breakfast sometimes. I eat breakfast sometimes. 잘했어요. 항상 먹어. 뭐 매일 먹어라는 표현도 쓸수 있겠지만, 항상 먹는다라고 할 때는 all the time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겠죠.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eat breakfast all the time. I eat breakfast all the time. 잘했어요. Every day, all the time. 뭐다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혹시나 나는 아침 식사 안 먹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선 어떤 표현을 쓸까요? I eat breakfast 뒤에 뭘쓸수 있을까요? 뭐쓸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I don't eat breakfast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요거는 추가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I don't eat breakfast. I don't eat breakfast. 이건 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요. 아침을 안 먹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 eat breakfast every day. 난 매일 아침을 먹어. 라고 했더니, Does your mom cook? 그럼 엄마가 요리를 하시니? 라는 질문이에요. Mom, M-O-M이 엄마라는 표현이죠. 근데 요 철자는 사실 미국에서 쓰는 철자예요. 영국을 가면 M-U-M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 영어 책에 엄마가 M-O-M으로 쓰여져 있으면, 아, 이거는 미국에서 쓴 책이구나. M-U-M으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건 영국 책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언어를 써도 이 철자, 스펠링이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마음은 엄마다. 자, 그래서, Does your mom cook?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번에는 조금 어렵게 두 가지를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Does your mom? 이었는데, your mom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넣고, cook가 요리하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니? 요리하다 대신에 또 다른 행동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케이는 잠을 자? 맨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Does Kaylin slee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So your mom 대신에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Kaylin 누구냐고요? 저예요, 저. Does Kaylin sleep?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Does Kaylin sleep? Does Kaylin sleep? 잘했어요. 선생님은 밥을 드셔? 본 적이 없어. Does the teacher e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Does the teacher eat?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Does the teacher eat? 너의 여동생은 점프를 하니? Does your sister jump? Does your sister jum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영어에는 누나, 언니, 여동생 이렇게 다른 호칭을 안 써요. 여동생이든 아니면 누나든 언니든 그냥 sister라고만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가족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실 your sister라고 하면 언니인지 아니면 동생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Does your sister jump?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does 뒤에 사람과 행동이 오는데 아까 do you eat breakfast?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do를 썼고 여기서는 does를 썼죠. 상대방에게 you한테 물어볼 때는 do you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 다음에 사람이 온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세요. Yes! 엄마가 요리하셔!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요리를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먹는다는 그런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Do you eat breakfast?
2: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1: Does your mom cook?
2: Y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죠. Let's go back to the picture.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over there. 저기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남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음식 생각을 하고 있죠.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음식 위에 보니까 해가 떠 있죠. 아침에 해가 딱 떴을 때 그때 밥을 먹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아침 식사하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Do you eat breakfast? 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답은 뭐라고 했나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아침 식사를 매일 먹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Does your dad cook? 너네 아빠가 요리를 하시니? 라는 질문이에요. Does your dad cook?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쵸? Does your dad cook? 자, 아빠가 요리를 하시나요? Yes, every day. 네, 매일 요리를 하세요. 너무 자상하신 아빠다. 그죠? Every day가 매일이라는 표현이었죠. 자, 우리 뒤에 운동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 요 둘의 대화로 한번 가볼까요?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가 질문이 있어요. Do you exercise? Exercise는 운동하다죠. 자, 우리 아까 Do you eat breakfast?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eat breakfast 대신에 exercise라는 다른 행동을 넣은 거예요. Do you exercise? 너는 운동을 하니? 우리 친구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운동을 해. I exercise every da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exercise every da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운동하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아빠가 운동을 하는지 물어볼까요? Does your dad exercise? Does your dad exercise? 아빠는 운동을 하시니? 대답은 no. 아니, 네. yes 대신에 no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해 할 때는 yes, 아니 운동 안 하셔. no,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vel up도 같이 해봤는데요. Do you 뭐뭐라는 표현도 있었고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 누구누구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는 거 do와 does 요거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it's time for the chant. Follow me. Do you eat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sometimes. I eat breakfast sometimes. Does your mom cook? Does your mom cook? Does Kaylin sleep? Does Kaylin sleep? Does the teacher eat? Does the teacher eat? Does your sister jump? Does your sister jump?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I eat breakfast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네, 뭐 every day 대신에 sometimes, all the time 이런 표현들도 넣어봤는데 많이 연습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식사, 간식,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나 점심? 점심 벌써 먹었는데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tell someone I already ate lunch.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time. 시간을 봐봐요. What time is it? 몇 시인가요? 12시 반이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보통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뭐 12시? 12시 10분? 네, 뭐 곧쯤 먹죠, 그쵸? 근데 여기 서 있는 여자분은 점심을 못 먹었나 봐요. So she's asking. 그래서 물어보고 있어요.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런데 저쪽 끝에 있는 남자분은 이미 점심을 먹었나 봐요. I already ate lunch.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아, 그런데 여기 있는 유부는 뭐 하시는 거죠? 점심시간인데 졸린가 봐요, 그죠? 주무실 것 같아요, 그쵸? 자, 나 배가 고파, 나 배가 불러, 나 졸려. 요런 표현들을 요 세 분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표현들도 함께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0: Hungry?
1: I already ate lunch. I'm full.
0: Okay, I'll go eat lunch now.
1: Bon appetit.
2: 자, 그럼 공부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Hungry가 배고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hungry?라고 하면 배고파요? 라는 질문이 되죠. 자, 이 질문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잘했어요.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너 요런 상태니? 라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hungry 대신에 그럼 다른 단어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어머, 너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나는구나. 아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Are you sick? Sick이라는 단어가 아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Are you sick? Are you sic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Are you sick? 잘했어요. 너 졸리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졸린이라는 표현은 sleepy이죠.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Are you sleepy?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피곤하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피곤한, 지친, tir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tired 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야 돼요. tired가 아니고 tired, tired 이렇게 발음합니다. Are you tired? Are you tired? 피곤하니? 라는 질문이죠. Are you tired? 그래서 are you 뒤에 이렇게 상태가 오는 단어가 들어가면 너 그 상태니? 라는 질문이 돼요. Are you sick? Are you sleepy? Are you tired?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Are you hungry?가 있었죠. 자,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봤더니 I already ate lunch. I already ate lunch. 라고 일단 얘기를 하네요. 그쵸?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te lunch. 라고 하면 나는 점심을 먹었어. 이런 뜻인데 I already ate lunch 라고 해서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어 라는 그런 조금 의미가 달라진 단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I already ate lunch. 요거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already ate lunch. I already ate lunch. 잘했어요. 그런데 이 already 이라는 단어에 어려운 발음이 다 들어있어요. all 할 때 그 L 발음과 re 할 때 그 r 발음, 그 다음에 d 발음은 우리의 리을과 비슷한 발음이 돼요. 영어에서 특히 이제 북미권에서는 d나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 있으면

0: 답답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all, all 이렇게. 그 다음에 혀가 입 중간으로 와서 혀의 양쪽을 긴장시켜주면서 re, 그 다음에 re 하는 거죠. 단어 하나가 참 발음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already, already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I already ate lunch. 나 이미 점심 먹었어 라고 하면서 I'm full 이라고 했죠. full, hungry의 반대말이에요. 배부른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m full 이라고 하면 나 배불러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배가 부르다 상상하면서 나 배불러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full. I'm full. 나 배고파는 어떻게 할까요? I'm hungry. 그쵸? full 대신에 hungry를 넣어주면 돼요. 나 아파는 어떻게 할까요? I'm sick. 영어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쵸?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I'm full 이라고 했더니 오케이, 알았어. I'll go eat lunch now 라고 말을 했어요. 나 이제 가서 그럼 점심 먹을게 라는 말이죠. 그럼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go가 가다라는 뜻인데요. I'll go eat lunch 라고 했잖아요. 가서 먹을게 라는 의미죠. 우리도 이렇게 가서 먹다 그냥 뭐 먹으면 되는데 가다라는 말을 꼭 넣잖아요. 영어도 go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eat lunch는 점심을 먹다 라는 뜻이고요. now는 지금이죠. 그래서 다 종합해 보면 나는 가서 지금 점심을 먹을 거야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랬더니 Bon Appetit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영어가 아닌 것 같죠? 자, Bon Appetit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프랑스어 표현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이 사실 없어요. 뭐 have a good meal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물론 뭐 enjoy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프랑스어 표현을 빌려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bon appetit인데 발음이 마지막 t를 프랑스어는 발음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bon appetit 라고 마지막 t까지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발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Are you hungry?
2: I already ate lunch. I'm full.
1: Okay, I'll go eat lunch now.
2: Bon appeti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Level Up 시간입니다. So,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그림을 다시 보면 the woman standing up, 서 있는 저 여자분이 질문을 해요.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당신 배고파요? 이런 뜻이죠. Are you hungry? 대답은 어땠을까요? 아, 나 이미 점심 먹었어요. I already ate lunch 라고 얘기를 했죠. I already ate lunch. 이 표현 다 기억나시죠? Already 발음도 기억나시고요. 그래서 난 배가 불러. I'm full.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점심 먹을게. I'll go eat lunch now.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할 수 있겠죠? 요거 발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Bon appetit 혹은 미국에서는 마지막 T까지 발음해서 Bon appetit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요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분에게도 질문을 해요. Are you sleepy? Sleepy가 잠이 오는 뭐 이런 표현이죠. Are you sleepy?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남자분은 졸린 것 같아요. I didn't sleep well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I didn't sleep well 이라고 하면 나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라는 말이죠. 밤새 뭔가 열심히 준비를 했나 봐요. 그죠? 자, 이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저 잠을 잘 못 잤어요.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Daddy said, "Oh, I'm sleepy." 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죠. 저 졸려요. I'm sleepy. 자, 그러면 자야 되겠죠. 아, 근데 사실 회사에서 자면 안 되지만 점심시간은 자유니까 잠시 잘수 있잖아요. 물론 잠시 낮잠을 잘 때는 뭐 우리가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밤잠을 잘때 주로 하는 말이긴 한데 농담 삼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자, 좋은 꿈 꿔. 이렇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sweet dreams라는 표현이에요. 자, sweet dreams. 요거는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밤에 잘때 엄마 아빠한테도 아니면 동생이나 언니나 뭐형다쓸수 있는 거죠, 가족끼리. Sweet dreams, sweet dreams.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밥을 맛있게 드세요라는 Bon Appetit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잘 자, 좋은 꿈 꿔, sweet dreams라는 표현도 배워봤네요, 그쵸? 그 외에도, 나 이미 점심 먹었어요. I already ate lunch. 이런 표현들도 기억나죠? 자, 여러분 많이 많이 복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we're gonna do the chant. You guys, follow me.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Are you sick? Are you sick? Are you sleepy? Oh, are you sleepy? Are you tired? Are you tired? Bon appetit! Bon appet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I already ate lunch. 나 이미 점심 먹었어 라는 말.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할게요. 간단했죠? I already ate lunch 라고 하면 됐어요. 상대방에게 어떤 상태냐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hungry? Are you sick?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Bon appetit!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도 우리 배웠죠? 자, 이 표현들 다 잘 기억나게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자,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ask someone what's for dinner.
0: 자, 그러면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I think mom is coming home.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있네요, 그쵸? 운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And dad is cooking. 아빠는 요리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엄마 아빠가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So what's mom asking? 엄마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 지금 저녁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내가 뭘 만들고 있어?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쿠크를 써서 뭔가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엄마는 저 뒤에 보니까 샌드위치를

0: 사람을 포장해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What's the situation? 어떤 상황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1: What's for dinner?
2: I'm cooking spaghetti.
1: Yummy.
2: Wait just 10 more minutes.
1: Okay.
0: 대화 잘 들었나요? 그러면 대화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What's for dinner?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for dinner? 이 표현이 바로 저녁 뭐 먹어요? 뭘 준비했어요? 뭘 요리했어요?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저녁 때뭐 먹는지 궁금할 때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What's for dinner? 자, 이거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잘했어요. dinner가 저녁 식사라는 표현이죠. 그럼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겠네요. 다른 식사. 아침 식사는 breakfast니까 What's for breakfast? 우리 아침 뭐 먹어요? 이런 질문이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breakfast? 그럼 점심은요? What's for lunch? What's for lunch? lunch가 점심 식사니까요. 우리 친구들 brunch라고 들어봤어요? brunch? 뭐 브런치 카페 이런 데가 많죠. brunch는 뭐냐? breakfast하고 lunch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 식사를 8시, 9시에 먹고 점심을 12시에 먹는다면 그 사이에 그냥 아침과 점심을 통합해서 하나로 먹는 거를 브런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What's for brun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저녁을 안 먹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애매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런치처럼 dinner, lunch하고 dinner 합성한 단어도 있긴 한데 잘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브런치가 정말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What's for brunch?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쵸? What's for brunch? 이렇게요. 자, I'm cooking spaghetti 라고 얘기를 했어요. Yummy 라고 대답을 했는데 spaghetti 뭐예요? 스파게티죠. 스파게티의 영어 발음은 spaghetti입니다. 영어는 높낮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spa 내려갔다가 getty 이렇게 발음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 t, 물론 t가 두 개지만 영어는 보통 자음이 두 개 있으면 하나만 발음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이것도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아주 짧게 해줘야 돼요, 대신. Spaghetti, spaghetti 이렇게 발음합니다. 요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스파게티 요리를 하고 있어요. I'm cooking spaghetti. I'm cooking spaghetti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스파게티 대신에 다른 음식을 넣어도 되겠네요. 지금 요리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맛있겠다 라고 할 때 yummy 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내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놓여있다 상상하면서 맛있겠다 해볼까요? yummy yummy 잘했어요. 근데 yummy는 좀 귀여운 표현이고 원래는 yum 요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yum yum 네, yum yummy 둘다 사용해 보시면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쵸? 와, 엄마가 해준 음식 너무 맛있어요. 야미, 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스파게티가 다 완성되지는 않았나 봐요. 쿠킹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wait just 10 more minute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ait가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just 10 more minutes 라고 했는데 원래는 just가 없어도 돼요. wait 10 more minutes 라고 하면 more minutes는 더 분이거든요. 근데 10 minutes죠. 그래서 10분 더라는 뜻이 10 more minutes예요. wait 10 more minutes는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인데 just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딱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일단 just 빼고 연습해 볼까요? Wait 10 more minutes. Wait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Just 넣어서

0: Wait just 10 more minutes. 느낌이 다르죠, 그죠? Wait just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그래서 요 just가 들어가서 딱 10분만 기다려? 약간 요런 좀 긴박한 느낌의 표현으로 바뀐 거죠. 10 more minutes라고 했는데 10 minutes라고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뭐 just wait just 10 minutes 요런 식으로. 그래서 wait just 다음에 어떤 시간을 넣어서 그만큼만 기다려라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방금 말했듯이 more 빼고 그냥 wait just 10 minute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언제 more를 넣느냐? 이미 기다린 시간이 좀 길었을 때 아 10분만 더 기다려줘 이럴 때 more 넣고 일반적으로는 빼도 돼요. Wait just 10 minutes 연습해 볼까요? Wait just 10 minutes. Wait just 10 minutes. 잘했어요. 그러면 10분 말고 30분으로 하면 Wait just 여러분 30 기억나요? 숫자 뭐예요? 그렇죠. 30. Wait just 30 minutes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ait just 30 minutes. Wait just 30 minutes.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한 시간도 얘기해 볼게요. 분은 minute인데 시간은 hour이에요. 그래서 wait just 1 hour. 1 hour 넘어가면은 just 쓰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시간도 긴데 더 길게 기다리는데 딱 그것만 기다려. 네, 뭐 어찌됐건 wait just 1 hour. Wait just 1 hour. 잘했어요.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넣기 싫다. 잠시만 요럴 때는 wait just a moment. Wait just a moment.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자, 그랬더니 10분만 더 기다릴 수 있죠. 맛있는 스파게티가 준비되는데. 오케이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s for dinner?
2: I'm cooking spaghetti.
1: Yummy.
2: Wait just 10 more minutes.
1: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Now, the wife, 아내가 is coming back home. 집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husband, 남편이랑 같이 전화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궁금해요. What's for dinner? 우리 저녁 뭐 먹어? 라는 말이었죠.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자, 대답은 아, 우리의 남편이 볶음밥을 하고 있네요. I'm cooking fried rice. 네, 볶음밥은 fried rice라고 해요. I'm cooking fried rice. 큰 목소리로 I'm cooking fried rice. 잘했어요. 그런데 cooking 대신에 making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I'm making fried rice. 다시 한번. I'm making fried rice. 잘했어요. 자, 볶음밥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yummy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와, 맛있겠다. yummy. 그리고 yummy 하면서 Sounds so good. 이렇게 표현해줘도 좋아요. Sound는 들리다 라는 뜻이고요. Good는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맛있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Sounds so good. Oh, sounds so good.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아내분이 이제 점심을 사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남편이 물어보죠. What's for lunch? 자, 점심 식사. 우리 점심 뭐 먹어요? What's for lun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뭔가를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bring이라는 표현을 써서 I'm bringing sandwiches 라고 할 수 있겠죠. I'm bringing sandwiches. 지금 가져오는 중이니까 bringing 이렇게 ing를 썼어요. Sandwiches가 바로 샌드위치들이라는 표현이고요. 발음은 sandwich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샌드위치 맛있겠죠? 그래서 yumm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sandwiches.

0: good도 있지만 sounds delicious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Delicious도 맛있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Sounds delicious.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s for dinner? What's for lunch? 라는 표현과 I'm cooking 뭐뭐, I'm bringing 뭐뭐도 연습해봤고요. Yummy! Oh, sounds so good. Sounds delicious. 이런 표현들도 배워봤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beat. Follow me. What's for dinner? What's for dinner?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lunch? What's for brunch? Good job. Wait just 10 more minutes. Wait just 10 more minutes. Wait just 10 minutes. Wait just 30 minutes. Wait just 1 hour.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s for dinner. 누군가에게 우리 저녁 식사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체크할게요. 아주 간단했죠? What's for dinner? 점심은 뭐 먹어요? What's for lunch? 우리 브런치 뭐 먹어요? What's for brunch? 다 기억나죠? 그리고 맛있을 때는 yummy, yum 혹은 또 level up에서 배웠던 sounds so good, sounds delicious. 네, 이런 표현들 우리 매일 쓸 수 있잖아요. 매일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 주는 Meals and Snacks, 식사와 간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밤늦게 혹시 갑자기 뭔가 땡기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나요? 뭐 먹고 싶다 하는 느낌 들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tell someone that I need a midnight snack.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Is it morning or nighttime? 네, 아침이 아니라 지금은 nighttime, 저녁 시간이네요. 근데 우리 소파 위에 있는 친구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입맛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빵 맛있죠. 우리 친구들도 밤 늦게 뭔가 먹고 싶은 거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I think

0: She wants to eat bread. 근데 시간을 봐봐요. 오,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먹어도 될까요? 네, 뭐 건강에 별로 좋진 않겠지만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And look at the boy. 우리 남자친구는 뭘 하고 있어요? He's holding on to a badminton racket.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어요. 이 밤에 운동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time is it?
2: Almost 10 p.m.
1: I need a midnight snack.
2: What do you want to eat?
1: Fried chicken.
0: 자, 그럼 대화 내용 들어봤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여러분, 요 질문 언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궁금할 때, 그죠? What time is it? 기억나죠? 그럼 대답도 해볼게요. Almost 10 p.m. 이라고 했어요. 10 p.m. 기억나죠? 자, 일단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고, 10 p.m.은 저녁 10시였어요. 그죠? 오전은 a.m.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자, almost 10 p.m.은 그러니까 거의 10시가 다 됐어 라는 거네요. 그런데 저녁 10시가 다 됐다. 뭐, 요런 얘기겠죠. 자, 이 시간에 왜 몇시인지 물어보는 걸까요? I need a midnight snack. 요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쵸? 자, need는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고요. midnight는 자정, 즉, 밤 12시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스낵은 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midnight snack은 저녁 12시에 먹는 간식.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야식처럼 우리가 저녁 늦게 먹는 간식을 그냥 통틀어서 midnight snack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도 다 먹고, 다 끝났는데, 양치도 다 했는데, 갑자기 10시 요때쯤 배가 고프거나 요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저녁 12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밤 늦은 시간이면 돼요. 자, 우리 I need a midnight snack. 이 표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need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다시 한번. I need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자, 이렇게 I need a midnight snack이라고 했는데, I need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를 뒤에 붙이면 돼요. A midnight snack은 저녁 때 먹는 간식 뭐 하나이기 때문에 a midnight snack이라고 했거든요. 자, 다른 용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물, water. 셀수 있어요, 없어요? 컵에 넣어야 물한 잔,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지만, 물 자체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는 어가 안 붙어요. I need water. 나물 필요해, 물이 필요해. 목말라라는 의미겠죠, 그쵸? I need water.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need water. 한번 더. I need water. 잘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저 water의 T 발음이 리을처럼 짧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water라고 하지 않고 water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티슈가 필요해요. 티슈는 영어잖아요, 여러분. 자, 스펠링을 잘 봐주세요. T-I-S-S-U-E예요. I need tissue. 나 코가 막혀서 코 풀어야 되는데. 저 티슈가 필요해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 need tissue. I need tissue. 잘했어요. 나 컴퓨터가 필요해. 근데 컴퓨터는 우리 셀수 있죠. 그래서 I need a compu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need a computer. I need a computer. 그쵸? 근데 발음을 할 때, 어라는 단어가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need 뒤에 붙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음을 하면 I need a, need a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I need a computer. 들리나요? 한 번 더.

0: I need a computer. 잘했어요. 요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필요한 것이라고 해놨지만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 I need my mom. 우리 다치거나 아니면 슬플 때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저도 아직도 엄마를 찾아요. 자, 그럴 때 I need my mom.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 I need my mom. I need my mom. 네, my mom 대신에 그냥 사람 이름을 넣어서 I need Kaylin 이런 식으로도 써도 돼요. 참고해 주세요. 자, I need a midnight snack 이라고 했더니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want는 원하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want to eat은 먹을 것을 원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eat가 먹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 What do you want to play? 라고 하면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 어떤 걸로 놀까 우리? 이런 느낌의 표현이고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play? 잘했어요. 뭘 배우고 싶어요? Learn, 배우다 라는 이 learn을 넣으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learn? 그리고 뭘 보고 싶어? watch는 공연이나 영화 같은 걸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가져오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ring? 가져오다가 bring이죠. What do you want to bring?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문장을 연습해 볼게요. 자, 뭘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Fried chicken. Fried는 튀긴이라는 표현이고요. chicken은 닭 혹은 닭고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튀긴 닭고기, fried chicken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fried chicke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 time is it?
2: Almost 10 p.m.
1: I need a midnight snack.
2: What do you want to eat?
1: Fried chicken.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빨간 소파에 누워있는 친구가 물어보네요. What time is it? 몇 시야? 라는 질문이었죠? 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였나요? Almost 10 p.m. 거의 10시가 다 됐어 라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진짜 거의 10시가 다 됐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볼까요? 지금이 바로 9시 52분이거든요. 그거 영어로 하면 It's 9:52. 맞아요. 시에 해당하는 숫자, 그 다음에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말하면 됐죠. It's 9:52. 자, 9시 52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빨간 소파 위에 친구가 뭐라 그래요? I need a midnight snack. 아, 뭔가 입이 심심한가 봐요. 그래서 야식 같은 그러한 간단한 간식이 먹고 싶다라고 하네요. I need a midnight snack. 기억나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럼 뭘 먹고 싶니? 자, 아까 우리 연습했던 표현이죠.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음식이 뭐예요? 빵! 오, 빵 맛있죠? 빵은 영어로 bread라고 하죠. 뭐 bread 종류는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식빵도 있고 크루아상도 있고

있고 머핀도 있네요. 다 먹고 싶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서 있는 친구에게도 물어보네요. 우리 빨간 소파 위에 있는 친구가 먹고 싶지만 딴 친구는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뒤에 do를 넣었죠.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넣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do는 하다니까 그냥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요 질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잘했어요. 네, 우리 친구는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잖아요. I need to exercise. 자, 나는 운동을 해야 해. 이렇게 말을 했죠. 먹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밤에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나 운동해야 돼. 영어로 따라 해볼까요? I need to exercise. I need to exercise. 잘했어요. 자, 그런데 나 배드민턴 치고 싶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play badminton. 이렇게 공이나 이 셔틀커크를 들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응용한 스포츠는 다 play 다음에 그 스포츠 이름이 옵니다. I want to play badmint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밤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I need a midnight snack. I need water. I need tissue. I need a computer.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play? What do you want to learn? What do you want to watch?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hat I need a midnight snack. 자, 내가 밤에 야식 같은 게 먹고 싶어 라는 말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야식 같은 거 간단하게 먹는 간식부터 뭐 아예 식사까지 midnight snack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midnight snack보다는 exercise가 더 좋겠네요, 그쵸?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양하게 많았는데 연습을 많이 해줘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K-윤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오늘 복습하는 날이니까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tell someone my eating habits, what I ate, and my needs.
0: 자, 그럼 복습 들어가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The two are eating cake together. 자, 이 둘이서 케이크를 같이 먹고 있어요. And they're also drinking coffee. 커피도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음식이 그 중에 하나죠. 뭐 보통 뭐 날씨 얘기를 하거나 스포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 많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배고프세요? Are you hungry?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우리 보니까 저 남자분은 다양한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도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우리 배웠던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 같죠?
1: Today's topic. Tell someone my eating habits, what I ate, and what I want to eat.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보면 Tell someone my eating habits, what I ate, and what I want to eat. 자, 누군가에게 나의 eating habits, 먹는 습관, 그리고 what I ate, 내가 뭘 먹었는지, and what I want to eat,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말하다 인데요. 이런 표현도 나오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처음에 이런 표현을 배웠었죠. Do you eat breakfast? 자, 아침 식사를 주로 먹나요? 평상시에 드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Breakfast가 아침 식사라는 표현이었고요. Yes, I eat breakfast every day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every day는 매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I eat breakfast 다음에 우리가 every day를 넣었지만 다른 빈도를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아침 식사를 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 eat breakfast sometimes라고 하면 저는 가끔 아침 식사를 먹어요. 가끔이라는 표현이 sometimes였었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eat breakfast sometimes. 잘했어요. All the time은 항상이라는 말이었어요. I eat breakfast all the time. 잘했어요. 자, 그런데 아침 식사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고로 I don't eat breakfas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했죠.

요, 그 목소리로 I don't eat breakfast. 잘했어요. 자, does your mom cook? 또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Does your mom cook?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니?였는데, mommy 엄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does 누구누구 다음에 행동이 오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해요? 라는 질문이 됐었죠. Does Kaylin sleep? Kaylin은 잠을 자니? 뭐 이런 질문이었고요. Does the teacher eat? 선생님이 뭐 음식을 드세요? 너는 드시는 걸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었고요. Does your sister jump? 라고 해서 너의 여동생 혹은 언니 누나는 점프를 하니? 뭐 이렇게 질문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나, 너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oes를 써야 된다는 거.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이 질문에서는 do를 썼죠.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3자, Kaylin, 선생님, 뭐 언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does를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달라고 했죠? 자, are you hungry? 이 질문 뭐예요? 너 배고프니? 라는 뜻이었어요. hungry가 배고픈이라는 표현이었죠. 자,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를 넣으면 너는 그 상태니? 라는 질문이 돼요. hungry 대신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아프니? are you sick? 졸리니? are you sleepy? 피곤하니? are you tired?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봤었네요. 자, I already ate lunch. I'm full. 나 배고프냐고? 나 이미 점심 먹었어. 나 배불러 라는 뜻이었는데요. Already가 이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I ate lunch 라고만 말하면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라는 뜻이지만 already 넣으면 아, 나 이미 먹었는데 요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Full은 hungry의 반대 표현이죠. 배부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Okay, I'll go eat lunch now. 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밥 먹고 올게요. 요런 말이겠죠, 그죠? Go가 가다인데요. Go eat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행동이 두 개가 붙어 있죠. 우리도 가서 먹을게 이렇게 말하듯이 영어도 두 개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eat lunch는 점심을 먹다니까 Go eat lunch는 가서 점심을 먹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Now는 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가 점심을 가서 먹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됐고요. Bon appetit! 이 표현 기억나세요? 자, 이 Bon appetit은 원래 프랑스어에서 온 표현인데 맛있게 드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프랑스어처럼 하려면 마지막 T를 발음하면 안 돼요. Bon appetit!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로 T를 발음해서 Bon appetit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What's for dinner? 저녁 뭐 먹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저녁 식사 대신에 breakfast를 넣으면 What's for breakfast? 우리 아침 식사를 뭐 먹어요? What's for lunch? 점심 식사 뭐 먹어요? What's for brunch? 브런치 기억나죠?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두 개의 식사를 하나로 합친 걸 브런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I'm cooking spaghetti. 자, 스파게티를 요리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yummy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yummy도 yum도 똑같이 맛있는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Wait just 10 more minutes. 이 표현도 있었는데요. Wait 10 more minutes만 얘기를 하면 10분 기다리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just가 들어가서 딱 10분만 기다리세요. 요런 느낌의 표현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wait just 다음에 10분 대신에 다른 표현도 한번 넣어봤어요. 아, 아까는 10분 더였잖아요. 10 more minutes니까. more를 빼면 10분 기다리세요. 딱 10분만 기다리세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Wait just 10 minutes. 그리고 30분만 딱 기다리세요. Wait just 30 minutes. 그리고 1시간만 딱 기다리세요. Wait just 1 hour. 근데 1시간 넘어버리면 just 쓰기가 좀 애매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1시간 30분만 딱 기다리세요. 너무 긴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연습을 해봤어요. 아, wait just a moment는

0: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What time is it? 몇 시야? 라는 질문이었죠. Almost 10 p.m.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almost가 거의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녁 10시가 다 됐어 라는 뜻이었죠. 10 p.m.이 바로 저녁 10시 라는 뜻이었고요. 참고로 오전 10시는 10 a.m.이죠. 맞아요. 자, I need a midnight snack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need는 필요로 하다 라는 뜻이죠. midnight은 자정, 즉 밤 12시를 뜻하고 snack은 간식인데 midnight snack라고 해서 꼭 밤 12시에 먹는 그러한 간식은 아니고요. 우리 보통 저녁 식사까지 다 했는데 야식을 먹는 경우가 있죠. 뭐 특히 축구 경기 이럴 때 할 때는 꼭 치킨 시켜 먹잖아요. 그런 거를, 늦은 시간에 먹는 거를 midnight snack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I need 뒤에 필요한 거를 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I need water. 물은 셀 수 없으니까 앞에 어 안 붙고 그냥 I need water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티슈도 마찬가지입니다. I need tissue. I need tissue. I need a computer. 컴퓨터는 셀 수 있기 때문에 I need a compute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 엄마가 필요해. 필요한 사람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I need my mom.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eat? 그럼 midnight snack으로 뭐 먹고 싶은데? 라는 질문이었어요. want가 원하다이니까 want to eat는 먹을 것을 원하다. What do you want to eat이니까 뭘 먹고 싶니? 라는 질문이었죠. 이렇게 eat를 써서 먹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eat 대신에 다른 단어들도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었죠.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행동에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뭘 놀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play? 뭘 배우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learn? 뭘 보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watch? 그리고 뭘 가져오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ring? 이 있었죠. Fried chicken. Fried가 튀긴, chicken이 닭이나 닭고기라고 해서 fried chicken이라는 말이었죠. Okay, let's go back to the picture.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습관이나 이런 것들, 음식에 대한 거 말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Do you eat lunch every day?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I want to eat a hamburger. I want to eat pancakes.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Are you hungry? 이런 질문도 우리 있었잖아요. 그쵸? 다 기억나죠? 자, 이런 표현들 우리 원어민이 큰 소리로 말할 때 여러분은 더더욱 큰 목소리로 이제 따라해 주시면 돼요.
1: Do you eat breakfast? I eat dinner every day. Are you hungry? I already ate dinner. What's for lunch? I need a midnight snack. What do you want to eat?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my eating habits, what I ate, and my needs. 자, 누군가에게 나의 음식 습관, 그 다음에 내가 뭘 먹었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뭐 있는지 말할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복습한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kid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월요일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0: 잘 지내고 있었어?
1: 좀 피곤하겠지만 쌤이랑 영어 수업하면서 기분을 업 시켜볼게요.
0: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2: Week 20. Where do they work? Monday. Red trucks and hoses.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red truck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너무 궁금하지? 궁금하지? 자, 우리 그럼 한번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1: 뭐가 오늘 굉장히 많아, 그치?
0: 일단 여기에 speed quiz, guessing game이라고 적혀 있어요. I guess they're playing a guessing game. 지금 왠지 여자애랑 남자애랑 같이 알아맞추기 게임, guessing game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A girl and a boy are playing a guessing game. 좋아요. 네,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여자아이가 giving hints,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쵸? And the boy is trying to get the answer. 남자아이가 지금 답을 막 고민하는 것 같죠? 자, 근데 힌트를 한번 봅시다. Hints, okay? 자, 첫 번째는 big helmets. Big helmets. 헬멧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웨요 사이렌도 있네요. 그 다음에 hose, 이렇게 물 뿌리는 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d truck, a red truck도 있어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죠, 그쵸? 쌤이랑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한번 힌트를 한번 더 얻어보고 오세요.
2: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This place has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Second hint.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Third hint. Red trucks are parked here. Where is this place?
0: 얘들아, 어떻게 좀 힌트를 더 얻어봤나요? 쌤이랑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hint. 첫 번째 힌트가 뭐였어? 우리 친구들 다 들었잖아. 짜잔. 자, this place has sirens,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Sirens and loud noises. 이거 무슨 뜻일까?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siren, 무슨 뜻일까? 바로 사이렌입니다. 막 소리 크게 울리는 siren, okay? 자, loud는 무슨 뜻이야? loud and quiet. loud는 바로 소리가 큰 시끄러운입니다. loud, okay? 자, noise, 이건 뭘까요? 바로 소음입니다. 아주 그냥 소음도 아니고 막 시끄러운 소음이 있지요. noise, okay? 자, siren, loud, noise. 한번

문장에서 다시 볼게요. 자, this place has sirens that make loud noises. 자, 이 장소에는 큰, 아주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을 울리는 사이렌이 있대요. 어딜까? 그치? 우리 친구들, 벌써 똑똑한 친구들은 감이 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렌이 있다. 오케이. 자, second hint. 두 번째 힌트는, 버범.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Hose, spray water.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알아보러 가자. 짠! Hose, hose. 무슨 뜻일까? 바로 물이 나오는 호스입니다. 그쵸? 호스. 왜 우리 이렇게 발코니 또는 베란다에도 이렇게 물 뿌리는 호스가 있잖아요. 그쵸? Hose. 그다음에 spray water, spray water. 뭐예요? 물을 뿌리답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자,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호스가 있대요. 호스들이 있대요. 어딜까? 어딜까? 그치? 뭐 경찰서일까요? 어딜까요? 자, there are hoses to spray water. Okay. 자, 그 다음에 third hint. 자, 세 번째 힌트는요. 어딜, 뭘까요? Red trucks are parked here. One more time. Red trucks are parked here. 자, truck. 뭐예요? 트럭이죠. 자, 한번 해석해보러 가자. 짜잔. 자, 트럭은 트럭입니다. Parked. 자, park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 주차하다란 뜻인데요. Parked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ed trucks are parked here 하게 되면은 빨간색 트럭들이 이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란 뜻입니다. 주차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딜 것 같나요? 자, 쌤이랑 한번 볼게요. Where's this place?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힌트들 다 모아보자, 오케이? 힌트 첫 번째, big helmets. 오케이, okay. 큰 헬멧이야. 그냥 사이즈도 아니고 big helmets래요. 오케이, okay. That was our first hint. 그 다음에 second는 어웨이어. 저걸 뭐라 그러지? S로 시작하는 siren. Siren도 있고요. So, second hint was a siren. Okay. 자, 그 다음에 third hint는 뭘까요? 짜자잔. Red.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호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줘볼게. 짜잔! 이거 뭐예요? Firefighter죠. Firefighter가 일하는 곳이랍니다. Where could that be? 어딘가요? 3, 2, 1. 짜자잔! Fire Station입니다. Fire Station, 소방서죠. 자, Firefighter, 소방관이었죠?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소방관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맞습니다. Fire station, 소방서에서 일하자. 오늘의 정답은 fire station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 거야. Fire station, fire station. Alright, 자 그럼 우리 한번 today's sentence, 오늘의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러 갈게요. 짜자잔, today's sentence. Alright, 자첫 번째 단어부터 firefighters. Firefighters, 소방관들. Okay, 자, 우리 친구들 차례. Firefighters, firefighters. 좋아요. 자, firefighters work at. 소방관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Firefighters work at. 좋습니다. 어디에서 일한다고요? 맞아요. 소방서잖아. 영어로 짜잔!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맞습니다. 자, 소방관들은 소방서에서 일해요.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잘했습니다. 이번엔 쌤이랑 같이 해보자. 큰 목소리로 더 크게. Alright. Firefighters work at the fire station.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엄청 오랜만에 chant and move time 한번 가져볼게요. 큰 목소리로 쌤이랑 같이 chant 불러줘야 돼. Alrighty.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Siren goes whoop whoop. Siren goes woof woof. There is a red truck. There is a red truck. Hoses spray water. Hoses spray water. Firefighters. Firefighters. This is the fire station. This is the fire station. Okay, excellent. Great job. 얘들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이 왔어요. 아까 그림 기억나, 얘들아? 뭔가 게싱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힌트들이 주어졌었어. 우리 친구들이 왠지 답을 알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한번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위에 적혀있죠? Speed quiz, guessing game. 자, 지금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힌트들이 많이 나왔죠? There are four hints, right? 힌트 4개 있는데, big helmets, 그 다음에 siren, away요. 그리고 red truck도 있고, hose, hose도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인, 무슨 답인지 알것 같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자, 여자아이가 먼저 시작하네요. Okay, first clue, big helmets 라고 합니다. 자, big helmets, big 큰이란 뜻이죠. Helmet은 우리가 아는 헬멧. 자, okay, 첫 번째 힌트는 큰 헬멧들이야 라고 합니다. Okay, first clue, big helmets. Okay, 자, 우리가 보통 힌트라고도 많이 하죠. 영어로도 hint라고 할수 있겠지만, clue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힌트로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clue인 것도 기억하세요. First clue, big helmets. 이 남자애가 big helmets, 큰 헬멧들이라고 하고서 맞출 수 있을까? 한번 다음 가보자. 짜잔. 자, 남자애가, big helmets, like bicycle helmets 라고 합니다. 맞추지 않은 것 같아, 그쵸? Big helmets, 큰 헬멧들, like bicycle helmet, 자전거 헬멧 같은 거라고 해요. 아직 감이 안 왔어, 그치? 자,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또 봅시다. Big helmets, 자, 했더니 그 다음에는 Nope, next clue. There is a loud siren. Away요, away요 라고 하네요. 자, Nope 했으니까 땡 이런 뜻이겠죠. 틀린 거야. 자, Nope, next clue.
다음 힌트. There's a loud siren. 라우드가 무슨 뜻이었어? Loud, loud. Loud and quiet. Loud and quiet. Loud는 소리가 큰이에요. 소리가 큰. 그리고 siren은 우리가 잘 알듯이 siren입니다.

있다. 자, 그래서 there is a loud siren. 거기에는 아주 소리가 큰 사이렌이 있대요. 그러면서 사이렌 소리를 냅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이렌 소리를 어떻게 내요? 왜요? 이렇게 내나? 선생님은 왜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There is a loud siren. 왜요? 너무 이렇게 실제와 다른 사이렌 소리인가요? 실제는 엄청 막 크고 귀가 아플 텐데, 그쵸? 자, loud siren. 기억하세요. 소리가 큰 siren. 오케이.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police station? A police station? 이라고 합니다. 경찰서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감이 안 왔나 봐, 그치? 자, police station 하게 되면은 경찰서예요. Police station. 근데 이거 아니지? 자, 다음에는 맞추나 보자. 짜잔! 그랬더니, nope. Third clue. They have a red truck and a long nose라고 합니다. Nope. Third clue, they have a red truck and a long hose. Okay. 자, nope 했으니까 이것도 땡!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서 third clue, 세 번째 힌트. They have a red truck. 빨간색 트럭이 있고, 그리고 긴 호스가 있대요. 이거 왠지 많은 힌트를 준것 같은데,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소방서네. It's a fire station. 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맞춥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칼춘척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red trucks. 자, 나는 빨간색 트럭들이 있는 장소를 맞출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체크해볼게요. 우리 어딘지 알잖아. 바로 소방서죠. 영어로 fire station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길 바라고요.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Tuesday. Suitcases and passports.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suitcases and passport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자,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어제와 같이 아이들이 speed quiz, guessing game을 하고 있죠.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이지? Okay, 자, 오늘도 a boy and a girl이 보이네요. I see a boy and a girl.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But it seems like 남자아이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A boy is giving hints. Okay. 그리고 여자아이가 지금 trying to guess. 지금 알아맞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I think a girl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right? 그리고 남자아이 위에 이제 뿅뿅뿅뿅 그림들이 있는데 저게 힌트들 같아. 저 무슨 그림들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저기에는 여행용 가방이 보입니다. 여행용 가방은 suitcases라고 해요. Okay. The first hint is suitcase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 조그만한

0: Okay, a small notebook or a small book. 조그마한 책이 보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게 뭘것 같아요? 공인가요? 아니면은, 네모칸이 이렇게 뿅뿅뿅뿅 있는 거 보면은 왠지 it seems like a parking lot, right?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주차장인 것 같진 않습니다. Okay, so we have three hints. 세 개의 힌트가 있는데, 뭘지 굉장히 쌤도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한번 리딩에서 힌트를 더 얻어보고 오세요.
1: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People carry suitcases. Second hint.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Third hint.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Where is this place?
0: 잘 들어봤나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reading에서 힌트를 잘 얻어봤지? 그걸 쌤이랑 하나하나씩 잘 살펴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hint.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뭐였어? 우리 친구들 먼저 들었잖아. 자, 첫 번째 힌트는 people carry suitcases. One more time. People carry suitcases. 무슨 뜻일까? 자,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부터 쌤이랑 볼게요. 자, 첫 번째는 carry 나왔습니다. carry, carry. 우리 친구들 carry라고 하죠. 안 돼요. carry, carry. R이 두 개나 있으니까 혓바닥은 앞이야, 뒤야? 뒤에 있습니다. carry. carry. 자, carry의 뜻은 뭐냐면, 짜잔! 들다, 나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가지고 간다, 뭔가 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uitcase가 보입니다. suitcase. 아까 쌤이, 알려줬는데, suitcase가 뭔지. 짜잔! 여행용 가방이에요. 그냥 가방이 아니라 큰 이거 트렁크 가방 있지? 그걸 suitcase라고 합니다. suitcase. Suitcase. Alright. 자, 한번 발음 따라 해볼게요. Carry, carry, suitcase, suitcase. 자, 한번 문장 다시 볼게요. People carry suitcases.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People carry suitcases.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뭘다 들고 있대요? 여행용 가방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여행용 가방을 막 이렇게 끌고 간다는 뜻이겠죠? 어딜 것 같아? 많은 장소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But that was our first hint, okay? Suitcases. 자, 여행용 가방이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Okay. 자, second hint. 빠밤. 뭘까? 짠!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One more time.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자,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빨간색으로 체크된 단어. 짜잔! 자, hold. 한번 발음 다시 봐봐. Hold. Hold. 아니죠. Hold. No. Hold. Hold. 자, hold의 뜻은 짜잔, 잡다라는 뜻입니다. Hold, okay. 자, 이렇게 꽉 잡다. Hold, hold. 그래서 내손 잡아 이럴 때 hold my hand라고 하죠. 자, hold, 잡다. 그다음에 small book 나왔어요. Small은 big and small 바로 작은이란 뜻이고요. Book는 책이지. 그래서 Small book 하면 작은 책입니다. 어휴, 사람들이 조그만한 책을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네요. Okay, 다시 읽어볼게요.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Okay. Okay. 사람들이 조그마한 책들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고? 쌤도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자, third hint. Okay. 세 번째 힌트는 짜잔.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A huge parking lot. Huge huge가 뭘까? huge, huge 아니야. huge 아니고 huge, huge. 이 단어 말할 때 우리 친구들 꼭 huge, huge야 이러던데 아닙니다. huge, huge. 자, 무슨 뜻인지 보자. huge는 바로 아주 큰, 거대한이란 뜻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면 돼요. An elephant is a huge animal. 자, 코끼리 아주 거대한 동물이죠. 자, huge는 big보다 더 큰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huge, huge, you know, huge, huge, okay, 아주 큰, 거대한. 그 다음에 parking lot를 볼게요. parking lot. parking lot.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알아두면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바로 주차장이죠.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동차 말고 뭘 또 주차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자, parking lot. parking lot. Okay. 자, 문장 다시 볼게요.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이 장소는 아주 거대, 엄청나게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대요. 어딜까, 얘들아? 뭐 백화점, 뭐 뭘 다양한 곳이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좀 감이 오나요? Okay. 자, where is this place? 어딜 것 같아요? Where is this place? 한번 힌트를 다시 put together 해보자. 짜잔! 이거 뭐예요? 여행 가방이 영어로 뭐였지? 맞아, suitcases였죠. Suitcases.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빠밤. 이거 뭐예요? A small book. 조그만한 이 책 아니면 뭐 이렇게 notebook, 그 수첩 같은 걸 갖고 다닌대. Okay. 자, 그 다음에 주차장, parking lot이긴 한데 엄청나게 거대한 parking lot이래. 어딜 것 같아? Okay. A huge parking lot. Okay, suitcases, a small book, and a parking lot. 우리 친구들 감이 왔나요? 선생님이 아주 엄청난 힌트를 또 줄게. 짜잔! 뭘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예요? 얘들아,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Pilots라고 하죠. Pilot. Pilot. 쌤이랑 많이 다른 단어지? Pilot. Okay. 이게 좀 엄청난 힌트가 되는데요. 파일럿이 많이 있는 곳, 파일럿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자, 얘들아 이제 답을 한번 줘봐. 쌤, 3 seconds. 3, 2, 1. Did you guess it? 자, guess 해봤어요? 자, 정답은 짜르르란!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 맞아, 얘들아. Suitcases, a small book, a huge parking lot, pilot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오, 오케이. 자, 근데 a small book? 선생님, 왜 조그만한 책을 들고 다닌대요? 아, 얘들아, 여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권은 passport라고 하잖아요. 그쵸? passport. 자, 일단 아무튼 공항이 답인데 공항은 영어로 바로 airport라고 합니다. airport, airport. 자, 공항이 영어로 airport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알아맞추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입을 크게 벌려서 쌤이랑 chant 불러주세요. Here we go.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Suitcases go roll, roll. Suitcases go roll, roll. Huge parking lot. Huge parking lot. Passports here. Passports here. Pilots and passengers. Pilots and passengers. This is the airport. This is the airport.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해요? 오케이. 자, 그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짜자잔, here we go. 짜잔,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지금 speed quiz, guessing game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남자애가 힌트를 막 주고 있어요. 자, 어떤 힌트들인지 쌤이랑 자세하게 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clue. There are suitcases and a huge parking lot. Okay, 이거 무슨 뜻일까? 자, first clue. 첫 번째 힌트. There are suitcases. suitcase 뭐였지, 얘들아? Suitcase. 여행용 가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행용 가방들이 많고 and a huge parking lot. 그리고 huge가 뭐였지? huge, huge 아니고 그렇죠. 아주 큰이란 뜻이었죠. 거대한 아주 큰 주차장이 있는 곳이래요. Okay, one more time. First clue, there are suitcases and a huge parking lot. Alright, 자, 이거 듣고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0: I don't know. 아직 감이 안 온가 봐. 그럴 수 있지 뭐, 그쵸? 자, 그랬더니, Oh, you carry a small book called passport라고 합니다. Carry는 아까 들고 있는 이란 뜻이 된다 그랬죠? 들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무엇을 들고 있어요? A small book. 조그만한 책을 들고 있는데요. Okay. You carry a small book called passport. 자, passport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책을 들고 다닌대요. Okay. passport는 여권이죠. 그쵸? 자, 그랬더니, 맞춰요. Oh, is it an airport? 공항인가? 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랬더니 Yes, you got it! 라고 해요. 맞아, 너가 맞췄어! 라고 하지요. 자, 얘들아, 공항이 영어로 뭐라고? Airport라고 했지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suitcases and passports. 오, 얘들아, suitcase 무슨 뜻이었어요? 여행용 가방이자 passport는 여권입니다. A small book, passport, right? 자, 그래서 나는 suitcases, 여행용 가방들과 여권이 많이 보이는 장소를 알아맞힐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체크 해볼게요. 자,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 공항이었잖아, 그쵸? 공항은 영어로 airport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Airport.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더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1: (목소리)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 보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Wednesday. Masks and stethoscopes. I can guess a place where people go to get healthi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도 역시 speed quiz, guessing game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이죠. I see a girl

0: and a boy. 자, 여자애랑 남자애랑 열심히 they're playing a guessing game, right? 자, 지금 알아맞히기 게임을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보아하니 여자아이가 giving hints, 힌트를 주고 있고요. 남자아이는 is trying to guess, 지금 알아맞히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여자아이 머리 위에 이렇게 뿅뿅뿅뿅 생각풍선, bubbles 안에 힌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Do you see the hints there? 자, let's go over the hints together. 자, 힌트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싱크대가 보이네요. I see a sink. Washing hands. 손을 씻는 모습이 보여요. Washing hands. Okay. 자, 그리고, 요거는 마스크인가요? Mask. Mask. 마스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medicine bottles, 약통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청진기도 보이네요. 청진기가 얘들아, 영어로 되게 어렵다. 잘 들어봐. Stethoscope. One more time. Stethoscope. 어려워요. 그쵸? 자, 두 번 더. Stethoscope. Stethoscope. 자, TH가 있기 때문에 뜨 소리가 납니다. Stethoscope. 자, 뜨 소리 날 때는 자, 혓바닥이 약간 나왔다가 퐁 들어간다 그랬죠? 자, 오케이. 자, 과연 어떤 것이 답일까? 우리 친구들은 좀 감이 오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더 힌트를 들어볼게요. 리딩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People here wash their hands a lot. Second hint. Many people wear masks. Third hint.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Where is this place?
0: 자,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방금 힌트들 더 들어봤어? 그거 쌤이랑 문장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Here we go. 짜잔. First hint. 첫 번째 힌트. 뭐였어? 우리 친구들 먼저 들었잖아요. 그쵸? 자, first hint is 짜자잔.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자,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짜잔! Wash hands a lot. Wash hands a lot. 자, wash hands 뭔지 알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wash는 씻다고요. hands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wash hands 하게 되면 자, 손을 씻다라는 뜻이겠죠? Wash hands. 따라해볼게요. Wash hands. Okay. Wash 할 때 wash이 아니야. wash이 아니고 쉬 소리를 내줘야 돼. Wash. Wash. Okay. 자, wash hands. 손을 씻고요. A lot는 뭘까? A lot, a lot. A lot는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ash hands a lot 하게 되면 손을 많이 씻다란 뜻이겠죠. 여러분 손을 씻다, 뭐 손을 많이 씻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wash hands a lot. 손을 많이 씻는데요. 어딜까, 얘들아? 좀 감이 왔어요? People here wash hands a lot. That was our first hint.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Okay. 자, 두 번째 힌트 보러 갈까요? 짜잔! Second hint. 뭐가 나을까요? Second hint. 따밤. Many people wear masks. Mask. Mask. 뭘까요? Mask. 우리 친구들도 알 것 같은데 요즘도 우리 친구들 많이 이걸 쓰잖아요. Mask. 자, 보겠습니다. Wear랑 mask 단어 한번 볼게요. Wear는 바로 입다라는 뜻이 있다고 쌤이 옛날에 알려줬어. 우리 왜 clothing items, 옷 얘기할 때 wear는 입다라는 뜻이었는데 액세서리 같은 걸 착용하다 할 때도 wear를 쓸 수 있었죠. 자, wear는 착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입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착용하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wear는 착용하다. wear 한번 발음 따라해 볼게요. wear, wear. 친구들 잘해. Wear, wear. Alright, mask, mask. 마스크요. mask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죠. 근데 mask, mask가 아니라 ma, ma, ma, mask, mask. 해볼까요? mask, mask. 그때 sk 소리를 내줄 거야. 스크스크스크. 시작. Mask. Mask. All right. 자, 근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장 다시. Many people wear masks. Okay. Many people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wear masks. Mask. 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대요. Oh, okay. We wash our hands a lot there and we wear mask. 어딜 것 같아요? 자, 감이 왔나요? Okay. Moving on to our third hint. 자, 세 번째 힌트는요. 짜잔.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One more time.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stethoscopes. Medicine.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ethoscope는 바로 청진기란 뜻이에요. 청진기. Okay. 자, 우리 doctor,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청진기를 이렇게 메고 계시죠? stethoscope. 그 다음, medicine은 뭐예요?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입니다. Okay.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There are stethoscopes and medicine. 그곳에는 청진기들과 약들이 많대요. 약이 많대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이 좀 많이 왔나요? Okay. 자, 그러면은 where is this place? Let's put together all the hints. Okay. 힌트들을 한번 다 모아보자. 자, 첫 번째 힌트가 뭐였을까? 빠밤. Okay, we see a sink. Sink가 보여요. 그리고 washing hands 하고 있죠? Wash hands. 손을 씻고 있어요. Okay, that was our first hint. What was our second hint? 자, 두 번째 힌트는 mask였어요. Mask.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쓴다 그랬지? Mask, mask. Mask, no. Mask, mask, mask. Okay. Alright.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단어였어, 얘들아. 청진기가 영어로 stethoscope 였습니다. stethoscope. ste, 끊고, the, scope. stethoscope. Okay. stethoscope가 있고요. 그 다음에, medicine bottles. 자, medicine. 바로 약들도 보여요. 어딜까요? 힌트를 더 주자면. Doctors. Doctors work here. 자, 의사 선생님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Doctor.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정답은 3, 2, 1. 짜잔! 여기 병원이지요, 얘들아. 병원이 답입니다. 병원이 영어로 뭘까? 3, 2, 1. Hospital. That's right. The answer is hospital. 병원, hospital가 답이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알아맞혔나요? 알아맞혔어요? Okay. 꼭 알아맞혔길 바랬으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한번 신나는 비트에 맞춰서 chant를 불러볼게요. 쌤만 부르면 안 돼, 오케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Here we go.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People wear masks. People wear mask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I see stethoscopes. I see stethoscopes. Doctors and nurses. Doctors and nurses. This is the hospital. This is the hospital. Excellent. Great job, everyone. 자, 기다리던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그 guessing game 하고 있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대화 내용을 쌤이랑 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A boy and a girl are playing a speed quiz game. 자, 스피드 게임 하고 있죠? 자, 힌트가 지금 네 가지가 주어졌어요. Sink, 세면대, mask, 마스크, 그 다음에 청진기, stethoscope, 그 다음에 medicine bottles, 약통들이 보이죠? 우리 친구들은 왠지 답을 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First clue,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오, 무슨 뜻일까? First clue, 첫 번째 힌트! 자,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자, must가 나왔다, 얘들아. 쌤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must는 꼭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손을 꼭 씻어야 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ash hands. 쌤이랑 배웠지? Wash hands는 손을 씻다. 오케이? 자, 여기서 손을 꼭 씻어야 한대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바이러스나 뭐 균에 옮기면 안 되니까 손을 꼭 씻어야 되겠죠, 그쵸? So you must wash your hands here. That was our first hint. 그게 첫 번째 힌트였어요.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the bathroom라고 합니다. 화장실이라고 해요. bathroom, 화장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We wash our hands in the bathroom, right? 화장실에서 우리 손 씻잖아, 그쵸? 자, 그랬더니, oh, nope, next clue, people wear masks. 라고 합니다. Nope라고 한 것은 바로 땡이라는 거겠죠. 틀렸어라고 하는 거죠. 뜬, next clue, 다음 힌트. People wear masks. 자, 마스크가 뭐였지? 바로 우리가 쓰는 마스크죠, 그쵸?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알수 있겠나요? 알까요, 그쵸?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a dentist라고 해요. Dentist는 뭘까요? 바로 We go there to check up our teeth. 바로 이빨, 이를, 치아를 체크하러 가는 곳인데 치과입니다. Dentist, dentist. 자, 치과 뭐 비슷했어요, 그쵸?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Oh, close, last clue. There are lots of medicine bottles and stethoscopes. 결정적인 힌트들이 마구마구 나왔어. 자, close라고 했으면 비슷해, 거의 다 왔어란 뜻입니다. Last clue, 마지막이야. There are lots of medicine bottles, 약통들이 굉장히 많고, stethoscopes, 청진기들이 있어, 라고 합니다. Medicine, stethoscope. 쌤이랑 배웠자?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드디어 맞춥니다. 아, it's a hospital. 병원이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hospital 였지요, 병원. 오케이, 여기까지가 커튼 톡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I can guess a place where people go to get healthier. 자,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려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It's a hospital, righ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 그랬다구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Thursday. Papers and gavel.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papers and a gavel.
0: 자,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얘들아? 쌤이랑 바로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boy and a girl. 그리고 남자아이가 뭔가 굉장히 serious, 뭔가 심각해 보입니다. I think he's explaining something. 무언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머리 위에 저 물음표들이 가득해요. There are many question marks. 그쵸?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오늘도 약간

0: 힌트를 내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리고 힌트가 뭐예요? 남자의 생각, 풍선 안에. In the bubbles, we have, 저거는 종이, 문서들이 보이네요. We have papers. 그 다음에 rules, 규칙이 적혀 있는 종이도 보이고요. Okay. 그 다음에 저거는 망치인가요? I see a small hammer too. 망치, hammer. 근데 왜 망치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좀 감이 오나요? 쌤은 아직 안 와요. 자, 우리 그러면 힌트를 더 들으러 리딩 한번 들어볼게요.
1: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Second hint.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Third hint.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Where is this place?
0: 어때? 잘 들어봤어, 얘들아? 힌트를 더 들어보니까 감이 왔나요?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Read and speak time 시작합니다. 짜잔! 자, first hint부터 볼게요. First hint, 짜잔!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One more time.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paper and desk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one more time. paper 그리고 desk 뜻을 한번 볼게요. 짜자잔. 자, paper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짠! 종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paper들이 여러 개 쌓여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papers라고 하면서 서류라는 뜻이 됩니다. 문서, 서류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발음 한번 다시 해볼게요. paper. paper가 아니고 paper. 자, 입에서 바람이 슝 나온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paper. 시작. paper. paper. 근데 문서가 많잖아? 뭔가 서류가 많이 막 쌓여 있잖아? 그럴 때는 papers. papers. 좋아요. 서류들. papers. okay. 자, 그다음에 desk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desk가 많이 보이고, 우리 친구들 방이나 또는 거실에도 desk가 있을 수가 있어요. desk. what's desk? 맞습니다. 책상이죠. desk, desk. 데스크라고 하지 않고 desk 해볼게요. desk, desk. 오케이. 트 소리가 살짝 앞에 나지? desk, desk. 이렇게 밀어줘야 돼. 오케이. 자, 좋아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 저 big desk. 큰 책상 위에 많은 서류들이 놓여져 있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까지 봐서는 모르겠어요. 좀더 힌트가 필요하지? 자, 그럼 second hint 바로 가보겠습니다. Second hint. 빠밤.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One more time.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hammer.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hammer. What's hammer? 자,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일단 tap과 hammer 단어 두개 한번 보겠습니다. tap은요, 쌤이 한번 봐봐. 톡톡톡톡 물것 같아요. 맞습니다. 톡톡 두드리다야. tap, tap, tap. 많이 그러잖아요. 자, tap. 발음해 볼게요. tap. tap 아니고, 여기를 올려서, 광대를 올려서 tap. tap. 좋아요. 톡톡 두드리다. tap입니다. 자, 그다음에 hammer 보였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망치입니다. hammer, hammer. Okay, tap hammer. 그다음 뭐 어떻게 문장 대신 쓰였나 볼게요.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이건 무슨 뜻일까? Someone, 누군가가 톡톡 두드린대요. 무엇을? A small hammer. 어디에서? 자, 책상 위에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누군가가 책상 위에서 망치를 두드린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어딜까요? 우리 친구들 좀 감이 와요? 아직까지 쌤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 힌트 또 볼게요. 짜잔. Third hint. Third hint. 봐봐.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Oh, okay. 자,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자, 다시 보겠습니다. Rule, 그 다음에 problem. 이거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두 개, 짜잔. Rule and problem. 자, rule의 뜻은요. Rule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봐요. 학교에 꼭 rule이 존재합니다. 집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rule는 바로 규칙이란 뜻이죠. 왜 우리 학교에서도 꼭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게 많잖아요. 그쵸? rule 한번 발음해 볼게요. 룰 아니고 rule. 혓바닥을 뒤에서부터 말아서 rule. 시작. rule. 오케이. 근데 L이 있으니까 끝에는, 자, 혓바닥이 앞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rule. rule. 좋습니다. 그게 규칙이야. 자, 그 다음에 problem 나왔어. problem은 바로 문제라는 뜻입니다. rule and problem. 자, problem 발음 시작. problem. problem. 좋습니다.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자,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rules, 규칙들과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쌤좀 감이 올것 같아요. 우리 한번 put together 해볼까요? Okay. Where is this place? What is this place? 여긴 어디일까요? 일단 첫 번째 hint, papers가 있었고요. rules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Small hammer. A small hammer도 있었죠. 어딜까? 우리 한번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볼까요? 빠밤. 오, 어딘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맞아. 법원에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이렇게 막 쌓여있고, 그 다음에 rules, 규칙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판사봉이었네요. 그쵸? 자, 법원은 영어로 court가 되겠습니다. court. Court. 그럼 court에선 누가 일할까? 빠밤. 누굴 것 같아? 판사입니다. 판사는 영어로 judge라고 합니다. Judge, judge. 정답은 court였어요, 얘들아. 우후! 자, 그러면 한번 우리 today sentence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짜잔! Judges. 자, judge가 선생님이 방금 무슨 뜻이라 그랬지? 판사예요. 그러면 judges.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Judges. 그냥 judges. 시작. judges. Alright. judges work. work 일하다죠? 자, 판사들은 어디에서 일할까요? 이거, 그건 뒤에 나오고. 자, judges work. judges work. 좋습니다. judges work at the court. 시작. judges work at the court. 좋습니다. Court 같듯이 법원이었지. 자,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Let's do it together. 함께 시작. Judges work at the court. 좋아요, 얘들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짜라라란 짜라. 오늘도 자, chant and move time 한번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입을 크게 벌려서 쌤이랑 노래 불러줘야 돼. Alright, here we go. 'Where is this place?' 'Papers on the desk.' 'Papers on the desk.' 'Tap tap goes the hammer.' Goes the hammer, judges and lawyers, judges and lawyers. This is the court. This is the court. Excellent. Good job. 자,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A boy and a girl. They were playing a quiz game. 퀴즈 게임 하고 있었죠. 자, 어떤 퀴즈 게임이었는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저기 남자의 머리 위에 저세 개의 힌트 보이죠? 그럼 한번 정리해봐서 오늘의 퀴즈 답을 같이 쌤이랑 찾아볼게요. 짜자잔! 자,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First clue. There are lots of papers. One more time. First clue.
There are lots of papers. 자, 첫 번째 힌트. First clue. 거기엔 종이 서류들이 많아라고 합니다. There are lots of papers. 쌤이랑 paper 배웠잖아요. 자, paper는 종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자, 문서, 서류를 말할 때도 paper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문서 서류가 많잖아? 그럴 때는 paper.

Papers 라고 하면 되겠죠? Papers, papers. 자, 힌트가 첫 번째는 종이 서류들이 많은 곳이래. 오케이, 좋아요. 여자아이가 맞출 수 있을까?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a library 라고 합니다. What's library? library가 뭐지, 얘들아? 바로 도서관이죠. 맞아. papers가 많은 곳, 도서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쵸? a library 라고 해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닌 것 같지, 그치?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Nope, people talk about rules and laws 라고 합니다. 자, Nope 했으니까 땡이란 뜻이겠죠? Nope 그러면서 People talk about rules and laws. 자, rule는 우리가 배웠듯이 규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law, L-A-W가 무슨 뜻이냐면 법이란 뜻입니다. law, law, 법.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규칙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자, law, 새로운 단어죠?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law, law.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규칙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 조금 더 감이 더 왔겠죠, 그쵸? 자,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a classroom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classroom에서도 규칙 rules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a classroom?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close. Last clue. There is a hammer called a gavel. 라고 합니다. Close. 비슷해. 마지막 힌트. Last clue. There is a hammer. 거기에는 자그마한 그 망치가 있대요. 거기에는 망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gavel라고 불린대요. 판사봉입니다. 판사봉은 영어로 gavel. 기억할 수 있겠죠? 자, gavel이 있는 곳이래. 그랬더니 It's a court라고 하네요. 맞췄어. 법원은 영어로 court였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답을 얻었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papers and a gavel. 자, 나는 문서 서류들과 판사봉이 있는 곳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얘들아, 오늘 수업 재밌게 들었나요? 재밌게 했길 바라면서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너무 신나지? 왜? 오늘은 Friday, 금요일이잖아요. 자, 우리 일주일에 이 금요일을 아주 신나게 맞이하면서 영어 공부 재밌게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Friday. Heroes in our town. I can write about their job and where they work.
0: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writing 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today's topic. Heroes in our town. One more time. Heroes in our town. 자, hero 하면 히어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히어로, 영웅이죠. 자, heroes, 영웅이고 town은 마을이야. 그래서 합쳐보면 우리 마을에 있는 영웅들입니다. 자, 우리 마을에 있는 영웅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나요? 선생님의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써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자, 더 아이디어를 얻어보기 위해 우리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뽀뽀뽀!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look and talk 그림입니다. 오, 멋있어요. 그쵸? 일단 여자애가 저 hero costume을 입고 있어요. 네, 그 hero, 영웅 costume, 저 복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she's looking at three firefighters, 소방관 세 분을 보면서 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보이나요? 자, 우리 한번 글쓰기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위요, 오위요, loud siren. 자, 우리 loud siren. 우리 배웠어. loud, loud. 무슨 뜻이었지? 소리가 큰입니다. 자, siren은 우리가 알듯이 사이렌이야. 그래서 왜 불이 나면은 소방관에서, 소방서에서 삐용, 삐용,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자, 오위요, 오위요, loud siren. 이걸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아, firefighters hear a 자, 무엇을 들으시겠어요? 우리 소방관들께서 바로 사이렌 소리를 들으시겠죠? 자, 소방관들은 소리가 큰 사이렌 소리를 들어요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Firefighters hear a loud siren. Okay. 자, 그러면 그 다음은 red trucks에 대해서 써볼게요. Red trucks, 빨간색 트럭들. 자, 이 빨간색 트럭들 뭐겠어요? 바로 fire trucks겠죠. 자, 소방차겠죠. Fire truck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짠! They jump into, jump into는 이렇게 막 서둘러서 뛰어서 타다란 뜻이에요. Jump into, 어디로 서둘러서 타실까요? 짠! Red trucks. 자, red trucks는 뭐예요? 소방차? 영어로 fire truck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They jump into red trucks. They jump into red trucks. 일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서둘러서 jump into 어디로? 소방차를 탑니다. 자, 그리고선 firefighters use hoses. 자, firefighters use hoses. 자, hoses가 뭐예요? hoses는 바로 물이 나오는 호스를 뜻하죠. 그쵸, 물이 나면은, 아, 불이 나면은 호스를 사용해서 불을 끄잖아요. 그쵸? 자, they, with, 빈 칸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They spray water. 자, spray water. 무슨 뜻이었어요? 물을 뿌리다라는 뜻이었죠. They spray water with 무엇을 사용해서 물을 뿌려요? Hoses. 그죠? 그래서 put together, they spray water with hos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호스를 사용해서 물을 뿌려요가 되겠죠? Okay. 자, 그리고서 firefighters stop the fire입니다. 자, 소방관들은 불을 막아요라는 뜻이 되죠. Stop the fire, 불을 막아요. Okay. 자, 그러면은 소방관들은 불을 끕니다라고 해볼까요? 짜잔. They put out the 나왔습니다. 자, 일단 불은 영어로 fire, 그쵸? fire 넣어볼게요. They put out the fire. 자, 얘들아, 방금 stop the fire 하게 되면은 불을 막는다란 뜻이 있었다면, they put out the fire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불을 끈다란 뜻입니다. 아예 불을 끈다라는 거예요. Okay? 자, fire과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put out. 자, 해볼게요. They put out the fire. 시작. They put out the fire.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랑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Firefighters at the fire station. 자, firefighters는 소방관, fire station은 소방서죠. 그래서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 Firefighters at the fire station. 우리 친구들 따라해볼게요. 시작. Firefighters at the fire station. 좋습니다. Okay. 자, 시작해볼게요. Firefighters hear a loud siren. 자, firefighters, 소방관들이죠? 소방관들은 무엇을 듣는데요? 뭘 들어? A loud siren. 자, loud는 소리가 큰이란 뜻이죠. Siren은 우리가 알듯이 오웨이용, 오웨이용,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그 소리가 큰 사이렌을 듣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Firefighters hear a loud siren. 좋아요. They jump into red trucks. 자, red trucks는 소방차죠. Fire truck. 자, 그들은 서둘러서 red truck, 소방차에 탑니다. They jump into red trucks. 좋아요. 그다음에 they spray water with hoses. 자, spray water, 물을 뿌리다죠. 자, 해볼게요. 그들은 호스

0: 호스를 사용해서 물을 뿌려요. They spray water with hoses.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They put out the fire. 자, 그들은 불을 끕니다. 시작! They put out the fire.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오늘 라이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더 따라해보세요.
1: Firefighters at the fire.

0: loud siren. They jump into red trucks. They spray water with hoses. They put out the fire.
1: Hello, world.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or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의 뛰어난 발명가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Who invented certain everyday supplies? 창의적인 발명가 덕분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는데요. 세계의 발명가들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Are you ready? Here we go. Let's start with the light bulb. 먼저 전구를 볼까요? Who invented the light bulb? Thomas Edison from the United States invented a light bulb.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사실 에디슨 이전에도 이미 여러 발명가들이 다양한 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전구들은 빛이 오래 가지 않고 가격도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에디슨이 전구 특허를 사들이고 더 좋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무려 1200회 넘는 실험을 해서 마침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구를 개발해냈어요. Edison invented the first practical light bulb. 에디슨은 전구뿐만 아니라 영사기, 축음기 등도 발명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입니다. Thomas Edison is described as America's greatest inventor.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불립니다.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3: I'm making a robot.
2: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를 볼까요? Who invented a steam locomotive? George Stephenson from the United Kingdom invented a steam locomotive.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만들고 리차드 트레비식이 최초의 기관차를 만들었어요. 트레비식의 기관차를 발전시켜 본격적인 철도의 시대를 연 사람이 엔지니어였던 조지 스티븐슨입니다. George Stephenson brought a big change to transportation. 증기기관차의 발전은 일상생활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 시간도 빨라지고 여행을 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Stephenson is called the father of the railways. 철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What are you doing?
3: I'm making a car.
2: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를 볼까요? Who invented the printing press? Johannes Gutenberg from Germany invented the printing press.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활판 인쇄는 종이, 화약, 나침반과 함께 세계 4대 발명품으로 불립니다. The printing press is one of the major four inventions of the world. 최초로 실용적인 인쇄술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죠. Thanks to him, more people can get information easily.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What are you doing?
1: I'm reading a book.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는 한국의 발명가입니다. Who invented a sundial? Chang Yongshil from Korea invented a sundial. 한국의 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요. 조선시대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인 장영실은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등을 발명했어요. He also invented a rain gauge, a water clock, and a celestial globe. 장영실 was called the greatest scientist of Joseon.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렀어요. What are you doing?
1: I'm making a clock.
0: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발명해준 발명가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some great inventors. 고마운 발명가들 덕분에 우리가 어느 날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참 많네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잘 따라해봤소. 자, 우리 오늘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3: I can write about their job and where they work.
2: 나는 그들의 직업과 그리고 어디에서 일하는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날 보자. Bye bye, butterfly.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뉴런 한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한쌤입니다. 오늘은 유닛 12 의문사 의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문장의 형식, 바로 의문문입니다. 물어보는 말이 있어야 그에 대한 대답도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의문문을 잘 만들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이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더욱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되고 또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의문사 의문문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포인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사 중에서 의문 대명사라는 것을 배웠고요. 자, 오늘은 의문 부사를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의문 부사라는 건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에서 쓰이는 건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문 부사로 when, where, why, how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 먼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를 사용하려면 일단 어순이 어떻게 온다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문장 맨 앞에 의문사를 써준다.

만들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음음을 만드는 법도 연습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동사가 있을 때의 음음사 음음은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음음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주어의 순서로 써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이런 식으로 완성해 준다라는 거였고요. 다음 일반 동사가 있을 때의 음음사 음음은요? 자, 마찬가지로 음운사 가장 먼저 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일반 동사 음운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라서, 아, 주어의 앞에다가 두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What did you eat? 이런 순서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문장에 조동사가 있을 때의 음운사, 음운문은요. 자, 마찬가지로 음운사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조동사, 음운문의 어순을 따라서 주어의 앞에다가 조동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써준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니? 라고 할 때, What can you find?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는요, 큰 틀이 같았어요. 바로, 음운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온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맨 마지막 경우만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음운사 자체가 즉 주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Who likes this movie? 이런 식으로 누가 이 영화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자, 좋아하다라는 like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뭐예요? 누가이죠. 누가 좋아하니? 니까 이때는 아, 이 음운사 자체가 즉 주어이기 때문에 음운사, 즉 주어인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서 음운사, 음운문을 만들었습니다. Who likes this movi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때의 이 주어이자 음운사인 이것은 3인칭 단수 주어 취급을 해서 만약에 이제 현재형으로 쓰게 될 때는 이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라고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음운사라는 것에는요, who나 what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음운사라는 것은 또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음운 대명사 그리고 음운 부사인데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운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이나 사물, 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말. 그것이 바로 음운 대명사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o나 whom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at이나 which를 쓴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은요, 음운 부사를 공부하는 것인데, 음운 부사는 말 그대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운 부사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문장 내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물어보고 싶을 때 씁니다. 부가적인 정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시간, 장소, 그리고 이유, 방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장 내에서 부가적인 정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운문을 만들 때, 물어볼 때꼭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가 정보들 있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음운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음운부사는 우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대해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음운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두 개의 예문에 빈칸에 알맞은 음운부사로 한번 채워볼까요? 자, 우리 왼쪽 그림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지도를 들고 핸드폰에 지도를 켜놓고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루시의 집이 어디니?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어디라고 장소를 물어보는 음운부사는 바로 where가 되겠습니다. Where is Lucy's house? 이렇게 음운사 음운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음운부사도 어쨌든 음운사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운사 음운문의 어순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음운사를 쓰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비동사가 들어간 음운문이다라고 하면 주어의 앞에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완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오른쪽 친구 보면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뭔가 갸우뚱하고 있어요.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어떻게 라고 방법을 묻는 의문 부사는 ho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can I solve this math problem?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이것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문사 의문문 만드는 방법 그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how라는 이 의문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이거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조동사 의문문의 어순 그대로 따라서 아,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이러한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의 표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0페이지 1번에 시간, 장소를 묻는 의문부사 when 그리고 where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사 when은요, 언제라는 뜻으로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의문부사 when은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접속사 when이랑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접속사 중에서도요, when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접속사 when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냐면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서울에 살았다. When I was young, I lived in Seoul.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when은 접속사 when이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고 자 그런데 의문부사 when은요 언제라고 해석을 하고요. 의문문에 사용하는 whe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When is your birthday? 하고 물어보게 되면 너의 생일은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다음 보면 When will you come home? 하면 너는 집에 언제 올 거니? 이렇게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구체적인 시간을 물을 때는요. What time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 what이라는 이 말이요.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했냐면 뒤에 오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의문 형용사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시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what time 하게 되면 이건 무슨 시간 즉 몇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 자체를 물어보고 싶을 때 몇 시에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요. when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what time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where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부사 where는요 어디에 또는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말로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예문 보면 where is the nearest cinema?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서 near는 가까운이란 뜻인데 그 앞에 the가 붙고 그 뒤에 est가 붙었네요. 이거 최상급 형태죠. 그래서 어디가 이제 가장 가까운 극장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극장이 어디야? 라고 물어볼 때 where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보면 where did you go last weekend 하게 되면 지난 주말에 너는 어디에 갔니?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ere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when과 where를 사용해서 영작하는 연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전화기는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 일단 어디에 라는 뜻의 의문부사 가장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비동사 사용해서 의문문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순이 주어의 앞에 비동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is 그 다음에 너의 전화기 your phon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의문부사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주어의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경우 볼게요. 그가 언제 일어났니? 자, 이 경우엔 언제라는 뜻의 의문부사 맨 앞에 when으로 써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다라는 뜻의 동사는 wake up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면 일반 동사 의문문은 두 동사를 사용한다. 그런데 일어났니? 이거 과거니까 그때는 어떤 두 동사? did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did 쓰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when did he wake up? 이렇게 완성.

정해주는 겁니다.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두 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의문문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몇 시에 만날 수 있니? 자,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 몇 시를 물어볼 때는 어떤 표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What time?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What time 쓰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니? 라고 할 때는 우리 조동사 can을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의문문이니까 주어의 앞에다가 조동사 써야 되겠죠? What time can? 그 다음에 주어 동사원형 써서 What time can we meet?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의문사 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방법이나 상태 또는 이유를 묻는 의문부사 how랑 why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부사 how는요 어떻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 How do we get to the museum? 이런 예문이 왔어요. 자, 여기서 get to 하면 뭐 어디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어떻게 갈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박물관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how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이 how라는 의문 부사는요, 상태를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하면, 너의 여름방학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여름방학이 어떠했니? 라고 상태를 물어볼 때 우리 how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더 쉬운 예문 이런 거 있죠.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너 어때? 지금 너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How are you?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문장에 의문부사가 알고 보니 사용되는 것이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의문부사 why는요, 왜라고 해석을 하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예문을 보면 why is she angry?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녀가 왜 화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why did they laugh out loud?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 우리 laugh out loud라는 표현은 자, loud가 크게잖아요. laugh out 하면 웃음을 터뜨리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니? 왜 크게 웃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 아, 이렇게 우리 이유를 물어볼 때는 의문부사 why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의문부사 사용해서도 영작하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영화는 어땠니? 친구가 영화 보고 나왔어요. 그 영화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문장 만들면 될까요? 자, 우리 어떠했니? 라고 상태를 물어볼 때 how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ow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어떠하다라고 할때 우리 비동사를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땠니? 과거형이니까 how was 그 다음에 그 영화 the movie 이렇게 완성해 주는 겁니다. How was the movie? 그 영화 어땠어? 이렇게 완성하는 건데 아 의문부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주어의 어순으로 완성해 주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장이요. 너는 왜이 노래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요. 자, 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유를 물어볼 때는 why를 사용해 주고 그 다음에 좋아하다라는 동사는 like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요. 주어의 앞에다가 두 동사 쓰는 거죠. 그래서 why do you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Why do you like this song? 너는 왜이 노래를 좋아해? 라고 할때 의문부사, 그 다음에 두 동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자, 이번엔 어떻게라고 해서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는 맨 앞에다가 how 써주고, 그 다음에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할 때는 조동사 can의 의미가 들어간 거니까, 아, 우리 의문문 만들 때 주어의 앞에다가 조동사를 써준다. 그래서 how can I?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자, 이때는 의문부사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의문부사 네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grammar plu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plus 형용사 또는 부사라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형태에서 how는요,
얼마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크기 등의 정도나 높이나 길이 등의 수치를 물을 때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기본적인 how는 어떻게라고 해서 방법을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how 뒤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세트로 오게 되면 특히나 어떤 정도라든지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나 부사가 세트로 오게 되면 이때는 얼마나 뭐뭐한 또는 얼마나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 아예 덩어리 표현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how much입니다. how much는요, 이제 양이 얼마나 많이 또는 이제 가격 물어볼 때 얼마인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우리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문 보면 how much are these jeans 했을 때이 청바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how much 해서 얼마라는 그런 표현을 쓸수 있다. 자, 우리 또 이런 문장 많이 쓰잖아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때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how much는 가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양을 물어보는 표현으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특히 어떤 경우로 쓸수 있냐면 how much 다음에 어떤 셀수 없는 명사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우리 셀수 없는 명사 대표적으로 water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이라고 할 때는요, how much water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너는 마셨니? 라고 하려면 did you drink?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요, 이렇게 how much 다음에 뒤에 오는 이셀수 없는 명사까지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마셨어? 라고 할 때, 아, 이렇게 how much는 양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how many 같은 경우는요, 수량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how many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를 보통 같이 써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how many apples did you eat 하게 되면 이때 how many apples 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과를 너는 먹었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즉 사과 몇 개를 먹었냐고 수량을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how tall 하면 얼마나 높은 이 되겠습니다. 또는 얼마나 키가 큰 이렇게 높이나 키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tall is the building? 하면 그 빌딩은 얼마만큼의 높이니? 라는 거죠. 높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또는 너는 키가 어떻게 돼? 라고 할 때, 너는 키가 얼마나 커? 라고 할 때, How tall are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how long 하게 되면 이건 얼마나 긴 또는 얼마나 오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나 길이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거예요.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너는 얼마나 오래 나를 위해서 기다렸니?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더 알아볼까요? How far 하면 얼마나 먼, 멀리입니다. 그래서 how far is the bookstore 하면 그 서점은 얼마나 머니? 이렇게 거리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로서 이제 빈도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How often does he exercise 하면 얼마나 자주 그가 운동하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how old 하면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How old is she? 했으면 그녀는 몇 살이니? 즉, 얼마만큼 나이가 들었니? 라는 것이고, How old are you? 넌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How ol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오늘의 내용 모두 배워보았고, 이제 배운 내용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1페이지 5번입니다.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이 되도록 연결해 볼게요. 자, 1번에 Where are my glasses? 하면 내 안경,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알맞은 답은요, 바로 첫 번째가 되겠네요. They are under the chair 했을 때, 아, 이 안경이라는 건 안경알이 이렇게 늘두 개이기 때문에 늘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로 복수형으로 they로 받았습니다. 안경은 어디에 있냐면요. 아, 의자 아래에 있어. 이렇게 장소를 대답하는 것. 이게 바로 알맞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Why should we learn English? 우리는 영어를 왜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를 물어봤으니 그 대답으로는 이유가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 우리 맨 마지막 거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language, 그것은 언어이기 때문이야. 어떤 언어요? Of global communication 해서 국제적인 소통 언어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3번입니다. How did you know about the party? 하면 너는 그 파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보는 how가 왔네요. 자, 그럼 어떻게 알았는지 대답이 와야 되겠습니다. 알맞은 것은 이게 되겠네요. Sarah told me about it last week. 해서 Sarah가 그것에 대해 나에게 말해줬어. 지난주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다음 4번 보면요. When does the next bus leave? 했을 때, 언제 그 다음 버스가 떠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언제를 물어봤을 땐그 시간에 대한 답이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leaves. 그것은 떠나. in 15 minutes. 했을 때, 이때 이 in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게 되면 이때 in은 뭐뭐 안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후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it leaves in 15 minutes 하면 그것은 15분 후에 떠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when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서 시간을 대답하는 이것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6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자, 1번에 when will Mr. Wilson 또는 Mr. Wilson will move to his new house 이렇게 나왔는데, 아, Mr. Wilson이 그의 새로운 집으로 언제 이사를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의문사 가장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주어의 앞에 조동사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when will Mr. Wilson move to his new house 이렇게 골라야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When 또는 where is the best place? 최고의 장소는인데 이제 어떤 최고의 장소냐면요. To watch the sunset 해서 일몰을 볼 최고의 장소는 어디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건 장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where가 되어야 하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How 또는 why are you feeling today? 했을 때, 자, 너는 어떻게 오늘 느끼고 있니? 라는 건너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때는 how를 써서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렇게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왔는데 대답을 보면 질문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대답이 he is 170cm tall 해서 그는 170cm야, 키가.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자, 그러면 너의 남동생이 키가 몇이니? 즉, 얼마나 크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얼마나 큰이라고 할 때는 우리 how tall 이라는 표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How tall is your brother? 이렇게 완성해야 되겠고요. 자,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뭐뭐뭐, I get my test result. 이렇게 왔습니다. Test result 하면 시험 결과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밑에 보니까 you can get it.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Next Monday, 다음 월요일에. 자, 그러면 질문이 뭐였을까요? 제가 언제 저의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가 질문이었겠죠? 자, 그러면 언제? 라고 할때 의문부사 when 쓰면 되고,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can이라는 조동사 쓰면 됩니다. 또는 언제 얻을 예정인가요? 라고 할때 어떤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will을 써도 되겠네요. When can I get? 또는 when will I get my test result?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뭐뭐 you take these pictures 이렇게 왔는데 우리 대답이요. I took them at the beach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 사진들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 나는 그 사진들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해변에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너는 이 사진들을 어디서 찍었어? 였겠죠. 그러면 아, 어디서? where라는 의문부사 써주고 그다음에 우리 take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쓸 때는 주어의 앞에 두 동사를 쓸 건데 과거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did 쓰면 됩니다. Where did you take these pictures?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왜 너는 어제 나에게 문자 보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자, 우리 왜라는 의문 부사 가장 먼저 써야 됩니다. 그러면 why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는요, 문자를 보내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동사로서 쓰이는 거예요.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주어의 앞에다가 두 동사를 쓴다. 이 경우에는 보냈니? 과거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need 쓰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네요. 완성된 문장은 Why did you text me yesterday?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너는 내 카메라를 어디에 놓았니? 라고 할 때는 어디 써야 되니까 Where 써주고, 그 다음에 put,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입니다. 이때도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므로 Where did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서 put my camera.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여기서 너의 집까지는 얼마나 머니? 자, 우리 얼마나 먼이라고 할때 어떤 표현 쓴다고 했어요? How far? 이런 표현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How far is it? 얼마나 머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너의 집까지는 이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om here to your house. 이런 식으로요. 우리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너의 집까지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hous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뉴런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 의미에 맞게 의문문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그 콘서트는 몇 시에 시작할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이렇게 몇 시,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너의 반에는 학생들이 몇명 있니? 라고 할 때, 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너희 반에 있니? 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이라고 빈칸에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이두 개의 문장 완성해서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의문사, 의문문, 문법 파트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문법 내용들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문법 내용 활용해서 리딩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고 신나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어느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생생 그래머 다시 시작하고요. 감각동사와 수여동사라고 하는 재미있는 친구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영어, 역시나 대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 내게 이 쿠키를 사주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밑줄 친 나에게 이 쿠키를 사줬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 또 정말 맛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맛있어 보인다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자, 그걸 공부하는 게 오늘의 목표이고요.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A와 B의 대사를 영어로 적절하게 말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48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먼저 감각동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동사 할 때 동사라는 말 앞에 감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감각, 감각기관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는 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는 코, 후각이 있을 거고, 듣는 청각도 있고, 이 혀로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감각이 다섯 가지가 있다 해서 오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무언가를 볼때그 대상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밝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이 주는 느낌을 나타낼 때이 다섯 가지 감각에 따라서 쓰이는 동사가 있다. 우리는 그걸 감각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딱 보면 딸기 같은데 알고 오면은 케이크입니다. 이런 케이크 많이 본적 있죠? 이때 영어로 the cake delicious. 그 케이크는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맛있어 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looks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했어요. 또그 케이크는요, a strawberry. 딸기 같아 보입니다. 이럴 때 영어로는 looks like라는 표현을 활용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각동사라고 하는 건요, 앞에서 나왔던 요 감각 있죠? 시각부터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파악한 주어의 상태에 미치시겠습니다. 우리 주어의 상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대상 있죠? 그걸 주어로 해서 그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감각동사이다. So, look부터 feel까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감각동사의 쓰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생 포인트 등장했어요. 자, 별표 치시고요. 다섯 개의 대표적인 감각동사가 있다. 이 감각동사는요, 각각의 감각과 짝꿍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look을 볼게요. look. look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하게 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So, that cloud looks special. 저 구름은 특별해 보인다. So, looks 뒤에 어떤 말이 왔죠? speci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고요. 결국 뭐가 특별해 보이는 겁니까? 주어라고 하는 요. That cloud가 특별해 보인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sound입니다. look은 하게 보이다. 시각인 거죠. sound는 소리, 청각입니다. 그래서 sound 뒤에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와서 뭐뭐하게 들리다라고 해석을 해요. So, his voice. 그의 목소리는요. sounds, 들립니다. 자, 어떻게 들려요? soft. 부드럽게 들립니다. 위에 있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왔고요. 결국 소프트한 건 그의 목소리라고 하는 주어, 명사인 거죠. 자, smell과 taste, feel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감각을 나타낸다. smell은 냄새, 후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다라고 해서 this soup, 이 수프는요, smells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라고 할 때, smell이라는 동사를 활용하고 그 뒤에 delicious라는 형용사가 온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형용사가 오고요. 동사가 앞에 나와서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taste는 맛이 나다. 자, 맛이 나다란 건 미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feel은 어떤 느낌이 나다. 이건 촉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 뒤에 동사, 뒤에 쓰이는 형용사는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한다. 우리 문법 용어에서 보어도 정말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로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이는데, 우리 하게라고 해석은 보통 부사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하지만 절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 한다는 것. So that trash. 저 쓰레기는 나쁜 냄새가 난다, 나쁘게 냄새가 난다라고 해석을 해서 badly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보면 special, soft, delicious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건 누구를 좋아하는 친구다? 명사를 좋아하는 친구이다. 형용사는 명사와 짝꿍이 되는데요. 자, 지금 결국 special한 건저 구름이라고 하는 주어이자 명사, 그리고 부드럽게 들리는 건 그의 목소리라는 주어, 명사이고요. 마지막,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맛있는 건 결국 이 스프라는 주어이자 명사입니다. 짝꿍이라는 이 명사를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생생 팁. 짝이 되는 말에 품사를 생각하자. 명사와 짝꿍이 되려면 부사가 될 수는 없다. 자, 뭐가 들어가야 한다?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감각 동사 뒤에 이렇게 like가 나옵니다. 그래서 like라고 하는 건요, 여기 또 생생 팁이 있는데, like는 전치사이다. 전치사는 뭐라 그랬죠? 앞에 위치한 품사이다. 뭐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한 품사이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 So the cloud, 그 구름이요, looks like a rabbit. like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토끼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해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looks like 뒤에 special, look 뒤에는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라고 해서 그냥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like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So looks like, look like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ike를 꼭 해석을 해주시고, so look 바로 뒤에는 또 명사가 쓰일 수 없지만, looks like 뒤에는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런 문법 용어를 막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look 뒤에는 이런 형태가, 그리고 looks like 뒤에는 이런 형태가, so looks like는 이렇게 못 들어가고, look 뒤에는 이런 게못 들어간다라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grammar plus가 있어요. 감각 동사와 지각 동사라고 있는데, 사실 이 지각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가면 보게 될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감각동사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He looks tired. 그는 피곤해 보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지각동사, 우리 지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혹은 어떤 사실을 알아챌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I saw him study late at night. 나는 그가 밤늦게 공부하는 것을 봤어 라고 할때이 so가 바로 지각동사인 거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감각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주어, 여기 he죠. 주어는 동사의 행위자가 아니다. 사실 look이라고 하는 건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행위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상태를 나타내 줄 뿐. 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지각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주어 I는요, 목격을 한 거죠. 그가 밤늦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상황을 목격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9쪽으로 가서 감각동사 개념,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감각동사를 찾아 모두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감각동사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우리 오감이라고 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동사를 빠르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쭉 훑어봤을 때첫 번째 줄에서 look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인다. look. 보이다. 뭐였죠? 우리 시각과 관련된 동사였습니다. 그 다음, make sound it right. 자, 아니죠. 자, 사운드가 보이네요. 사운드는 음악에 들리다. 이번에 청각이었고요. 그 다음, 아래 줄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smell 보이죠? smell. 이번에는 후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어떤 냄새가 나다. 그 다음에 taste와 feel이 있습니다. 어떤 맛이 나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은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를 주고 고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친절한 문제이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loud와 loudly, 그리고 special과 specially겠습니다. 형용사냐, 부사냐를 고르는 게 있고요. 자, 이 3번과 4번에서는 동사만 있거나 동사 뒤에 like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1, 2번부터 보겠습니다. The bell. 그 종은요, sounds,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아, 종소리가 시끄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짝꿍이 되는 말, 주어, 명사잖아요. 결국 둘이 짝꿍인 거니까 형용사인 loud를 골라줘야 한다. 시험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2번 볼까요? The soup. 그 스프는요, taste. 아하. 어떤 맛이 나냐면 특별한 맛이 납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he soup 명사가 짝꿍을 찾는 거니까 짝꿍이 되려면 형용사인 special을 골라주어야 한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3번과 4번은 또 느낌이 달라요. My mother, 우리 어머니는요, looks like an angel. 천사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천사 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명사가 등장하려면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like가 붙은 looks like를 골라줘야 한다.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천사처럼 보입니다. 어우,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한 어머님 같죠? 4번, that shampoo. 저 샴푸는요, smells like good.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는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smells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어떤 냄새가 나다, 좋은 냄새가 나다라고 하는 smells good. 자연스럽습니다. 4번까지 문제 풀어봤어요.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위에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국 핵심 포인트에 문제가 출제되었을 것이다. 1번. That sounds a great idea.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처럼 들려. 자, 그러면 뒤에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 풀때 팁은 동사, 밑줄 친 부분 뒤에 형용사가 나왔는지 명사가 나왔는지를 본다.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앞에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sounds 뒤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처럼 들리다. 이 처럼 해당하는 like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sounds like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the medicine. medicine은 약이란 뜻입니다. 약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먹는 거죠. 근데 그 약이요, 보통 약은 어떻습니까? 달거나 맛있는 건 아니죠. 보통 쓰거나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이
쓴맛이나

압니다. Taste. 감각 동사 나왔어요. 그 뒤에는 그러면 짝꿍이 되는 말이 명사이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한다. 부사가 나왔죠? 그러면 ly를 지워서 bitter라고 하면 돼요. bitter, 쓴맛의 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다음 3번, my baby sister. 내 아기 여동생은요, looks like cute. 귀여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잘 왔는데, like라고 하는 불필요한 전치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like를 지우면 되겠죠? So looks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4번, the dog's fur. fur는 털입니다. 그 개의 털이요, feels a soft blanket. 부드러운 담요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뒤에 명사 형태가 들어갔으니까 feels 뒤에 like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feels like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4번. 괄호 안에 단어와 감각동사를 활용하여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지금 보면 소리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문장을 보니까 he's singing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친구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노래 소리가 별로 듣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감각 동사 뭘 활용하면 될까?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 것은 결국 청각과 관련된 거겠죠. 사운드를 활용한다. He's singing sounds 하고 그 뒤에 끔찍하게 들려요. 정말 잘못 부르나 봐요. 그러면 이때 그 뒤에는 terrible, 끔찍한이란 뜻의 형용사 그대로 들어가서 sounds terrible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건 he's singing은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 뒤에 s를 꼭 붙여주어야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감각 동사가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수여 동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50쪽이고요. 수여 동사.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자, 지금 할아버지와 손녀라고 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가요, 지금 사진첩인 것 같죠? 이 앨범에서 사진을 꺼내서 보여줘요. 이때 영어로 두 가지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제게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가요, 오래된 사진 몇 장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 들어가는 동사 바로 showed입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문장 형태로 쓸수 있구나. 이때 이걸 왜 수여 동사라고 할까? 들어보겠습니다. 수여 동사의 개념. 이때 수여라고 하는 것. 보통 수여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누군가가 뭐 일종의 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줄때 수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여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여 동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다의 의미로 해석이 될때 우리는 그 친구들을 묶어서 수여동사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수여동사의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장 구조를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친구들을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사로 뒤에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동사 때문에 필요한 말들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보는데요. 물론 보어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해석되는 친구들은 목적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하다. 그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어는 에게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을을로 해석을 한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던 예문이에요. 할아버지가요, 보여주셨습니다. 자, 영어나 우리말이나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거나 해야 하는 말이 있어서 길어진다. 특히나 영어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필요한 말의 뒤에 막 덧붙여지기도 하는데, showed. show는 보여주다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뒤에 어떤 말이 필요할까? 적어도 무엇을 보여주는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주는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누구에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그 뒤에 오는 겁니다. 이때, 누구에게가 바로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 물건이자 대상을 우리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수여 동사의 종류는요, give부터 make까지 있습니다. 공통된 해석, 의미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다의 의미로, 대표적으로 give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자체가
목적어가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

나머지 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ring은 가져오다, 그다음 tell은 말하다, 말해주다, read는 읽어주다, show는 보여주다. 자, 각자 이런 해석을 봤을 때그 뒤에 목적어가 두개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3번 수요동사의 쓰임입니다. 자, 생생 포인트 별표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 별표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수요동사, 이 동사 뒤에는요, 누구에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를 해당하는 게 뒤에 온다. 그래서 the principal은 여러분들 학교마다 계신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은요,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말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래서 케빈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먼저 오고요. 그 뒤에 무엇을 주는지 나온다. 자, 하나 더 볼까요? My uncle, 내 삼촌은요, buy의 과거형이죠. 사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요? A new smartphone, 새 스마트폰을 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을을에 해당하는 게 뒤에 나온다. 이게 어렵다 싶으면요, 이런 문장 하나를 통째로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에게, 을을이라고 해서 요걸 통째로 기억하셔도 좋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는 왼쪽과 오른쪽 표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걸 봤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앞에서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달라져요. The principal gave까지는 똑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주셨는데요. 상을 케빈에게 주셨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추가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문장도 My uncle bought. 네, 삼촌이요, 사주셨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나를 위해서 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순서가 바뀌면서 전치사가 등장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이렇게 순서가 바뀔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나 잘 와닿지 않을 때는요, 간단한 문장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직접 목적어는요, 전달되는 대상이자 물건으로 보시면 쉽고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에게는 주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 순서의 차이가 있죠.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이 나왔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아래에서는 전달되는 대상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뒤에 나오는데 전치사가 이렇게 쓰였다. 요 순서의 차이이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서로 바꿔 쓰는 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시험에 많이 내시기도 한다. 여기 문제에서도 등장할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but 한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아래 문장에서는 전달되는 대상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사람이 나오는데 사이에 전치사가 쓰였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자, 바로 요겁니다. 위와 같이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는 경우, 위라고 하면은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동사에 따라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쓴다라는 거 별표 치시고 밑줄 치세요. 전치사 to나 for 등을 쓰는데 동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치사가 달라진다. gave일 때는 to를 썼는데 but, by일 때는 for를 썼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 to를 쓰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전치사 to는요, A에서 B라고 하는 대상으로 옮겨가는 방향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incipal gave an award to Kevin이라고 하는 문장을 다시 봤을 때이 상이라고 하는 게요, 교장 선생님에게서 어디로 전달된 겁니까? Kevin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give부터 pass까지 이 친구들은 어떤 대상이, 이 대상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 화살표의 느낌. 근데 for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는데 무엇을 위해,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for는 그 뒤에 목적이거나 이익을 얻는 대상이 뒤에 나온다. 그래서 내 삼촌은요, 사주셨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누구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나 정성, 노력 등이 들어간 느낌이라면 그런 동사들은 to가 아니라 for를 쓴다. 대표적으로 사주는 것, 만들어주는 것, 구워주는 것, 요리해주는 것. 이런 친구들은 to가 아니라 for를 쓰는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을 해준 거죠. 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2예요. 다음 4. Grandma. 할머니가요, 사주셨습니다. 티셔츠를 나를 위해서 사주신 거겠죠? 이때는 4를 골라준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배열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동사, 수여동사 공부하고 있는데, 크게 문장 순서가 두 개로 나눠진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전치사, 그리고 그 뒤에 간접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좀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보면서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소금을 건네주었다. He passed. 그 다음에는 나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단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어 해석처럼 나에게, 내게 해당하는 미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전달되는 대상인 소금, the salt가 오면 된다. So, me, the salt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2번, 아빠는 나에게 저녁을 요리해 주셨다. Dad cooked. 그 뒤엔 나에게와 저녁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해요. 근데 전치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전달되는 대상이 먼저 나와야 한다. So, dinner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for, 누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해준 거니까 이렇게 for me 넣어주시면 돼요. So dad cooked dinner for me라고 문장 써주면 된다. 중요한 건 dinner와 me의 순서, 그리고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한다. 자, 3번입니다. 엄마는 나에게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셨다. 자, 이번에도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하는데, 전치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동사인 brought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me, 그리고 전달되는 대상, a sandwich를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So mom brought me a sandwich. 다음 4번. 우리는 Mr. Brown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So we wrote 먼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는 걸 보니까, letters, 전달되는 대상 먼저 옵니다. So, wrote letters, 누구에게 썼다? To Mr. Brown.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So, 직접 목적어 먼저 오고, 간접 목적 앞에 뭐가 왔다?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왔다. 자, 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을 채우는 건데요. 동사 보면서 보겠습니다. 나는요, 빌려주었습니다. 알렉스에게 인기 있는 책한 권을 빌려주었어요. 자, lent는 전달되는 느낌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to는 뭔가 시간이나 정성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치사 for를 쓴다. 그다음 3번. 그 학생은요, 보여주었습니다. The librarian. 도서관에 있는 사서예요. 사서에게 그의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짠! 하고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to를 쓰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8번.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The girl made 아래에 있는 문장부터 보면 her friend a cup. 그녀의 친구에게 컵을 하나 만들어 주었대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준 거였죠. 전치사 뭘 쓴다? for를 쓴다. So the girl made 뭐가 먼저 와요? A cup이 먼저 오고 for her frien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 유의하시고요. 전치사 for를 썼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각동사와 수여동사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감각동사는 오감을 나타내는 친구들이다. So look, sound, 그리고 후각은 냄새가 난다. smell. 그리고 미각은 맛이 난다. taste. 그리고 마지막 feel.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그 앞에 주어의 상태, 다시 말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라 명사와 짝꿍이 되려면 형용사가 온다. 그리고 감각동사 뒤에 like 올 때, 이 like는 전치사, 명사 앞에 오는 친구이니까 명사가 뒤에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수여동사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몇 개? 두 개가 옵니다. 다음,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뒤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뒤에 나올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주로 전치사 두 가지를 쓴다고 했어요. 방향의 느낌. to와 그리고 뭔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목적을 위해서 했을 때 우리는 for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생 영어. 선생님께서 내게 이 쿠키를 사주셨어. 정말 맛있어 보인다. 어떤 표현을 활용해야 할까요? 사주셨어이니까 but, by의 과거형과

그리고 맛있어 보인다. look이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he teacher bought me these cookies. 자, 물론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전치사 for를 활용해서. 그리고 these look really delicious. 이 쿠키들 정말 맛있어 보인다라고 할때 look 뒤에 형용사가 또 쓰였다. 자,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동사 by와 전치사 for를 활용해서요, 친구에게 사주고 싶은 것을 아래와 같이 써보면 좋아요. 자, I want to buy a new computer for my friend. 자, 여러분들의 다채로운 문장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생생 그래머, 현재 진행 시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에 배경과 비슷한 느낌의 굉장히 푸릇푸릇한 옷을 입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그래서 오늘은 캠핑 세이프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 볼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보입니다. 캠핑.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캠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로도 캠핑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세이프티라는 무언가 익숙해 보이기도 하고 낯설어 보이기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생생 포인트로 정리를 해 볼게요. 오늘의 생생 포인트 제목 캠핑 세이프티이다. 그래서 캠핑 안전 수칙에 관한 글을 같이 읽어 볼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는 안전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어법은 바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문장 구조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지난 시간에 명령문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차분히 정리를 해볼게요. Unit 9, Camping Safety라고 하는 말 아래 보면 이렇게 캠핑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Pop Quiz를 보기에 앞서서 각각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텐트를 설치한다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 이런 궁금증을 막 떠올리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다음 고기를 굽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기를 굽는 모습. 그럼 고기를 굽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혹은 뭐 야외에서 먹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 자, 이번에는 무언가 음료를 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를 보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래서 캠핑 활동을 이렇게 선택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relaxing. relax는 느긋하게, 편안하게 쉬는 걸 relax라고 해요. 뭐 우리말로도 뭐 릴렉스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relax는 휴식을 취하다, 느긋하게 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휴식하기, 느긋하게 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hiking. hike는 높은 곳을 등반하다 혹은 뭐 등산하다라는 뜻이에요. 등산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는 eating outside. 밖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having a campfire.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캠프파이어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활동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만약에 네 개의 선택지에서 골라본다면 휴식을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냥 바람 쐬면서 아, 정말 좋다라고 느긋하게 쉬는 걸 좋아하는 친구. 또는 뭔가 올라가거나 등반하거나 야외에서 먹거나 캠프파이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혹은 여기 활동 말고 나는 다른 어떤 활동을 좋아한다라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빈칸에 여러분들만의 그런 표현을 활용해서 선택지를 만들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이번 글은 캠핑과 관련된 글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 Camping is fine. 캠핑은 뭐하다? 재미있습니다. 캠핑을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캠핑에 가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목표, 목적을 가지고 캠핑을 가게 되는데 캠핑은 뭐 재미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But 그러나 이런 연결어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접속사는 그냥 말을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의미 관계를 밝혀주면서 연결을 해준다.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의 흐름이 조금은 달라질 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need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에 나오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혹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뭐할 필요가 있냐면 safe 할 필요가 있대요. safe 제목에서

하는 말 뒤에 지금 뭘 붙였죠? 제목에서는 TY를 붙여서 safety는 어떤 의미? 안전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캠핑 안전 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Here are라고 문장을 시작하면 여기 뭐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문장이에요. Some tips. 팁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팁을 줄게라고 하면 팁은 노하우, 무언가 조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팁은 우리말로 조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한 팁이겠어요? 캠핑 안전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choose the right spot for your tent. choose 해라. 일단 choose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보면 choose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무언가를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에 몇번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주어와 동사이다. 그런데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로 시작하는 건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동사는 동작이나 행동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문장 맨 앞에 가지고 와서 말을 시작한다라는 건그 동작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떤 문장이다? 명령문이다. 명령문이라는 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하도록 명령하고 지시하고 요청, 요구하는 문장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해라? 골라라. 뭘 골라라? The right spot. spot은 우리말로 장소,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right spot. So, right은 아마도 뭐 오른쪽의 라는 의미로 알고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는 알맞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알맞은 뭐를 골라라. 자리, 장소를 고르세요. 그런데 어떤 자리와 장소냐면, 여러분들의 당신의 텐트에 알맞은 자리를 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반가운 접속사가 보입니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걸까? 바로 이거죠. When.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여담이지만 분명히 이 강의는 독해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법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는 건 문법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요. 반복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 또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떠올려주기 위해 말을 하는 겁니다. 할때 혹은 하면이라는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that이 아니라 when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서 문장 앞으로 쏙 나갈 수가 있다. 그럴 때는 comma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뭐할때 set up your tent 설치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텐트를 설치할 때 항상 그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 나오죠. 뭐 해라? Look for flat ground.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always라고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flat ground. ground는 땅인데 어떤 땅을 look for, 찾다라는 의미. flat은 평평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땅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명령문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도 강제로 뭔가 하라고 시킨다기보다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해주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명령문을 처음 접할 때 많은 친구들이 이 이름 때문에 무조건 강제로 시키는 거야, 강하게 명령하는 거야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쓰이는 게 명령문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할 때도 쓸수 있는 말이 바로 명령문이다. 그런 문장 구조를 그냥 명령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정해놓은 것뿐입니다. 평평한 땅을 찾으라고 해요. 왜 그럴까? A flat spot. 평평한 자리는, 장소는 is safe. 안전하고 and comfortable. 우리말로 하면 편안한, 편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평평한 땅을, 고른 땅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Check for rocks and sticks. 역시나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확인을 하래요.

볼, 바위와 그리고 stick. stick은 나뭇가지란 뜻입니다. 나뭇가지들을 확인을 하네요. 뭐 하기 전에 when과 마찬가지로 before 역시나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뭐뭐 한 후에는 그러면 영어로 무엇일까? A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 말 맞아요. 바로 after. Before, 뭐 하기 전에? 여러분이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돌과 나뭇가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만약에 너무 그 땅에 돌과 나뭇가지가 많으면 그 자리에 텐트를 설치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곳에 설치를 해라. 두 번째 조언으로 가보겠습니다. Be careful of the fire. 바로 또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죠. 이런 수칙이나 규칙 같은 거 있죠. 이전에 문제 풀 때도 학교 규칙을 한번 적어보라라고 했듯이 이런 일련의 규칙들은 명령문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뭘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비동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be careful,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어떤 의미일까? Do not make a fire. Make a fire는 불을 만들다, 그래서 불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불을 피우는데 앞에 do not이 붙었어요. Don't가 붙는다, 혹은 뭐 do not이 붙는다. 뭐 풀어서 do not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전 시간에 했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부정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메시지를 날려주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불을 피우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inside your tent. 여러분들의 텐트 내부에서 안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안에 불을 피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텐트 안에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불이 옮겨 붙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e fire can be very dangerous. 불이 뭐할수 있다? 굉장히 dangerous, 위험한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In a small space, 작은 공간 안에서는요. Make a fire, 명령문 또 등장했죠? 불을 피우는데 outside, 야외에서, 밖에서 불을 피우세요. 그리고 keep it small, 그 불을 small하게 유지하세요.

하세요. k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형용사하게 유지하다란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것을 작게 유지하세요. 불을 작게 유지하라는 거, 불을 너무 크게 피우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수칙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수칙, 팁은 keep your food in a safe place라는 겁니다. 여기서 keep은요, 보관하다로 또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음식을 보관을 하는데 안전한 place에서요. 이때 place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전한 장소에서라고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ce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계속 한번 그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Wild animals. 어떤 동물들은 아마도 smell the food. 음식 냄새를 맡고요. And try to eat it. 그것을 먹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Wild은 야생의란 의미로 wild animals, 야생에 사는 동물들, 야생 동물을 영어로 wild animals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may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무엇일지도 모른다, 혹은 무엇해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무엇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약한 추측의 의미로 야생 동물들이 아마도 음식 냄새를 맡고 그것을 먹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Try to는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죠. try to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막 애쓰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명령문 등장했죠. put the food. 그 음식을요, 어디에 두냐면 in a box. 상자 안에다가 두세요. and 그리고요, keep it away from your tent. 그것을 보관하는데 어디로부터 떨어져서 텐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떨어뜨려서 보관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은 stay with your group이라고 되어 있어요. stay는 머무르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어라? 여러분들의 무리와 함께, 집단과 함께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이 온 사람들과 있고 혼자 떨어져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walk. Do not 역시나 이번에도 명령문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do not이 쓰였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걷지 말래요. 근데 그냥 걷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alone, 혼자서 at night, 밤에라는 표현은 at night이에요. 그래서 밤에 혼자서 걷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Bring은 어떤 의미? 가져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stay라고 하는 건 머무르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고, 이어서 bring은 어떤 의미이다?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다. Flashlight, 어떤 걸 가지고 오래요? 밤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손전등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flashlight은 손전등이란 뜻입니다. 손전등을 가지고 오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문법 배웠는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했어요. to 부정사가 부사의 의미로 쓰일 때 주로 목적을 나타내는 하기 위해서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보기 위해서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보기 위해서 손전등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keywords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텐트부터 rock, stick, 그리고 flashlight까지 네 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텐트는 어떤 의미? 텐트를 설치하다 할때말 그대로 그 텐트입니다. 캠핑 나뭇가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flashlight은 방금 나왔던 것처럼 손전등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2번에 tent라고 적어봅니다. 참고로 텐트를 설치하다라고 할때 설치하다는 어떤 동사 표현 등장했죠? set up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했죠? set up the tent, 텐트를 설치하다. 3번은 돌, 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rock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알처럼 보이죠? 그다음 마지막 4번은 남아있는 stick, 나뭇가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4번에는 stick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lashlight, tent, 그리고 rock, stick까지 4개의 키워드 정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뭘 풀어야 될까요? After with 풀어봐야겠죠? 교재 4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문제부터 늘 그렇듯이 풀 건데 그림에 알맞은 단어의 기호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래요. Safe, 어떤 의미였나요? 안전한이란 의미였죠.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명사도 나왔는데 안전은 영어로 safety다. safe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ty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safety는 명사로 안전이라는 뜻, safe는 안전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다음 b는 flat입니다. flat이라고 하는 건 평평한이라는 의미라고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다음 c는 dangerous. 우리말로 하면 위험한. 그럼 이때 safe와 dangerous는 의미 관계를 봤을 때 어떤 의미이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afe는 dangerous의 반이어, 그리고 dangerous는 반대로 safe의 반의어, 반의 관계이다라고 또 알아두시면 좋아요. 마지막 D는 comfortabl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omfortable. 우리말로 하면 편안한, 편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채워볼 거예요. 1번을 보면 굉장히 딱 봐도 어떤가요? 자세부터 표정까지 편안해 보입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그러면 편안한이라는 의미의 어떤 알파벳 D, comfort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 주면 되니까 D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어떤가요? 땅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땅의 특징을 보면 평평해 보인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어떤 단어를 넣어줄 수 있을까? 평평한이라는 의미의 B, flat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분명히 앞에 TV에서 텐트 안에 불을 피워라, 피우지 말아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불을 피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이라고 하는 단어, dangerous 있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4번을 볼게요. 야생동물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음식이 있을 겁니다. 지문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라 그랬죠? 음식을 상자 안에 보관하고 텐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A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D, B, C, A가 정답이다. 이어서 B로 가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각 내용에 어울리는 문장의 기호를 찾아 써보는데 전부 다 명령문이네요. 먼저 선택지를 보면 Be careful of the fire. 불을 조심해라 라는 게첫 번째 A. 그 다음 B는 Stay with your group. 물이랑 함께 있어라. 그 다음, keep your food in a safe place. 음식을 어디에 보관해라?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D는 choose the right spot for your tent. 알맞은 자리, 장소를 고르라고 합니다. 뭘 위한? 텐트를 위한. 아,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던 문장들이고요. 그러면 1, 2, 3, 4를 읽어보면서 하나씩 기호를 찾아 넣어볼게요. Do not walk alone at night. 걷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서 걷지 말래요, 밤에요. 아, 혼자서 걷지 말라고 하는 건 같이 있어라, 함께 있어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하면 되니까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B, stay with your group과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B가 들어간다. 2번 볼게요. Make a fire. 불을 피우는데 outside. 밖에서 불을 피우래요.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지 말고 밖에서 불을 피워라. 애안 그리고 그 불을 작게 유지해라.
크게 막 피우지 말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러면 불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A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불을 조심해라. A. C입니다. Check. 확인을 하래요. For rocks or sticks before you set up the tent. 돌과 나뭇가지들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뭐 하기 전에?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돌과 나뭇가지를 확인하고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평평한 땅에다가 텐트를 설치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정답은 3번에 D를 넣어줘야겠죠. 텐트를 위한 알맞은 자리, 장소를 골라라. 마지막 4번입니다. Put the food in a box. 음식을 어디 안에다가 넣어라? 상자 안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남아있는 건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B, A, D, C. B번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C로 한번 가볼게요. 글을 읽고 캠핑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완성해보라고 합니다. Rules for Camping Safety. 네, 앞에서 정리했던 게 바로 캠핑 안전수칙인 거죠. 그래서 캠핑 안전을 위한 규칙들. 1번입니다. Choose. 골라라. The right spot for your tent.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When you set up the tent. 텐트를 설치할 때, always 항상 뭐 해라? Look for. 찾으라고 했습니다. 뭘 찾으라고 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flat ground. 평평한 땅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땅을 찾아야 거기에다가 텐트를 설치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혹은 더 편안하게 할수 있다라고 했죠. 2번. Be careful of the fire. 불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fire. 불은요, can be very, 정말 뭐할수 있다.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dangerous. 네, 어디에서 위험할 수 있냐면, 텐트 안에서, 그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small space. 그런 텐트, small space라고 하는 게 그런 작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small space 써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신 뭐 해라? Make a fire outside. 밖에서, 야외에서 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주면 불을 피우긴 피우는데 너무 크게 피우지 말고 작게 유지하라고 하는 말도 나왔었죠. 이어서 3번입니다. Keep your food. 음식을 보관하는데 어디에 보관을 해라? In a 어떤 말을 해주었어요? 바로 safe place,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뭐할수 있다?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put the food, 음식을 in a box, 상자 안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4번은 your group, 무리와 함께 있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stay with입니다. 그래서 함께 머물러라. 혼자서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Do not walk alone at night. So follow these rules. 이 규칙들을 따라하라. And have a great time.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수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D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의 표현을 이용하여 해변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명령문을 활용하기 아주 좋네요. 1번, waves는 파도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파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파도를 뭐 해라?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하는 표현, be careful을 활용해서 be careful of waves. 참고로 문장 맨 앞에 등장하니까 여기서 be라고 하는 철자는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Swim, 수영을 하는데 어디에서 수영을 해라.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줄이 보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곳에서 수영을 해라. 안전한 지역에서 safe area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area는 지역, 구역이란 뜻입니다. 안전한 지역에서, 안전한 구역에서 수영을 해라. 3번은 on a crowded beach. Crowded는 사람들로 붐비는 이란 뜻이에요. 사람들로 붐비는 해변가에서 뭐 하지 말아라. 지금 넘어진 거죠. 뭐 하다가 뛰다가, 그러니까 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3번에 들어갈 말은 don't run입니다. 부정 명령문이 쓰였습니다. 잘 보면 1번부터 2번, 3번까지 전부 명령문을 활용해 주었죠. 오늘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주요 문장 두 가지.

0: Choose the right spot for your tent. 그래서 하나의 또 수칙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의 팁이죠. 뭐해라? 이제는 익숙하죠? 알맞은 자리, 장소를 고르는데 뭘 위한? 텐트를 위한. 그리고 텐트를 설치할 때 항상 평평한 땅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팁도 있었는데 이러한 팁들이 바로 이 글의 소재이자 주제이다. 주요 어법입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상대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 요청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항상 강하게 명령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언가 행동을 할수 있도록 지시하고 요청하는 말도 포함해서 명령문이라고 한다. 형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이 있다. 긍정 명령문은 비동사나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해라의 의미. 그리고 부정 명령문은 don't와 동사 원형으로 나와서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때 부정문 명령문에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건 don't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never를 시작해서 never touch the painting. 절대로 그 그림을 만지지 말라고 더 강하게 강조해서 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개념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리뷰 퀴즈는 명령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제를 잠깐 가져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써보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수업 중에 떠들지 말라와 같이 여러분들의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캠핑과 관련된 글을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와우.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할머니와 손녀의 장갑 이야기.
1: 오.
0: 아, 저 이거 쓰면서 감성이 돋아가지고.
1: 벌써 따끈따끈해지는데요?
0: 그렇죠. 아, 막 저도 이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막 떠오르면서.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뭘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1: 개념이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이제 제 딸을 놓고
0: right.
1: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자, 살펴보면. 아, 저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이 감성적으로 충만한 아이로
0: 그럼요.
1: 자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0: 아, 완전히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1: 맞아요.
0: 사랑이잖아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요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우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아,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또 사랑이거든요. 네네.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0: 사드릴래요.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게 두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1: 지금 저희 첫째가 딱 요런 말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0: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1: 할머니는 너무 예뻐요. 아. 할머니 오래오래 107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0: 이게 숫자를 또 정확하게 했습니다.
1: 타겟을 하더라고요.
0: 오케이. 네.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네.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3: What are you saying, little girl?
2: Oh, yeah. Grandma?
3: Yeah.
2: Why your hand is wrinkle?
3: Oh.
2: Yes.
3: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2: Pumpkin?
3: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2: Pumpkin, 호박?
3: Pumpkin.
2: Yeah.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게요.
3: Huh?
2: 제가 my job. I will very very hard work. And then I'll buy so pretty gloves.
3: Oh,
2: for you.
3: For me?
2: 네.
3: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I'm sure.
2: Pretty.
3: I need some gloves.
2: Yes.
3: Oh, wrinkly.
2: But you are so pretty.
3: Aww.
2: Yay. Yay.

0: 예, because 링클 크림을 쓰고 있어요.
1: because 링클 크림 쓰고 계시고.
0: 저도 주름이 많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이제 예. 한국에서도 링클 케어, 뭐 맞아요. 링클 뭐뭐 이래서 네. 좀 익숙하긴 한 것 같아요.
0: 링클. So 그러면은
1: 어떻게 할까요, 스펠링?
0: 주름이 있어요니까 그냥 링클로만 쓸게요.
1: 일단은 아는 단어를 써볼게요.
0: 링클. 네. 주름이 거의 100개가 넘으니까 wrinkles.
1: 오케이. 자, 품사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오케이. 그리고 아예 주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에. 하지만 오늘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R로 시작을 해서 R-I-N-K-L-E-S. Close. Is that right?
0: Yeah.
1: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es? 정답은 wrinkly. 되겠습니다. 아. 자, hold on. 보세요.
0: 아, W가 아, 있어요?
1: 손이 왜 주름들이에요? 아. 라고 한 거예요. 방금 아. 한 거는 명사기 때문에.
0: 할머니 보내버리네요.
1: 그렇죠.
0: 너무
1: 왜
0: 속상해.
1: 주름들이에요? 어, 이러면 미안해, 기분이 할머니. 손 자체가 주름이라고?
0: 어떡해.
1: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름이 진.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것보다 네. 방금 슬기 씨가 말한 게 더 중요해요. 오. 명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 잘하셨어요. 근데 스펠링이 하나만 미싱이었죠.
0: 예. 네.
1: 바로 W가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네요.
1: Right. So, wrinkle 이라고 하는 건 주름. 그리고 얘는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wrinkles.
0: 오.
1: Right. 근데 보통 one wrinkle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죠.
0: 무조건 wrinkles 복수로 right. 쓰이겠네요.
1: I have so many wrinkles.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So, wrinkle, 주름. 그런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wrinkle입니다.
0: Wrinkly. 네.
1: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명사만 알고 있어요. 알아도.
0: 맞아요.
1: 네. 그래서 형용사로 wrinkly, 주름진, 아, 주름이 많은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쓰죠.
0: 네.
1: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당신의 손들은 right? 손들은 wrinkly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자, 주름 나온 김에 혹시 눈가 주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0: 눈가 주름이면은 wrinkle eye.
1: Wrinkle eye.
0: Yeah.
1: 아, 주름 눈. 주름 눈.
0: 아, wrinkly eye겠네요. 아하. Eyes.
1: Wrinkly eyes?
0: Yeah.
1: 어? 그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0: 오?
1: 바로 crow's feet.
0: 에이?
1: crow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0: 아, 그 까마귀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오.
1: 걔가 발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아, 주름 엄청 많죠.
1: 아, 발에 주름도 있는데
0: 있어요.
1: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0: 아, 눈가 주름이 이렇게.
1: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다 보면 여기가 자연스레 그런 모양으로
0: 맞아요.
1: 생기죠.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 crow's feet 이러면은 눈가 주름. 그 뭐라고 할까? 정말 발. 네. 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실 주름은 이거 말고도 뭐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사실 링크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의문사가 나왔어요. 어떤 의문사 나왔어요?
0: 의문사 why
1: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거죠?
0: 왜?
1: 이유 물어보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순수하니까 손이 왜 링클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문사 나오면 뒤에 어순이 평소문인가요?
0: 아니요, 의문.
1: 그렇습니다. 네. 질문. 그렇죠? 질문 어순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어, 왜 뭐뭐뭐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So, for example, 와, 왜 눈이 이렇게 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네. 눈이 엄청 크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너의 눈들은 그렇게 크니 앞에다가 왜를 넣는 건데
0: 예.
1: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왜?
0: Why?
1: Why? 너의 눈들은 크니? 그럼 어때요?
0: Why are your eyes big?
1: 자, 완벽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크니 그러면 so를 넣어주면
0: 아.
1: 더 끝내줘요. 어떻게 해요?
0: Why are your eyes so big?
1: So big.
0: Uh-huh.
1: Not bad. Oh. Alright. 자, how about this? 혹시 곱슬거리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0: Curly?
1: Curly.
0: Yes.
1: Curly하다 이러잖아요.
0: 네.
1: Curly. 그러면 너의 머리는 왜 그렇게 curly하니? So까지 넣어볼까요?
0: Why are your hair so curly?
1: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are your hair가 아니에요.
0: 어?
1: Your hair는 단수취급이니까 is your hair.
0: 그래요?
1: Right.
0: 방금 Why is your hair?
1: Eyes는 복수죠.
0: 예.
1: Hands도 복수니까 are가 들어간 거예요.
0: 도대체가 hair가 얼마나 많은데.
1: 그렇죠. 근데 네. hair는 희한하게 셀 수 있는 단어도 되고 못 세는 단어도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셀 수 있는 단어가 되려면 한 가닥 얘기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0: 그래서 그냥 hair로.
1: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한 가닥만 curly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Okay, so why is your hair so curly? Why are your eyes so big? 여기서

0: 핵심은 why 뒤에 질문 어순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You got it? Okay? 네. 자,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There you go.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오, 실감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렇단다가요.
1: 네, 할머니 약간 다큐로 또 대답하셨네. 열심히 일한 증거란다.
0: 증거란다.
1: Because they, 여기서 they는 이제 hands들인가 봐요. They have worked hard.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0: 얼마 동안 했어요?
1: For many years. 엄청 수년간.
0: 수년간?
1: 예.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아가야니까.
0: 아가야. 예야. 이런
1: 아가야.
0: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단어들이 많아요. 뭐, 만약에 본인 얘기라면, I라든가, 뭐. 네. 뭐라고 할까요?
1: 저는 yeah. 우리 애기들이 저한테 너무 달콤한 사랑을 주니까 허니라고 okay. 해볼까요?
0: 오케이. Okay.
1: 허니. 허니.
0: 허니 스펠 모르는 거.
1: 갑자기.
0: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1: 갑자기 부딪혔어요.
0: okay. 네. Because they have worked for many years, honey. Worked hard, right?
1: Yes.
0: 정답?
1: 아. 펌킨?
0: 자, 일단은 방금 허니 썼죠?
1: 예.
0: Honey, sweetie, baby. 다 괜찮아요.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왠지 잘 뭔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거 가져온 것 뿐이에요.
1: 근데 이거는 오케이. 뭔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래, 호박아. 이런 느낌이에요.
0: 호박.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예. 우리말에서는 호박이란 이미지가 왠지 호박이라고 하면, 못생겼다고?
1: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되니?
0: 맞아요.
1: 이런 말 때문에.
0: 그런 거에서 왔기 때문에.
1: 예.
0: 근데 영어에서는 이 펌킨이 귀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이 또 달잖아요.
1: 맞아요.
0: 먹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1: 네.
0: 대신에 pumpkin 할 때는 P 발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자음 M하고 K 사이에 sandwich가 돼서 그래요.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U에 강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요. Pumpkin, pumpkin,
1: pumpkin, pumpkin.
0: 좋아요. 그래서 얘야, 아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인끼리는 쓰지 않아요. 보통 아이,
1: 애기한테.
0: 어리, 특히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시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 네.
0: 이거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1: 예.
0: 집중해주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여기서 they는 진짜 아까 말했던 My hands입니다. 엄마, 할머니 손이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단순하게 they worked. 만약 과거형으로 썼다면 they worked hard. 그럼 무슨 말일까요?
1: 과거에 일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안 하는 거.
0: 아니요. 그냥 과거에 한번 했다고.
1: 예.
0: 열심히 손이 과거에 한번 했어라는 걸로 단순히 끝나버려요.
1: 예.
0: Right? 왜냐하면 과거형은 진짜 과거에 한번 벌어진 걸 얘기하니까. But then 여기 have PP가 나왔죠.
1: 맞아요.
0: Have P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해석을 PP 했다 이렇게 안 해요.
1: 네.
0: 그러면 과거형이랑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PP 해온 상태다. 자, 이거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느껴주셔야 돼요. Right? Have PP는요.
1: 예.
0: 과거에 어떤 걸 한 거예요.
1: 응.
0: 인정. 그거 인정해요. 근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의 결과가 현재 어떻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에 일을 했죠.
1: 네.
0: Right? 시작했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과거 일해서 지금 쭉 일해서 현재 굉장히 내가 힘든 상태다. 현재 내 손은 굉장히 일한 상태. 힘들게 일한 상태야. 그래서 wrinkly 한 거야.
1: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They have worked. 그거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So,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문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는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1: 네.
0: I lost my phone. 과거형으로 쓰면 나 과거에 잃어버린 거죠.
1: 네.
0: 그 정보밖에 없어요.
1: 지금
0: 다시 찾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1: 그죠.
0: 근데 만약에 제가 I have lost my phone. 그러면 뭘까요?
1: 오, 잃어버린 지가 꽤 된 느낌?
0: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잃어버렸는데
1: 네.
0: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도 lost 된 상태다.
1: 그쵸.
0: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1: 오.
0: 오케이? 그래서 have PP가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have PP는 과거에 뭐 했는데 그거는 인정. 일단 그거 인정.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떤 상태다. 과거에 맞아요. 워크를 한번 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다.
1: 아.
0: 얘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 10년간 여기 살아온 상태야.
1: 오.
0: 그러니까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는 인정인데
1: 네.
0: 중요한 건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지금 10년 차임.
1: 아하.
0: 이게 중요한 거예요. So 나 여기 살아온 상태다. 어때요?
1: I have lived here.
0: 그렇죠. I have lived here.
1: Yes.
0: 10년간.
1: For 10 years.
0: That's it. Oh.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그럼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10년 차.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는 그 건물을 떠난 상태야. 어떻게 할까요?
1: She
0: has left.
1: She has left.
0: The
1: building.
0: That's it. She has left the building. 자, 보세요. 이거 그냥 과거 써도 돼요. She left the building. 과거에 떠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떠나서 지금 여기 없다구를 상대방한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이
1: 뭔가 약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네. 굉장히 굵직하네요.
0: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네.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강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 얘기를 쓰면 돼요. 근데 have PP를 쓰는 거는 과거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어.
1: 아.
0: 이거 현재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have PP를 쓰는 겁니다.
1: 오.
0: So 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네요.
0: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나는 여기 지금 총 10년째 살아온 상태.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 빌딩에 없음을 네. 떠난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려고 여기 무슨 표현 썼어요?
1: Worked hard.
0: Worked hard, right?
1: Yes.
0: Work hard가 열심히 일하다라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work, 뭐 예를 들어 work my fingers to the bone.
1: 오?
0: 이게 뭘까요?
1: 뼈가 으스러지도록 뭔가 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뭐 네. 으스러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뼈가 될 때까지 일하다.
1: 아!
0: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1: 에.
0: 이제 약간 문학책이나 뭐 소설이나 가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살짝 등장을 합니다.
1: 약간 뭔가 시적인 문구로.
0: 맞아요.
1: 아하.
0: 그래서 알아두면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들을 때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보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how long?
1: Many years.
0: For many years. Okay. 수년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many를 쓰면 많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전체가 for many years 그러면 오랫동안 수년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1: 아.
0: 그런데 사실 many를 빼도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이란 뜻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러냐면 years 앞에 숫자가 안 나와 있죠. 10년인지
1: 네.
0: 3년인지 2년인지
1: 네.
0: right? 그런 거를 그냥 빼버리고 오케이 복수로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년보단 길어.
1: 그러네요.
0: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for
1: years
0: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느낌 자체가 for many years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수년간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1: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0: Very nice.
1: Pumpkin.
0: Okay, pumpkin까지 썼네요. Sorry.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Okay, 자, 다음은요.
1: 네.
0: 이걸 딱 듣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1: 오, 예뻐.
0: 아,
1: 마음이 이렇게 예뻐요. I will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0: 어디서 끝날 거예요?
1: And 전에.
0: 오케이.
1: 그죠?
0: And
1: 열심히 일할 거고 왜요? buy you gloves.
0: Mm-hmm.
1: 너에게 사준다.
0: Mm-hmm.
1: 글러브스를.
0: 네.
1: 예.
0: 근데 그냥 글러브스인가요?
1: 예쁜 장갑이네요.
0: That's right.
1: So pretty gloves 할게요.
0: Okay.
1: Yeah. Pretty.
0: Okay, pretty. Right? 맞습니다.
1: Yeah.
0: Pretty 예쁜 T를 플랩을 해서 약간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읽으면 더 좋고요. 꼭 굳이 안 그래도 pretty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Pretty, pretty gloves,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길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건 단순하게 뭔가로 두 내용을 이은 것 뿐이에요.
1: And.
0: And로 이은 것 뿐입니다.
1: 네.
0: 그래서 and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0: 보이지만 정말 문장에서 확장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So and라고 하는 거는 A and B인데 네. 이 A하고 B가 뭐 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이 하는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오케이? 자, and 그리고 뭐뭐 하고. So 여기서는 I will work hard. 그리고 여기서는 I will이 생략이 된 겁니다. And I will buy you pretty gloves. 이렇게 확 연결을 해버렸죠. So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는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네.
0: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I will what?
1: I will go home.
0: 자, I will go home.
1: And.
0: 그리고 and 동사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I will이 또 나오는 거니까
1: 네.
0: 쉬다가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st.
0: Rest. I will go home and rest.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나는 마유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물어봤어. 자, 이거는요. 나는 마유에게 전화했어. 어떻게 해요?
1: I called 마유.
0: 자, 그리고
1: and
0: 그에게 물어봤어.
1: Asked him.
0: There you go. 여기도 사실은 I 써도 돼요. 또 I asked him. That's fine.
1: Yeah.
0: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and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ill go home and rest.
1: I will go home and rest.
0: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re you go.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때 할머니 감동했어요. 아, 가장 예쁜 장갑이 되겠네.
1: 와, they'll be the prettiest 장갑.
0: 장갑.
1: 어, so 아까 나왔던
0: 맞죠?
1: gloves를 써볼까요?
0: 그렇죠. 한쪽만 착용하는 게 아니니까
1: 네.
0: 복수로 당연히 써야겠습니다. So gloves는 이렇게
1: yeah.
0: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Gloves. Right. So glove는 한쪽을 당연히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해서 단수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마치 pants처럼. 자, 그리고 그나저나 우리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게 있죠. 그렇죠?
1: 네네네네.
0: 자, 이런 것은 mitten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이거 야옹이 아닌가요?
0: 야옹이?
1: 고양이.
0: 키튼이죠.
1: 아, 키튼이군요.
0: 고양이 정답 아니라 미튼입니다. Right.
1: 예.
0: So 얘 같은 경우도 S를 써주시고 I의 강세를 많이 줘서 사실 들을 때는 mitten, 은처럼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mitten 해주면 좋을 텐데 mitten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mitten, mitten.
1: mitten. mitten.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쁜이 아니라 뭐라고요?
1: The prettiest gloves.
0: There you go. 최상급 형용사,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더를 항상 붙여주는 센스. 가장
1: 예.
0: 형용사다. So,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가장 예쁜 신발들이다. 그럼 아, 어때요?
1: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0: 그렇죠.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1: Yes.
0: 그는 가장 키가 큰 guy야, 여기에서.
1: He is the tallest guy in here.
0: In here or here. 둘 다 괜찮습니다.
1: 예.
0: Just like that. 너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게요.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Wrinkly, 형용사, right? 자,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2: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2: Alright. 자, 첫 번째는 의문사 why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건 질문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3: 네.
2: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눈이 그렇게 커? 왜 너의 눈들은 so 크냐?
3: Why are your eyes so big?
2: There you go. 두 번째입니다. 내 머리는 왜 그렇게 곱슬거려? Curly입니다.
3: Why is your hair so curly?
2: There you go.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3: yes.
2: 맞겠죠? 자, 하나 더요.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Wrinkly예요.
3: Why are your hands wrinkly?
2: Wrinkly, right? So grandma 하고
3: grandma.
2: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So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Why is your hair so cur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자, 다음은요. And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나 집에 가고 쉴래.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집에 가서 쉴래.
3: I will go home and rest.
2: And rest. 나 마유에게 전화했고 물어봤어. 이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3: 네. I called Mayu and asked him.
2: There you go.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3: I will work hard.
2: 그리고요.
3: And
2: 당신에게 살 거예요. 예쁜 장갑들을.
3: Buy you pretty gloves.
2: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1: I will go home and rest. I called Mayu and asked him.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2: Alright, 자,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5: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4: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5: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2: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6: Oh,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Oh,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6: Oh,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3: Yay!
6: Oh, I can't wait.
2: Oh, great job, you
3: wow.
2: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rying to make money.
2: There you go. I'm trying.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make money 대신에 뭐 earn도 가능은 한데요.
3: 네.
2: make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3: 오.
2: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간단합니다.
3: 네.
2: And. 바로 and입니다. 굉장히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이건 직역이고요.
3: 예?
2: 나 학교 가서 공부할래.
3: 자,
2: 다시 한번 드리면 직역을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많이 많이 try 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아,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
0: 와.
1: 한번 가면은
0: Yes.
1: 진짜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아,
1: 맞아요.
0: 안에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0: 네.
1: 햇빛을 세게 받으면
0: 네.
1: 살짝 흐려져요.
0: 아,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1: 달라요, 달라요.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0: 아,
1: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우,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Three weeks,
2: Three weeks.
1: three weeks later, sunshine.
2: Late.
1: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2: Don't jinx it.
1: 응?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Jinx?
2: Don't jinx it.
1: 응.
2: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2: Look, the clouds.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2: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라고.
2: You like the cloud? You don't
1: No,
2: like the
1: no, no,
2: clouds?
1: 도, 도,
2: Boo!
1: no, no,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그, 탁, 탁, 바, laundry.
2: Are you gonna
1: Laundry, outside.
2: hang out the laundry?
1: Sunshine.
2: Don't blame me if
1: 응?
2: it pours again.
1: 아, 정말?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직 저주를 퍼붓네.
0: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1: 아, 그러시던가요?
0: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 그래요.
0: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1: 네.
0: 잘 알려드리도록
1: 제발
0: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Cheer.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너무 좋은
1: 우후.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0: 아,
1: 될것
0: 너무 기분
1: 같아요.
0: 좋으니까.
1: 예. The sun is after 3 weeks.
0: 우.
1: 3주가 후에. 예,
0: 왜?
1: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0: 오,
1: 그러면은
0: 오.
1: 예, 다시 났네. Sun is 어?
0: 써니 어디 갔었잖아요.
1: 그죠?
0: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0: 이거 노래와 관련이 있나요?
1: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알라이트.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1: 와우.
0: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1: 네.
0: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하도 많이
1: 알죠.
0: 봤을 거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1: 후에요.
0: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Right? Okay.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After 6 months.
0: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1: After 10
0: there you
1: years.
0: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1: Yes.
0: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1: We met after 6 months.
0: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1: He's back after 몇이요?
0: 10년? 10년?
1: Ten years.
0: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 주시고 그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1: 네.
0: Yes. 자, 낭독해 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1: We met after 6 months.
0: He is back after 10 years.
1: He's He is back after 10 years.
0: Mm-hmm.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네.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상대방이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아~ 다 지키잖아. 이런 거 있죠.
1: 그죠, 그죠. 네.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0: 맞아요.
1: 너무 그렇게 뭔가 막 출랑출랑 하면요. 네.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달아나더라고요.
0: 이상하게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오!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
1: 맞아요.
0: 하지 마. 이렇게 돼요.
1: 그러면 상대방이 골을 넣더라고요.
0: 그렇죠. 에이.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Don't jinx it.
0: Okay.
1: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are forming again. forming은 저건데요?
0: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1: Cleansing
0: 게?
1: Cleansing form.
0: 아, 그거는 foam이고요.
1: 아, 네, foam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1: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거 처음 봐요. 예. 네.
0: 오케이.
1: 그러면 구름이.
0: 일단 구름이 없네요.
1: 그럼 구름이니까 clouds 할게요. Already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뭐 헷갈리지 않습니다.
0: Not bad. 네. So,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Mm-hmm.
0: 볼게요. Clouds.
1: Oh.
0: Perfect. So, cloud가 구름이죠.
1: 네.
0: 셀 수 있는 단어입니다. Mm-hmm. 그래서 cloud들이 막 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cloud들이 form하고 있어 라고 해서 동사를 썼는데요. 사실 구름이 낀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1: Oh.
0: 자, 뭘 것 같아요?
1: Cloud form.
0: 형용사로 cloud에다 뭐 하나만 더하면 돼요.
1: Cloudy.
0: Yes.
1: 아하.
0: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Alright. So 구름이 낀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1: 네.
0: Okay. Go ahead.
1: Cloudy.
0: That's right. 정답.
1: Yes.
0: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1: 예.
0: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1: Form.
0: Mm-hmm.
1: 끼다겠네요.
0: 끼다겠네요.
1: 예, 끼다.
0: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1: 아~
0: form, right?
1: Form,
0: yes.
1: Yeah.
0: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So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sense?
1: 아, 이게 플랫폼 할 때 왠지 form?
0: 플랫폼, yes, yeah. yes, yes.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1: 예.
0: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얘는 it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1: 네.
0: 그냥 jinx it 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 오히려 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1: done.
0: 이걸 쓸 확률이 거의
1: yeah.

0: 99%라
1: 아하.
0: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징스 씨 이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응.
0: 나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기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때요?
1: I don't want.
0: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1: jinx it.
0: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느낌.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도 약간
0: 맞아요.
1: 명사화해서.
0: That's right.
1: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0: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1: 어어
0: 보시면 될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1: 오,
0: Very
1: 제가 하나
0: nice.
1: 드렸어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1: 네.
0: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jinx it은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1: 네네.
0: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 보면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거 하지 마.
0: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jinx it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1: 네.
0: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 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너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1: expect.
0: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1: so much.
0: 더 부정적인 느낌.
1: too
0: Too
1: much.
0: much.
1: yes.
0: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1: don't expect too much.
0: 그죠? Hey, don't expect too much,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문 열지 마. 뭐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괴물이
1: 예.
0: 있어요. So, 그문 열지 마.
1: Don't open the door.
0: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1: 네.
0: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don't expect too much.
1: Don't expect much.
0: Hey, don't open the door.
1: Don't open the door.
0: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1: 형용사.
0: That's right.
1: 예.
0: 저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거 제가 몇 번째 해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1: 욕심.
0: 아, 몰라. 네. 자, greedy라는 게 있습니다. Greedy, right?
1: greedy.
0: 그러면 아, 욕심 내지 마.
1: Don't be greedy.
0: 그렇죠.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So,
1: Yes.
0: 얘는 욕심을 내는, 욕심이
1: greedy.
0: 있는, 이렇게,
1: Yes.
0: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1: Don't
0: 사용한
1: be
0: 거죠. 그렇죠?
1: greedy.
0: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인위적인 거. 근데
1: 네.
0: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So,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1: 예.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1: Don't be greedy.
0: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0: There
1: again.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네, 자, 다음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1: 그럼.
0: 교훈을 얻은 거예요.
1: 그렇죠.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1: 예.
0: 오랜만에 해가 딱 떠, 여기 기회다.
1: 무조건이죠.
0: 무조건 밖에다. 예.
1: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0: 아, 또.
1: 조심해야 되거든요.
0: 네.
1: I am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나는
0: 밖에
1: 밖에 빨래를
0: 런드리를
1: 널 거야. 널다.
0: 널다.
1: 널다.
0: 이 널다.
1: 널다. 이렇게.
0: 근데 영어가 더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1: 그쵸.
0: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1: 펼치는 거.
0: 펼치는 거야?
1: 예.
0: 바닥에요?
1: 아니요.
0: 그러면은
1: 건조대.
0: 뭔가
1: 예. 걸단가 보다. 아, 행이다, 행. I am.
0: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1: Yes, hanging.

0: 그치, B-I-N-G.
1: I'm hanging.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이거 진짜 이거
2: 오케이.
0: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2: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 자,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와, 이 뭐 맞았다.
2: Perfect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자, 그래서 hang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0: 거는 거요.
2: 거는 걸다.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써요. 뭐 너는 거든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입영적하진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0: 네?
2: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 때 H-A-N-G잖아요.
0: 네.
2: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0: 어, 이거 했었잖아요.
2: 어.
0: Hang, hung, hung.
2: 오!
0: 우후!
2: Nice.
0: Yeah.
2: Hang, hung, hung.
0: 아하.
2: 자, 한번 써볼까요? 네. 스펠링을 한번 써볼게요.
0: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탄이 많죠?
2: 이거는 그냥 밑줄인 것뿐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예, 헷갈렸어요. Yeah.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두시네요, 선생님.
2: 아, 이제는 조금 예.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0: 네.
2: 자, 정답 맞습니다. Hang, hung, hung.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Ha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0: 아,
2: 그래서
0: 그래요?
2: 어쩔 때는 행의 과거가 행드가 있습니다. ed
0: 같은 의미인데요?
2: 의미가 달라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0: 네.
2: 자,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0: 빨래.
2: 그렇죠, 빨래예요. 세탁물, 빨래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U-A-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0: 어.
2: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어는 아니지만 이 모양을 O보다는 와.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0: laundry.
2: Mm-hmm.
0: laundry.
2: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Mm-hmm.
2: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0: 오.
2: 어디서 끊어줬어요?
0: Outside 다음이요.
2: No matter what.
0: 예.
2: 이거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0: 아, 이거 너무 익숙한데요?
2: No matter what.
0: 예.
2: No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뭐가 됐든.
2: 맞아.
0: 약간 이런 느낌?
2: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0: 예.
2: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0: 예.
2: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0: 오.
2: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0: 무조건.
2: 바로 그렇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이 되겠습니다.
0: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no matter no matter what 짜짜라짜라짜라찬찬찬 이렇게
2: 어 그렇게 하나요?
0: 아니요.
2: 아 그렇군요. 아니요.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0: 예.
2: 그거 하나 내도 될 것 같은데
0: 예,
2: 오케이. 그래서 so no matter no matter what
0: 예.
2: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볼게요. 나 가 나 간다고 I am
0: going.
2: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가. 나 무조건 간다.
0: I'm going no matter what.
2: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0: Yes.
2: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0: 네?
2: 한번 해볼게요.
0: 응.
2: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0: 어.
2: 무조건 떠나야만 해.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2: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0: 그러게요.
2: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음흠.
2: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0: Yeah.
2: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0: I'm going no matter what.
2: All 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2: All 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0: 네.
2: 어, 노메로 와시 계속 생각나서 큰일 나죠.
0: 그렇죠?
2: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0: 오.
2: 너 지금 징스한 것 같아.
0: 그렇죠.
2: 이런 느낌이죠.
0: 예. 네.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2: Mm-hmm.
0: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 붓는 건데요.
2: 오.
0: 날씨니까 또 이시 나왔나 봐요.
2: 예.
0: 네. 쏟아 다시 쏟아 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don't
2: 날 뭐하지 말라요?
0: 탓하는 거요.
2: 그게 영어로 뭘까요?
0: 탓하다. 나를 미워하지 마러 갈게요.
2: 오!
0: 네. 그것도 말 되잖아요.
2: 패턴 아이디예요. 패턴 아이디.
0: 내가 경고했어. Mm-hmm. Don't hate me. Yeah.
2: Okay. Don't hate me.
0: 나 미워하지 마.
2: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네. 나 싫어하지 마라. 그게 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네.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그쵸. 비난하거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마 보면은 아 맞다 맞다 이럴 거예요. 어? 바로
0: 아
2: blame
0: 알죠 알죠.
2: Alright, so 예. blame, blame이라는 동사. 이거는 뭐 사전을 찾으면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네.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네.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을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pours,
0: pours
2: again.
0: Again.
2: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0: 이렇게 쏟아붓는 건데요.
2: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쵸?
0: 예.
2: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 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0: 예. 그러니까
2: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오,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아. 이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0: 예.
2: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어피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0: 예.
2: 문제 없어요 실제로.
0: 네.
2: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0: 뭐뭐 한다면.
2: 그렇죠. 뭐뭐 한다면.
0: 네.
2: 비가 온다면 나를 블레임 하지 마.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조금 뭔가.
2: 비가 네. 오면 날 뭐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0: 예.
2: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예.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0: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2: 에이. 맞아요.
0: 에이.
2: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0: 예.
2: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 Even if가 뭐뭐 할지라도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에이고. 거다.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평소음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0: 뭐라도
2: 막 pours 하더라도
0: yes.
2: oh, don't blame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네. 원래 해석했는데
0: 네.
2: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할지라도 하더라도
0: 네.
2: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0: 지더라도
2: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 수 있는 거예요.
0: 네.
2: Let me just show you.
0: Yeah.
2: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 마.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0: 네.
2: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sad 하지 마라.
0: 네,
2: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o, 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0: 그럼요.
2: Alright, 읽어볼게요.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2: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2: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2: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네,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Time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2: 네.
0: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2: We met.
0: 6개월 후에.
2: After 6 months.
0: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He is
2: back.
0: All right. 10년 후에.
2: After 10 years.
0: Beautiful. Mm-hmm.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2: Finally.
0: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2: The sun is back.
0: 3주 후에.
2: After 3 weeks.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No matter what.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2: I'm going no matter what.
0: Alright.
2: Yes.
0: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2: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2: I'm hanging outside.
0: Hanging?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0: 자, 무슨 일 있어도요.
2: No matter what.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Don't blame
2: 나 학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study.
0: There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무조건 그걸 끝내자.
2: 오호.
0: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0: 가뜩이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제 여동생도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동료가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일이 두 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어?
0: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네.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이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조금 약간
0: 어쩌겠어요.
1: 아, 네.
0: 자,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1: 아, 그러니까 oh. In English.
2: Yes, please.
1: 그 my boss give three tasks.
2: Oh,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Oh, vacation.
2: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Oh.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하? Huh?
1: 응?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s huh? to me.
2: Oh, she said?
1: She said.
2: Oh,
1: yeah.
2: Oh,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Cruel?
2: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Yeah, I'm glad she's not my boss.
1: Oh, you boss 해. 나,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1: Oh.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니, 어떻게 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나요.
0: 네.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네. 이것을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한숨이 팍 나오면서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0: 스트레스 오죠.
1: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1: 네, gave me 3 new 업무.
0: 아,
1: 업무인데
0: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1: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job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0: 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 예, 네, 그렇죠.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주어진 일. 그래서 저는 task.
0: 오?
1: 태스크 써볼까요?
0: You know this word?
1: Yeah.
0: 오케이.
1: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 잘 잡아냈는데요.
1: 네.
0: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데 하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뭐냐면,
1: 아유.
0: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1: 세 가지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1: 에이.
0: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1: 그쵸.
0: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1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실 거예요.
1: 저도 work 처음에 right. 생각했는데요.
0: Right. 네.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

0: 개념. 태스크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1: 네.
0: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태스크스가
0: 얘네들은 태스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태스크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1: 네.
0: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1: 네.
0: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가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1: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1: 네.
0: Al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1: 아.
0: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1: 네.
0: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1: 음흠.
0: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1: To.
0: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 Mayu gave us
0: 숙제를.
1: Homework.
0: 전치사 없었죠?
1: 아.
0: To 없었습니다. 자, about this.
1: 네.
0: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1: Give her.
0: Give her.
1: Yes.
0: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1: 그래요?
0: 음흠.
1: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0: A praise you mean?
1: 예.
0: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1: 아,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0: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1: 예.
0: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1: 그녀에게
0: 칭찬들을 줘라.
1: Give her compliments.
0: That's it.
1: No.
0: Give her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1: 사실
0: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준다.
1: 아, 덩어리입니다. 칭찬 좀 해줘.
0: 그거를 이렇게.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1: 아.
0: Okay? Alright, so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1: 네.
0: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1: 네.
0: 이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1: 칭송.
0: That's right.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 잘 어울립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1: Mayu gave us homework.
0: Give her compliments.
1: Give her compliments.
0: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1: 근데
0: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1: 그러니까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0: 프로젝트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
1: 과장님이 그냥 다 그냥
0: 그렇죠.
1: 몰아주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그래서 끊어볼까요?
0: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1: 너 휴가 가잖아.
0: 가잖아.
1: 네.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0: 들어가잖아.
1: 뭐 이런 거.
0: 오케이, 오케이.
1: 네. 그다음에 3일 있다가.
0: 이거.
1: 우리 이따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0: okay.
1: 써볼게요.
0: 자, 아마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1: 네.
0: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1: 네.
0: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Yeah.
0: 정답?
1: Mm-hmm.
0: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그쵸.
0: 그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1: within.
0: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1: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1: Yeah.
0: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1: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0: 그렇죠.
1: Mm-hmm.
0: 5분 있다가
1: in 5 minutes.
0: 7년 있다가
1: in 7 years.
0: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 딱 맞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동

0: 머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Go on vacation.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고 투를 쓰지 않아요. 왜 투면 아, 투를 쓰면 안 될까요?
1: 온이 있잖아요.
0: 네? 아니 잠시만요.
1: 온이 있는데 투를 왜 써요?
0: 아니 온을 빼고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0: 네.
1: 그거
0: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1: to
0: vacation.
1: vacation.
0: 왜 말이 안 될까요?
1: 베케이션이 장소가 아니어서?
0: 그렇죠.
1: 우와!
0: That's right.
1: 우와!
0: Vacation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vacation한테 간다? 이거 아니죠.
1: 아,
0: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아,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1: Oh, I am not.
0: 못 간다. 할 수 없다.
1: I can't. I can't go on vacation.
0: That's it.
1: Oh.
0: I can't go on vacation more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go의 과거 뭐예요?
1: Went.
0: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re you go.
1: Yes.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Yep.
0: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아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Yeah.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1: I can't go on vacation.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네.
0: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1: 예.
0: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1: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휴가인 상태다.
0: 그렇죠.
1: 아.
0: Okay?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Okay?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But you a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3 days.
0: Alright, 자, 그랬더니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오, 떠나기 전에.
0: 네.
1: 이렇게 끊어볼까요?
0: 네.
1: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0: 네.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1: 끝내.
0: 네.
1: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end. 그쵸? And it before you leave.
0: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1: finish.
0: 생각났죠?
1: 정답.
0: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 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end는 네.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1: before.
0: before, right? 네.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1: yeah.
0: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너가 떠나다.
1: 네.
0: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1: 오호.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1: Before you eat.
0: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1: Before you leave.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1: Wash your hands.
0: 당신이
1: before
0: 먹기 전에.
1: You eat.
0: Before you eat.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돼. 이런 느낌.
1: 그치, 그치.
0: So, 나에게 전화해라.

0: Call me.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at's it. 아. 자,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렇죠?
1: 네.
0: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네.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1: 오.
0: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0: Right. 그녀는 마치
1: 뭐 같았어.
0: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그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1: 아.
0: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1: 네.
0: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것처럼.
0: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Oh,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1: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1: 네.
0: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1: 그 의미였군요. That's, 이제 알았네요.
0: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1: 네, 그렇죠.
0: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어우,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1: 뭐예요?
0: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1: 세상에. 이거는 네. 거의 불란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위로는 못할 망정.
0: Right.
1: That's, I'm glad. 나는 기뻐.
0: 아.
1: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0: That's right.
1: 예.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0: Terrible.
1: 예. 네.
0: 오케이.
1: 요쪽 부르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모르는.
0: 지금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오케이. Okay. So, 네. oh,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1: 오.
0: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cruel.
1: Cruel?
0: 들어보셨나요?
1: Cruel right. 뭐죠?
0: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1: 오.
0: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오.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1: 네.
0: 이 말할 때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1: Cruel.
0: L이 아니고요. Cruel.
1: Cruel.
0: Alright, so E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so cruel 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1: 예.
0: 바로 얘입니다.
1: Mm-hmm. Mm-hmm.
0: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냥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1: 네.
0: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보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보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1: 그쵸.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1: I'm glad you like that.
0: You like it, right?
1: Like
0: so
1: it.
0: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형용사로
1: 네.
0: hurt.
1: hurt.
0: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1: I'm glad she
0: is
1: she is not hurt.
0: Uh-huh. Oh.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아우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1: I'm glad you like it.
0: Oh, I'm glad she's not hurt.
1: I'm glad she's not hurt.
0: 네.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1: 예.
0: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oh, 참 다행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Fortunate.
0: 말고 자, thank
1: God.
0: Yes. Oh. Thank God or Thank goodness.
1: Thank goodness.
0: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아,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1: Yeah.
0: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 이 정도면 얘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1: Give her compliments.
0: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1: Mayu gave me homework.
0: 우리에게?
1: 아, Mayu gave us homework.
0: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boss just gave me
0: 세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1: three new task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Ooh,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1: 네.
0: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1: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0: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Very nice.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듣겠습니다. 전체대화 주세요.
1: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5: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4: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5: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0: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0: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렇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 뜬덕대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0: Right.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0: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아,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1: 그럴 수 있을
0: 것
1: 같아요.
0: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네.
1: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0: 당연하죠.
1: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0: 아유, 이해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1: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거의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1: 네.
0: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있지 않나요? 네, 왠지
1: 그쵸.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1: 오.
0: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영어로
0: 네.
1: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너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2: What? In English, remember to
1: 아,
2: meet your friend.
1: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응?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아니, 묻은 되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2: In English?
1: 30 years, we are friend, you know.
2: I know, I know. Please don't be upset.
1: 어?
2: I have a good reason.
1: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2: I have a good reason.
1: Good reason?
2: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1: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0: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1: 오,
0: 겁니다.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내 결혼식에 오지?
1: 오.
0: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You are coming to my, right? 오,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대한 질문. 맞지?
0: 맞지?
1: 예.
0: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1: 그쵸.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0: Okay.
1: wedding 아니면은 married인데, wedding으로 할게요.
0: 웨딩?
1: 예.
0: 오케이.
1: wedding.
0: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1: 오!
0: That's right. 자, wed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wed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1: 그죠,
0: 그렇죠? 그래서
1: 그죠.
0: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풍사는 좀 다르게
1: 네.
0: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marriage.
1: marriage.
0: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네.
1: wedding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0: 오케이.
1: 세레머니 이런 거고,
0: 오케이.
1: marriage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0: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1: 네.
0: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1: 네.
0: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아.
0: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0: 맞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래서 웨딩이라고 쓰지 않죠.
1: 그쵸,
0: 그죠? 근데
1: 맞아요.
0: 야,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0: 웨딩이라고 하지 메리지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1: 아, 이해가 쏙 되네요.
0: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네.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너 안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이런 것까지 담겨 있어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네.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1: 그쵸.
0: 이 느낌이 있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1: right?
0: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1: 예.
0: 내 남자 조카가 뭐 EBS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1: You are nephew.
0: You are Mayu's.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그렇죠.
1: Uh-huh.
0: Are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인 느낌이에요.
1: 근데 저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네.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0: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네. You are a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에요.
1: 그래요?
0: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정비하는 네. 기사님을 mechanic이라고 부릅니다.
1: Mechanic.
0: Mechanic. Mechanic. So, 그는 mechanic이지? 이러면 어떨까요?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0: 돌림은 너무 많아요.
1: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0: 맥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1: 이거
0: mechanic.
1: 약간,
0: Right. Mechanic은 네네네. 정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ght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Oh, he is a mechanic, right?
1: He is a mechanic, right?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자, 근데 충격입니다.
1: 왜요?
0: 가려고 했는데 나 못 가.
1: 오 마이. 너만은 올 줄 알았는데.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0: 어디서 끊을까요?
1: 못 가.
0: 어.
1: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딱이네요.
1: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나는 갈 수 없어. go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0: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1: 예.
0: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1: 네.
0: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겠지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패턴이 있어요. 나 뭐 하려고 했는데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1: Be going to.
0: 응.
1: 못한 거예요.
0: 못한 거예요.
1: 에.
0: 네.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be going to 중에서도 비동사를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be going to를 현재형으로 I am going to 쓰면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걔를 하나를 미는 거예요. 시제를.
1: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0: 달라지죠. 에.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1: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pp인가요?
0: 오호호. 나이스. Nice.
1: Yeah.
0: 네, 그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보죠.
1: 네.
0: Alright, so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So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1: 그요.
0: Right. 그러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데
1: 못했어요.
0: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1: 어머머.
0: 그 친구예요.
1: 내가 했어야 되는데.
0: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1: 내가 연락
0: 뭐라 그래요?
1: I was going to call you.
0: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그쵸? 연기를 한번 해서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1: I was going to call you.
0: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So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그렇죠. They were going to

0: They are 아니라 they were going to hire him.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1: 네, 네.
0: 이렇게. So 비동사 둘 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1: 네.
0: Okay? 자, 읽어 보겠습니다. Oh, I was going to call you.
1: I was going to call you.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1: 네.
0: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1: 네.
0: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1: 전화하려고
0: 했니? 질문이죠.
1: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0: 아니요, 했니?
1: 했니?
0: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1: 너 아니, 전화...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0: 아니요, 아니요.
1: 아,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지금?
0: 그렇죠.
1: 아,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되겠, 아, were, were. Were you going to call me?
0: 그죠.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1: 에헤.
0: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Okay,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1: Yes.
0: 근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헤.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 라고 하는 거, 그죠? I was going to 가 나왔어요.
1: 네.
0: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1: 예.
0: 너, 나, 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1: was going to
0: come으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1: 아,
0: come을 한번 써볼게요.
1: I was going to come,
0: 아하.
1: come you were.
0: You were. to가 빠졌죠?
1: 아, to가 왜 빠졌죠? 아,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0: 그렇죠.
1: Yes. Wedding, but I can't. 오!
0: 여기요. 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 라는
1: 네.
0: 얘기를 하는 거죠.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1: I was going to, but I ca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1: 네. But we've been for 30 years.
0: For 30 years가 뭐예요?
1: 30년 동안. 네.
0: 뭐여왔죠?
1: 친구요.
0: We've been, oh, okay.
1: We've been, 그러면은, 그러면 have PP. Have PP.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아, have been.
0: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1: Have been ing인가요? Have, 아, 근데 지내온 거니까는 그냥 네.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0: 네, 의역을 한 거예요.
1: 네, F-R-I-E-N-D.
0: Okay. Alright, so 결국에는 한국어로는
1: Oh, sorry. Friends.
0: Okay.
1: Yeah.
0: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 왔다. 이게 더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Okay?
1: 아.
0: 지내왔다. 그럼 또 지내다가 뭐지?
1: 맞아요.
0: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0: That's right.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친구여 왔어.
1: 그거네.
0: 이게 맞아요.
1: 에.
0: Okay. So.
1: 오.
0: Perfect. 왜냐하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심지어 we니까 우리는 친구여 왔다.
1: 네.
0: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1: 네.
0: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1: 네.
0: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I lost my key. Right?
1: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0: Maybe. 예.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100%.
1: 네.
0: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의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1: 그죠.
0: 여기서는.
1: 중요한
0: 근데
1: 게
0: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은 뭐예요?
1: 지금까지.
0: 과거의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1: 우정이 깊네요.
0: 네, 그래서 예.

0: 없습니다. 네. 이건 좀 슬픈 문장이죠.
1: 그죠, 그죠, 네. 그죠.
0: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1: 네.
0: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의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 이기 때문에 명사여 왔다. 뭐 의역을 구제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 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r
1: a few years.
0: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예. 그냥 years 쓰시면 돼요.
1: 아, 맞다.
0: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1: 지난번에 그러면,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Right? 예. 아니, 근데 계속 아,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1: 예.
0: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왔어.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1: 이웃, neighbor.
0: Neighbor, right? Neighbor.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neighbor.
0: 아, 나의.
1: 아, she has been my neighbor 아하, for years.
0: 그렇죠. 그러니까, so 과거에 한때 내 neighbor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 왔다.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Yes.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아, 진짜.
0: 나 좀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1: 안 되는데 마이스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0: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될 겁니다. 예. 자, 읽어 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0: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Mm-hmm.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1: 오.
0: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워너뮤직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1: We go way
0: 뭐 예를 들어 we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1: 못 온다니.
0: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1: 아하.
0: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2부로 넘어갑니다.
1: 예.
0: 아, 기분 상하지 마.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1: 오. 이유는 to be continued.
0: 그렇죠.
1: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0: 제발.
1: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I have a good reason.
0: Okay. 자, reason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yeah.
1: Mm-hmm. Yes.
0: 이유가 있다. Mm-hm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1: 네.
0: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1: 아니요.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Be upset이니까요.
0: 그렇죠. 오후. 그럼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So,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1: 네.
0: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1: 예.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1: 네.
0: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1: Don't be
0: 형용사.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1: 네.
0: Don't 형용사 이름 이상해요.
1: 오.
0: 그죠? Hey, don't upset. No. Don't be upset. So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1: 민망해요? Shame은 아니잖아요.
0: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1: 넘어진 미끄러졌어.
0: 거예요. 미끄러졌어. 너무 창피해요.
1: Shame인데.
0: 아, 쉐임 말고.
1: 부끄러워.
0: E로 시작합니다.
1: E요? Embarrassed.
0: Yes. 아.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 하지 마. 다 그런 실수 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 하지 마.
1: Don't be embarrassed.
0: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1: Rude.
0: Rude. R-U-D-E.
1: Yes.
0: 그래서, Hey.

0: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오, 왜 이래요, 이거? 이러면서.
1: Hey, don't be rude.
0: Don't be rude. 오케이.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1: 맞아요.
0: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1: 네.
0: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세요.
1: 네.
0: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embarrassed.
0: Don't be rude.
1: Don't be rude.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려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자,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Very good.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1: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There you go. Mm-hmm.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목소리)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1: Uh-huh.
0: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1: 네.
0: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mechanic.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렇죠. He i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Niece.
0: Ooh, nice.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 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Have been 명사.
1: Oh.
0: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 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0: 30년 동안.
1: For 30 years.
0: 그렇죠?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어 왔다. 수년간.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For years. 저는 fo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r years 억양을 많이 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1: For years.
0: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어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오, 훨씬

0: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3: I was going to, but I can't.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3: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Sorry.
1: You promise.
3: Sorry.
0: Good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0: There 이었습니다. You go.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어 왔다. 이번에 좀 깁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그 미국에서요.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에요.
1: 네.
0: 근데 그때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꽃놀이가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올라옵니다.
1: 네.
0: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에 살았었을 때
1: 네.
0: 거기를 통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막 불꽃놀이를 보는 거 그걸 보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1: 네.
0: 특히나 투어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1: 우와.
0: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1: 그 시기를 맞춰서 또 여행도 오시겠네요.
0: 일부러 그때 맞추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오, 뭔가 가이드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1: 그쵸. 가이드에게 하는
0: 아,
1: 질문.
0: 나도 보러
1: 맞아요.
0: 가는구나.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그쵸.
0: 그렇습니다.
1: 이거는 눈으로 담기엔 좀 아까워요.
0: 맞아요.
1: 두고두고 봐야죠.
0: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는 좀 카메라 하나 있어서 쫙 당겨서 찍으면 좋겠죠.
1: 좋네요.
0: Alright,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고 또 영어로 한번 말해봐야죠.
0: Alright.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Firework?
2: Yeah, we're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3: 우와,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2: Firework show. Yes.
3: 그 This is the famous show. 그 July 4th.
2: Oh,
3: Oh,
2: 예스.
3: 예?
2: 예스,
3: 와!
2: 예스.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3: Fact.
2: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3: 아, 패키지.
2: Not package, no.
3: No.
2: Many, many people.
3: Many
2: It'll be very
3: people.
2: crowded.
3: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어요.
2: Camera.
3: 카메라. I have to forget.
2: No, don't forget.
3: Don't forget.
2: Don't forget.
3: Yes.
2: Don't forget.
0: 아이고,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또 불꽃놀이 보고 또
1: 아, 뭐 크리스마스에도 하지 않을까요?
0: 하긴
1: 어디선가는.
0: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1: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0: 안 되겠습니다. 자, 영어 제가 잘 알려드려서 잘
1: 네.
0: 알아듣고 말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5: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4: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5: I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투어 가이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불꽃놀이 쇼를 보러 강으로 향합니다. 네.
1: 와우. 아우, 말만 들어도 설레요.
0: Right, 그 맨하탄이 있으면은
1: 예.
0: 뉴저지랑 그 사이에 그 허슨 리버, 허드슨 강이 흐르거든요. 거기서 또 뭔가
1: 네네네네.
0: 이제 잘 보입니다.
1: 말만 들어봤지. 허드슨강 직접 이렇게 뭔가 여행을 한다니 꿈만 같네요.
0: 왕초보 영어로 보는 거죠.
1: 네. We're now heading. 헤딩은 이건데요?
0: 오케이.
1: 헤딩 투더 리버 포더 쇼. 불꽃놀이 쇼겠네요.
0: 그렇죠. 어디서 일단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1: We are now heading. 뭔가 BING 느낌이고
0: 오케이.
1: 얘가 동사 같아요.
0: Alright.
1: Heading to 강으로 향하네. 아,
0: 네.
1: 향하다인가 보다. 그러면
0: 오케이.
1: 이게 여기서 끊을까요?
0: 거기서 오케이.
1: 네.
0: That's good.
1: For the 이거를 위해서. 불꽃놀이 쇼를 위해서.
0: 네.
1: 불꽃놀이.
0: 불꽃놀이.
1: 불꽃놀이.
0: 여러분 먼저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거 몇 분이나 맞힐지 궁금합니다.
1: 그쵸. 일단 불이니까 fire겠죠, 뭐.
0: 오!
1: fire. 불꽃이니까.
0: 아하.
1: fireflower.
0: 우와!
1: play. 좀 긴데?
0: 잠깐만. 플레이까지?
1: 예. 놀이니까.
0: 가끔.
1: fireflower playing.
0: 슬기 씨는 진짜
1: 예.
0: you're different. You're
1: Oh,
0: something else.
1: yes.
0: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
1: 알아들을까요?
0: 아, 못 알아들어요?
1: 왜?
0: So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1: 응?
0: For what? Oh, for the 불꽃놀이 show.
1: 응?
0: 정답은요.
1: 오?
0: Fireworks.
1: 불들이 일하는 건가 봐요?
0: Yes.
1: 아.
0: Okay, so fireworks.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 예.
0: S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1: 불꽃이 하나가
0: Fireworks.
1: 아니기 때문에?
0: 맞아요. 퉁퉁퉁퉁퉁 막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불꽃 혹은 불꽃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go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1: 예.
0: 조금 색다르게 우리 뭐라고 썼죠?
1: Heading.
0: 아하. 향한다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1: 네.
0: head가 진짜 머리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1: 머리부터
0: Right.
1: 가요.
0: 왜냐면 눈으로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 예.
0: Right. So, 여러분들이 go to 대신에 head to 쓰게 되면 어떤 장소로 향하다가 되겠습니다. go도 상관은 없어요.
1: 네.
0: Okay. 자, 예를 들어서, 그 게이트 쪽으로 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자가 일단 뭐야? 하자.
1: Let's.
0: Let's. 그러면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ead to도 상빈도가 워낙 높아서요. 죄송하지만 알아야 돼요.
1: 네네네.
0: Alright. So 아 그냥 head가 동사구나 머리가 아니구나. 자 읽어볼게요. Let's head to the gate.
1: Let's head to the gate.
0: Mm-hmm.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1: They are heading to New York.
0: 네. 자 그리고 아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1: 네.
0: Head to 어디가 있고요.
1: 예.
0: Head for 어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만약에 굳이 나눠야 되면
1: 네.
0: 굳이 나눠야 되면 head to는 정확한 마지막 목적지를 보통 쓰게 돼요.
1: Head to.
0: 그리고 head for 뒤에는요.
1: 예.
0: 꼭 그게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어도 그쪽 방향으로 향한다.
1: 아.
0: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게 좀 옛날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들은 그거 잘 구분도 못합니다. 실제로 본인들도. 그래서 그거를 섞어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서 to 써야 돼, for 써야 돼 고민 너무 안 하셔도 돼요.
1: 무조건 okay? to로 갈까요?
0: 맞아요. 헷갈리면 to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Okay? Alright, so head to 어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로 헤딩하고 있는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1: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0: 왠지 여기 마이크 하나 달려 있을 것
1: 같아요. 네, 깃발
0: 들고요. 그렇죠. 네. Very nice. 자, 이랬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그걸 보게 되는가? Right? So 우리의 미션. 그 유명한 7월 4일. 그렇죠. 독립기념일.
1: 네.
0: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당신은 의미하나요? 의미해요. The 4th of July fireworks. 7월 4일에 불꽃놀이.
0: 네.
1: 그 유명한 그거 말인가요? 그러니까 유명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That's right.
1: 그러면 the famous 하겠습니다. Famous. Famous.
0: 마우스인가요? 이거 뭔가요? 오케이. 자.
1: 뭐라고요?
0: 아니, 여기 마우스가 여기 써 있길래.
1: Famous예요.
0: 아, famous입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자,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왜 굳이 이를 넣어가지고?
1: 아, 이를 꼭 넣어야 되게 생겼잖아요, 제가.
0: 근데 그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를 뒤에 넣어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1: 확실히 마우스님께서 마우스냐 뭐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어질 때 제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0: 느낌이 뭔가 셌죠.
1: 예.
0: 네. 자, famous하다는 것은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꼭 그렇다고 해서 popular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popular는 인기가 있는 이고요.
1: 네.
0: famous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4th of July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사실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정확하게 the 4th of July, 4월, 7월 4일은요,
1: 예?
0: Independence Day라고 해서 독립기념일. 아마 이제 뭐 뉴스나 뭐 역사 관련해가지고 이 단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1: 예.
0: 그리고 영화 제목이기도 했었죠, 한때.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날하면 불꽃놀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뭐죠?
1: You mean?
0: You mean? 뭘까요? You mean?
1: 당신은 의미하나요?
0: 맞아요. Essentially 그게 맞습니다.
1: 오.
0: 오케이? 당신은 의미하나요? 좀 의역을 하니까 혹시 뭐뭐 말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So you mean 하고 나서 명사를 그냥 넣어버리면 혹시 명사 말인가요? 그걸 뜻하나요? 그렇죠? So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전체가 명사 덩어리인 겁니다.
1: Yes.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왕초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초보 영어 얘기를 한 거예요.
1: 어머 반가워라.
0: 그래서, 당신 말은 혹시 그 영어 프로그램 말하는 건가요?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그죠.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이렇게 하는 거죠. 자, how about this? 자, 어떤 배우 얘기를 막 하는데
1: 네.
0: 이래 볼게요. 아, 그 잘생긴 배우 말인가요? 한번 해볼게요.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그렇죠. You mean the handsome actor?
1: Mm-hmm.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커마를 살짝 쉬어주면은
1: 예.
0: 느낌이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You mean the handsome actor?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2: 아, 자, 이번에는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0: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2: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2: All righ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2: 네. 그곳은 사람들로 꽉 찰 거예요.
1: 오.
2: 제가 미국에서 진짜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느낀 게 한 두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제일 당연히 많았을 때는 마지막 연말에
1: 예.
2: 카운트다운 할 때
1: 아.
2: 맨해튼에 정말 못 걸어 다녀요.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떠서 가요.
1: 우와.
2: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파이어워크스가 유명한 게 있거나 할 때
1: 네.
2: 정말 사람 많거든요.
1: 오, so, 가보고 yeah. 싶네요. Yes, the will be packed with people.
2: Alright.
1: 아, pack with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2: 그렇죠.
1: 사람으로 뭔가 가득 뭔가 팩되어 있는 거.
2: 맞아요. 왕초보 영어에서 몇 번 나온 적이
1: 아,
2: 있기는
1: 그래요?
2: 해요.
1: 팩 될 거예요.
2: 그러면,
1: 그곳은.
2: 아, 저기 그래도 약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Pack with people인데? 요? Pack, 그러면은.
2: Will be?
1: 여기까지 할까요?
2: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곳이니까 장소를 뜻하는 place를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요?
2: Alright.
1: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2: Alright.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 말하기보다는 그냥
1: 네.
2: 아, 거기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place.
1: Yeah.
2: 맞습니다. Alright. 어떤 장소, 어떤 곳. So 여기서는 the place니까 그 곳.
1: Yeah.
2: 내가 방금 말한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곳을
1: mm-hmm.
2: 얘기를 하겠죠. The place.
1: Yes.
2: 자, 가득 차다, 꽉 차다라고 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뭐 filled with, 뭐 crowded with 많이 들어봤을 건데
1: 네.
2: 실제로 원어민들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acked입니다. 그래서
1: 예.
2: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를 건드리고 싶어요.
1: 좋아요.
2: 그래서 이 pack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1: 예.
2: 뭔가가 packed 돼 있다는 건 정말 꽉 차 있는 건데
1: 네.
2: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2: 도대체 뭘로 차 있는지 쓰고 싶다.
1: 그러면 with가 들어가는군요.
2: That's right. So 여기서는 the place will be packed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 있죠. 근데
1: 네.
2: 도대체 뭘로요?
1: With something.
2: With
1: people.
2: People.
1: Yeah.
2: 뭘로 찾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쇼핑몰을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5억 명이 있는 거예요.
1: 와우.
2: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해볼게요. 그 몰은 꽉 차 있다. 일단은 현재형 거기까지만.
1: The mall be packed.
2: The mall is packed. 깜짝 놀랐습니다.
1: Yeah.
2: The mall is packed. Okay.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동화 아닌데 이런 느낌. So the mall is packed. 근데 사람들로.
1: With people.
2: There you go.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자, about this.
1: Yeah.
2: 그 방은 꽉 차 있었대요.
1: 예. Yeah.
2: 근데 학생들로 꽉 차 있었대요. 자, 근데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방은 꽉 차 있었다.
1: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2: 학생들로 students.
1: Students.
2: 아주 좋습니다.
1: 예. Yeah.
2: 도대체 뭘로 packed 돼 있느냐? 그건
1: with
2: 뒤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2: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와우.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1: The mall is packed with people.
2: Mm-hmm.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1: The 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2: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옵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1: Yeah.
2: 아,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예 말을 못했다가 예전에는.
1: 그죠.
2: 그리고 나서 뭐가 많은 뭐가 있다. There are many 이런 걸 막 해보기도 하고.
1: Yeah.
2: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장소가 packed with people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1: 우리는 그저 붐빈다.
2: 맞아요.
1: 뭐 crowded.
2: 뭐 그거를 아는 것만 해도 좋은 거지만 계속 여러 가지 중에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뇌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거를 뽑기 시작합니다. 네, 이 중에서 순간적이죠. 우린 생각도 못 할 때 탁 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1: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2: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Yes.
2: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요.
2: 꼭이네요, 이거는.
1: 예, 왜냐면 이거 좋아요 많이 받아요.
2: 어,
1: 예.
2: 이건 100%인가요?
1: 그럼요. 100개 이상입니다.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써주는데요. Had better이군요. I ha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하겠습니다.
2: Okay, spelling C-A-M-E-R-A.
1: 네.
2: Okay, 자, 카메라라고 아예 그냥 외래어처럼 발음을 해버리면 오히려 스펠링이 더 쉽기는 하죠, 네.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그렇습니다. 카메라. 근데 솔직히, oh, this is my camera 라고 할까요?
1: 아니요.
2: 아닌 느낌 있죠?
1: 예.
2: 강세 어디 둬야 될 것 같아요?
1: 카메라.
2: 맞습니다. 오. 일단은 A의 강세를 주고요.
1: 네.
2: 카로 가지 마시고 캐로 가보세요.
1: 캐.
2: 그래서 앞에 강세를 꽝 찍어서 뒤에 강세를 다 끌어오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카메라. 카메라.
1: 카메라.
2: 오.
1: 카메라.
2: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오. Okay, so camera. 해서 camera. mra. 얘는 거의 흡수가 되죠, 그렇죠? Okay.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슬기 씨가 여기 헤드군요 한 이유는
1: 네.
2: 저는 알고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이 패턴 들어본 거예요.
1: 어디서 okay. 많이 봤어요.
2: Right.
1: 네.
2: 자, 우드가 아닙니다.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had better 동사 원형. 오케이. 오늘은 not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hold 할게요.
1: 네.
2: had better 동사 원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자, 뭐 예를 들어 you had better, I had better, she had better. 주어에 상관없이 얘는 모양이 전혀 안 바뀌어요.
1: 아.
2: 자, You had better do something. 이거는 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인데 말투가 중요한 게 강해요.
1: 오.
2: 경고 수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어.
1: 오.
2: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나 이거 꼭 해야겠다. 나 안 하면 큰일 나겠다.
1: 예.
2: 여기서도 뭐냐면 나 카메라 안 가져가면 나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So 얘는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Had better 동사원요. You had better win. 이거 뭐야?
1: 너는 이기는 게 좋을 거야.
2: Win. 너 이기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계속 졌어. 막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헤드 나왔다고 과거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 네.
2: 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을 걸.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였죠? 잊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자, 보통 head better 좀 아는 분들도 이거는 어떻게 쓰지? 부정 어디다 넣어야 되지? don't 들어가야 되나? hadn't인가? 고민하시지 말고 head better. Not 동사원이야.
1: 되게 심플했네요.
2: 심플해요.
1: 네.
2: So you'd better not do it. Oh, she better not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2: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너 이기는 게 좋을 거야는 you better win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지는 건 뭐예요?
1: Lose.
2: 너 지는 게 좋을 거야. 일단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너 지는 게 좋을 거야. 일단은
1: you had better lose.
2: 그렇죠. 근데 바꿔볼까요? 너 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1: You'd better not lose.
2: 그렇죠. 이러니까 말이 되죠. 그렇죠?
1: 네.
2: Al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걸.
1: She had better not lie.
2: 그렇죠. She had better not li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 네.
2: 자, 그런데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발음이나 이런 거 할 때.
1: 예.
2: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헤드를 주어랑 합쳐버리세요.
1: 아하.
2: 원어민들의 99.999%는 그렇게 할 겁니다.
1: Okay?
2: Yes. So 여기서도 you had better 보다는 you'd better not.
1: You'd better not.
2: Alright? You do인데 do 사운드가 거의 안 나요. You'd better. You'd better.
1: You'd better.
2: She'd better.
1: She'd better.
2: 이렇게 하는 거 저 추천드릴게요.
1: Yes.
2: 자, 그렇게 좀 발음이 흐트러져도 한번 그렇게 발음해볼까요? Okay. You'd better not lose.
1: You'd better not lose.
2: Oh, she'd better not lie.
1: She'd better not lie.
2: 그래서 저는 이것만 연습하는 건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had better 동사원형을 먼저, 그 다음에 had better not 동사원형으로 부정형도 해보기. 아시겠죠?
1: 점차적으로 뭔가 옵션을 바꿔가면서.
2: Of course.
1: 좋은데요?
2: Right. 그리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할 때 웃으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카메라 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강한 느낌이죠?
1: 예.
2: 안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I'd better not. 심각하게 가야 돼요.
1: 근데 이게 진짜 표정으로 하지 않으면은, head도 그렇고, better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좋은 표현들이라.
2: 맞아요. 뭔가
1: 안 있는 게 좋을 걸? 이게 연결이 안 돼.
2: 맞아요.
1: 예.
2: Okay? acting을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 Okay.
2: All right, 읽어볼게요.

0: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1: Oh,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0: 네, 미션 복습하겠습니다.
1: 네.
0: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좋아요. 두 번째 미션은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1: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그렇죠. 안 있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2: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3: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2: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Alright, 자, you mean 뭐뭐뭐?
1: 네.
0: 이런 느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 프로그램 말인가요? 당신 말은 그 영어 프로그램이요?
1: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0: 그렇죠. 자, 두 번째.
1: Yes.
0: 그 잘생긴 배우 말이요?
1: You mean the handsome actor?
0: That's right. 자, 하나 더요.
1: 네.
0: 그 유명한 7월 4일 불꽃놀이 말인가요?
1: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좋습니다.
1: Oh.
0: 자, 이 부분 좀 틀려서도 괜찮습니다.
1: 네.
0: You mean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1: Yep.
0: 자, 읽어볼게요.
3: You mean the English program? You mean the handsome actor?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0: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Had better not. 저는 주어랑 붙이는 거 더 추천드릴게요.
1: 네.
0: 아니어도 괜찮지만, 자, 걔는,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1: She'd better not lie.
0: 좋아요. 강하게 들어갔어요. She'd better not lie. 이렇게.
1: Yes.
0: 자, 너 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뭔가
1: yeah.
0: 뭐 코치님인가 봐요. 네.
1: Okay, okay. Hey, hey, hey. You'd better not lose.
0: 저 안 이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Yeah.
0: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주어를 I로 잡아볼게요.
1: Mm-hmm.
0: 카메라 잊지 말아야겠네요. 제 카메라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1: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카메라도 발음 좋아졌습니다.
1: Yes.
0: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She had better not lie. You had better not lose.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네, 여기도 she'd better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you'd better 아시겠죠?
1: 네.
0: Alright,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We a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5: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4: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5: I'd better not forget my camera.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e're now heading to the river for the fireworks show.
1: Wow! You mean the famous 4th of July fireworks?
2: Yes, the place will be packed with people.
1: Oh, I'd better not forget.

0: We'll get my camera.
1: Oh, yes. Don't forget.
0: Yes.
2: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have been co-workers for 10 years.
2: 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결론적으로 그렇다. 이기 때문에 have PP를 썼죠.
0: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had better not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0: 네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Alright.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쉬시면서 영어 복습도 조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2: Bye.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는 또 긍정 주문으로 힘차게 시작 한번 해보셔야죠. 오늘의 긍정 주문은 기분이 좋아지는 인사입니다. 자, 인사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도 하잖아요. 인사라고 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는 이렇게 있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년 초 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학년 초에는 특히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한테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란 인사만 잘 하셔도 그게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을 더 밝게 행복하게 지켜줄 겁니다. 인사 잘 하는 거 약속 하나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챕터 11. 마무리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7번부터 12번, 오늘도 문항수가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미니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좀 본격적인 연습을 다다다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쵸?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연습 단계니까 강의만 끝까지 잘 따라오셔요. 좋습니다. 바로 7번부터 들어갈 거고요. 어휘 적절성으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지문이 길어요, 지금. 특히나 이번 영어 독해 연습의 꽃은 어휘 같습니다. 굉장히 길고 뭔가 논리적으로 탄탄하면서

내용도 많고 역시나 어렵죠. 변별력이 확보되는 유형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One of the most widely debated applications of AI in law enforcement. 여기에서 주어 끊기죠. 그치? 주어 동사 표시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법 집행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는 AI의 적용 중 하나는 뭡니까? 이게 소재겠죠? Predictive? Policing, 예측, 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 치안, 치안이 뭡니까? 그러나 보셨을 거예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에 관한 글? 예측, 치안에 관한 글인데 글쎄, 예측, 치안에서는 알고리즘이 뭐합니까? 먼저 분석합니다. 과거에 범죄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서 뭐하지요? Predict. 결국에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뭘 예측을 하냐면 where crimes are likely to occur.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and who may be involved. 누가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소재의 구체화가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야? 알고리즘이 과거의 범죄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한 다음에 어디에서 그리고 누가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라고요. 괜찮으시죠?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죠. 여기에는 밑줄이 없는 온전한 문장이니까 뭐에 관한 글이에요? 예측 치안입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알고리즘이 과거에 범죄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누가 범죄에 연루될 것인가를 갖다가 예측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뭐에 관한 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일관성 잘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장이요. By identifying, 밝혀냄으로써 high risk, 고위험의 지역과 개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예측 치안은 aims to 부정사는 목표로 하는 거죠. allocate는 할당하는 거니까 법 집행 자원을 할당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뭐도 목표로 합니까? 지금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 이렇게 가면서 범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떠합니까? 예측 치안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법 집행 자원, 그러니까 경찰의 순찰 같은 것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범죄를 줄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뭘 밝혀낸 거죠? 어디에서 누가 범죄에 연루될 것인가? 그게 바로 뭡니까? High risk, 고위험의 지역이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치? 아까 나왔던 내용 잘 받아주면서 1번 어휘는 괜찮은 거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예측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바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더니 however 나오면서 내용이 뒤집히는데 이 뒤집히는 흐름이 어떤 것 같습니까? however 뒷부분에도 무게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인 것 같아요? 예측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criticized. 비판받고 있어요. 비판. 예측 치안에 대한 비판이 있답니다. 분명 이 목표라고 하는 건 너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인데 비판을 받아왔답니다. 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perpetuating은 지금 영숙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원히 지속을 시키는 겁니다. 뭐를 지금 영원히 지속시키고 있어요? Bias and discrimination. 어떤 편견과 차별인데 특히 누구에 대한 minority communities, 소수 공동체에 대한 오케이 다시 이것은 소수 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속시킨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지금 minority, 소수 공동체다라고 해서 여기에 소수 대신 다수를 넣으면 조금 어색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소수라고 하는 어휘가 딱 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긴가민가 하신다면은 물음표 하나 찍고 뒤에서 다시 근거 잡아주시면 되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내용 흐름 넘어가면서 얘가 비판을 받아왔답니다. 자, 뭐 때문에 비판받아요? 소수 공동체에 대한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지속시킨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소수 공동체 맞는가? 물음표 하나 찍으시고 뒤에서 근거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AI 시스템이 훈련을 받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Bias data,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그치? 얘들아 중요합니다. 이 표현 잡으셔야 돼요. bias는 명사로 쓰였을 때 편견이었습니다. 얘가 지금 bias드라고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편견을 가진 거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오케이? biased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의미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 데이터는 무엇을 반영을 하냐면은 역사적인 즉 과거의 패턴을 갖다가 반영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overpolicing이라고 하는 건 과잉 치안이잖아. 치안을 너무 과하게 한 겁니다. 어디에서? 특정 지역에서 치안을 너무 과하게 하는 그러한 과거의 패턴을 갖다가 반영하는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걸 바탕으로 AI가 훈련을 받으면 그 결과 또한 어떠하겠어요? 결과 또한 편향되어 있겠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그치?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자, 중요한 단어 또 나왔습니다. Disproportionately, 불균형하게 타깃으로 삼을 겁니다. 그 지역들을 갖다가 뭐 하는 타겟으로 삼을 거냐면 low enforcement presence라고 하는 건 법 집행 인력이니까 순찰하는 경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순찰하는 경찰을 갖다가 increase,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증가시킬 대상으로 불균형하게 정해버릴 거라고요. 그치?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했더니 그 결과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지금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받았더니 이게 불균형하게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Diminishing? 감소시켰답니다. Existing inequalities? 기존의 불평등을 갖다가 감소시켰겠니? 지금 특정 지역만 계속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그 지역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야 라고 하는 편향된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 더더더 타겟으로 삼게 되면은 그 불평등이 강화가 되겠죠. 그치? 따라서 기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거니까 우리 강화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Reinforcing, 여기서 분사구문이니까 ing 붙이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답은 골라줬어요.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죠. 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편향돼.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불균형하게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기존의 불평등을 갖다가 강화, 더 심해지게 한다고요. 그치? 거기에 원래 치안이 좀 과했어. 그래서 경찰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순찰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특히나 범죄 적발도 많이 됐을 것이고 체포 기록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상에서는 그 지역이 이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받으니까 거기가 또 고위험 지역, 순찰을 많이 돌자. 그러면 그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겠지요? 그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답 찾았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자, 뒤에도 근거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has raised concern, 우려죠. 우려를 제기했대, 얘들아.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기존 불평등을 감소시켰는데 이게 우려를 제기했다? 역시나 3번 어휘가 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우려를 제기했답니다. 뭐에 대한 우려인가? 봤더니 The Fairness and Accuracy of Predictive Policy Systems, 예측치안 시스템의 공정성과 정확성, 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입니다. 부당한 결과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막 증가했더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거기에 이어지는 예시 갈게요. 앞 내용을 뒷받침해주겠군요. 예를 들어서 예측 치안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사용이 되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경찰국에 의해서 사용이 된 건데 글쎄 이것은 밝혀졌습니다. 뭐 했다고요? 또 나오지요? Disproportionate target, 불균형하게 타겟으로 삼았다고요. 어느 집단을? 흑인과 라틴 집단을 갖다가 공동체를 갖다가 불균형하게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Heightened surveillance. Surveillance는 감시니까 감시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Increased arrest in those areas. 그 지역에서의 arrest는 체포 아니겠어요? 체포. 체포도 증가했다고요. 그치? 지금 그 지역에서 감시도 증가했고요. 체포도 증가했습니다. 왜? 거기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치안을 더 늘렸을 거 아닙니까? 경찰 배치라든지 순찰을 늘렸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도 증가한 것이고 체포도 증가한 것이고 4번호에 괜찮은 거 확인이 되셨고요. 지금 예시를 봤더니 확실하게 흑인과 라틴 공동체다라고 해서 이것이 소수 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속시킨다라는 이유로 비판받은 것이 맞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물음표 찍은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마지막 5번 어휘까지만 확인 가자고요. 자, 크리티스. 비평가들은 argue다. 주장을 한답니다. 자, 비평가들의 주장 나오면서 어떤 동사 눈에 띄냐면, must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측치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를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be carefully designed,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고요. rigorously tested, 엄격하게 테스트되어야 한답니다.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 they do not perpetuate, 아까 영속시키는 거였잖아요. 인종적인 편견을 갖다가 영원히 지속시켜서는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동사 연결되면서, undermine은 뭐 하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겁니다. 훼손시켜서도 안 되겠습니다. 법 집행의 신뢰를.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편견도 영속시키지 않고 법 집행의 신뢰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걸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설계되고 엄격하게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AI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립적일 수 있는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훈련을 받으면 그 결과 또한 편향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또한 시사하고 있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어휘 잘 찾아주셨고요. 자, 아스인트 정리 갑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요 단어 선생님이 조금 강조를 해줬었는데 기억하십니까? bias. 이게 무슨 뜻이었죠?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불균형하게 이거 주석 단어로 주어진 표현이긴 하나 나온 김에 알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disproportionately라고 해서 불균형하게 타겟으로 삼더라. 자, 그리고 이것이 우려도 제기한다라고 해서 race concerns라고 하는 표현 등장한 것까지 조금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표현의 연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지역을 불균형적으로 법 집행 인력을 증가할 표적으로 삼아서 기준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inforcing이라고 하는 어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어휘 문제 하나 하셨고요. 자, 이어서 문장 삽입으로 가는데 얘는 질문의 길이가 조금 짧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쵸?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조금 많아요. We're only just beginning.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을 했답니다. 뭘 시작을 했냐면, developed technology,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할수 있는 기술인가 봤더니, grow marine organisms, 해양 생물을 갖다가 기르는데, as agriculture, 뭐처럼 길러요? 농업처럼 기르는 그러한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답니다. 뭐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육지를 경작하는, 즉, 땅에서 농사 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어떤 기술? 해양 생물을 농업처럼 기르는 기술, 그 기술 개발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라고 해서 내용상의 단서밖에 없습니다. 어떤 연결어, 지시어,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눈에 띄는 단서가 보이지 않아요. 해석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단서가 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지문 속에서도 단서를 잘 잡아주셔야 하는 문제 되겠어요. 다시, 우리 기술 개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인가 봤더니, 해양 생물을 농업처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주목하면서 단절 느끼러 가봅니다. We use the oceans as a source of food. 우리는 바다를 식량의 원천으로 사용합니다. 물고기 잡고 조개를 캐해서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치? 자, 바다를 소재로 하면서 식량의 원천으로 사용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해줬습니다. 바로 1번 동그라미 등장하니까 요 내용 정도는 잡아주셔야지요. 뭐에 관한 글? 바다에 관한 글. 우리가 식량의 원천으로 사용합니다가 등장했고요. 바로 however로 뒤집으면서 근데, 그러나 Present fishing method, 현재의 어획 방법입니다. 어획은 물고기 같은 수산물을 잡는 방법 아니겠어요? 현재의 어획 방법은 되었는데, 소댓구문 나오면서 so efficient, 너무 효율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dangerously, 위험할 정도로 depleted,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선생님이 다른 질문 했을 때 이 단어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강조 엄청 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위험할 정도로 depleted, 고갈시켰어요. 고갈시켜서 다 써버린 거야. 그치? 고갈시켰습니다. fish stocks라고 해서 stock은 재고니까 그 수산 자원. 그 바다에 있었던 수산 자원을 갖다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을 시킨 겁니다. Over large parts of the ocean, 바다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지금 수산 자원을 고갈시켰다고. 오케이. 우리가 바다를 식량의 원천으로 사용을 하는데 현재 어획 방법이 글쎄 너무 효율적이어가지고 바다의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 수산 자원을 갖다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을 시켰답니다. However로 잘 뒤집고 있습니까?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쵸? 식량의 원천으로 사용하는데 글쎄 이 어획 방법이 요즘 너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다에 있는 수산 자원을 갖다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시켰다. 남아있는 수산 자원이 별로 없다. 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즘은 대형 어선, 대형 그물, 심지어 초음파를 사용해서 물고기 떼를 탐지하는 기술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너무 물고기를 막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이 별로 안 남아있다, 위험하다, 요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자, 이번 뒷문장 가셨더니요. Indeed, 실제로, 정말로, 앞 내용 이어받으면서 부연 강조하는 거죠. 정말로, 실제로, this, 요거 주목하셔야겠습니다.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아마도 마지막, 주요, untapped food resource, 식량 자원입니다.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남은. 다시 이것은요. 마지막 주요 식량 자원이다라고 하는데 요 표현 아셔야 됩니다. 탭이 뭐냐면은 똑똑똑 탭하면서 저 요거 좀 쓰겠습니다.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untapped니까 이용을 아직 안 한 거죠. 그치? 중요합니다. 미개발이. 자, 요거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단절을 더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뭐지요? 이것은 마지막 주요 미개발 식량 자원입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근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니? 수산 자원을 고갈시켰다라고 했는데 아직 미개발 자원이 있대. 여기서 단절, 그치? 그러면 이번 자리에 살짝 주어진 문장 넣어봅시다. 무슨 얘기? 우리가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해양생물을 농업처럼 기르는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다에 있는 수산자원을 다 고갈을 시켜가지고 이제 걔네를 농업처럼 기르는, 농사짓듯이 기르는 기술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기술이 뭐인 겁니까? 마지막 지구상에 남은 미개발 식량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치? 오케이. 그 기술, 개발되고 있는 그 기술을 디스로 받아주면서 2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주요 식량 자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육지는 포화 상태야. 육지는 포화 상태니까 이제 바닷속에 있는 그 수산 자원을 갖다가 농사짓듯이 길러야겠다. 더 이상 fishing이 아닌 겁니다. fishing,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farming. 기르는 겁니다. 양식장에서 물고기, 미역, 굴, 조개 같은 거를 기르는 것처럼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기술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 사용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치? 답 찾아줬으니까 좋습니다. 3번부터는 쭉쭉 읽어 내려가 볼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 표현 중요한데요. 동시에, 한편이라고 해서 내용을 추가함과 동시에 전환도 해줄 거예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측면으로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내용 플러스 됩니다. 자, 한편 우리는 바다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뭐로써? repository, 저장소, 쓰레기 저장소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다가 너무 크니까 그 바다는 infinite capacity, 무한한 용량을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의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지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저장소처럼 써라. 바다를 쓰레기 저장소처럼도 써라. 그래서 플라스틱도 둥둥 떠다니고 생활 하수, 산업 폐수 다 바다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다를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예스로 뒤집죠.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 It is clear.
분명합니다. 이때 있은 형식상의 주어고요. 뒤에 나와 있는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뭐가 분명합니까? This is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

게 분명하다고요. 그치? 뭐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냐면, the increased incidence라고 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유독성의 플랑크톤 대발생과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니야. 무한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치? 아하. 쓰레기 저장소처럼 쓰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가 무한한 식량의 창고이자 무한한 쓰레기 저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무리 문장 갑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마무리 결론 문장이죠. 뭐 하는 거? 연구하는 거. 바다를 연구하고요. 바다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시사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스위트 정리 갈게요. 우리 일단 어떠한 표현을 주목을 했어야 되냐면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이 표현 deplete, 고갈시키는 거죠. 자, 고갈을 시켰는데 untapped, 미개발 자원이 남아있다? 여기에서 단절을 느낄 수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dissessing, 이게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잘 고민해 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의 효율적인 어획 방법이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해양생물을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것이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주요 미개척 식량 자원일 것입니다. 유로아 데름의 증언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양문 갑니다. 자, 요양문. 요양문도 지금 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양문은 좀 길고 내용 구조도 복잡한 편이고요. 지문 자체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관건인 거는 요양문의 내용 구조를 분석하는 거였는데 기억하시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humans, 인간들은요, A하게 뭐 합니까? 배워요. 몇몇 행동은 배우고 avoid others, 다른 행동은 피한답니다. 첫 번째 내용 덩어리 끝났어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밈이라고 하는 거를 퍼뜨리는데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피함으로써 밈이라고 하는 걸 퍼뜨린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농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하. 일단 분석 한번 해보고 가셔야죠. 인간들은요, A하게 몇몇 행동은 배우고 다른 행동은 피한답니다. 이것이 밈을 퍼뜨리게 되는데 농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피함으로써 밈을 퍼뜨리게 되는 거랍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그렇죠? 인간들은요, A하게 어떤 행동은 배우고 다른 행동은 피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밈을 퍼뜨리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피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요거는 농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요양문을 먼저 읽고 지문에 접근할 때 선택적 집중, 즉 전략적인 읽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 표현에 주목하는 연습도 계속하고 있었죠. 어떤 행동은 배우고 다른 행동은 피하는 이야기 나오면 A에 대한 단서가 등장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유용성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농업 얘기 등장하면 B에 대한 단서가 등장할 확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A, B 주변 표현에 주목하는 연습을 우선 한번 해보셨어요? 가볼게요. At the very minimum,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genetic evolution, 유전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비슷하게 프로그램된 감각기관, 눈, 코, 입이죠? 그런 감각기관도 주었고요. brains, 뇌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한테 무엇을 준 것이냐면 developmental bias, 어떤 발달상의 편향을 준 것인데 뭐라고 불리는 prepared learning, 준비된 학습이라고 불리는 발달상의 편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준비된 학습, 인간들은 준비된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는구나. 직접적인 단서 안 나왔으니까 한 문장 더 읽어봐야죠.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한답니다. 인간들은요, are innately prepared, 선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To learn certain behaviors, 바로 등장했지, 그치?
우리가 잡담 표현 아닙니까? 직접

특정 행동을 배우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부사에 주목하셔야죠. innately, 선천적으로. A에 대한 단서, 그치?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행동을 배우도록 선천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edisposed to 부정사,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행동은 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A에 대한 단서 바로 잡아주셨어요. 다음 문장에도 단서 또 등장하거든요. 가봅시다. 자, 인간들은요, innately 또 나왔지? 선천적으로 설정한답니다. 설정되어 있답니다. 어떤 것들을 보고 듣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뭘 하냐면, set about. 시작하는 거죠. set about ing, ing를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을 imitating, 모방하는 것을 또 시작하도록 우리가 선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A에 대한 단서 나왔어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어떤 행동은 배우고 다른 행동은 피하도록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구나 나오면서 아직 밈을 퍼뜨린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좀 주목할 만한 약간 찜찜한 단서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천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물을 보고 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imitate. 모방을 한다고요. 모방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얘 또한 단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어떤 행동을 모방하도록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자, not으로 내용 봤습니다. 따라서 useful things 유용한 것들입니다. 얘 뭐예요? 구구단이에요. 아니면 less useful things 덜 유용한 것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the crazy frog ringtone 미친 개구리 벨소리입니다. 딱 봐도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유용한 것들이나 유용하지 않은 것들이나 replicated and spread 복제되어서 뭐 됩니까? 퍼뜨려집니다. 퍼뜨려집니다. 그렇구나. 유용성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요, the physical host, 물리적인 숙주입니다. 여기서 한번 막혔죠. 근데 다행인 거는 요약문 유형이니까 우리는 A, B에 대한 단서만 잡으면 되잖아. 근데 사실 이 문장이요, 이 지문에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내신 대비 겸,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친구라면 이 문장 잡아 가셔야 됩니다. 설명은 이따가 더 붙여줄게요. 인간들은 물리적 숙주랍니다. 무엇을 위해 필요한? Means to spread. 밈이 spread, 퍼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숙주입니다라고 해요. 드디어 밈이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밈이 퍼져나가는 데 필요한 물리적 숙주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자, 숙주. 이게 뭘까? 그 숙주나무래. 그 숙주 말고 얘들아. 자, 우리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붙어서 살아가는 대상을 바이러스처럼 이 밈이라고 하는 것도 밈이 뭐예요? 유행하는 문화적인 정보다라고 합니다. 뭐 유행어, 줄임말. 챌린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치? 그러한 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 붙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킹받네라고 하잖아. 아, 미안해, 요즘 이런 말안 쓰죠, 그치? 자, 킹받네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근데 이 킹받네라고 하는 표현이 퍼져나가려면은 인간한테 그 표현이 붙어있다가 내가 말해야지만 퍼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밈이 퍼져나가기 위한 물리적인 숙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표현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요. 좋습니다. 밈이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need to be useful to the host. 숙주한테 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뭐할 필요도 없냐면 이치에 맞거나 유익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좋아요. 우리 B에 대한 단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등장하면 좋겠는데요. As an example, 예시 등장하면서 무슨 이야기 나올 것 같아? 농업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으면 그 속에 또 단서가 있을 것이고 가볼게요. 예시로서 Blackmore라고 하는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It was that이라고 해서 이거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냥 이어서 쭉쭉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무엇을 통해서 infectious imitation, 전염성 있는 모방을 통해서 또 등장했네. 전염성 있는 모방을 통해서 뭐보다는 그것의 장기적인 이득에 관한 이해보다는 전염성 있는 모방을 통해서 드디어 등장,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이 유행하게 된 거는 전염성 있는 모방 때문에 이 집도 농사 짓네? 저 집도 농사 짓네? 우리 집도 지어야 되나? 지어볼까?
그 전염성 있는 모방 때문에 농업이 유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모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예측 한번 해보시고 이어서 또 정리하러 갈게요. 자, 이 농사 짓는 것은 사용합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을 한답니다. 수렵 채집보다 여기 농사를 지어요.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잡초 뽑고 거름 주고 나중에 수확까지 해야 됩니다. 그치?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까? 그리고 being tied to, 묶여있는 거죠. 한 장소에 묶여있는 것은 농부로 하여금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가뭄, 홍수, 질병이라든지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요, 뭐처럼 보입니까?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A risky life of endless toil. 이 끝없는 고된 노동의 위험한 삶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명한 이득도 없는데요. 뭐 때문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까?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이 전염성 있는 모방 때문에 농업이 퍼져나간 것이고, 이 농업에서처럼 인간들도 다른 행동의 모방,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밈을 퍼뜨려 나간다. 즉,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내용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쵸? 좋습니다. 답 찾으러 갈게요. A 자리에는 선천적으로 해당하는 어휘 필요합니다. 1번 inherently, 선천적으로, 바로 좋은데요. 사회적으로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아니고요. 유전적으로 괜찮고 부분적으로 아니지요. B 자리에는 모방 들어갑니다. copying, 모방하고 복제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구나. 4번의 learning은 학습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3번의 translating은 옮기는 겁니다. 어휘 챙겨가셔도 좋습니다.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쓰임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특히나 B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요약문에서 A, B의 주변 표현에 주목을 하고요. 이거를 지문에서 찾는 전략적인 방법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읽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내가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는 조금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어떤 행동들은 배우고 다른 행동들은 피하며 밈을 유용성 때문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 보이듯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을 모방함으로써 퍼뜨린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0번의 어휘 문제로 또 오셨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지문이 길지는 않습니다. censorship,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소재가 될 것 같은데 검열은요, as a means of 수단이랍니다. preventing, 막는 수단입니다. 무엇의 표현을 막는가 봤더니 사상, 언론, 행동의 표현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뭐에 관한 글? 검열에 관한 글이구나. 조금 더요.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고 다른 권력들은 권력들, 권력이 있는 그 주체들은요. practice는 시행하는 거죠. 검열을 시행을 한답니다. in the name of라고 해서 뭐뭐라는 명목으로 뭐라는 명목하에 검열을 시행하는가를 봤더니 the common good of society, 사회의 common good, 공공선입니다. 공공의 이익이죠. 사회의 공공선이라는 명목하에 검열을 시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 얘가 1번 밑줄에 단서 되겠어요. 뭐 하려 합니까? Protected, 그것을 갖다가 보호하려 합니다. 사회를 보호하려 합니다. 뭐로부터 어려운 것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별표단으로 줬으니까 얘만 잡고 얘는 안 잡으셔도 사실 무리는 없죠. 그치? Heresy, 이단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treason, 이거는 반역이에요. 국가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고요. ideological error, 사상적 오류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검열을 시행한다. 뭐라는 명목하에? 사회의 공공선이라는 명목하에. 괜찮습니다. 그치?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표현을 막는 수단이었는데 그 명목은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 시행하는 것이다. 1번 어휘 괜찮다고요. 그치? 정리하고 가셔야죠. 소재는 검열입니다.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 사회보호라는 명목으로 검열을 시행한다. 요 정도로 내용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소재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In one form or another, 어떤 형태로든 검열은 존재해왔습니다. Universally, 보편적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어디 전체에 걸쳐서? Greek history, 소재의 구체화. 그리스 역사 전체에 걸쳐서 검열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소재의 구체화 갑니다. 그리스 역사 전체.

무엇에 대해서 검열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religious and political ideas,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 사상에 관해서 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하,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발생했구나. 특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상에 대해서 검열이 일어났구나. 일단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치? 꾸덕꾸덕 정도 하시고 끝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기로 하고 내용 추가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 역사에서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상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장했습니다. 좋아요. 뒤에는 뭐가 쭉 나올 거냐면 이 고대 그리스에서의 검열 예시가 쭉 등장할 겁니다. 예시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common charge, 일반적인 charge라고 하는 건 죄목이에요. 죄를 지은 명목입니다. 실제 charge에는 기소, 고발이라는 뜻이 않습니까? 일반적인 죄목, 죄를 지은 명목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impiety, 단어가 장난이 아니죠. 뭡니까? 불경죄입니다. 신을 공경하지 않은 죄, 신을 모독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거죠. 불경죄였습니다. 아, 불경죄, 구체적으로 아세베이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네요. Since, 뭐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그들은요, 신이요, 적극적으로 도시국가를 도와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impious behavior, 불경스러운 행동이죠. 신을 공경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뭐를 불러 일으킬지도 모르는 divine anger, 신의 분노입니다. 신의 분노를 불러 일으킬지도 모르는 불경스러운 행동을 was punished, 처벌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죄목이었고 검열이 시행됐다라고 했으니까 불경죄, 처벌됐겠죠. 그치? 신을 분노하게 한 죄로 처벌이 되었을 겁니다. 3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해 주셨어요. 그치? 구체적으로 신을 공경하지 않은 불경죄에 대한 처벌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신이 분노하면 우린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을 공경하지 않은 그 죄는 처벌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스파르타는 스파르타 뭐지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니겠습니까? 스파르타는요, 부과했습니다. 엄격한 검열 시스템을 갖다가 뭐하기 위해서?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Militarism, 군국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엄격한 검열을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뭐한다고? 군국주의를 보호하고자 한다고요. 그치? 군국주의가 뭡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군국주의거든요. 그래서 책, 음악, 심지어 학식 있는 사람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were banned, 못 했겠어요? 금지되었습니다. 뭐가 최고야? 군사력이 최고야. 군사 훈련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책, 음악, 지식을 키운다고? 그럼 군사정신을 약화시킬 뿐이야 라고 하면서 검열했겠죠. 그치? 검열을 했을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4번 어휘도 괜찮아요. 그치? 또 뭐 추가합니까? 스파르타에서는 군국주의를 보호하고자 또 검열을 시행을 했구나. 괜찮습니다. 이어서 Greek tyrants. Tyrant는 참주라고 해서 고대 아테네의 집정관이다라고 하는데 아테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고요. 이 참주. 집정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정권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통치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참주는요,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때 silence를 동사로 쓰여서 침묵시키다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반대자를 침묵시키고 제거하기 위해서 또 검열을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반대자 제거를 위해서도 검열이 시행이 됐구나. 좋습니다. 추가할게요. 반대자를 제거하려고도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불경죄를 처벌하고자, 군국주의를 보호하고자, 반대자를 제거하고자 스파르타에서도 아테네에서도 검열이 시행이 됐으니까 그리스 역사 전체에 걸쳐서 검열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네. 아까 물음표 찍었던 어휘도 괜찮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확인하러 가봅시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under the tyrants and many other rulers, 그 참주들 그리고 많은 다른 통치자들 하에서 censorship,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inconsistent, 무슨 뜻이에요? 앞에 in 붙었으니까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랑?

harsh repression. harsh repression. 요 표현을 알았어야지만 오버너위의 적절성을 판단을 했겠지요. 그치? 해서 어떻게 하지요? 가혹한 억압.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이 참주와 많은 다른 통치자들 하에서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억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검열을 시행해서 반대자를 침묵시키고 제거하려고 했잖아. 따라서 일치했겠네요. 그러면 얘만 빼서 consistent로 가셔도 되고요. 우리 해설지에는 동일한 것이었다. 똑같은 것이었다 라고 해서 identical 이라고 하는 어휘로 바꿔줬습니다.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쓰인지 정리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방금 살폈던 그 표현 기억하십니까? 가혹한 억압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거 다시 한번 쓰면서 몰랐던 친구들은 의미 기억하고 갑시다. 가혹한, harsh, 그 다음에 억압, repression. 이 표현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 표현이니까 검열이라고 하는 거랑 일치했겠죠. 그치? 이러한 흐름으로 표현 하나 잡아가시고요. 그 다음 앞에 보편적으로 라고 해서 당장의 근거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물음표 찍고 다시

돌아와서 적절성 판단하는 연습도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참주는 자신의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참주와 많은 다른 통치자를 치하해서 검열은 가혹한 억압, harsh oppression, 일치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identical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줬어요. 좋습니다. 자, 아유, 길어요. 자, 이제 11번에서 12번 장문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깨닫는 바, 생각할 바도 많은 지문인데 이런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가는 재미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볼게요. 자, curiously, 흥미롭게도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던져줄 건가 봅니다. It became rather trendy, 꽤 유행했답니다. 20세기 후반에 뭐 하는 게 꽤 유행했냐면 주장하는 거, 뭐라고 주장하는 거? Know nothing about science or mathematics. 과학이나 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게 유행했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치? 과학, 수학. 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게 20세기 후반에 유행을 했답니다. There was a popular belief that 어떠한 대중적인 믿음이 있었냐면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유행했던 거겠죠.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at odds with은 상충하는 거예요. 상충하는 것 같아. 뭐가 되는 거랑 being a cultured individual. So cultured라고 해서 culture는 문화. 이 culture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기르다, 재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즉, 문화적으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문화적으로 길러진 게 뭐예요? 교양 있는 거지. 즉, 교양 있는 개인이 되는 것과 상충한다라는 대중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it is central to it. 이것은 central to it, 교양 있는 개인이 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대중적인 믿음은 이러했지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대중적인 믿음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양 있는 개인이 되는 것이랑 상충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게 유행했습니다. 앞 문장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A 어휘는 괜찮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조금 더 가봅시다. 1959년에 자, 저 영국의 과학자이자 소설가인 뒤로 이어집니다. 자, 이 스피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문장 이어지는 겁니다. 교재는 매끄럽게 잘 써져 있으니까 확인 잘 해주시고 어쨌든요, delivered, 전달을 했습니다. 유명한 강연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에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The distance, 거리감이죠. And even, 심지어 animosity, 어떤 적대감, 증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냐면 두 개의 문화입니다. 즉,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the arts, 이거는 예술인데 다시 말하자면 humanities,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 앞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지금 거리감이 있었다. 어떤 적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양 있는 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지 과학과 수학은 좀 딱딱하고 그냥 실용적이기만 학문이니까 교양 있는 개인과는 충돌하는 느낌. 그래서 과학에 대해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라고 하는 게 앞 단락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치? 다시 과학과 인문학 사이 어떤 거리감, 적대감이 있었다라고 한 학자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받아서요. This deep division in intellectual life, 이 지적인 삶에 있어서의 deep division, 깊은 분열은 앞선 내용을 갖다가 깊은 분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과학과 인문학 간의 분열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것은 그가 느끼기에 holding up human progress, 인간의 진보를 hold up, 붙잡는 거니까 방해해. 즉,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진보, 발전을 붙잡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좋습니다. 지금 앞달락의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게만 잡아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 안 한 겁니다. 선생님이 왜 정리 안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까 봐. 가볼게요. The divide, 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remained, 남아있습니다. And even increased, 심지어 증가하고 있어요. In the following decades, 이어지는 몇십 년 동안에 그 분열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심지어 증가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수십 년 동안에 그 분열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증가하기까지 했구나. 근데 it might now 이제는 narrowing 좁혀지고 있어요. But it's far from close라고 해서 it's far from 뭐뭐로부터 거리가 먼 거니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된 close는 닫히는 거예요. 이 분열이 좁아지고 좁아지다가 닫히기까지 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 분열이 좁혀지고는 있으나 아직 남아있다 해서 끝난 겁니다, 그쵸? 다시 그러면 우리 B의 밑줄 어휘는 어떠합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어지는 수십 년 동안의 증가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좁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B의 어휘? 괜찮죠? 여전히 남아서 증가했다가 now 이제는 좁혀지고 있었으나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B의 어휘 자연스러움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앞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학과 인문학 간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간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글쓴이의 생각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자, 단락이 구분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우리가 제목을 잡으려면은 요 표현 잡아서 글쓴이의 의도를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뭐 나옵니까? No로 뒤집으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recognize,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며?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자, 뭐를 인식을 하고 있냐면 knowing about science,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not 뭐가 아닙니까? a mark, 표시입니다. philistinism이라고 해서 속물성이에요. 속물, 우리 속물적이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세속적이면서 교양이 없는 거 밝히는 건데 이제 속물성의 표시가 아니라 나데이버피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The very opposite, 정반대라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이상 속물성의 표시가 아니다. 그 얘기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치? 제목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그냥 속물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잘 뒤집었어요. 그치? 이게 제목에 대한 엄청난 단서가 되어줄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가볼까요? Uninformed appreciation. Informed는 아는 것이 많은 거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해해요?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 The laws it follows, 그것이 따르는 법칙, 그리고 how we can discover those laws,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지금 뭐야? 우리 주변의 세상, 그것이 따르는 법칙, 그 법칙을 발견하는 방법. 이게 뭐겠어? 과학이겠죠. 근데 이 과학을 갖다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puts us, 우리를 어떠한 위치에 놓아주냐면 the best position, 최상의 위치에 놓아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Make the most of는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요. 우리 개인의 삶과 그다음 지구가 한 종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자원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the best position, 최상의 위치에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가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뭐라 그랬니?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더 이상 속물이 아니야. 오히려 그 정반대야. 그러니까 과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 플러스적인 표현이었죠. 최상의 위치에 놓여질 수 있을 것이야. 지금 C의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또 가봅시다. The loss of wild places, 어떤 야생적인 공간, 즉 자연의 상실은요, was mourned poetically, 시적으로 애도가 된답니다. 19세기에 어떤 저자들, 작가들에 의해서 시적으로 애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보여준답니다. 뭐도 보여주냐면 필요성이죠. 뭐를 발견할 필요성입니까? How to renew and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되살리고 보호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방법을 갖다가 발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기까지 한다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가 전개가 된 거냐면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은 더 이상 속물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이 인문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인가,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야생 공간의 상실, 자연이 상실되고 있고 훼손되고 있다를 갖다가 뭐가 어떠한 필요성까지 보여주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돼. 환경 보호 방법을 갖다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까지 보여준다고요. 시 예술이자 인문학의 역할은 그것이라고요. 환경을 되살리고 보호하는 거니까 뒤에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이제 무엇의 역할? 과학의 역할까지 추가가 되겠지요. 그치? 좋아요. 자,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역할은 무엇이냐? This deep regret, 이러한 깊은 후회입니다. 인간이 세상하게 한 짓. 인간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상실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후회는요, 환기가 됩니다. 뭐를 통해 불러일으켜진 것이었죠? 시였죠? The art, 예술, 그 인문학을 통해서, 시라고 하는 예술을 통해서 깊은 후회가 지금 불러일으켜졌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역할 추가됩니다. 이것은요, can be used,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In harmful action, 어떤 해로운 행동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과학과 어떤 이해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지. 과학이지.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인간이 세상한테 한 짓에 대한, 즉 예술이 불러일으킨 깊은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행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또 단절 느끼셔야죠. 그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과학 덕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해로운 방법, 해로운 행동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helpful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얘기 더해주고 있습니까? 자연의 상실, 이것을 인문학이 애도하고 문제를 인식하게끔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주더라. 지금 이 벗의 역할까지 잘 챙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제목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1번 왔습니다. 시가 어떻게 과학적 진보에 영향을 미쳤는가? 시가 과학 진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 아니고 2번 갈게요. 과학과 문화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분열시키는 갈등 아니고 3번 갈게요. 과학자와 예술가 간 분열의 기원, 지금 과학자와 예술가 간의 분열, 그 기원에 관한 글도 아니었고 4번 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글쓰기에서 영감의 원천 이런 것도 아니죠. 5번인가 봅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가, 과학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가, 뭐하기 위해서? Be truly cultured, 진정으로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휘 쓰임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harmful을 helpful로 고쳐주셨고요. 자, 이어서 스윙트 갑니다. 우리 제목을 잡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해도 이젠 요 표현 잡는 거 중요하셨고요. 뒷부분에서는 벗으로 뒤집으면서 과학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후회가 어떤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고 뒤에 거는 플러스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상식? 개입되면 안 되죠. 지문 내용 바탕으로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과학을 통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흐름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진정한 교양인이 되기 위해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 북극곰이 녹아내리는 빙하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얼음 위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 인문학, 예술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 탄소를 배출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탄소 포집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과학이 그 역할을 다하면 문제를 해결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과 인문학, 그 깊이 있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이었다고요. 좋습니다. 자, 31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인사, 인사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환기하시면서 스윈트와 어휘까지 게시판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이 유형편의 마지막 챕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0: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4: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3: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In the world, there are many wonderful thoughts scattered around. Some thoughts lead us to a far distance.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따라 떠나는 여행은 통영의 견내량에서 시작합니다. 견내량은 목포해전과 한산대첩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뜨거웠던 전투가 느껴지는데요. 목포해전은 임진왜란의 첫 승리를, 그리고 한산대첩은 조선수군이 해상권을 확보하고 전라도 곡창을 지킨 전투입니다. 그날의 작전은 견내량에 있던 적선을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는 데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호위하듯 공격하는 하객진으로 약 70여 척의 외선을 격파하며 대승을 거둔 현장이 이 바다입니다. 이제 전승 신화의 출발점이 된 특별한 장소로 발길을 향합니다. 목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이룬 첫 승리이자 조선 수군의 첫 승전입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신화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를 기념하며 기념탑은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밤의 아름다운 항구가 여수항이라면 낮에 가장 아름다운 항구는 통영의 강구항입니다. 이 아름다운 항구에 거북선이 정박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거북선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통영. 과연 이순신의 고장이라고 할 만하죠. 통영 여객 터미널. 여기서 한산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한산도에서 전남 여수로 가는 뱃길은 한여수도라고 불리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이 아름다운 한산도는 조선 수군의 근거지이자 한산대첩의 현장입니다. 한산도로 가는 길목에 거북등대가 보이는데요. 뱃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산대첩의 승전지가 이곳임을 알려줍니다. 한산도가 조선 수군의 근거지였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는 제승당입니다. 제승당은 전라, 경상, 충청도, 삼도의 수군을 일원하에 지휘하는 삼도 수군 통제형입니다. 오늘날의 해군 작전 사령관실과 같은데요. 초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억하는 장소는 수루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망루에서 우국 충정의 시를 읊기도 했는데요. 그 유명한 한산섬 달밝은 밤으로 시작하는 진중시의 탄생지입니다. 성웅 이순신.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시와 일기로 달랬을 그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 한산도를 떠나 통영의 세병관으로 향합니다. 세병관은 육지로 옮긴 삼도수군 통제형의 객사입니다. 세병관은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병장기를 닦아낸다라는 뜻인데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장군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충렬사로 향합니다.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세워진 사당인데요. 주 활동 무대가 한산도와 통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당을 세워 장군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장군을 기리는 다양한 유물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명나라 임금이 보낸 선물도 있습니다.

장군의 격전지를 따라가는 여행. 마지막 여정은 남해의 이락사 일대입니다. 관음포 앞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숨을 거둔 바다라는 뜻으로 이락파라고 불리는데요. 이락사는 이곳에 세운 제단과 유허비, 비각을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맞는 순간조차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로 성공후사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출렁이는 관음포 앞바다에서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숨을 거두었는데요. 어느덧 바다는 그날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어두운 시대, 불굴의 의지로 고난을 헤쳐나갔던 성웅 이순신. 그의 시대 정신을 되새기면서 통영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제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번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영문법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시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준비해 왔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buys his food online. 적혀 있죠. 시제라는 거는 언제나 그 서술어 자리만 동사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부분에 우리가 눈을 딱 한번 집중해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buys 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아, 이 문장에 현재 시제 쓰였네. 이번 시간에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아요. 현재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시제 특별할 거 없잖아. 그냥 현재 얘기하고 마는 건데 뭐.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영상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단순 현재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하면 그게 바로 단순 현재 시제가 되죠. 예외적인 게 있으니 바로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원형 쓰지 않고 시제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되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되 비동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동사들도 3인칭 단수 주어와 함께 문장 속에서 활용이 되면 동사 그 뒷부분에 S나 또는 ES가 붙는 등 모양이 또 바뀌게 된다는 게 이 현재 시제에 있어서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셨다면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요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 단순 현재라는 거 자, 맞습니다. 당연히 현재 얘기를 하죠.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 시제라는 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 즉 습관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되는 거는 현재 시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주셔야 돼요. 현재 시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제로 뭔가 동작이 적혀 있는 경우는 그냥 습관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현재 진행형으로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현재 시제로 표현했다가는 듣는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에 큰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실수 진짜 많이 하신단 말이죠. 자, 이 개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심화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예문에서 활용할 동

동사 두 개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죠. feel. 뜻은 느끼다 라는 거고요. 자, 이 동사 feel은요. 주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예요. 상태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사는 바로 이 친구 준비했습니다. exercise. 뜻은 운동하다라는 거고 운동하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이죠. 이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큰 소리 내서 읽어보죠. She feels guilty about lying to me.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She feels guilty. 그녀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feel, 주어의 기분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면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이 문장과요. exercise를 사용해서 I exercise at the gym on weekends 라는 말을 하면요. 자, 해석해 볼게요. 나는 운동한다는 거죠. I exercise. 어디서 합니까? At the gym. 우리나라 말로는 뭐 헬스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한다는 거죠? On weekends. 주말에 한다는 거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exercise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을 말해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적어주면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운동하고 있습니까? 하면 아니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주말에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으로서 나 주말에 헬스장에서 운동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아, 동작을 말하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쓴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구나. 습관을 말하는 거구나. 또는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해 주셔야 이게 문장을 읽을 때는 이런 오해가 보통 없는데 영작을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개념 활용해서 우리 영작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매년 보너스를 줘요.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자, 이 문장 어떻게 만들까? 시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매년 그러면은 반복된다는 거고 이거 습관으로 봐도 되나? 아, 현재 시제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조금 우리말 자체를 영어스럽게 우리 회사는 우리에게 보너스를 줘요. 보너스를 누구에게 주는지까지 생각을 먼저 해놓고 영작 시작을 해볼게요. 주어로 our company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현재 시제 써줍니다. Our company gives 주는 거죠. 누구에게? Us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A bonus. 보너스를 주는 건데 언제 줍니까? 매년 주죠? Each year 정도 적어주면 아 이게 매년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또는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ur company gives us a bonus each year. 좋습니다. 다음 문장 또 함께 만들어 볼게요. 나는 발표하는 게 걱정돼요.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걱정돼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뭐 너무 쉽죠. 걱정하고 있는 거 지금이니까 그냥 현재 시제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나는 발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요. 걱정이 돼요. 라는 약간의 우리말을 영어스럽게 만들어 가주는 과정 거친 후에 문장 영작을 시작해보자면 I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상태를 말해주는 동사죠. 비동사 넣어줍니다. I am. 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Worried. 걱정이 된 상태인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About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상태를 말할 때 또 역시나 우리가 현재 시제 써줄 수 있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I am worried about the presentation. 좋아요. 이렇게 두 문장 함께 영작을 해봤는데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He buys his food online. 그는 산다는 거죠. 그의 음식을 online. 우리나라 말로는 인터넷으로 산다라는 건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그는 쇼핑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처럼 그의 음식을 온라인으로 산다는 건가요? 두 번째가 맞죠. 그는 인터넷으로 음식을 산다. 근데 지금 쇼핑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때 되면, 냉장고 피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온라인에서 음식을 삽니다라는 현재 시

시제지만 동작이 쓰였으니까 이건 습관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 캐치해 주실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시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단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 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welcome back. This week you can do your yoga with your dog. Dog yoga, doga. It's a thing. Or you can use heavy weights if you have some. Alright?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강아지와 할 수 있는 요가 시리즈입니다. 강아지가 없으신 분은 조금 무게가 나가는 웨이트, 아니면 물건, 무거운 책도 괜찮고요.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영어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가하러 갈게요. Let's go!
0: You got this, mate. You are so overestimating my abilities. You've done so much more difficult things before. Well, I exaggerated. Those weren't hard to do.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verestimate 그리고 underestimate 차이점, 반대되는 말이죠. 차이점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overestimate, 과대평가란 뜻이고 underestimate, 과소평가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You got this, m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Mate, 친구라는 뜻이에요. You got this, my friend. 이렇게 해도 되지만 mate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You got this, mat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You are so overestimating my abilities. 이럽니다. 너는 지금 내 능력을 완전히 과대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You've done much more difficult things before. 이러면, 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도 해냈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Well, I exaggerated. 이럽니다. 아, 내가 사실 과장한 거였대요. Those weren't hard to do.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overestimate 먼저 살펴봤습니다. underestimate 살펴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0: Did you watch soccer last night? Of course I did. It was something. It seems like we all underestimated Korean soccer. Or overestimated German soccer.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우리 같이 overestimate 한 번 더 복습하고요. underestimate도 볼게요.
0: Did you watch soccer last night?
1: 이럽니다. 너 어젯밤에 축구 봤어? 그랬더니 Of course I did. 야, 당연히 봤지.
0: It was something.
1: 이럽니다. 와, 정말 별거였지. 정말 별미였지. 이렇게 얘기할 때 It was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It seems like we all underestimated Korean socc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내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underestimate, underestimate 해가지고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r overestimated German soccer 아니면 우리가 독일 축구를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축구팀이 잘하고 독일이 좀 못했나 봐요. 그래서 underestimate, overestimate 둘 다 살펴봤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요가 하러 갈게요.
2: Okay, our first workout of the week is going to be the supine leg switch. It's pretty easy. Let's get to it. So you can use your dog or a heavy object as a workout partner for this week's exercis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use your dog or a heavy object as

Good job, everybody. That was first day of doga, or a heavy object if you have one. Good job. 오늘 우리 강아지와 같이 하는 요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래도 미국에선 사실 되게 많이 하는 도가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없으신 분들은 웨이트 활용하셔서 하세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overestimate 그리고 underestimate 표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과소평가, 과대평가 너무나도 쉬운 표현들이죠. 잘 활용해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okay?

0: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Basic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휴식이 기쁨이기는 한데, 그런데 뭔가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셨죠? 휴식은 기쁨을 주지만 뭐를 동반한대요? There you go.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슨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슨 포인트, that is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자, 고귀한 만년설 아래. 이렇게 딱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죠. 고귀한, gracious.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 often accompanies pain. 이겁니다, 이거. 이것, 즉 휴식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2: 2.
3: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자, 고귀한 만년설 아래 이 거친 면모로 드러내는 휴유나 포토시로 오르는 등반은요, 베이스 캠프가 있는 해발 4,000m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워낙 문장이 길지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들으실 때 내가 잘 안 들리는 부분 때문에 캐치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요.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휴식은요, 항상 즐거운데, 그런데 종종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엔 눈으로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왜 안 들렸는지, 왜 난 자꾸 잘못 듣지? 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일 겁니다.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0: Listen one more time.
1: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자, 중간사 덜을 지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어조가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강세 가는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intonation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만 느끼시면서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1.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네, Google listening 2.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Okay, Google listening 3.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조를 느끼시면서.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한 번 더 하죠.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t often accompanies pain. It, 대명사죠. 대명사는 기능어예요. Often, 빈도부사죠. 그러니까 내용어. Accompanies 동사, pain.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it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It open보다는 open 하시면 안 되고 often, often, F 발음 들어주셔야 돼요. P가 아닙니다. Accompanies, 그리고 pain. 어렵지 않으시겠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t often accompanies pain. Okay. Google listening 2. It often accompanies pain. 연결해서 발음하면 It often accompanies pai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Google listening 3. It often accompanies pain.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한 번 더.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2.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í with blank under the gracious something.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rough physical aspect라고 했으니까 거친 면모입니다. 자, 우리의 등반이요. 어디를 등반하는 거죠? The Huayna Potosí. 그런데 어떠한 산이냐 하면 with rough라고 이어졌어요. 거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한 Huayna Potosí인데 이 거친 면모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under the gracious blank 여기까지입니다. 빈칸에 perpetual snow. 그러니까 이게 만년설, 우아한, 뭐 멋있는 그러한 만년설 아래의 거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with이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거친 면모로 Huayna Potosí 이 산을 등반하면 우리의 등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간에 들어간 문장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산을 수식해주는

0: 그런 설명해주는 내용들이고요. Our climb up, 뭐,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죠. Begins, 시작됩니다. 어디로부터?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베이스 캠프가 있는 그곳.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4,000m, 즉 해발 4,000m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항상 기쁨이래요, 휴식은. 그런데 it often blank pain 했습니다. 뭐를 동반한대요? 맞아요. 고통을 동반한다죠. Also because it's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high altitude. 이게 바로 높은 고도인데 또한 높은 고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야기 내용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0: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Yes,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막 섞으면은 제 혀도 꼬여요. Alright? So, of course, you too. That's why English is difficult. Language is difficult. But I'm going to help you, especially when it comes to business English. So, we are continuing our English interview.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hire you? 왜 우리가 당신을 고용을 해야 되나요? 왜 우리 회사를 why should we let you into our company? Okay, so we need a good answer. Let's look a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성공하고 싶은 엄청난 의욕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꼭 달성하도록 합니다.
1: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0: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I'm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0: All right, guys,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kay, 자, 이럴 때 물어봤을 때 you've got to give them a strong answer.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써주세요. That's what we need to do. Alright, 자, 저는 성공하고 싶은 엄청난 의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의욕이라면 뭐 motivation?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Here we go. Aha!
1: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0: 아니, 선생님, 여기서 왜 drive가 나와요? 운전하는 게 왜 갑자기 나와요?
1: Actually, business 출근 영어에서는 이 drive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명사로. 자, drive means something very similar to motivation, enthusiasm, 아주 열정, passion, 이런 거 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business 용어에서 oh, he has a lot of drive 하면은 아주 굉장히 의욕이 많고 막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0: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성공하는 그런 의욕이 강한 거예요.
1: All right.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0: 자, set and attain. 중요한 동사예요. 여기에서는 저는 제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set 세우고 꼭 달성하도록 합니다. 달성하다 attain to reach the goal.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All right,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show,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gnore versus look down on. Ignore versus look down on. Today, we're going to ignore and look down on these phrases. Why? 우리나라 말로 어떤 누구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약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을 때 여기서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요, ignore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체하다. 자, 발음은요, ignore, ignore, 이음절입니다. 해볼게요. Ignore. Very good. Ignore. 자, 어감 사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알고 있는 사항을 일부러 모르는 채 할 때 igno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hen you are purposely ignoring a matter, then you use the word ignore.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시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Okay? 그래서 영어에서 ignore,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ignored his call. Why are you ignoring me?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Ignore, 모르는 체하다. Ignor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녀는 그의 전화를 무시했어. She ignored his call.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뭔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gnore.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Okay, 두 번째 문장이요. 너 왜 나를 무시했어?

무시하는 거야. 여기에서는요, 상황이, 누가 이제 무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체 하는 거죠. Why are you ignoring me? 너왜나 대답 안 하는 거야? 내 질문에 대답을 해. Why are you ignoring me?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Okay? Why are you ignoring me? Why are you ignoring me? Oka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뭐라고 하죠?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자 지나가자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모른 채할수 없어. 안 돼. 나는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네, ignore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look down on.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look down on. 뭔가 밑으로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얕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look이 아니죠? 네, 으 발음에 더 가까워요. look. 그 다음에 다운이 아니고 이름절로 down. down. 그 다음에 온이 아니고요. 입술이 동그래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식 발음이에요. 네, 영어는 on,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on, look down on. 다시 한번요. look down on, look down 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look down on,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경시할 때 look down on을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expression look down on when somebody thinks lowly of a particular value. So somebody thinks the value is low. Okay? So you are underestimating that. Okay? 그 다음에 깔보다, 얕보다. 이런 표현들 쓰고 싶을 때 영어로 look down on 바로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The boss looks down on us. Don't look down on others. She always looks down on me. Look down on 얕보다. Look down 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사장이 우리를 얕잡아봐. 뭐라고 하죠? Look down on 사용하시면 됩니다. The boss looks down on us. 그래서 이 boss가 상사가 더 높은 자리고 나는 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look down on. The boss looks down on us. 이거는 뭔가 일부러 무시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얕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마. Don't look down on others. Okay? Don't look down on others. Don't look down on others. Okay, 마지막으로 그녀는 항상 나를 얕잡아봐. 그래서 똑같이 그녀는 뭔가 항상 위에 있고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느낌으로 She always looks down on me. 그녀는 항상 나를 얕잡아봐.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 always looks down on me. She always looks down on me.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드릴게요. Ignore. 이거는 모르는 체할 때, okay? 특히나 누가 이제 뭐 말할 때 일부러 안 듣는 척 하거나, 그쵸? 그럴 때 주로 ignore 많이 씁니다. 네, 무시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얕잡아 볼 때, look down 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The boss looks down on us. The boss looks down on us. The boss looks down on us. 네,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Good job,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everything you learned today. And of course, you can always watch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TV 화면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단말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보시고 계실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청하시는 시간대가 방송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냥 시간대에 언제든지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루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 학습 루틴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소주제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간대별로 아침에 일찍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점심때 하시는 분도 있고 밤늦게 와서 밤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좀 규칙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잘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읽고 듣는 루틴, 말하고 쓰는 학습 루틴, 스터디 그룹을 통해가지고 같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는 그런 루틴. 요즘 또 많이 유행이죠. 나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어. 자신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기에 올리는 거죠.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NS 인증 루틴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루틴화 됐을 때 공부가 효율화되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루틴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무조건 나는 이 시간대 뭘 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습 루틴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여러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내가 영어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점심때 점심 먹고 30분 매일 10분 영어 시청해요. 약간 이런 말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제 갈게요. 자, 첫째, 루틴을 짜다라는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루틴 짜다. 공부 계획을 따라가다.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들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어 공부는 뭐 주말에 딱 모아서 3시간 했다고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영어가 되는 게 아니죠. 매일 1시간 30분씩 하는 이 루틴이 비로소 영어의 실력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일단 학습 루틴을 짜다라는 말 영어로 set a routine. set a routine. 그럼 루틴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루틴이에요? 학습 루틴이죠. 그러니까 set a study routine. You should first set a study routine.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지 일단 루틴을 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런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냥 딱 나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딱 1시간을 영어 공부하겠다. 그게 뭐예요? 루틴이죠. You should set a study routin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should do. First of all, okay? 들어볼게요.
1: Set a study routine. Set a study routin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루틴을 짰어요. 난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딱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실천하면서 1시간 영어 공부하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뭘 짜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요거 요거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이제 follow a study plan. 플랜을 짜야죠. 루틴을 짰으면 하루에 띠줄로 쫙 박았어요. 스케줄상.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매일 뭘 할지 what do you do? You have to first of all make a study plan and then you have to follow it. 왜? 공부 계획을 짜서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그걸 계속해야죠. Follow a study plan. 간단하죠? 오늘 배우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쉬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들어볼게요.
1: Follow a study plan. Follow a study plan.
0: 좋아요. 자, 그러면 매일 하는

0: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습관은 물론 이제 habit이라는 단어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뭔가 좀 습관적으로 내가 자꾸 막 이렇게 손을 떤다든가 이런 습관은 주로 habit이라고 많이 하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공부도 이제 공부 학습 습관도 habit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느낌 나게 하려면 routine이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routine, habit 가능해요. 그렇지만 make it a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 나는 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게 daily routine이야. 이게 영어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어 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t은 별 뜻이 없어요. 그냥 표현에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routine. 이 단어는 뒤에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routine. 들어볼게.
1: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0: 자, 영장 미션입니다. 공부 계획을 따라가며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들면 좋아요. 영어 공부하는 걸. 그죠? 영어 공부 관련해서.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일단 매일매일 공부를 이만큼씩 하겠다는 study plan을 짜가지고 and make it a daily routine. 하루의 루틴으로 짜면 좋다.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Make it a daily rout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그냥 you should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and make it a daily routine.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and make it a daily routine.
0: 자, 이 루틴 짜는 얘기 별거 없습니다. 아침 일찍, 점심 시간에, 밤늦게 이것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 I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자, 이 early라는 단어의 위치 보세요. I study English in the morning. I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점심 때. I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오늘은 이거에 집중하세요. 딱 하나. One expression at a time. During lunch time. 이걸로 fix.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0: 밤늦게. Late의 위치 보세요. Study English at night이 아니라 late at night. 밤늦게. 11시, 12시에 난 영어 공부해. I study English late at night.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late at night. Study English late at night.
0: 오케이. 영작 갑니다. 아침 일찍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이땐 정말 habit이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routine이라는 말은 써봤으니까 앞에서.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I have made it a habit. Made it a habit. 이거 뭐예요? 뭐로 만들었다? 습관으로 만들었다. routine 들어가도 돼요? 되죠. I have made it a routine. 되죠. 돼요. 근데 습관도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볼게요.
1: I have made it a hobby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자, 지금 여러분 EBS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이라는 방송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You are tuning in to an EBS program. You are tuning in, 시청하다, 청취하다 다 됩니다. Tune in, 이거는 보다도 되고 듣다도 돼요. 그렇죠? 특히 방송, 청취와 시청에 쓰는 동사죠. Tune in to an EBS program.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an EBS program. Tune in to an EBS program.
0: Watch 해도 되죠. Tune in, 방송 시청에서 뭐. 자, 라디오는 듣는 거니까 Listen to an EBS radio show. 나 EBS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영어 공부해. 나 EBS TV 프로그램, 우리 EBS English 프로그램 보면서 영어 공부해.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Listen to an EBS radio show. 들어볼게요.
1: Listen to an EBS radio show. Listen to an EBS radio show.
0: 자, 본방을 이제 보면서 루틴을 잡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청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인데 본방 사수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본인이 루틴화 하면 되는 거니까 Use the VOD service, video on demand. 이건 여러 차례 나왔던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Use the VOD service. Use the VOD service.
0: 나는 매일 다시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EBS 방송을 시청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앱으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때 루틴을 잡았어요.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to an EBS program every day. 저는 이제 다시 보기 이용해가지고 매일매일 본다. 그렇죠?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루틴화해서 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걸 영어 문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One more time.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항상 잘 보세요. Tune in. 끊고 to an EBS program every day. 들어볼게요.
1: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to an EBS program every day.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to an EBS program every day.

0: 가볍게 정리합니다. 매일 하는 학습 습관 같은 걸 잡을 때 이런 표현 써보세요. Make it a daily routine. 너무 좋은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0: Routine. 요거. 자, 아침 일찍 공부하다.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자, EBS 방송 시청하다. Tune in to an EBS program.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an EBS program. Tune in to an EBS program.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영어 학습.

그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봬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 목요일에 보자 혹은 다음 주에 봬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간, 어떠한 날짜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여러분 see you later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날짜, 어떠한 시간에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e you 뒤에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요일,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봬요, see you tomorrow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see you 시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see you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 will see you. 내가 너를 볼게 내일. 내가 너를 언제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I will see you 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I will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ee you, see ya 막 이런 것들 표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see you 뒤에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어떤 시간, 어떤 날짜,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에 만나도록 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이 시간 자리에 구체적인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혹은 어떠한 요일에 만날 때도 또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see you 시간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 문장 내일 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여러분 내일 바로 tomorrow 넣어서 see you tomorrow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ee you tomorro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tomorrow.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omorrow. 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이건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요일을 넣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이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일 앞에는요. 전치사를 on을 많이 써요. 그래서 see you Monday가 아니고 see you on Monday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봬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러분이 다 응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see you on 요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월요일에 봬요. see you on Monda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See you on Monday.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on Monday. 라고 얘기를 해서 월요일에 봬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몇 시 라고 얘기를 할 때 시각 앞에는요. 전치사를 at을 씁니다. 그러니까 5시에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렇죠. 바로 see you at 5 혹은 오후 5시에

0: 예배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처럼 see you at 5 p.m.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at 5 p.m.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5 p.m. 해서 시간 앞에는 전치사를 뭘 쓴다? 그쵸? at을 쓴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표현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그때 뵙겠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약속이 딱 잡혀 있었을 때는 그때 봬요 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때 라는 거는요 then 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ee you then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돼요. see you then 그때 봬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ee you then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hen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표현 요일에 뵐게요 혹은 여러분 구체적인 날짜에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on 날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은 시간에 뵐 때요는 그쵸 at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그때 봬요 see you then 다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see you 뒤에 시간을 넣었지만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넣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on Monday. See you on Monday. See you at 5 p.m. See you at 5 p.m. See you then. See you the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일 봬요. 그쵸? See you tomorrow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내일 모레라는 표현은요.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바로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얘기를 해서 the day, 그 날 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모레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the day before yesterday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엊그저께 라는 표현도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라는 표현은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월요일에 뵐게요. 그쵸? see you on Monday 라고 배웠습니다. 요일 앞에는 그쵸? 전치사를 on을 쓴다 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봬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럴 때는요. 뭐 어떤 것을 쓸까요? 그쵸? 바로 next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끝날 때 see you next time 이라는 자막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전치사가 또 빠져야 됩니다. 요게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See you next Monda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쵸? See you next 하고 나서 요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주 어떠한 요일이란 얘기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next Monday.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라는 표현 next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요일에 만나요? 어떠한 날에 만나요? 어떠한 시각에 만나요? 혹은 다음에 만나요? 다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see you later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어떠한 시간에 만나요? 라는 표현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전치사를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 is wonderful and beautiful. You? 자,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 다시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 와서 다시 한번 해보고 10분만 딱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try again. 저는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Are you ready?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씨는 뭐고, 말은 그냥 대충 알겠는데. 자, 하지만 얘를 딱 핵심만 잡아보면 누구한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죠. 야, 조심해. 자, 이거죠. 그래서 그 경고에 가까운 느낌 영어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be careful, be careful 다음에 뒤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처럼 누구를 조심해, 뭐 그 다음에 무엇을 조심해, 아니면 장소를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H phrases가 나올 거니까 어떻게 응용되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네 가지 문장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죠? 예, confidence build-up process. 자, 그렇다면 자신감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 장면과 연동시켜 보세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네 번 나왔고요. be careful.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뒤에 되게 간단하게도요. 뒷부분을 잘라보세요. 무슨 말을 하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at you say라고 합니다. be careful what you say. 먹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eat. 읽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read. 보는, 시청하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watch. 되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되게 많은 게 설명되죠. be careful 말고도. 얘를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전혀 필요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세 가지, 네 가지에만 알면 되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를 믿을 것인지도 조심해. 이것도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누구니까 who죠. 당신이 믿다. who you trust. 앞에 be careful 써서 be careful who you trust. 예,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과 실제 희노애락을 다 겪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be careful who you trust.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조심해. 자, 이것도 그냥 바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be careful. 그렇습니다. be careful how you talk. 어떻게 말을 하는 방법이겠죠. 얘는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뭐 이런 argument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물리적으로 야 거기 위험해 이런 거 잘 보라고 한다거나 be careful where you stand. 되게 간단합니다. 다양하게 이용했고요. 자, 네 가지 도전합니다.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제 동작을 보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하라고. Your turn. 네, be careful what you say. 됐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믿을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기대는 거. 자, 그렇다면 your turn. 좋습니다. be careful who you trust. 네,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말하는지 방법이겠죠, 방법.

방법. 자, your turn. 네, be careful how you talk. 자, 맨 마지막으로 어디에 서 있을 건지 그거를 조심해. 그래서 서 있을 때 조심해라는 얘기였죠. 자, 그렇다면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자, be careful where you stand까지요.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에 나왔던 거, 요거 하나만 who you trust, 뭐 이런 식으로 how you talk, how you say it, how you watch TV programs 이런 식으로 다 응용하면 얘만 갖고도 네 개가 한 400개 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let's stretch these sentences a little bit more. 자, 조금만 늘려볼까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그러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니까 be careful what you say. 이건 아까 나왔어요. be careful what 가지고요. 그 다음에 you say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쓰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아,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이것과 딱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wish라는 단어예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얘를 목적으로 바라는 것을 조심해. 해서 wish for 아니면 ask for. 네가 뭘 요청하고 있는지 조심해. 라는 뜻으로 해서요. 이게 우리말에 딱 예, 내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해.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요.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Hey,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아시겠죠?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조심해. 자, 아까 나왔죠? be careful. 다음에 who를 쓰시면 돼요. be careful who. 친구가 되다는 뜻은 friends인 거잖아요. friends. you are friends with. 그렇죠? be careful who you are friends with.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조심하라고. 사실은 친구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여러분도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실제로 긍정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be careful who you are friends with. 됐죠? 자, 그 다음에 혼잣말을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 아까 나왔죠? Be careful how you talk.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요. 혼잣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스스로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Talk to myself. 그래서 여기서는 you니까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자, 이렇게 보시니까 더 머릿속에 잘 남겠죠?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자주 되뇌이는가가 내 인생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100% 중에서 단 10%의 긍정성, 힘든 일 속에서도 긍정성을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자, 10분 동안 마지막으로 쫙 정리해서 즐거워지는 또 시간 남아있죠. Try it again.

Okay, then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자,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떤 씨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나 안다니까. I know what I'm asking for. I know what I'm asking for.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는 도전해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Okay, that has led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just right there. 여기입니다. 바로 ebs.co.kr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느냐.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산을 오를 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지 이야기 역시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Take a listen.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Yeah.
1: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어보셨죠? 바로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get curious about something. 궁금한 것이 생기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Of all, of all. 자, 무엇보다 이런 의미예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very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이 지점에 이르자 나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물어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무엇보다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여러분이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 잘 안 들렸던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Yeah.
1: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get curious about something. 자,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는 하나 없는데요. 이어져서 나는 소리에 조금 민감해지셔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Get curious 라고 끝나고 about 나오죠. 이때 어가 강세 그 자체에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단어 curious의 s와 연결되어져서 열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get curious about, curious about something. thing 하실 때 그냥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긁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Get curious about something.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Get curious about something. Okay. Google listening 3. Get curious about something. Good job.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한 번 더.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Excellent. 자,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오, 짧습니다. Of의 V, 철자는 F지만 이게 소리가 V, 소리가 나거든요. 즉, 자음이죠. 그리고 all, all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처럼 올 이러지 마시고 all 이렇게 거꾸로 발음하시면서 혀끝이 윗니 뒤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of all, of all, of all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Of all. 입 모양 중요하고요. Google listening 2. Of all. Okay. Google listening 3. Of all. 하지 마세요. Of all. 이렇게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하시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한 번 더.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를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겠죠? Okay.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re we go. 첫 번째 문장 빈칸으로 시작됐습니다.

0: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네. Getting to this point. Getting 소리 자체가 T 사운드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릴 때는 getting 들리지 않고 getting. Getting to this point. 이 지점에 이르자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저는 궁금해졌어요. 어떤 것에 관하여. 그래서 묻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화면상의 내용이 이렇게 좀 단축이 되어져서 외국인과 대화 내용이 조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과 세 번째 들어갈 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는 각각 steps라고 이어지는데 발걸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는, 즉, 산에서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요. steps going up, 산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겁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교체하면서 외국인은 내려가고 지금 진행자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은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려가는 길은 쉽겠죠. 산악을 끝내고 내려가는 길이니까 올라가는 길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heavy,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이것은 네, Huayna Potosí 산입니다. Of all, 무엇보다도 It's really hard. 정말 어려워요. 뭐가요?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Adapt는 적응하다. Adapt는 입양하다, 채택하다. 다르다는 거. 철자 하나인데 잘못 보시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번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토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억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용어에 강세를 주고 기능어는 낮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듣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제가 아주 믿을 만하기 때문에 저를 고용해야 합니다. So, 고용해야 합니다가 you should hire me. Why? Because I'm very reliable. So the word reliable is often used. 이 우리 일자리에서는 정말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신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일하기가 편하죠. Reliable. 뭔가 일을 시키면 딱 하는 사람. That's someone who is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제가 그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언제나 믿으셔도 됩니다. Okay, so you can always count on me. So count on someone means you can trust them. You can be sure that they will do the job. So basically, I can count on him.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만 하고 신뢰 있고 다 포함이 돼 있어요. Someone that you can count on is also reliable, is also trustworthy, and also dependable. So there are many meanings within that phrase. Okay?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자, to get the job done. 그러니까 무슨 일을 주면은 끝까지 다 해낼 수 있다. To get the job. He always gets the job done. He always does his job. Okay. 당신은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결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좀 재밌죠? Alright. So 여기에서는 뭐, lazy? 게으름? That's what you think? Here we go.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좀 새로운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여기 slacking off, lazy 없죠? So, to slack off means 이렇게 좀 하다가 게으름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일을 이렇게 좀 대충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해. That is slacking off. So that's an expression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again. You should hire me because I'm very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All right, grea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count on someone. Count on someone. 자, 번역은 누구누구를 뭐 믿다. So, 믿다 하면은 이 단어도 있죠. Trust, to trust somebody. But this also means more than just trusting. To count on someone means that they will do what they said they will do. 그러니까 신뢰도 포함되고 믿음도 포함되고 많은 게 포함이 돼 있어요. Okay? So to count on. I know I can count on you. I know I can count on you.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Okay? 믿는 거는 당연하고 어떤 거를 해낼 수 있다를 믿습니다. 거기도 그런 포함이 돼 있어요. All right, next one. I can always count on my family when I have a problem. I can always count on my family when I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가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있지만, right? You can count on them, your family, but you trust them and you depend on them. 의지도 하고 신뢰도 하고 거기에서 항상 버팀이 될수 있는 사람이죠. So, 이 count on이라는 거는 그냥 믿음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ll right? To count on. So you, as a listener or as a person who watches this show, you can count on me to teach you good English.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Slack off. Slack off. 네, 재밌는 표현이에요. 게으름을 피우다. 게으름을 피우다. 네, 우리 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가끔가다는 좀 게으름을 피우죠. All right, it's easy to slack off on Friday afternoons. It's easy to slack off on Friday afternoons. 자, 금요일 오후에는 게으름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Well, because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이 다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주말을 기다리고 있죠. So 조금 월요일 날은 부지런하게 하지만 Friday it's easy to slack off. Okay, next one.
If you keep slacking off, we have to let you go. If you keep slacking off, we have to let you go. 어어, 자, 계속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는 당신을 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lack off는 이 business에서 말할 때는 조금 심각한 situation이에요.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러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slacking off. So we don't want to slack off at work.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Let's go. Repeat after me. Here we go. You should hire me because I'm very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Okay, you can always count on me. You can always count on me. Let's do that one more time. You should hire me because I'm very reliable.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get the job done. You will never see me slacking off. All right, not bad, guys. All righty. Let's check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whole answer for today. 제가 아주 믿을만하기 때문에 저를 고용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언제나 믿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알라이트, 그레이트 잡, 에브리원. Okay, so remember these two key phrases, to count on someone, to depend on someone, to trust someone, and also, really great, slack off. So you don't want to slack off with your studies. 공부에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 안 되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You should not slack off at work. All right, so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and I hope you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All right, until next time, take care, and see you soon.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ig versus large. Big versus lar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ig 그리고 larg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 보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들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big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이거는 크기가 큰입니다. 네, 힌트예요. 네, big 발음해볼게요. 이거는 에 발음, 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아이 발음입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소리가 아니고 에, 에. Big, big, big. Okay,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Big 같은 경우는 large보다 격식이 없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살짝. 그리고 중요한 거는 big는 크기가 큰 가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느낌보다는 좀 크기가 큰 거, say big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들에도 big를 많이 사용합니다. large는 안 쓰고 big는 좀 개념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사용해요. 일단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is is my big sister. He made a big decision. 네, 좋아요. 크기가 큰 big, big.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오, 저곳은 정말 큰 건물이네. 여기서는 big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That's a really big building. 그래서 뭔가 넓은 빌딩보다는 키가 큰 빌딩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Wow, that's a really big building. Okay, go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친누나, 친언니야. 여기는 이 사람은 친누나 혹은 친언니야. This is my big sister. 근데 여기서는 누나가 나보다 진짜 클 수는 있고 내 언니가 나보다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그 자체가 큰 것보다는 그 개념이 더 큰 거잖아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그렇죠? This is my big sister. 그래서 여기서는 large라고 쓸 수는 없어요. This is my big sis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 네, he made a big decision.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보다 어떤 개념적으로 되게 뭔가 무게감이 있거나 중요하거나 그럴 때 big도 사용합니다. He made a big decision.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made a big decision. He made a big decision. 네, 그 다음에 저희가 large로 넘어갈게요. 네, large, 부피, 넓이가 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발음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large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영어로 발음하실 거면 large,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많은 연습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케이, large 아니고요. large. large. 그리고 마지막으로 J 발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음 소리 없이 larg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좀 볼게요. 네, 일단은 large는 주로 big보다 격식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차이이고요. 그리고 large라는 거는 big과 달리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big는 물론 이런 물리적인 거가 클 때도 써도 되지만 좀 개념에 대해서도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large는 아닙니다.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고 아니면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자,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building. The rooms were large. 네, 부피, 넓이가 큰. Large, lar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많은 돈이었어.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래서 여기서는 big라고 사용하는 것보다 large가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양이 많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그것은 큰 건물이었어. It was a large building. 저희가 저번에는 it was a big building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차이점은 이게 뭐가 크기가 큰보다는 이거는 좀 넓은 느낌입니다. It was a large building. It was a large build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들은 넓었어. The rooms were big보다는 large. The rooms were large. 그래서 뭔가 넓이가 큰 거예요. The rooms were large. 이 마지막 문장은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해볼게요. The rooms were large. The rooms were large.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big. 이거는 크기가 클 때 그리고 뭔가 물리적으로 큰 것뿐만 아니고 뭔가 개념에 대해서도 big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large, large 같은 경우는 살짝 big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부피, 넓이가 클 때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at's a really big building.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Great work, everyone. 네, 오늘은 big 그리고 large 확실하게 배웠죠?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ntastic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Don't give up.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상당히 좀 여러분이 유용하게 느끼시길 바란데요. 어디 가서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지금 영어 공부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내가 몇 시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 학습 루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왔다면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읽고 듣는 학습에 대한 루틴, 그 다음에 말하고 쓰는 학습에 대한 루틴. 살짝씩은 좀 다르겠죠. 이건 이제 다 인풋이죠. 읽고 듣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말하고 쓰는 거는 아웃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서 루틴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쓰면 좋을까요? 첫째, 읽을 때 눈으로 그냥 읽는 것도 있어요. 그죠? 요즘 좀 낭독 같은 걸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읽는 건 쉽잖아요. read. 끝이잖아요. read 말고 없잖아요. read newspapers. 그 표현을 여러분 모르시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소리내서 읽는 건 뭐라고 하든지 뭐 이야기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엄마표 영화 하시는 분들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뉴스 기사 같은 걸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소리내어 일단은 read는 좋은데 뒤에 붙는 친구들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주로 요걸 씁니다. Read aloud. Read aloud. 뭐야? 크게 읽는 거예요. Read aloud.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를 out을 넣어가지고 read out loud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때는 loud예요. 요째는 aloud. 어가 들어가야 되고. 약간 차이 나죠? 선생님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선생님 저 둘 다 못하겠어요. 하나만 하세요. 오케이? 네. 어쨌든 두 가지 다 드립니다. Read out loud. 1번. Read aloud. 2번.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1: Read out loud. Read aloud. Read out loud. Read aloud.
0: 오케이. 자, 그다음 이야기책은 뭐라고 그래요? 스토리북이라고 하네요.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만약에 여러분 엄마표 영어,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난 우리 아이한테 매일 그림책을 읽어줘요. I read storybooks to my son, to my daughter every day. Read storybooks. 이게 읽는 것 쪽의 얘기잖아요. 이런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1: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0: Alright. 뉴스 기사는 뭐예요? 그냥 read news articles.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영어로 된 기사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관심이 뭐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 영어 기사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read news articles 들어볼게요.
1: Read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0: 자, 문장에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이게 하나의 루틴이에요. 나는 읽는 거 할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내서 내가 읽어봐. 하나의 루틴이죠. 학습 루틴. I try to read aloud. 끊지 말고 거기다가 English sentences. 자, 책이나 뭐 신문기사나 어떤 텍스트를 보고 그 영어 문장들을 나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I try to read aloud. I try to read aloud.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Sentences. 자, 들어볼게요.
1: I try to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0: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듣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같은 것을 시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듣는 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OTT 기반의 어떤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회원제에 가입을 하고 영화를 본다든가 미드를 본다든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요. 뉴스 보도 내용 같은 걸 들어본다든가 매일 빠짐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뭐예요? 루틴이 되는 거죠. 매일 하니까. 매일. 첫 번째, Watch Video Clips 하셔도 되죠. Video Clips 자체가 영상물이라는 얘기니까. 자, 근데 여기다 Visual Content란 말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영상 콘텐츠 느낌입니다. Watch가 나오면 눈으로 볼수 있는 콘텐츠를 다 뭐라고 그래요? Visual Content라고 하는데 Watch라고 하면 영상 느낌이 나버리죠. 왜냐면 보다의 느낌인데 이거는 시청하다의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or Watch Video Clips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부르는데 콘텐츠, 영상 콘텐츠 들어볼게요.
1: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0: 뉴스 보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거나 들을 때는 Listen to news reports. 뭐 watch 하면 그것도 보는 거죠. Watch news reports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유력 매체, 뭐 CNN이나 BBC 같은 걸 내가 맨날 봐. 그 보면서도 들어야 되니까 청취가 되겠죠. 듣는 게 되지만 Listen to news reports. 요즘에 팟캐스트도 있고요. 외국 라디오도 있고 외국 라디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앱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Listen to news reports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볼게요.
1: Listen to news reports. Listen to news reports.
0: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 얘기하는 거니까. 자, 매일 빠짐없이는 이런 표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이런 느낌 주면 확실하게 좀 강화가 됩니다. On a daily basis. 이러면 이 basis가 뭐예요? 루틴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을 단위로 이런 얘기인데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약간 이런 루틴 반복성 느낌이 강해지는 포멀한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강추입니다. 루틴 할때 요거 참 많이 쓰기가 유용해요.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1: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0: 주간 단위면 on a weekly basis. 자, 나는 매일 빠짐없이 나왔죠? 영상 콘텐츠를 시청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NN 틀어. 그거 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아니, 난 매일 미드 봐. 어? 내가 좋아하는 미드 매일 한 편씩 봐.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시든 간에 청취도 하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보는 거, 무음 영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니까 듣는 거 얘기하면서 아, 나는 말이야. 매일 내가 영상 콘텐츠 시청하면서 이 듣기 연습을 해. 그 루틴을 설명하는 거예요.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1: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0: 오케이. 그다음, 자, 혼자 공부하다,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자, 요거는 특히 이제 읽고 듣는 요쪽은 뭐 남이랑 하기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같이 읽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혼자 공부하다 study on my own. 말하고 쓰고 이런 거면 좀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읽어보고 듣는 건 내가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You have to study on your own, right? 혼자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요.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거니까. 들어볼게요.
1: Study on my own. Study on my own.
0: 그러면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죠. 연습을 반복해서 하다.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이게 부사예요. Repeatedly. 오케이? 자, 마지막.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실력이 한 번에 팍 늘진 않아요. 그죠? 어학도 조금씩 늡니다. Get better. 실력 좋아지다. Day by day. 아이고, 표현 좋네요. Day by day. 무슨 말? 하루하루 실력이 좋아지다. Get better day by day. 들어볼게요.
1: Get better day by day. Get better day by day.
0: 문장 읽어봅니다. 난 혼자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연습하고 들어봐. 청취 쪽이라면.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나 혼자 공부하는데 반복해서 연습해. I를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I가 있었으니까.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Okay? Repeatedly. 강세 잘 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0: 네,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걸 설명할 때 소리내어 읽다. 두 가지 있었죠? 하나만 할게요. Read aloud. Read aloud. 이걸로 하실 분들 하세요. 들어볼게요.
1: Read aloud. Read aloud.
0: 자,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약간 강조하고 뭔가 좀 포멀한 느낌을 더 주려면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0: 반복해서 연습하다. Practice repeatedly.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외웁니다.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읽고 듣는 영어 학습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어 이외에 중국어라든지 혹은 일본어라든지 혹은 다른 언어들을 배우다 보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한국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준으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언어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그 표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는요.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 How do you say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in Korean, 한국어로 라는 질문으로 오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그렇죠? Do you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Do you say 무엇? 이라고 물어보면 그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을 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그 표현, 그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그 방법을 물어볼 때는요, 앞에 how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do you say 무엇? 그럼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do you say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뒤에 in Korean 해서 여러분이 그때 뒤에 언어를 붙여주시면은 그 나라 언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한정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상대방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인데 표현을 하이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겁니다.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불러요?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해서 hi라고 어떻게, hi는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e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영어로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0: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우는 문장은요, 사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여러분께 좀 학습을 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해보세요. 이번엔 한국어로 thank you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한국어 선생님이 됐다라고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0: 한국어로 hi를 뭐라고 말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물어봤다면 스페인어로 hi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장 구조 설명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때 in 언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스페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스페인어, 스페인 사람, 바로 Spanis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페인어로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어로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렇죠, Chinese, 이제 일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Japanes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언어를 넣어주시면은 How do you say hi in 언어를 통해서 그쪽 나라 말로 hi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표현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가시다 보면은 Spanish를 은근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Hi는요, 바로 Hola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Gracias,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거,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는 조금 공손함의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자체가 약간 존댓말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bye를 존댓말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in a formal way라는 표현이 공손한 방식으로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bye를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면 How do you say bye in a formal way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bye를 공손한 방식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a formal way in Korean? 해서 in a formal way, 바로 공손한 방식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표현을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How do you say what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what means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쵸, 그거는 어떠한 의미가 돼?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 is going great with you.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본다는 뜻의 try again. 지금까지 시도해보신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What's waiting for you?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든 도전이 제일 즐거우니까요. The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번에도 네 생일 못 챙긴 거야? 아, 이걸 어쩌지? 같은 뜻인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일부러 쉽게 한번 풀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뭐한 것을 어쩌지가 뭐뭐한 것을 믿을 수 없어. 같은 뜻인 거잖아요. 느낌이. 그죠? 자, 그래서, 뭐뭐을 믿을 수 없다. 영어로는 I can't believe. 발음이요. cannot을 줄여서 can't라고 하는데 들린 발음은 I can't. 이렇게 트 발음이 살짝 떨어지면서 들립니다. I can't believe.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더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장들을 말이죠. Where in the next round, try it out. 스텝 1. 자, 뭐뭐 했다는 것을, 뭐뭐 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요. 자, 믿을 수 없어가 다 공통적이고요. 앞에 것만 잡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거긴 전부 다 I can't believe가 될 겁니다. 내가 이걸 잊었다니, 깜빡했다니, 그게 forget이죠. 그런데 지나간 일이니까 forgot.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rgot it. 그렇죠? 내가 깜빡한 거는 이미 지난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믿을 수 없다니까 나 그거 깜빡했네. 어, 이거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찾았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I can't believe I found it. Found it. 됐죠? 그래서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입니다. Found. 참 들려요.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잃어버린 거니까 lose의 과거 lost it. 그렇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lost it. I can't believe I lost it. 맨 마지막으로 내가 탐 크루즈를 만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met Tom Cruise.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만났다 할 때 in person 같은 단어를 예, 그렇게 쓰시면 그게 face to face라는 뜻입니다. 직접 예,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을 봤다. In person. I can't believe I met Tom in person. 이렇게 뒤에 붙이셔도 되겠어요. 부담되시면 요것만 해도 되겠고요. 공통된 부분 빼놓고는 어려운 게 없죠. 자, 첫 번째부터 할 테니까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보고 진짜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실제 상황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즐거워지기도 하고 긴장도 되면서 재미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맨날 읽으면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자, 내가 그렇죠.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쩌지?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rgot it. Forgot it. 됐죠? 내가 이걸 찾았다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반대말이니까 잃어버리다라는 얘기죠. 자, your turn. 그렇죠. I can't believe I lost it.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맨 마지막으로 탐을 만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met

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앞에 탐 크루즈가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죠.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내가 네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네 생일 못 챙겨서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I can't believe I forgot. 그죠? 예, I can't believe I forgot. 발음 주의하세요. 예, forgot이 아니고요. forgot 하고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I can't believe I forgot. 뭘요? Your birthday. 자, 그래서 발음이 birthday라고 안 들리고요. 예, birthday 그러면은 버스의 날인가요? 그래서 birthday, birthday, birthday처럼 들려요. 그래서 birthday는 뭐지? birthday예요. birthday again.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또 까먹었어? 나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이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죠? 직장을 구하다 할 때 found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und a job like this 하셔도 되지만 I can't believe 다음에 이런 단어도 한번 알아주세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ve landed 그래서 L-A-N-D가 착륙하다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해결된 느낌 그런 식으로 뭔가 찾아낸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요. Land a job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데 합격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like this. 이와 같은 직장을 내가 잡게 됐다니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그래서 지금 끝났다, 취업이 지금 됐다. 그래서 I have로 쓴 거예요. 얘가 없다면 뭐 작년 정도에 취업을 한 것을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자, 마지막으로요. 내가 사랑을 잃고 실성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근데 옛날에 사랑도 잃고 내가 마음도 잃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그렇죠. I lost my love. 여기는 I've라고 일부러 안 썼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도 잃었었고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실성을 했다는 것, 마음을 잃었었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I can't believe I lost my love and my mind.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직접 마무리해보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to check it out. 볼까요? 자, 내가 너의 생일을 갖다 그렇게 또 깜빡했다니 나 믿을 수가 없어. 반응은 뭐예요? 야, 나도 안 믿겨. 내가 몇 번이나 챙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그랬더니 나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t either.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받아서 나도 역시 안 그래. 믿을 수 없어.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느낌에 이렇게 either 쓰시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as you know. So you can visit our website here to watch me again doing this show. 보셔도 되고 반복해서 복습하기도 좋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맞아요. 쉽습니다. 부담 없지만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줘야 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 그 힌트 다음 문장 속에 숨겨 놓았으니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manda used to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자, 해석이 되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used to read. 이것도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과거 시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저와 함께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단순 과거 관련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먼저 생김새는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ED를 붙여주면 그게 이제 과거형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문장에 써주면 아, 요게 옛날 이야기하는 거구나.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동사마다 이제 불규칙한 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게 되고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이 불규칙 동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게 되는데 참고로 이거 되게 귀찮습니다. 아우 얘네들은 그냥 다 ED로 통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규칙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시간을 살짝 투자해서 이 불규칙 동사들의 의미를 쫙 한번 살펴보면요. 모두 다 아, 우리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쓸만한 동사들이 요 불규칙인 경우가 많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불규칙 동사들이 아, 그냥 우리를 귀찮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니까, 자주 쓰이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 특별 대우를 받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불규칙 동사를 외우는 귀찮음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과거. 단순 과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단순 과거 시제, 그래요. 과거의 상태나 동작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앞에서부터 제가 강조드렸어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요 used와 would입니다. used와 would라는 이 친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두 친구 모두 다요. 과거에 어떤 그 일어났던 규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뭐 used와 would 뭐 각각의 그 쓰임이 또 달라요라고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used와 would가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되 한 가지 중요한 건요. used의 경우에는 현재와 반대되는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요게 상당히 재밌는 점이니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 예문들 살펴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used와 would 중에 used 콕 집어서 어떻게 이 친구가 과거에 일어났던 규칙적인 동작을 설명하고 또 현재와 반대되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는지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그냥 동사의 과거형 called 한번 골라놨습니다. 이 친구로 시작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과거형이니까 전화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used to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used to call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 과거에 이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전화하곤 했다 정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비교를 위해서 문장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죠. James called me when he needed a ride.
적혀 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했다, 나에게 라는 거죠. 언제 전화했다는 거예요? When he needed a ride. A ride는 누군가를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가 나를 태워주는 게 필요로 했을 때, 그러니까 차를 좀 빌려 타야 했을 때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 라는 거고, 자,

그냥 이렇게 과거 시제로 무언가를 적으면요, 과거에 그 일이 한번 일어났다 정도의 맥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동작 그냥 한번 일어나고 끝난 거란 말이죠. 근데 자, 여기다가 used to를 한번 싹 넣어 볼게요. 그런 맥락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자, used to 넣으면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James used to call me. 그리고 요 부분도 바뀌었죠? Whenever he needed a ride.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임스가 나에게 전화하곤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자주 했다, 규칙적으로 했다 라는 뉘앙스가 딱 묻어나는 거죠. Whenever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할 때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임스가 말이지 차 빌려 타야 했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곤 했어. 걔 맨날 나한테 전화했었어. 라는 뉘앙스가 이제 이 문장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렇게 used to를 쓰면 옛날엔 그랬었다? 근데 요즘은 보통 또 안 그러더라고 정도의 뉘앙스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생각해봐 주시면 아, used to를 쓰면 그냥 과거형 쓴 것과는 확실히 다른 맥락을,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차이가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영작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샤론은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했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옛날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과거 시제 써보면 되겠죠. 자, 근데 표현이 재밌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샤론은 몸이 좋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말해 주시면 됩니다. Sharon 먼저 그 주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felt ill. ill 하면은 아픈 정도의 뜻을 가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아픈 그런 기분을 샤론이 느꼈다. Sharon felt ill.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시면 몸이 좋지 않았다 정도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퇴했다는 것도 조퇴하다는 또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so 그래서 she left. 그녀가 떠난 거예요. 뭘 떠난 거예요? work. 일을 떠난 거죠. 어떻게 떠난 거예요? early. 일찍 떠났다. 그러니까 일찍 퇴근했다. 조퇴했다. 이렇게 의미가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했죠. 그냥 과거 시제 갖다가 툭툭툭툭 표현만 생각해서 문장 만들어주면 됐어요. 재밌는 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존은요. 그가 예전에는 잘생겼었다고 항상 말해요. 존이 그러는 거죠. 내가 왕년에 진짜 잘생겼었어. 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시작해볼게요. John. 자, John이 항상 말하는 거죠. Always says. 이건 항상 말하는 거니까 그냥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됩니다. 존이 항상 말해요. 근데 뭘 말하냐면요. He used to be. He used to be. 그가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자, 여기서는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동사 자체는 동작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 대신에 현재와는 다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Handsome. 잘생긴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전에는 잘생겼었다? 괄호치고 그래서 무슨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약간 그 슬픈 맥락에 숨겨져 있는 문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always says he used to be handsome. 자, 흘리는 눈물 좀 닦아주고 존을 위한 눈물이죠? 닦아주고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Amanda used to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used to read라는 거 과거에 규칙적으로 읽곤 했다라는 거예요. 신문을 이제 아침마다 읽곤 했다는 거죠. 포인트는 근데 뭡니까? 아, 이제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문을 매일 아침 읽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가 이 used to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단순 과거 플러스 used to와 would, 그 중에서도 used to의 쓰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봤어요.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All right, day two of yoga series, or with a cat, or a heavy weight, anything that you have. Okay. 안녕하세요. 우리 도가 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강아지 또는 웨이트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보고 가실게요.
1: Your legs are shivering. Why are you so antsy? I'm meeting my boyfriend's parents for the first time. Oh, that's the last thing you should be worried about. They'll love you. But I was thinking of breaking up with them.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antsy, on edge. 이 두 가지 표현인데요. 똑같은 의미예요. 병행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긴장이 되다 이런 뜻으로 이제 anxious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맞긴 맞는데 사실은 antsy, on edge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일단은 대화문 먼저 볼게요.
1: Your legs are shivering 이럽니다.
0: 너 다리를 좀 이렇게 떨고 있니? Why are you so antsy? 이러죠.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다는 뜻도 있지만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침착하지 못한 그런 거를 딱 ants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 I'm meeting my boyfriend's parents for the first time.
0: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오늘 처음 만나는 날이래요. 그랬더니 Oh, that's the last thing you should be worried about. 그래서 걱정할 것도 따로 있지. 그게 네가 걱정해야 가장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y will love you. 그래서 완전 너를 좋아하실걸? 그랬더니
1: But I was thinking of breaking up with them.
0: 이러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antsy, 안절부절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antsy 맞고 on edge, 똑같은 의미 가진 on edge 보러 두 번째 대화 보러 가겠습니다.
1: I hate shots, any kind of shots, even tequila shots, those I love. But seriously, you shouldn't be on edge. It won't hurt too bad.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On edge 살펴보도록 할게요. I hate shot. 그래서 나는 shot, 주사. 여기서는 주사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주사가 너무 싫어. I hate shot. Any kind of shot. 뭐 어떤 종류건 일단 shot, 주사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Even tequila shots 이럽니다. 그럼 tequila shot도 싫어 이러죠. 한 잔에 이렇게 호록 넘기는 그런 걸 shot이라고 해서 tequila shot도 싫어 그랬더니 those I love 이러죠. 아, 그건 좋아하고 그건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ose I love 그랬더니 but seriously 아니야 근데 진짜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you shouldn't be on edge 이럽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어. on edge 나왔죠. 긴장할 필요 전혀 없어. It won't hurt too bad. 이러죠. 너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사를 맞으러 가는 상황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antsy, on edge 둘이 병행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가 이제 하러 갈게요.
1: Alright, so today we are going to do seated leg lifts, but with your dog or any kind of heavy objects. We're going to start by sitting down, okay? Good, I'll say it one more time. We're going to start by sitting down. Good. Now, hold your dog with your arms in front of you. I wish I had a dog. I'll say it one more time. So hold your dog with your arms in front of you. I wish I had a dog. Okay. If your dog seems too antsy, hold a heavy object instead. I'll say it one more time. If your dog seems too antsy, hold a heavy object instead. Okay, good. Straighten your back and spread your legs to the sid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raighten your back and spread your legs to the side. Good. Now point your toes. We've done this workout before. So no need to be on edge,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oint your toes. We've done this workout before, so no need to be on edge, okay? Good. Now lift one leg off the floor and give it a pulse upward 10 to 20 tim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ft one leg off the floor.

Okay, those were some seated leg lifts, but with your dog or anything else you have. Good job. 네, 우리 오늘 강아지와 함께하는 다리 근육 운동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antsy 그리고 on edge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antsy, on edge 똑같은 의미예요. anxious만 쓰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표현을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절부절, 긴장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잘 써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0: Megan Bowen.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0: It's always great to see you as well.
1: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0: We're talking about emails 네. this week.
1: 이번 주에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이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0: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get too many emails.
1: 저는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아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Mm-hmm.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0: We have Stephanie who's from the UK.
1: 네, 영국 분이고요. 스테파니 씨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0: 스테파니 씨,
1: 나와주세요.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1: 네, 처음 봤던 문장과 한 단어 차이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0: So she said, I get way too many emails.
1: 네, I get too many emails라고 해도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뜻인데 way를 붙여서 강조를 해주죠. Yeah. 너무 많이 받아요.
0: Way too many.
1: 네.
0: Way too many.
1: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듣고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0: Sounds great.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0: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 don't really need them. They're just,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1: All right. I also really appreciate handwritten letters these days, especially because a lot of people just send text messages.
2: Of course. I mean, text messages are very commonplace these days, and I know many people appreciate handwritten letters.
1: Yeah.
2: But I personally, I enjoy receiving them, but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m after I read them.
1: You keep them in a shoebox for your precious memories.
2: Forever?
1: Well, as long as you have space.
2: 네, 저도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편지 받는 거 기분 좋은데 받아서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1: In America, we always go for a shoebox. We keep a shoebox full of old letters.
2: 신발 상자 같은 데다가 계속 좀 이렇게 보관해 두는 건데요.
1: Don't throw them away.
2: Yeah. So, if you want to write a handwritten letter to Megan 선생님,
1: I'll accept it.
2: Yeah. accept it.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Sounds great.
0: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1: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2: 네, 첫 번째로 나오는 핵심 어휘죠. 주된, 주요한.
1: Primary, primary.
2: 지금 스테파니 씨의 발음은 사실은 이제 보통 영국, 아까 제가 소개할 때는 영국 분들은 primary처럼 발음을 더 많이 하세요.
1: Primary, primary. primary.
2: 그런데 미국에서는 primary처럼.
1: Primary,
2: 네, 발음이
1: like
2: 되고.
1: Mary the name, 네. primary.
2: 그 사람 이름처럼요.
1: yeah.
2: 그런데 스테파니 씨는 그 중간 발음처럼 된 것 같아요.
1: Yeah.
2: 완전 Mary도 아니고 Murray도 아닌.
1: Yeah. Primary.
2: 네.
1: Like that.
2: 네. 여러 가지 발음이 가능합니다.
1: There are many shades of primary, okay?
2: 네.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문을 하나 보면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1: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our primary concern is their safety.
2: 우리의 주된 concern, 관심사, 우리가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Is their safety.
1: safety?
2: 그들의 안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문장 자체를 다시 보면 so 여기서 말하는 so는 그래서 그러므로라기보다는 이야기의 시작하는 신호 같은 존재고
1: That's right.
2: I work in an office. 저 회사에서 즉 여기서는 사무실이라고 했지만 네,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and that means 그건 뭘 의미하냐면 we use email 이메일이라는 것 자체를 as our primary,
1: primary.
2: Form of communication. Form, 형태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형태로 또는 수단으로 이메일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1: Perfect. She says next, this.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2: 우리가 anything, 뭐가 됐든지 in an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뭐 요청하고 질문하고
1: right.
2: 답변하고 이런 걸 하면 if we do anything 해도 되는데 if we are doing anything 그냥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고요.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1: official.
2: 네, 아주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문장도 바꿀 수도 있어요. It's considered to be로.
1: Oh yeah. It's considered to be very official.
2: As be는 없기 때문에 as be는 안 쓰더라고요. Mm-hmm. 그래서 as 어떤 명사 형태 being 아니면 to 다음에 동사
1: be.
2: 원형처럼 써서 그래서 As being, 아니면 to be,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1: Yeah. She says,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2: 그리고, and that's just, 그게 뭐냐면, 단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뭐, 같은 공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1: Yeah.
2: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Oh, yeah. Or it could be on the other side of the office.
2: 그렇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1: oh,
2: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1: true.
2: talk to each other. 서로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That's right. And what about outside of work?
0: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0: need them.
1: 그리고 outside of work, 업무 외에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I also get loads of. Loads of는 a lot of.
0: A lot of. 네. A ton of.
1: 네, a bunch of. 아니면 heaps of.
0: Heaps of. 네.
1: 많은 것을 가리키는.
0: Like Australians say.
1: 네,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So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광고업체에서 보내는 이메일도 많이 받고 mm-hmm. 그다음에 스팸도 많이 받고 mm-hmm. and a lot of the time 그리고 그런 경우 중에 상당 부분이 mm-hmm. 상당수의 경우가 I don't really need them. Mm-hmm. 필요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0: Yeah, that's true.
1: Okay.
0: Next she says they're just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1: 여기서 they are just They're just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요. They는 바로 emails.
0: Yeah, the emails.
1: 들어오는.
0: They're just.
1: 네. 네, they're just 어떤 존재들이냐 하다가 이제 문장을 사실 좀 바꿨어요. Mm-hmm. It's just extra things. 그냥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Mm-hmm. Trying to
0: grab my attention.
1: Grab my attention. 여기서 grab이라는 것은 잡는 거니까 내 관심을 잡는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mm-hmm. 이거 세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 뭐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0: This is our store, please.
1: 네. Grab my attention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Extra things니까 not important라는 의미가
0: yeah.
1: 있어요.
0: They're not important things or important messages from friends, right? Yeah. It's mm-hmm. just we're having a sale, like mm-hmm. you said. Mm-hmm. Next she says,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1: 네, 발음이 이제 마지막에 at all. 미국에서는 그냥 at all.
0: At all.
1: At all.
0: Like you open your mouth. At all.
1: 네,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에서는 at all.
0: At all.
1: 네,
0: Sounds like you want a tall glass of milk.
1: 아, a tall glass. 그러니까 우유 한 가득 mm-hmm. 뭐 담은 그 컵을 말하는데 a tall glass of milk라고 말을 할 것처럼 a tall,
0: a tall
1: 이렇게
0: man.
1: 끝나죠. 네, a tall man. 네, 키 큰 남자.
0: Yeah.
1: I really enjoy. 보통 I really enjoy 하면은 이 활동을 즐겨한다, 재미있어한다,
0: yeah.
1: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0: Yeah.
1: 그 중간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0: Yeah.
1: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이메일을 전혀 안 보는 걸 즐긴대요. 안 보는 걸 좋아한대요. 뭐 주말 같은 경우에
0: right?
1: 다시는 확인 안 하는
0: she
1: 거죠.
0: She doesn't 네. want to do it,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0: But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1: For example, like making this video.
0: Oh yeah, making this video. Great. 네. I'm 그래서, glad they 네. didn't distract you.
1: 이메일을 안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I will just delete my app. Mm-hmm. 여기서는 문맥이 있으니까 이 app이라는 게 아무 app을 가리키는 것이 no. 아니고 이메일 yeah. 앱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0: Email checking apps.
1: 네,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0: At all.
1: 휴대전화에 그런 알림을 전혀 확인을 안 해요. And then 그렇게 하면 I can focus on 뒤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mm-hmm. 무엇에 집중하냐면 what's in front of me. 내 눈앞에 있는 일, 제 앞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mm-hmm.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있잖아요.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0: Mm-hmm.
1: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Mm-hmm. I can focus on 그 뒤에 my task도 가능하고 mm-hmm. my work,
0: homework
1: 다양하게 가능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0: Yeah.
1: 이런 형태가 많아요.
0: Yeah.
1: I can focus on what I am doing now.
0: Yeah.
1: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I can focus on
0: the task at hand.
1: The task at hand.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uh-huh. what's important.
0: Yeah, what's important.
1: 중요한 right. 일에 그러니까 an important task 명사 형태로 가는 것도 uh-huh. 하고 이렇게 what.
0: What's,
1: 이용해서.
0: What's in front of me?
1: What's in front of me? What's important? What needs to be
0: what
1: done?
0: What needs
1: now?
0: To be done? What I need to focus on?
1: Yeah, I can focus on what I need to focus on.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0: That's right.
1: 다양한 거 만들어 보시고요.
0: Uh-huh.
1: 다음 문장 볼까요?
0: She says next,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1: 그런데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0: Mm-hmm.
1: 저는 이제 편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now라는 것은 물론 문장에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like compared to before.
0: Oh yeah, it could be compared to before or it could just be a comparison.
1: 맞아요.
0: It's like I don't like emails but I like these now.
1: 네.
0: Like 그래서, for example.
1: 그렇죠. 반대되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0: 가지 뜻을 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I do now really appreciate now that I'm an adult, now that I have to deal with so many emails. 이메일
1: right.
0: 정말 많이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가 될 수도 있고
1: of course.
0: 한편으로라는 의미만 살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1: Mm, 네. For sure. But that basically means the same thing. She likes letters.
0: Yeah, compared to emails.
1: Yeah,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1: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0: 네, 손으로 쓴 거.
1: Handwritten이고요.
0: Mm-hmm. 그래서 편지를 친구에게서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무엇 대신에 instead of an email 아니면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1: yes.
0: 이메일을 받는 대신에 이렇게 받으면 it feels 잘 들어보시면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라고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like는 뜻이 있는 like가 아니에요.
1: No, it's not. So 네. it feels so precious to me.
0: 그렇죠.
1: It's what she wanted to say.
0: 원래는 빠져야 되는 like인데
1: yes.
0: 그냥 필러로 그냥
1: yeah.
0: 공간을 채우는 단어로 it feels yeah. like 이렇게
1: so precious.
0: 거.
1: Sometimes 네. when you're thinking too, 네. you use that. It feels like so good.
0: 왜 이게 지금 저희가 일부러 콤마를 앞 뒤로 찍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걸 표시해 드렸냐면 원래는 feels like precious라고 하지 않거든요.
1: Oh, no,
0: 그냥
1: you can't say that.
0: feels precious.
1: Yeah. Feels 네. precious. You wouldn't say like.
0: 네, feel 다음에 형용사를 바로 써요.
1: Mm-hmm.
0: It feels good. It feels
1: bad.
0: It feels fantastic.
1: Feels
0: 이라고 하지.
1: terrible. 네,
0: 하지. It feels like good. Feels like 이렇게는 안 하고
1: no.
0: 뒤에 명사가 올 때 있잖아요.
1: Mm-hmm.
0: 뭐뭐인 것처럼 feels like a good idea. Feels
1: oh, yeah.
0: like a 뭐 그렇게 명사가 올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다음 줄 볼까요?
1: Yeah. How precious is it? She says. It's like gold almost.
0: 네, 거의 금과 같다고 한 거를 이제 황금 같은 선물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다음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죠?
1: Yes. So lastly, she says,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네, 재미있는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effort하고 happen이 그렇게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1: No, it's not,
0: 네,
1: actually.
0: 네, 보통 이제 들어간다, go in이라든지
1: Yeah, the effort that you put in.
0: Or put
1: effort
0: in.
1: Effort that goes in.
0: Or make.
1: Oh yeah, the effort
0: 근데,
1: you make.
0: 네, happen도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1: yeah.
0: I really appreciate 어떤 걸 소중하게 느끼냐면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the extra effort, 추가로 노력을 들여야 하잖아요.
1: Mm-hmm.
0: 편지 쓰려면 정말로 종이도 사야 되고
1: yeah,
0: 등등.
1: The extra effort when compared to emails especially.
0: 네.
1: Yeah.
0: 보내야 되건 아니면 줘야 되고. 그래서 with letters, 편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 추가의 노력이 고맙게 여겨진대요.
1: Yeah. All right. That was definitely a great clip.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way too many로 연습해 볼 건데요. 너무 많은 뭐뭐뭐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I enjoy ing 대신에 I enjoy not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 않는 걸 즐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우리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then realize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1: 네, 둘 다 재밌네요. 첫 번째로 크리스 씨가 어떻게 말했냐면 I wish it was acceptable. 그게 용인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에요.
0: It's not.
1: 용인되는 일이 아닙니다. To clobber people.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거를 클라버라고 해요. Uh-huh. 많이 보게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yeah. 이렇게 또 재밌게 쓰였네요. Uh-huh. 어떤 사람을 패도 괜찮다고 생각, 괜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냐면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이메일에서 전체 답장 기능이 있잖아요.
0: Yes.
1: 이거를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uh-huh.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uh-huh.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전체 답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패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라고 예, 불평을 약간 하셨네요. 이메일을 매일 너무 많이 받는다.
0: The next one is from D.
1: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이메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나는 불평하지만 then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 후에 깨닫는데요. 왜인지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아니면 uh-huh. put in my email, 다 괜찮습니다. Uh-huh. 이메일을 입력하기 때문이에요.
0: Yes.
1: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첫 주문 20% 할인이라고 yeah.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으면 uh-huh.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되는 모든 웹사이트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메일 입력하니까, 그러니까 가입하니까
0: yeah.
1: 받는 거다.
0: Sign up, it's, that would be yeah. the reason why, Dee.
1: It's her own fault.
0: It is.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조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something with shrimp. 네, 오늘은 새우 요리할 거예요. 새우, 유부, 전. Yes, we're making shrimp tofu fritters.

우리 새우, 이거 생새우요. We have seaweed, 킨도 있고요. We have potato starch. 이거 전분 가루. 오늘은 감자 전분 가루 쓸 거예요. We have pancake flour, 무침 가루.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sesame seed and vegetable mix. 뿌리카기도 있어요. 그 큰 채소하고 참깨 믹스요. So now we're ready to cook. First, we need to get our fried tofu ready. 우리 유부 준비해야 돼요. So let's cut open. And then squeeze the liquid out. Good. 물은 다 뺄 거예요. 이렇게. And we put them here. That's it. Where are the shrimp? 어서 새우! 새우들이 왔다. 여기 키친 타올 하나 있어요. So we put the shrimp in here. Take out all the water. Lots of water. And now we can cut the shrimp. 네, 우리 새우 잘라요. So we cut the shrimp like this. 한꺼번에 몇 개 해도 돼요. 이렇게. Hop, hop, hop. 우리 믹싱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짧게 잘라야 돼요. 새우 없을 때 생선살 써도 돼요. It's up to you. One more time like this. Okay, now we can put them in the bowl.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살짝 어렵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달걀 다 안 쓸 거예요. 우리 흰자만 쓸 거예요. So, we have to separate the white from the yolk. 우리 흰자하고 노른자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Crack the egg. Open. And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All done. Now, we add our egg white here. Our potato starch, 우리 감자 전분 가루. Our salt, and our pepper. And now, we mix. Just keep mixing. Until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그 싱싱한 새우 냄새, 허, 최고예요. 솔직히 좀 오래된 새우를 비린 냄새 나요. 좋은 냄새 말고. 하지만 싱싱한 새우, 진짜 좋은 달콤한 새우 냄새 나오고. 허, 이거 보세요. We have a nice thick mix. Okay. So first we take our 유부, like this. 뭐가 없어요? 빠는 김 있어요. 그리고 김 위에 우리 새우 믹스 넣을 거예요. We put the shrimp mix on the seaweed. 우리 새우 믹스.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It's up to you. And close. Look! We made a shrimp sandwich. 진짜 새우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One more step. Now we need flour. And egg. Crack the egg. 이번에 흰자, 노른자 상관없이 다 들어가고. And we whisk with a fork. 우리 다 섞여서 달걀물 만든 거예요. And we put it in here. Okay. So now we put our pancake flour in here. 우리 무침 가루 이렇게 여기 넣을 거예요. So, take your fritter in the flour. 가루 안에 뒤집어요. 네. Now in the egg. 네, 또 뒤집어. Okay. Turn over. All done. Next one. In the flour. Turn over. Yes. In the egg. Turn over. All done. Now we fry. Okay, we have a frying pan and some olive oil. Some olive oil. Olive oil.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eggs, 달걀 있어요. 오늘은 흰자만 쓸 거예요. We have yubu, fried tofu. We have shrimp.

0: And now we add our fritters. Time for the fritters. One. Two. Three. Now we wait.
1: Je 좀 기다려대요. 네.
2: 우리 위에 밑에 둘 다 요리해야 해요.
0: We have to cook on both sides. 그래서 이따가 한번 뒤집어야 돼요. We have to turn them over. But let's wait.
2: 그래서 느릿하게, 바삭하게, 맛있게 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뒤집어요.
0: So let's wait. I smell tofu.
2: 아, 새우, 김하고 유부 냄새 되게 좋아요. 우리 한번 뒤집을까?
0: Let's try and turn them over. So, let's turn over. Okay, good. Next one. And turn over. And one more time, turn over.
2: Ha ha! 이제 또 기다려야 돼요.
0: We have to wait again.
2: 왜냐면 이 조건 다 됐지만 밑에는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0: Turn them over just to check. Okay. Like that?
2: Yeah. 오, 좋습니다.
0: They're ready to eat. Our shrimp tofu fritters are done, but they need some color.
2: 맞아, 우리 알록달록 색깔 좀 필요해요.
0: So, we will use this seasoning.
2: 그 콘채소하고 참깨, 불이 각했을 거예요.
0: And a little more, like this. Our shrimp tofu fritters are done.
2: 네, 우리 새우 유부전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that boogie. Stop that. Oh, yeah. Huh. Everybody loves shrimp. 모든 사람은 새우 좋아요. 왜냐면 이런 해산물 맛 있지만 달콤한 맛도 있고. So when we have shrimp plus seaweed plus fried tofu, 해산물 heaven. 우리 해산물 천국 갔어요. It's so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우리 새우 유부전 shrimp tofu fritter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 스타일 요리 만들었지만 다음엔 한국, 영국, 미국, 중국. Come back and find out. I'll make you something delicious next time.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Bye bye.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즐거운 독서 시간을 저도 함께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재밌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낮은 어려움, 최대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손 꼭 잡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이라는 책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이제 뭔가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았거든요. 어떻게 이 몬스터, 어떤 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괴물을 상대할지 오늘 그 준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요.

0: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탄사는 문장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Flee or fight.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Though they'd managed to escape, the fight had taken its toll.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Demanded the captain.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Not when we were so close.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제2장입니다. Flee or fight. Flee라는 것은 도망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거나 혹은 싸우거나.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죠? 무언가, 무언가가 지금 바닷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least 적어도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라고 되어 있죠. 적어도 we got away. Got away 라는 것은 원형은 got의 현재형 get away가 되겠죠. 그래서 get away가 뭐냐면 바로 벗어나다, 탈출하다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벗어났잖아. 사무엘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to himself, 그 스스로, 즉 혼자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여기 보니까 himself가 있죠.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혼잣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벗어났잖아. 그 무언가 생명체에 대한 그 공격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But he knew,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No one would be happy. 아무도 행복하다가 아니라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무도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new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어떻다고요? 그 보물, the treasure이라고 하면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난파선 속에 있는 그 보물을 뒤에 놔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맞죠? 그 보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물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난파산에 있는 그 보물을 뒤에 놔두고 다시 올라가야 됐죠. 그래서 다시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Though라는 것은 여기 있는 though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혹은 비록 뭐일지라도 they'd managed to escape. 그들이 뭐 했을지라도 escape은 바로 탈출하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여러 명의 잠수부가 있었죠. 여러 명의 잠수부가 they가 they had managed to escape. managed to라는 것은 간신히 뭐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간신히 와 가까스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escape이라는 것은 탈출하다. 비록 그들이 가까스로 혹은 간신히 탈출했을지라도, 즉, 그 뭔가 괴생명체랑 싸우는 데 있어서 바로 탈출을 한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탈출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간신히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the fight had taken its toll 이라고 돼 있죠. 그 싸움, 그 잠깐의 그 전투가 had taken its toll 이라고 돼 있죠. take one's toll 이라는 것은 바로 피해를 입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잠깐 동안 무언가 그 생명체와 싸웠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잠수부가 있는데 어떤 생명체가 있었어요. 뭔가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했는데 우리가 가까스로 탈출을 하긴 했지만 그 싸우는 시간 동안, 그 전투했는 시간 동안 뭔가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의 결과가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diving suit, 그래서 diving 이 옷이 되겠죠. 그들이 이 잠수복이 되겠네요. 그들의 잠수복은 were ripped and torn.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의미를 보지 않았어요. Ripped and torn. 아직 보지 않았죠?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 줄 먼저 한번 해볼까요? Ripped and torn 됐답니다. 잠수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뭔가 전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잠수부들은 바닷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러면 잠수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Ripped and torn 됐대. 우리가 추측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피해가 어떤 게 있냐면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검정색 먹물 stain이라고 하면은 바로 자국이 되겠죠. 자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먼저 띄워드렸는데 여기 있는 자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ipped와 torn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잠수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 잉크, 뭔가 묻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체에서 뭔가 이 먹물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더럽혀졌는데 그리고 잠수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제 방금 잠시 보여드렸지만 찢긴이라는 거예요. ripped라고 하면 찢긴. 그러면 여기에서 찢긴과 또 and torn이라고 되어 있죠. 찢기고 또 torn. 그러면 이 ripped와 torn은 또 유사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ipped와 torn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찢기고 찢겼다. 즉 잠수복이 좀 이렇게 성하지 않고 맞죠? 멀쩡하지 않고 피해를 좀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형이 rip과 여기 있는 tear 아닙니다. tear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과거 분사형이 되겠죠. pp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찢기고 찢겼다. 뭔가가 찢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검정색 먹물 자국들로 stain이라고 하면 자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정색 먹물 자국으로 뒤덮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라고 되어 있네요. Demanded the captain. 선장이 demand라는 것은 강하게 묻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님께서 강하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잠수부들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강하게 묻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demand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당신에게 지금 you라는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묻는 걸 뭔가가 너무 궁금하고 뭔가 빨리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 거예요? 여기서 on earth는 지구상에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라는 감탄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장님께서 강하게 외치거나 강하게 물었습니다.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우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그 보물은 seems to have,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무언가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뭐가 있는 것 같냐 하면은 underwater. 이 수중에 사는, 물 속에 사는 guardian이라고 하면 guardian. guardian은 바로 IAN을 빼고 나면 guard, 방어하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guardian이라고 하면은 방어하는 것, 막는 것, 막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guardian이라고 하면 수호자, 지키는 사람. 그래서 수중에 수호자가, 물속에 수호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물을 지키는 누군가가 그 물속에 그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지금은 보물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거대한 무언가 괴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물을 지키는, 왜냐하면 보물이니까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물을 지키는 수중 수호자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걸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on earth,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라는 의미지만 이게 도대체 또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에서는 문장 속에 숨어있는 감탄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탄사가 없는 문장부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e finished it in one day. 그녀는 하루 만에 그것을 끝냈다. 뭐 it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나 숙제나 과제나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가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 만에 끝내기는 힘들어 보였는데 she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언가 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탄사라고 하면 와우 이런 것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와우, she finished it in one day 라고 와, 그녀가 하루 만에 해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감탄사가 문장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무언가를 한번 넣어볼까요? She, believe it or not, finished it in one day. Believe it
or not 이라고 하면 믿거나 말거나, 즉 믿기

0: 힘들겠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자,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녀가 she라는 사람이 네가 믿기는 힘들겠지만 끝냈어. 그것을 하루 만에 끝냈어. 이렇게 중간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약간 더 생생함을 살리거나, 뭔가가 이 문장 속에, 문장 제일 앞에 와도 되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말할 때이 생생함과 강조를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What happened to you?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당신 you라는 사람의 이 상태를 보니까 이 옷이 다 찢겨 있고 몸에 뭔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가 아니라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강조를 위해서 감탄사를 문장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on earth라는 것은 여담이지만 on earth라는 것은 너에게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Flee or fight.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Though they'd managed to escape, the fight had taken its toll.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Demanded the captain.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그래서 사무엘의 삼촌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의 삼촌이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우리는 돌아서지 말았어야 됐어. 즉, 지금 그 괴생명체와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후퇴를 한 거잖아요. 탈출을 했어요. 근데 탈출을 잘 해놓고는 만약에 거기에서 싸웠더라면 더큰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삼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돌아 나오면 안 됐었어. 즉, 이 말은 우리는 싸웠어야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Not when we were so close.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나 가까울 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즉, 아까 전에 그 괴생명체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친구들도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 괴생명체와 매우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웠을 때는 not이라고 붙어있죠. Not when we were so close.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을 때는 돌아서지 말았어야 됐어. 그냥 싸웠어야 됐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캡틴께서, 선장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선장님께서,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그 생명체는, 여기서 creatur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생명체, 생물을 의미하는데 괴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괴물이 거의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뻔했어. 아, 너 정말 크게 다칠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너는 행운이 좋아. 뭐에서 행운이 좋냐 하면 네 삶과 함께 탈출해서 너는 행운이 좋아. 즉,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너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라고 선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궁금하죠? 다음 이야기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뭘 해야 됩니까? 단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1: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Not when we were so close.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Flee. Flee. The villagers had to flee from the burning houses. Get away. Get away.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Stain. Stain.

0: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Demand. Demand. He demanded a refund after the product brok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RE, 어떤 단어에 URE가 붙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품사가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close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URE가 붙어서 closure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create이라는 단어가 있고 creature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두 단어는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close나 create은 동사,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URE가 붙으면 공통적으로 명사가 됩니다. 명사,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 동사에다가 URE를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라. 닫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닫는다 라는 것은 무언가를 닫는다.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못하게 닫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closure 이라는 것은 닫힘도 되고요. 무언가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종료한다 할 때, 맞죠? 종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사로 바뀐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create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create이라고 하면 동사로서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creature이라고 하면 만들어낸 것, 창조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생물, 창조된 존재 혹은 괴물 이런 뜻이 있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앞뒤에 어떤 표현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영어 단어 의미가 또 바뀌고 품사가 바뀌기도 하니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어휘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자,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더욱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라는 친구가 있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0: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1 inch at a time,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They'd face down the Kraken together as a family.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s.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Even worse,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
1: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촌과 사무엘의 삼촌과 사무엘의 아버지와 사무엘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만약에, 맞죠?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무서웠다면, 겁을 먹였다면 그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이 겁을 먹었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보이지 않았다,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장이 길 때는 문장이 길어 보일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잡았습니다. Whatever 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 그들은 무엇이든지 손에 잡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무엇이든지냐 하면은 뭐 하는 무엇이든지냐 하면은 바로 뒤에 나오죠.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뭐라고요? 뭐냐 하면은 이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와 대항해서 이 거대 오징어와 대항해서 먹힐 만한, 통할 만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은 집어들었다가 되겠죠. 즉, 이제 다시 싸우러 가려나 봅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괴물, 즉 거대 오징어, 대왕 오징어나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와 싸우려면 뭔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로 쓸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이제 배에서 찾아서 집어드는 것이죠. Pry bars라고 하면 바로 지렛대가 됩니다. 지렛대. Boat hooks라고 하면은 배에 있는 이런 갈고리 같은 것들. 그 다음 dive knives라고 하면은 이 다이빙 칼이 되겠죠. And even, 그리고 심지어 a sledgehammer이라는 것은 대형 해머, 망치가 됩니다. 대형 망치 같은 것들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생각해보면은 물속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속이잖아요. 자, 어쨌든 일단은 모든 연장들과 도구들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라고 되어 있네요. None of the divers, 다이버들의 이 잠수부들이죠. 잠수부들 중 아무도, none이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Hesitated, 뭘 안 했습니까? Hesitated이라는 것은 아, 할까? 말까? 아, 싸우러 가? 아, 가지 말까? 갈까? 이렇게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게 hesitate이라는 게 할까 말까, 이 망설이다, 주저하는 것. 이게 바로 hesitate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잠수부들도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하는 것을 바로 했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무언가를 바로 했습니까?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싸우러 가자. 가자니까 오케이 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One inch at a time. One inch at a time. 한 번에 1인치씩. inch라는 거 여기 있죠. One inch at a time. inch는 우리나라는 이 센티미터, 미터법을 쓰지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치를 자주 씁니다. 인치는 2.54cm입니다. 이 2.54cm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이빙 케이지 바다에서 2.54cm 같으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1 inch at a time 이라는 것은 실제로 2.54cm를 우리가 계산해서 생각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back into the ocean, 다시 바닷속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죠. 그 다이빙 케이지 안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비들 이렇게 저는 리모컨을 들고 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연장들과 도구들,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이제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이빙 케이지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조금씩

1인칭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They'd face down.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The Kraken together. 이 The Kraken. Kraken이라는 것은 바로 크라켄이라고 하는데요. 전설 속의 거대한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크라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 즉 크라켄, 즉 괴물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맞서냐 하면은 크라켄, 그 거대 오징어나 바다 괴물을 맞설 것입니다. As a family, 가족으로서, 즉 가족처럼 다 함께 맞설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이라고 되어 있죠. Bringing back, 가지고 오는 것, 무엇을 가지고 오냐 하면은 their golden treasure, 그들의 황금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 지금 그 galleon이라고 하잖아요. galleon이라고 하면은 그 난파선입니다. 그 안에 지금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the kraken, 즉 괴물, 바다에 있는 거대 오징어가 있잖아요. 그거 그 난파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황금 보물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은 depended on it. depend on 이라는 것은 뭐 어디에 달려있다. 그것에 달려있다. 즉 바다 괴물을 무찌르냐 못 무찌르냐에 달려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난파선에 그 난파선을 지키고 있어 보이는 그 난파선에 있는 그 거대 오징어를 물리치면은 우리가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못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사실 이게 난이도로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중학교 내신 시험 그리고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내신 시험이나 서술형 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 포인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들어도 최소 4점 이상 따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bringing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가 주어일 때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명사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명사라는 것은 이 말도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이때까지는 동명사라고 하면 아, 또 동명사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 동명사라는 게 뭐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면 안 어렵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동명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명사예요. 이 동이 뭐냐 하면 겨울동 아닙니다. 겨울동 아니고요. 동사였는데 원래 뭐였다고 해요? 원래 동사였는데 현재는 명사로 쓰이는 것. 즉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 형태는 어떻냐 하면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끝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모양이 어떻다고요? 동사에 ing를 붙이고 이 동사에 ing를 붙인 건 뭐다? 원래는 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그대로 쓰는데 거기에 ing를 붙인 거예요. ing를 붙임으로써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만 보냐 하면은 동명사가 주어일 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무언가 약간 헷갈리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초등학생이 보고 있다면 아,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나중에 조심해야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Playing soccer helps me stay healthy라고 돼 있죠. 축구를 하는 것. 아, 저도 축구. 아, 과거에 열심히 했었는데요. 축구를 하는 것,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것은 helps me, 나를 도와준다. 뭐 하는 걸 도와주는데요? Stay healthy, 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딱 보이죠? 동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밑줄을 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있죠? 저기 앞에 있는 playing이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축구를 하는 것은 helps me stay healthy.

0: healthy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축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축구가 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주어가 soccer이 아니라 soccer도 주어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진짜 주어의 그 핵심만 끄집어내라고 하면은 playing이 되겠죠. 자, 요거 조금 더 두드러지게 조금 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 다음 문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간단한 문장이죠. Reading books is fu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동사는 무엇입니까? 동사는 그대로 밑줄 쳐드릴게요. is가 동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is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볼까요? books가 있죠. books는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여러 권이에요? books라고 하니까 여러 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books가 나왔네. 그럼 are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books가 아니에요. 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reading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이 주어라는 것이죠.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하니까 is, 즉 reading, books, 책들을 읽는 것, 책들이 주어가 아니라 읽는 것이 주어예요. 읽는 행위 하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is를 쓴다라는 거죠. are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다? 바로 이 동사와 붙어 있는 단어가 하필이면 복수네요. 하필이면 s가 붙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reading books are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착각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뭐다? reading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Watching movies makes me happy. 아,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여기 보니까 makes가 붙어 있네요. 그런데 영화들이네. Watching movies, 영화들을 보는 거네. 영화들이니까 여기 make 적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watching이니까 makes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점 벌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One inch at a time,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They'd face down the Kraken together as a family.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손에 뭐가 있냐면 at the net, net이라고 하면 그물이죠. 그물. 그의 손에 있는 그물을 내려다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뭐지? 라는 생각이 드냐면 he couldn't believe it.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t was, 여기, 나의 손 안에 있는 이 그물이, 그의 아버지가,

지렛대. 또 뭐가 가져갔습니까? 또요? 어떤 갈고리, 배에 있는 갈고리, 어떤 사람은 칼 가져가는데, 사무엘은 어떤 뭘 가져갑니까? 지금 손에 보니까 그물이 있는 거야. 에게 나는 그물?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뭔가 그 거대 오징어를 잡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데, 나는 왜 그물밖에 못 가져가? 너무 서운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나도 이제 좀 컸는데, 나도 무기를 들수 있게 해줘야지. 이 그물이 무슨 무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Even worse, 설상가상으로 더안 좋은 것은 설상가상으로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라고 되어 있네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had ordered him. Order 이라는 것은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주문하는 게 아니죠. 여기 다이빙 수트 한 개요.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Order 이라는 것은 바로 명령하다.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아버지는 사무엘 아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to let, 하게 놔두라고, 하겠다고, 무엇을 하냐면, to let the grown-ups, grown-up이라고 하면 성인이거든요. 성인이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겠다고. 즉, 성인들이 누구를 처리합니까?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를 다루고 처리하도록 놔두라고 그에게 명령했다. 즉, 사무엘, 너는 오징어에게 오지 마. 우리 성인들이 알아서 할게. 아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손에 그물이 있고 그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노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읽는 게 1번이겠죠. 많이 읽으려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 재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저의 재밌는 설명을 들으면서 책에 푹 빠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Unless라는 친구 있죠? Unless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Unless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The Giant Squid.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The fight had only begun, but they were already losing.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and quickly climbed up.
0: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The Giant Squid, 거대 오징어. 이제 잠수부들과 거대 오징어 사이에 결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잠수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난 우리 최근의 강의에서 알 수 있었죠. 이 거대 오징어를 이제 물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쓸수 있는 모든 것, 그 무엇이든지 지금 손에 들고 잠수 이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이빙 할수 있는 그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divers approached. Approach라는 것은 접근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 galleon, the galleon 바로 난파선인 이 과거 스페인에서 사용이 되었던 범선이라고 하죠. galleon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레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갈레온으로 범선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한 채로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들의 도구들 혹은 연장들이 손에 든 채로 아, 이 범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이빙하는 중이죠. 물속입니다.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이라고 돼 있죠. Samuel은 try not to. Try to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try not to니까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냐 하면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아,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 안 하냐 하면 of the fabulous, fabulous라고 하면은 굉장한 믿어지지 않는 treasure 보물, 이 굉장한 보물들이 그 난파선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Within the shipwreck 어디 있냐면 난파선 안에 있는 그렇죠.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만약에 그들이 Kraken을 뭐 하지 않는다면 맞죠? 뭐 하지 않는다면 defeat 물리치지 못한다면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그들의 모든 노력이나, 맞죠? All of their work, 그들의 모든 일들,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would be 뭘 것이다. For nothing이라는 것은 헛수고이거든요.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헛수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이때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보물을 가지러 왔는데 보물을 누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 오징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만약에 못 물리치면은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아, 그런데 변수가 또 있네요. 이때까지는 이 거대 오징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접근했을 때이 잠수부들을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냐면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가 didn't wait this time.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잠수부도 물론 거대 오징어 쪽으로 그 난파선 쪽으로 가고 있지만 거대 오징어가 먼저 접근해 왔다가 되겠죠.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the giant squid가 되겠죠. 그래서 그 거대 오징어는 이제 가만히 그 난파선 안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거대 오징어는 had wrapped itself 그 스스로를 무언가를 감쌌습니다. 무엇을 감쌌냐면 around the largest cannon. around는 뭐뭐 주변이죠. 뭐 주변이냐면 가장 큰 cannon. cannon이라는 것은 바로 대포.

0: 경계하는 것이죠. 뭐 하면서? As it guarded the shipwreck. 그 보물이 있는 그 난파선을 guarded. 뭐 하면서? guard라는 것은 바로 지키다, 방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을 방어하면서 오지 마. 제가 만약에 거대 오징어라면 오지 마. 제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움직이고 있냐면 이렇게 촉수 들고 움직이고 있으면서 약간 오징어 같죠? 그러면서 이 대포를 막 감싸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지 마. 오면 내가 공격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사무엘은 wondered,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if it were waiting for them. 그 오징어가 그들을, 즉 잠수부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이 오징어가 나와서 이렇게 막 약간 위협적인 이 자세로 나오니까 아, 이 오징어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 오징어는 looked 뭐처럼 보였냐면 ready for the fight. 전투에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오징어가 막 잠수부들을 공격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징어만 딱 봐도 아, 이거 공격할 준비 완전히 방어태세를 갖추고 공격하면 우리 큰일 나겠는데? 지금 곧 공격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but were they? 그런데 그들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즉, 잠수부들은 지금 연장을 들고 갔잖아요. 이 오징어가 공격을 해온다면, 과연 이 잠수부들, 사무엘과 사무엘 삼촌과 사무엘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죠? 일단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The Giant Squid.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0: 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라고 돼 있죠. A cloud of ink라는 것은 먹물입니다. 검은 먹물 혹은 먹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징어 먹물입니다. 먹물이 surrounded the divers, 그 잠수부들을 감쌌습니다. 즉, 잠수부들은 앞을 봐야 되는데 거대 오징어가 먹물을 쫙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뭔가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하면서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라고 돼 있죠. tentacles라고 하면 촉수입니다. 촉수라는 것은 오징어에게서 나가는 이 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촉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면서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잠수부들입니다. 잠수부들이 tried 노력했습니다. 뭐 하도록 노력했냐면 in vain, in vain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헛되이 아무 소용 없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징어랑 싸우는데 아, 이게 크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연장도 챙겨가고 막 뭔가를 노력하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징어한테 잘 먹히지 않는 것이죠. fend 혹은 fend off라는 것은 막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촉수들을 막아내고 맞죠? 공격하려고 노력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이버들 주변을 뭐가 감쌌다고요? 이 검은 먹물, 이 먹물 먹물 구름처럼 이 먹물들이 다이버들을 감쌌다가 되겠죠. 아, 어떡합니까?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그 보물은 찾아야 되겠고 근데 오징어가 너무 크고 강력하고 뭔가 이 촉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떨쳐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The fight had only begun. 이제 이 싸움이랑 전투, 즉 거대 오징어와 잠수부들 사이의 싸움이 이제 막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 시작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5시간째 싸우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were already losing. 그러나 they, 즉 잠수부들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물속에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 전투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너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0: 아무것도 없냐 하면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그의 이 그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뭐 망치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 막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unless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는 한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만약에 뭐 하지 않는 한 그가 지금 여기서 he라는 것은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이 got to a higher 더 높은 vantage라는 것은 유리한 우세한 지점으로 가지 않는 한 그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유리한 우세한 지점으로 뭔가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유리한 우세한 곳으로 간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물을 보았어요. Hanging, 매달려 있는 on the side of the ship. 배의 측면. 맞죠? 이 난파선의 배의 측면에 매달려 있던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던 달려 있던 그물을 보았습니다. And quickly climbed up.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잡고 올라갔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은요. 우리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표현이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unless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unless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문장 속에 있으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tudy, you'll pass. 네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너는 통과할 것이다. 어떤 시험이 있나 봐요. 뭐 운전면허일 수도 있고 성인인 경우에는 혹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너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unless는 반대입니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if는 뭐뭐 한다면이죠. 그러면 unless는 반대입니다.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에는 네가 공부를 한다면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반대예요. 네가 공부를 안 한다면 여기에 not이 없잖아요. not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미 unless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는 if not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가 되겠죠. 탈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unless가 있는 문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If not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If you do not study, you will fail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Unless you study 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 이걸 그대로 if not으로 바꾸면은 If you do not study, 네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nless라는 것은 if와 not을 합쳐둔 것이다. 즉,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는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헷갈리지 말고 한번 이 글 속에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나 수준이 좀 높은 글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곤 하는데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꼭 기억하시고 확실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오늘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The fight had only begun, but they were already losing.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and quickly climbed up.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pproach. Approach.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Fabulous. Fabulous.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n vain. In vain. They searched in vain for the missing treasure. Unless. Unless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 드리는데요. 오늘은 두 단어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제가 왜 골랐냐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너무 많이 헷갈려하고 틀립니다. 글쓰기라거나 말하기를 할 때. 특히 글쓰기 할 때는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에 아, 이 단어를 잘못 썼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일단 발음부터 다릅니다.

첫 번째 단어는 lose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loose입니다. 아, lose와 loose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often lose their key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종종 lose their keys, 그들의 열쇠를 lose한답니다. lose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어떤 뭐 자동차 열쇠일 수도 있고 집에는 요즘 이렇게 키패드가 있지만 어쨌든 열쇠로 뭔가 열 수 있는 사물함 열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열쇠를 잃어버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읽을 때는 lose라고 하고요. lose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잃다 라는 거. lose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요. My shoes are loose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lose가 아니고 loose 발음이 납니다. 나의 신발은 어떻다? loose하다. loose가 뭐냐면 어? 신발이 왜 이렇게 잘 벗겨지지? 바로 헐렁한, 느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O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헐렁한, 느슨한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현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라만 오더라도, 여기 있죠? 따라만 오더라도 fun reading 재밌어진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아, 이 책은 끝나지 않았으면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책이,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략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를 보는,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을 짠! 키워주거든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으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통해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rom the deck,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the squid was distracted.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The net flew open, perfectly falling.